0: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정신이 없구만. 올해 크리스마스도 수고해주렴.
1: 성 니콜라스님, 허쉬 보고하러 왔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지도는 마지막 확인 절차만 남았어요. 갔다 올게요. 오늘 밤 어디에 선물을 배달할지 꼼꼼히 다 표시해서요.
0: 그냥 산타라고 부르렴. 자, 이러다 배고프면 먹고. 아내가 만든 시나몬 롤빵이 난다.
1: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꼭 먹을게요. 지금 먹다 지도에 끈끈하게 묻으면 곤란하니까요. 그럼 이만 갈게요.
0: 끝나고 올 때 요정 배치로 연락하고.
1: 네, 성 니콜라스님.
2: 그냥 편하게 산타라고 부르라니까 참.
1: 고맙습니다, 성 산타님.
3: 와, 이 눈사람 산타 멋지다. 산타 할아버지를 닮았어.
4: 너 진짜 산타 할아버지 본 거야?
3: 아, 전에 얼핏 그게 눈 내리는 마음이었거든.
4: 진짜 부럽다. 우리 집에도 해마다 오시는데 너무 졸려서 자느라 사인을 한 번도 못 받았어.
3: 너 산타 할아버지의 광팬이었구나.
5: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확 나지?
6: 오, 멋진 트리 좀 봐요. 자, 이 타이밍에 어드벤처 베이 성탄절 합창단이 나와줘야겠죠?

0: 범빙어 시장님도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취하셨나 보네요.
1: 네, 당연하죠. 산타한테 내가 특별히 부탁한 선물을 받는 날인데 눌러보면 야옹 우는 고양이 인형. 아, 맞다. 너희 걸 깜빡해 했구나. 내가 꼭 편지 써줄게. 내년에. 아마.
2: 시장님,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는 거 봐주세요. 고양이들한테 그렇게 못되게 구는데. 보세요, 제 스노볼도 나쁘다고 하는 거.
1: 나빠? 나처럼 착한 시장이 어딨어. 내 말 맞지? 그렇다잖아.
3: 어우, 시나몬 롤가 완전 맛있다. 좋아, 어디 차례지? 맞다, 착한 사람도 강아지도 많은 어드벤처 베이. 이 마을의 집엔 꼭 다 가줘야 할 텐데. 그래요. 아, 노팔다. 이게 무슨 꼴이람. 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도를. 오, 이런, 어디 간 거지? 아이, 꼭 찾아야 되는데.
1: 아, 어디 두고 봐. 누가 착한지. 가자, 얘들아. 어? 혹시 산타 요정 아니니?
3: 아, 그런 건 대답하기 곤란해. 요정 수칙 42조 위반이거든. 읍.
1: 역시 예상대로 요정이었어. 근데 여기서 뭐해? 누리면 야옹 우는 내 고양이 인형은 누가 만들고?
3: 어, 그런 건 태피한테 가서 말해야지. 인형 요정 말이야. 난 지도구. 어우, 지도잖아. 고마워, 야옹아. 이 지도가 없으면 산타님이 어떤 집을 갈지 모르셔서.
1: 안기기숙 마을엔 왜 찡그린 얼굴이 붙어있어?
3: 거기는 착한 사람이 없어서 갈 필요가 없는데니까. 더 볼일 없으면 난 이만 지도 완성하러 갈게. 내가 갑자기 왜 이래? 아, 요정을 봤던 건 비밀로 해줘. 크리스마스는 역시 힌디해야 하니까.
1: 산타가 보기 전에 어서 지도를 싹 고쳐놔야 하는데 쟤한테 저걸 어떻게 뺏어오지? 그거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산타 요정이에요. 요정, 요정, 요정.
3: 아니, 아니, 뭐해? 알면 안 된다니까.
1: 요정, 요정, 요정.
2: 산타의 요정이 있나 본데? 어서 가보자! 요정이야? 장난감 만드는 일에? 산타 할아버지 썰매는 보통 시속 몇 킬로미터로 달려? 일부러 민 거 아닌데 미안. 내가 산타 할아버지를 워낙 좋아해서.
4: 슬록 봤어?
2: 누가 제일 잘 달려?
5: 블루첸이겠지?
2: 몇 키야?
3: 큰일 났네.

0: 미안하지만 대답은 못해줘. 비밀이라서.
1: 좋아, 얘들아, 가자. 어? 그래, 그 예쁜 장식도 가져가야겠어.
0: 미안한데 내가 지금 북극에 가야 하거든. 내 진도 또 잃어버린 거야. 어디 간 거지?
1: 퍼피 구조대가 산타 요정을 붙잡고 있을 동안 지도를 고치는 거야. 이렇게 해두면 산타가 우리 마을에 사는 사람한테도 선물을 주겠지? 나! 호호호! 그래, 맞아. 어드벤처 베이를 아예 이 지도에서 없애야겠어. 그럼 산타가 거기를 건너뛸 거고 남은 선물을 나한테 전부 줄 거 아니야? 다! 호호호호! 근데 내가 바꿔놓은 이 지도를 어떻게 북극에 갖다 주지? 산타가 출발하기 전에 말이야. 아, 그래. 비행기 본부를 빌리면 되겠다. 너희도 이런 생각을 해라, 좀.
2: 퍼시 지도 아직 못 찾았어?
3: 미안. 찾는 중이야.
0: 이러다 크리스마스 망치겠네. 누구 집에 선물을 줄지 알아야 주지.
4: 지도가 없어졌던 게 언제야?
0: 좀 전까지 있었어. 웬 강아지 때문에 놀라서 넘어지기 전에.
3: 그 강아지 바로 나야. 정말 미안. I'm sorry. 나쁜 애로 찍혀도 할 말 없어.
0: 아니야, 트래커. 내가 심했어. 산타한테 잘 말씀드리면. 내 요정 배지. 이것도 없잖아.
3: 설마 나 때문에 배지까지 다 잃어버린 거야?
0: 안 되겠다. 북극에 가서 일단 상황을 전달해야지. 근데 오늘따라 썰매도 나를 안 도와주네.
3: 우리가 있잖아, 그치 라이더?
4: 당연하지. 걱정 마, 퍼시.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5: 라이더가 부른다!
3: 이번 크리스마스엔 어쩐지 안 날아간다 했네.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어, 고마워. 올해 크리스마스를 보내려면 퍼시를 도와줘야 해. 퍼시가 잃어버린 지도를 찾고 썰매를 고쳐야 산타 할아버지가 오늘 밤 선물을 배달하실 수 있거든.
2: 내 지도. 안 돼.
1: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스파이 케이스. 넌 뛰어난 후각이랑 빠른 드론으로 지도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줘.
0: 크리스마스를 위해 스파이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로키, 넌 연장으로 고장난 썰매를 고쳐서 퍼시가 빨리 북극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래?
3: 초록 에너지 출동! 북극으로 가는 거야!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크리스마스 특별 출동!

0: 아, 잘 안 되네.
1: 로키, 썰매가 왜 안 뜨는지 한번 가서 알아봐줘.
2: 가볼게.
1: 우리는 그동안 디도를 찾아보자. 체이스, 단서를 한번 찾아봐줄래?
3: 알았어.
4: 잠깐, 이건 계피야.
3: 내가 아까 지도 보면서 시나몬 롤빵을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
1: 오, 그럼 지도에서 계피 냄새가 나겠네?
4: 계속 저쪽에서 같은 냄새가 나는데? 드론!
1: 썰매는 잘 돼가, 로키!
2: 조금 어렵네. 처음 보는 기계라서 그래도...

0: 계속해볼게.
1: 좋아.
2: 라이더, 크리스마스 트리에 무슨 지도가 걸려있어.
1: 자세히 보게 드론으로 내려줄래?
3: 로버도? 내가 시장으로서 산타한테 볼 일이 있는데. 자, 바로 북극으로 가야겠어. 산타한테 수정된 지도를 전달해줘야 하거든. 못한다고? 그럼 뭐, 너희들도 조정할 수 있지? 오!
4: 누가 어드벤처 베이를 찢어냈어? 이런지 모르실 텐데, 여기만 건너뛰시는 거 아니야?
1: 그 전엔 북극에 데려다 줄게, 꼭.
4: 썰매가 망가져서 언제 뜰지 모르잖아.
1: 걱정 마. 썰매는 로키가 고쳐줄 테니까 북극에는 다른 걸 타고 가면 되지. 퍼피 구조 대 비행기.
5: 비행기 본부가.
3: 역시 우리 조정사야. 다음 정류장은 북극이다. 호호호.
1: 로보독, 어떻게 된 거야? 저기엔 누가 타고 있어?
3: 로보독, 내가 시장으로서 산타한테 볼 일이 있는데. 자, 바로 북극으로 가야겠어. 산타한테 수정된 지도를 전달해줘야 하거든.
1: 펌딩어 시장님이 타고 가신 거였잖아?
4: 저거 내 지도야! 어드벤처 베이를 찢은 범인이 누군가 했더니.
1: 우리가 더 먼저 가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다 말씀드려야겠다. 퍼피 구조대 트럭 본부로 출동!
4: 너희 퍼피 구조대 진짜 대단하다. 근데 북극으로 가는 길은 엄청 미끄러울 텐데 괜찮겠어?
1: 도움을 좀 받긴 해야겠지?
6: 어? 라이더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1: 에베레스트, 펌딩어 시장님 좀 맞게 도와줄래? 비행기 본부를 뺏겼어.
4: 착한 어린이하고 강아지가 사는 데를 표시한 지도도. 안녕, 요정 퍼시야.
6: 허! 요정이라고? 우와, 정말 반가워. 뭘 하면 돼?
1: 지금 제설차 타고 와줘. 북극까지 비행기를 쫓아가게.
6: 눈길이든 얼음길이든 언제든 출동. 좀만 기다려.
1: 고마워. 로보도 제이크 형 산으로 가줘. 최대한 빨리 가자.
2: 잘 왔어.
6: 안녕.
1: 펌딩어 시장님이 거의 다 가셨어.
7: 아, 이런. 선물을 엉뚱한 곳들에 주시겠네. 이제 어떻게 막지?
1: 일단 마음을 바꾸시라고 전화를 해볼까? 펌딩어 시장님, 전데요.
3: 뭐? 전화 잘못했어. 난 펌딩어 시장 아니거든. 나는... 허미, 요정 허미야. 내일이 크리스마스니까 모두들 일찍 푹 자도.
1: 펌딩어 시장님인 거 다 알아요. 지금이라도 제발 비행기 본부랑 퍼시 지도를 돌려주세요.
3: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너 그러다 천벌받으면 어쩌려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요정을 모함하니?
4: 뭐야? 내 요정 배지까지 훔쳤잖아. 우린 저걸로 산타님이랑 말하거든. 방금 건 진짜 말하면 안 되는 건데.
3: 이것만 있으면 산타랑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안녕.
1: 로보독, 엉터리 지도를 전달하시기 전에 더 서둘러야겠어. 꽉 잡아! 다들 안 다쳤어?
3: 얘들아, 이제 이 장치로 산타랑 통화할 거니까 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 쉬, 제발! 조용히 해야 내가 이 12월의 유쾌한 할아버지를 속이지.
8: 여보세요? 나 산타인데 그 유쾌한 할아버지가 난가?
3: 산타요? 진짜 산타세요? 아니, 허미예요. 퍼시 친구죠. 여정이라고요.
8: 허미?
3: 신입이라. 어쨌든 퍼시가 타는 썰매가 고장났다길래 대신 지도를 가져왔죠. 전 착한 요정이니까요.
8: 이거 참 고맙구나, 허미. 안 그래도 이제 떠날까 했는데.
3: 됐다! 아니, 여기 있어요, 산타. 퍼시의 크리스마스 선물 배달 지도예요. 퍼시가 여기 스티커 붙인 안개기슭 마을의 집은 꼭 가셔야 한대요. 사람들이 정말 착해서요. 특히 거기 시장이요.
8: 그래? 퍼시가 그렇게까지 말했다면 그게 맞겠지, 뭐.
3: 진짜 믿으세요? 그게... 갈게요. 요정으로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1: 수고했어, 로보독. 근데 이제 안 되겠다. 로키, 썰매 수리는 어떻게 돼가?
7: 마음처럼 안 돼.

0: 인형을 봤지. 다른 장난감도 챙기고. 그래,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뭐. 이 정도쯤이야. 우와호! 이거 보기보다 꽤 어렵잖아. 어, 이런. 하필이면 이런 데서. 대체 여기가 어디쯤이지? 요정 배지로 산타를 부르자. 호! 없잖아! 얘들아, 내 요정 배지 좀 찾아봐! 대신 난 살려줘!
1: 이상하다. 비행기 본부 GPS 신호가 사라졌어.
2: 잠깐! 신호가 약해졌다는 건 여기가 북극이란 거 아니야?
3: 그럼 산타 할아버지만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네?
1: 우리 비행기 본부에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3: 잠깐, 누가 살려달래. 또 야옹?
1: 아, 로봇아, 잠깐 차 좀 세워줘. 트래커가 저 소리를 추적할 수 있게.
0: 살려줘! 너무 추워!
3: 험딩어 시장님이야. 소리는 지금 저기서 나는데? 북극 방향은 저기잖아. 알지만 산타 할아버지를 못 만나도 사람 먼저 살려야지.
1: 역시 트래커, 퍼피 구조대다운 생각이야. 에베레스트 차 타고 소리가 나는 대로 안내해줘.
3: 자, 출발하자!
0: 어우,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최악으로 변하냐고. 너무하네.
4: 험딩어 시장님, 고양이들 들려요? 저희 퍼피 구조대가 왔어요. 금방 꺼내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1: 뒷문은 막혀있는데? 다른 쪽 문을 열어야 할 것 같아. 트래커, 비행기 본부에 위로 올라가 줄래?
3: 알았어. 예! 아! 다용도팔!
1: 마셜, 저기에 사다리를 대줘.
3: 준비 끝! 멍멍 소방관 작전 시작! 사다리!
0: 허비 구조대, 너희들 정말 구해주러 와줘서 고맙다.
1: 괜찮으세요, 험딩어 시장님?
0: 나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전부 망치게 됐네. 내가 산타한테 선물 지도를 엉터리로 줬거든. 나쁘지 않아. 미안하다.
1: 시장님이랑 고양이들도 무사하고 다 모였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별건가요?
3: 네, 맞아요. 크리스마스에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정을 베푸는 거죠.
5: 네, 맞아요. 아, 미안.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잔뜻을 깨닫는 걸 보고 너무 감동해서.
3: 라이더, 코시, 이것 좀 봐. 이 썰매 마법에 걸렸나 봐. 갑자기 날아.
5: 이게 빠졌던 거구나. 너희 크리스마스 정신이 내 썰매를 고쳤어. 엉터리 지도대로 가시기 전에 산타님을 만나야 돼.
1: 우린 뒤에 따라갈게.
6: 자, 됐어. 자, 됐어.
5: 잠깐! 산타님, 잠시만요!
6: 호호호! 갑자기 왜 그러니, 퍼시?
5: 크리스마스 선물 지도에 이게 빠졌거든요.
6: 어드벤처 베이? 아, 그렇지. 그 착한 사람들이 빠졌었구나. 고맙다, 퍼시.
5: 그 인사는 라이더하고 퍼피 구조대가 받아야 돼요. 특히 트래커요. 산타님을 정말 좋아한대요.
3: 우와, 산타 할아버지야!
5: 트래커랑 이 친구들은 크리스마스를 포기할 각오로 생명을 구했어요.
6: 기특한 아이들이군. 그게 크리스마스의 참 정신이지. 정말 고맙다, 트래커. 너희를 만나니 참 좋구나.
3: 저도요.
6: 너희랑 더 오래 있고 싶지만 내가 배달이 늦었거든.
0: 도와드릴까요? 제가 오늘 좀 나쁜 짓을 해서 이렇게라도 갚게요.
6: 아, 여기서 또 보내, 허미?
0: 그럼
6: 여기 있는 선물들을 퍼피 구조대하고 같이 비행기에 나눠 실어줄래? 정날 돕고 싶다면.
7: 퍼피 구조대 크리스마스 특별 지도!
6: 넌 여기 우리랑 같이 타겠니, 트래커?
3: 네!
6: 호호호! 자, 간다!

0: 안니 치카레타, 멋진 선물이 잔뜩 있어.
1: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2: 메리 크리스마스, 허비.
3: 누르면 야오는 그 고양이 인형이잖아요. 오, 제가 정말로 갖고 싶었던 건데. 아, 자, 여기. 메리 크리스마스.
4: 고맙습니다.
2: 와, 착한 일 하니까 기분 좋지?
3: 오! 호호!
5: 허피 구조대, 올 크리스마스도 무사히 보내게 해줘서 고마워.
6: 고맙기는. 크리스마스에 또 문제가 생기면 허피 구조대 불러줘.
1: 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넘버블럭스 친구들
5: 모여라.
4: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5: 20까지 다 피해.
6: 우리 같이 놀자.
4: 5와 3이 만나면
6: 8이야.
4: 당신
6: 우리 모두 8.
4: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6: 함께 놀아요.
4: 넘버블럭스 4대 가족.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술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뽀롱뽀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3: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2: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줄무랜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북극에 갇힌 시장님들을 구해라.
9: 오, 치카레차. 너도 찬 북극 공기 좀 마셔봐. 진짜 상쾌해. 치카레차? 오, 걱정 말고 나와, 이 귀염이. 여기 얼음은 두꺼워서 웬만해선 안 빠지니까. 이런 얼음 낚시도 하는걸. 근데 알지? 물고기가 겁먹고 도망가지 않게 조용히 하기. 펌딩어 시장님, 어쩐 일이시죠?
10: 여기 왔으면 낚시겠죠. 누가 더 빨리 낚나 한번 내기해볼까요? 이기는 쪽이 최고의 시장 어때요?
9: 최고의 시장을 몰리.
10: 자, 이거 좀 보실래요? 제 원터치 오두막 텐트는 6인용 사우나에다 게임룸까지 있거든요.

0: 있거든요. 어? 어? 내 원패치 옷만 딱 짜가 안 돼.
1: 얘들아, 누가 왔는지 봐. 에베레스트.
2: 오랜만이야.
3: 잘 왔어. 다들 안녕? 기대해. 내가 장난감 가져왔어.
1: 이건데 한번 봐봐.
4: 우와, 진짜 다람쥐 같은데?
3: 장애물 넘기 할까? 됐어. 시작해, 라이더. 숨바꼭질로 바뀌어버렸네.
0: 아, 지겨워.
5: 방금 시작했잖아요. 적어도 물고기 한 마리는 낚아야 이따 점심을 먹죠.
0: 생선, 와! 점심을 따로 가져오길 정말 잘했구만. 내 사랑, 냉동 햄버거. 그냥 렌즈에 바로 데우기만 하면 되잖아. 뭐야! 난 몰라, 피하자!
5: 어, 황등어 시장님, 일단 진정하시고. 어? 진짜랬어!
4: 구멍을 더 팔까? 다람쥐를 꺼내기 좋으려면 지금보단 넓어야지.
6: 이거 잘 안 파지네.
3: 아, 그런데 이 다람쥐 금속이지? 그럼 구멍 안에다 강한 자석을 한번 내려보면 어때?
6: 이렇게? 내 차에 있는 걸로 만들어봤어.
1: 우와, 대단한데? 자, 다시.
6: 아니, 뭐야, 또 빠졌어?
2: 얘는 안 되겠다.
5: 어, 엄미가 실장님!
0: 안 돼요. 저 늑대가 방금 날 큰 험버거 모두 봤다니까요. 갑자기 무슨 여기가 어디지?
5: 오, 빙벽에 낀 것 같은데요. 저 위에 쫓아온 애들도 있고요.
0: 아무리 킁킁대도 이 험버거는 전부 다 내 거거든.
5: 내가 못 살아. 퍼피 구두들 불러야겠어.
3: 기다려. 금방 꺼내줄게. 피해! 다람쥐 왔다!
1: 구대 시장님, 웬일이세요?
5: 라이더, 지금 험딩어 시장님이랑 북극에 와 있는데 우리 같은 썰매가 뚝! 빙벽 틈에 떨어져 끼었어.
1: 오우, 큰일이네요. 근데 험딩어 시장님도요?
5: 말하자면 길어. 또 지금은 늑대 셋이 둘러싸고 있고.
0: 저것들이 아무 힘 없는 내 험버거를 노리고 있다니까.
1: 지금 바로 출동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비행기 본부로 출동!
4: 라이더가 부른다!
3: 마샬 조심해!
7: 아까부터 날다람쥐 실컷 봤으니까 날강아지는 어떤지 한번 보라고.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서둘러 와줘서 고마워. 구대 시장님이랑 험딩어 시장님이 썰매를 타고 가시다가 빙벽 틈에 끼셨대.
2: 많이 놀라셨겠는데? 어떡해.
1: 게다가 햄버거를 노리고 늑대들이 몰려왔나 봐. 그래서 누가 가냐면 체이스? 넌 공을 쏴서 늑대들을 유인해줘. 그 틈에 시장님들을 구할 거야.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다음은 에베레스트. 넌 제설차를 타고 시장님들 찾는 걸 좀 도와줘.
2: 눈이 오든 꽁꽁 알든 언제든 출동!
1: 그리고 러블. 넌 호버보드로 시장님들을 안전하게 들어 올려줄래?
3: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4: 어우, 오도가도 못하고 이게 무슨 난리라. 최악이야.
5: 어, 저기 시장님, 가만히 계세요. 썰매 떨어지면 책임지실 거예요.
4: 미안한데, 난 긴장하면 더 떨려요. 물론, 배가 부르면 긴장이 좀 풀리죠. 휴대용 렌즈로 버거를 하나 데워먹어야겠어요.
5: 어, 제발 좀 아무것도 하지 마요. 이러다 떨어진다고요.
1: 좋아, 다 왔어.

0: 늑대들이 어디 계신지 쭉 둘러볼까?
1: 어, 잠깐만. 어, 절벽에 늑대들 찾았어. 계속 앞으로 가면 돼.
0: 라이더, 앞에 늑대들 보여.
1: 시장님들도 근처에 계실 거야. 나도 갈게. 체이스, 늑대들 좀 유인해줄래?
2: 알겠어. 발사!
1: 됐다! 이제 두 분을 구하자. 너블, 빙벽 틈으로 내려가서 한 분씩 모시고 올라올래?
2: 알았어, 간다. 제가 두 분 모시러 왔어요.
3: 어, 역시 퍼피 구조대라니까. 우리 겁쟁이 귀요미가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
4: 야, 나 먼저.
1: 에베레스트, 두 분을 쫓아가자.
4: 뭐야, 조종기는 또 왜 망가져?
3: 범딩어 시장님, 제발 천천히 좀 가요. 시카레타가 멀미한다고요.
4: 나보고 어쩌라고요. 안 그래도 배가 고파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0: 라이더, 멀기는 한데 시장님들이 다행히 멈추셨어.
3: 들으셨죠? 얼음이 깨지기 전에 가야 돼요. 어서요.
4: 그 전에 일단 내 험버거가 제대로 다 있나 확인해보고요. 하나, 둘, 셋, 넷. 안 돼! 하나가 없잖아. 어, 잠깐. 어, 맞다. 여기 잘 감춰놨지.
3: 제발 햄버거 타령 좀 그만해요. 당장 여기서 나가요. 엄마가 갈게. 시카레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 예쁜 아가.
0: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시 여기까지 끌고 올게요.
4: 뭐야, 점점 바다로 떠내려가네. 오, 나 배멀미 좀 심한데.
1: 북극바람은 꽤 변덕스럽거든. 시장님들이 위험해.
5: 맞아. 만약 탁 트인 바다로 계속 떠내려가시면 큰일이야.
0: 내 갈고리 줄로 얼음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
1: 맞다, 주마. 주마, 여기로 와줄래?
6: 해양구조 주마, 출동!
3: 어, 여기 너무 춥다.
4: 아, 이러다가는 얼어 죽겠구만. 오, 맞다. 배터리 발열 담요를 가져왔지. 나... 이제야 좀 느긋하게 저 강아지들 그 전을 기다릴 수 있겠구만.
1: 주마, 시장님들이 타고 계신 저 빙판을 여기로 밀어올 수 있을까?
6: 알았어, 라이더. 나한테 맡겨.
3: 왜 이러지? 저 전기 남녀잖아. 얼른 꺼요.
4: 어, 뭐야?
3: 주마, 어떡하게?
6: 제가 속도를 내드릴게요.
4: 빨리가 빨리! 물에 분 험버거는 별로 맛이 없다고!
1: 에베레스트, 이 정도 거리면 돼?
0: 응! 아! 갈고리 줄!
4: 빨리 해! 양말이 다 젖는단 말이야!
3: 어, 고맙다, 퍼피 구조대. 덕분에 살았어.
1: 뭘요, 시장님. 혹시 또 빙하 위에 갇히시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3: 어, 내 가방! 가방이 어디 갔지?
5: 저기 있다!
0: 내가 할게!
3: 어, 큰일 날 뻔했네. 물고기는 제가 먼저 잡았는데 어쩌죠? 자요.
4: 아, 지니까 배가 더 고프네. 아우, 완전히 얼어버렸잖아.
3: 놔줄게.
7: 로데오 게임쇼를 구해라.
2: 시작한다.
0: 이하! 예!
1: 어, 마셜은 쇼 놓칠 텐데.
0: 절대 놓칠 수 없지. 어, 한다.
8: 자, 그럼 넣어주시죠. 목소리만 들어도 기운이 마구마구 솟게 만드는 게임쇼 진행자 카우걸 베리.
9: 이하! 지금부터 왁자지껄 로데오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여기 제 단짝말 러스틴 다들 아시죠? 인사드려, 러스틴! 그럼 오늘의 도전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유미 선수, 그리고 윙러 선수, 또 오늘의 기대주죠?
0: 나온다! 예이!
9: 이미 이미 모두 알고 계실 멋진 강아지입니다. 체이스! 인사해 주실래요?
5: 안녕하세요.
9: 그럼 마지막 참가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4: 덤딩어요. 인사는 됐고 상이 뭔지 봅시다.
9: 러스티, 1등 상이 어떤 건지 이분들한테 보여드릴까? 1등 상은 바로 저 황금별 배지입니다.
5: 우와, 우리 중 하나가 받는 거예요?
4: 금깨지. 어차피 내 거야.
9: 자, 참가자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근부츠 릴레이입니다. 부츠에 들어간 채 점프해서 말굽을 잡고 돌아오면 되는 경기죠. 명심하세요. 골지로 들어오는 분은 탈락입니다. 준비됐죠?
4: 잠깐. 계획한 대로 부츠에 스프링을 넣어야겠어.
9: 모두 제자리에 준비하시고 이랴!
4: 이렇게 뛰면 누가 날 이기겠어? 거의 뭐 말처럼 달려가네. 근데 어차피 안 될 걸. 나한테 걸리면 못 벗어나니까.
9: 유미 선수한테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은데요?
0: 살려줘!
9: 이거 좀이 아니라 많이 생겼네요. 워워워, 경기 중단! 라이더, 봤어? 이제 어떡하지? 유미 선수가 간판에 달라붙었는데 이러다간 통째로 넘어가겠어. 빨리 와줄래? 바람처럼!
1: 그럼요, 우리 퍼피 구조대만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10: 라이더가 부른다!
0: 어서 마셜!
6: 2층 케이크를 바람처럼 만들었네.

0: 빨리 와줘서 고마워. 유미 아주머니가 왁자지껄 로데오 챌린지 간판에 딱 붙어버리셔서 얼른 구조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마셜, 넌 사다리 써서 유미 아주머니를 좀 내려드려줘.
1: 이하! 불자동차 출동!
0: 그리고 로키, 넌 연장으로 간판을 고쳐줄래? 쓰러져서 누군가 다치지 않게.
1: 이려! 초록에너지 출동!
0: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2: 파트롤! 우와! 우와!

0: 어쨌든 사람이 경기에서 1등을 했으면 조그만 상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1: 이하! 버피고도 내가 왔다!
2: 마셜, 사다리를 올리자!
3: 사다리! 됐다! 유미 아주머니 조심하세요!
1: 고맙다. 팔이 아파서 못 버티는 줄 알았어.
4: 이런, 아무래도 저 간판은 못 버틸 것 같은데?
3: 해봐야지. 어? 드라이버!
1: 와우, 감쪽 같네. 이제 다시 로데오 챌린지 진행해도 되겠는데요? 전 여기까지만 하고 빠질게요. 대신 널 응원할게, 체이스.
2: 아주머니의 말굽이네.
3: 그런데 이거 진짜 말굽은 아닌 것 같아. 아!
2: 자석이야. 누가 유미 아주머니를 이기려고 자석으로 바꿔놨나 봐.
3: 누구지 그 얌체가?
2: 카우걸 베릴 덕분에 남아서 구경까지 하고 참 좋은데?
3: 그치. 여기서 양치질 경기하는 거 꼭 보고 싶었거든. 아니, 양치긴가?
1: 자, 오늘의 두 번째 경기는 각자 여기 있는 작은 양들을 몰고 나무통들을 지나 저 우리에 넣는 겁니다. 그래, 맞아, 러시. 꼴찌로 가는 분은 탈락이죠. 자, 모두 제자리에 준비, 이리야!
4: 같이 갈까? 그럼 다 같이 전진!
3: 와, 체이스 정말 잘한다.
5: 뭐? 셰퍼드인데 당연하지.
0: 언제 다 되는데? 그렇게 보지 마. 어쨌든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뭐. 여기 맛있는 거 보이지? 깎아줄게, 먹자.
6: 에? 뭐야? 어디가? 멈춰!
4: 윙넛 아저씨, 괜찮으세요?
6: 그럼, 걱정 마. 근데 나 때문에 가다가 돌아오면 어떡해?
0: 우리로 가라니까. 왜 먹기만 하고 안 가는 건데? 어우, 이래서 끝이 안 나. 가자!
3: 체이스! 우리에다 넣어!
4: 앞으로 전진! 그렇지!
1: 이피가 예예! 1등은 체이스입니다. 양들을 우리 안까지 제일 먼저 데려왔네요.
0: 나도 왔어요. 탈락은 면한 거죠. 헝딩어 만세!
1: 네,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로데오 챌린지 결승전입니다. 사나운 야생마 타기! 두 분은 앞에 있는 야생마를 타고서 최대한 오래 버텨야 하는데, 남보다 오래 버티는 쪽이 오늘 로데오 챌린지의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이하!
4: 우리 힘내봐요, 시장님.
0: 뭐? 하, 너나 힘내든가. 나한텐 말이야, 풀이 있거든. 조심해, 풀을 너무 많이 바르면 막 흐르잖아. 뭐야, 벌써 시작하면 어떡해.
3: 야생마가 고장나기라도 했나?
2: 시장님, 빨리 내리세요.
0: 안 돼, 바지가 딱 달라붙었다고. 가만히 있지만 말고 어떻게 좀 해봐. 어디 갔냐?
1: 러스티, 위험해.
0: 이번엔 또 어디가? 아직 나 경기 중이라 말이야.
1: 라이더, 이러다가는 쇼를 전부 다 망치겠어. 우리 러스티도 놀랐는지 사막으로 달아나 버렸다고.
2: 너무 걱정 마세요. 모두 해결하고 러스티를 찾아올게요. 바람처럼요. 로키, 넌 연장으로 부서진 우리를 고쳐줘.
3: 알았어, 라이더.
2: 마셜, 양들을 모아줄래?
1: 양치기라면 나도 도울 수 있는데.
3: 우와, 가시죠.
1: 양들아, 착하지.
4: 러스티하고 홈딩어 시장님은 어떡해?
2: 다른 애들의 힘을 좀 빌리자. 주마, 지금 네 도움이 필요해.
7: 해양구조 주마 출동!
4: 봐, 라이더! 말발굽이야! 이걸 볼 때 러스티는 아마도 저기 있다! 험딩어 시장님도 러스티 근처에 있어!
3: 얼마나 놀랐으면 저렇게 쉬지 않고 뛸까?
2: 주마, 튜브를 한번 올가미처럼 써보자.
3: 알았어, 라이더!

0: 저거 그냥 가!
1: 체이스, 발사 준비를 해줘.
2: 랩! 준비?
1: 이 자석을 쏴서 야생마 로봇에 맞추면 멈추겠지?
0: 살려줘!
1: 준비되면 바로 쏴!
2: 자, 이랴!
1: 딱 명중이야, 체이스.
0: 내가 이겼나?
3: 러스티, 무사했어. 정말 다행이야. 고맙다, 얘들아. 메시오도 내 말도 무사히 구해줘서.
2: 별 말씀을요.
3: 오늘 진짜 수고 많았는데 선물도 없이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지. 자, 이 황금별 배지 하나씩 받아.
2: 이하!
4: 완전 대박!
1: 감사히 받을게요. 혹시 또 경기 중에 급한 일이 생기시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0: 뭐야? 왜 안 떨어져?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진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10: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11: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10: 출발. 돼버리고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11: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10: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4대가족.
1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3: 옥스포드 탕.
14: 해보고
13: 주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1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진물엔
6: 답답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5: 아빠, 저게 뭐야?
16: 글쎄, 다들 뭐 먹는 거지?
17: 이게 뭐예요?
1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7: EBS IN 포키젤?
18: 네.
1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진물엔
6: 답답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래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진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9: 솔. 숲속에 가자.
11: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비장소.
12: 친구입니다.
11: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1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4: 달림아, 오늘 유치원은 어땠어?
15: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오늘 유치원에서 만든 왕관이에요. 어때요? 공주 같아요?
14: 그래, 달림인 진짜 공주가 되고 싶은가 봐.
15: 네, 공주가 제일 좋아요.
16: 어? 무슨 소리지?
17: 이따 뭐 먹을까?
16: 저거 뭐지? 우와, 신기하다.
18: 마음에 드니? 내가 여행 다니면서 모은 물건들이지.
16: 이 책은?
18: 그 책은 백설공주

0: 공주 책이란다.
1: 와, 백설 공주요? 내가 엄청 좋아하는 공주 이야기인데.
0: 그럼 이 할머니가 선물로 줄까?
1: 네? 정말요?
0: 그래. 백설 공주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1: 옛날 옛날 하얗고 예쁜 백설공주가 살았어요. 그럼 백설공주를 질투한 왕비는 독이 든 사과를 공주에게 먹여서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잘못 들었나?
2: 공주님!
1: 설마 책에서 나는 소리인가?
3: 공주님! 어? 공주님, 대체 어딜 가셨던 겁니까? 얼마나 찾았는데요?
1: 저요? 전 공주가 아니라 달님인데요.
3: 어휴, 대낮에 무슨 달님입니까? 빨리 성으로 가셔야 해요.
1: 어? 저 진짜 공주가 아닌데!
3: 이리야! 자, 어서 들어가시죠.
4: 공주님, 대체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1: 아, 저는 공주가 아니고. 뭐야, 이 그림은 나잖아. 말도 안 돼. 공주가 나랑 똑같이 생겼어.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나보고 공주라니, 내가 공주라니, 믿을 수 없어. 우와, 믿을 수 없어.
4: 공주님, 어? 이런 옷은 어디서 나신 거예요? 어서 드레스로 갈아입으시죠. 자, 네, 자, 공주님, 이쪽으로.

0: 공주가 되다니. 어? 누구? 와, 써니야, 별이야. 와, 와, 밀크까지. 모두 여기 언제 온 거야?
1: 공주님 왜 이러세요?
0: 전 공주님 친구 루루잖아요.
1: 전 토토고요.
2: 루루? 토토?
0: 네.
1: 그럼 얘는?
0: 공주님 강아지 슈가죠.
1: 슈가?
0: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세요? 못된 왕비가 공주님을 어떻게 한 줄 알고.
1: 못된 왕비?
3: 네. 왕비님이 맨날 백설공주님을 괴롭히잖아요.
1: 백설공주?
0: 그럼
1: 내가? 아니, 저 사람이 백설공주?
4: 이제 백설공주도 이 독사가를 먹고 영원히 잠들었으니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나보다 예쁜 사람은 없어졌어.
5: 그럼요, 그럼요. 왕비님이 최고십니다.
4: 세바스찬! 사냥꾼이란 녀석이 백설공주 하나 똑바로 처리 못해서 나를 움직이게 하다니. 그럼 다시 마법 거울에게 물어볼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물론 나겠지만.
6: 왕비님.
4: 그래, 그래, 어서 말해보거라.
6: 그게 백설공주님입니다.
4: 뭐라고?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단 말이야?
5: 에이, 왕비님도 실패하신 거 아니세요?
4: 뭐야?
5: 아닙니다요.
4: 말도 안 돼. 백설공주는 분명히 독사가를 먹고 잠이 들었단 말이야.
0: 네? 백설공주님이 아니라고요? 그래, 난 달림이야. 다른 세상에서 왔어.
1: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요.
0: 응, 나도 정말 놀랐어. 난 오늘 새로 산 백설공주 책을 보다가 여기 오게 된 거야. 그럼 진짜 백설공주님은? 제대로라면 왕비가 준 독사과를 먹고 잠이 들었을 거야.
1: 독사과?
0: 일단 내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지 확인해봐야겠어. 달림이라고 했지? 따라와. 왕비의 방은 이 복도 끝이야.
1: 야, 루루, 거긴 함부로 가면 큰일 나.
0: 그럼 어떡해. 빨리 공주님을 구해야 하잖아.
1: 그건 그렇지만.
4: 그래, 분명 뭔가 잘못된 걸 거야. 내가 조명으로 확인했는데.
5: 아이, 왕비님, 잘못 보신 건 아니시고요.
4: 시끄럽다. 백설공주는 분명 내가 준 독사과를 먹고 영원히 잠이 들었단 말이다.
0: 어떡해, 진짜 네 말이 맞았어.
5: 그럼 거울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거울도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4: 그런가? 좀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7: 거울아, 거울, 이제 진실을 말해봐.
4: 백설공주 인증 없어?

0: 1부터 예까지 1 예뻐 이 세상 누구보다 예뻐 이 세상 무엇보다 누가 제일 예뻐
1: 왕비님
0: 예뻐
1: 왕비님
0: 이번에도 틀리면 넌 짜증나
2: 자 그러니 이제 진실을 말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3: 그건
0: 바로 내가 제일 예뻐 이 세상 누구보다
3: 아! 아이 참 백설공주님이 제일 예쁘다니까요
2: 뭐야?
0: 또 백설공주? 그렇다면 그 증거를 보여라
3: 증거라뇨?
0: 살아있다면 백설공주를 비춰봐
1: 왕비님, 백설공주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 옆에 있는 화살통은 내 것 같은데. 백설공주입니다.
4: 지켰어. 도망가자, 빨리.
0: 백설공주, 저거 뒤에 아미. 뭐해? 빨리 가서 잡아.
1: 네. 이 녀석들. 거기서는 못해. 잠시만 해봐라
4: 저기
1: 아니 저기
4: 유후 여기에요 여기 여기야 여기요
1: 여기
0: 얼른 잡아
1: 안돼
4: 얘들아 이쪽이야 어서 자 해서 아래층으로
1: 이것들 어디 도망가려고

0: 어떻게 멀쩡하냔 말이다. 어서 말이나 백설공주. 백설공주, 어떻게 내 독사과를 먹고 깨어난 거지?
1: 백설공주님이야!

0: 어? 생각났다! 별이야! 아니, 토토! 뭔데 뭔데?
1: 들었잖아. 독사과를 먹으면 해독제 없인 깨어날 수 없다고.
2: 아, 왕비가 가지고 있던 그 병 말이야?
0: 맞아! 그 해독제가 있다면 백설공주님을 깨울 수 있겠어.
3: 세바스찬!
4: 아, 예!
3: 백설공주는 찾았어?
4: 아니요, 성 안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3: 대체 넌 뭘 하고 있었던 게야?
4: 왕비님도 쬐끄만 강아지가 뭐가 무섭다고.
3: 시끄러워! 이 꼬맹이들 대체 어디로 간 거야?
4: 그나저나 왕비님, 백설공주가 대체 어떻게 깨어났을까요?
3: 독사과에서 깨어날 수 있는 해독제는 세상에 딱 이 한 병밖에 없는데 말이야. 세바스찬, 네가 나가서 직접 백설공주를 찾아와.
4: 예? 대체 어디 간 줄 알고?
3: 이 나라를 다 뒤져서라도 찾아와.
4: 알겠습니다요.
3: 전혀 믿음이 안 간단 말이지. 내가 직접 찾아봐야지. 이번엔 독사과를 10개쯤 먹여야겠어.
2: 왕비가 나갔으니까 지금이 기회야.
0: 좋았어. 빨리 해독제 찾자.
5: 여긴가?
2: 아, 왕비가 해독제를 어디다 숨긴 거지?
0: 아, 해독제를 찾았어!
5: 어? 진짜?
0: 응, 이제 공주님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3: 여기서 뭘 하는 게냐! 일부러 힘들게 찾아 나설 필요가 없겠군, 백설공주!
0: 나쁜 왕비! 마음대로 안 될걸! 슈가! 도와줘!
4: 강아지는 제가 맡겠습니다요.
3: 잘했다. 네가 드디어 제 역할을 하는구나. 백설공주는 내가 직접 잡겠다.

0: 세바스찬! 얼른 가서 잡아!
1: 꼭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
2: 왕비가 공주님한테 독성어를 먹여서 없애려고 했거든요.
1: 뭐? 그럼 그 사과 팔던 할머니가 왕비였단 말이야?
3: 네, 사냥꾼을 시켜 공주님을 없애려고 했던 것도요.
1: 뭐라고요?
3: 어서 왕비를 잡지 않으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거예요, 공주님.
1: 어떻게 그런 일이...
3: 알겠어요.
4: 왕비님! 숲속의 일곱 난쟁이들이 독사과를 먹은 백설공주를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요.
0: 빨리 숲속에 가서 잡아야겠다. 각오해라 공주. 이번에 찾으면 진짜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3: 그건 내가 할 말이에요.
0: 뭐야? 공주가 왜 투명이지? 세바스찬, 이게 어찌 된 일이냐?
4: 글쎄요.
3: 모두를 속이고 날 없애려고 하다니.
0: 아니, 백설공주, 그건 오해야. 어디 갔다가 이제 온 거니? 얼마나 찾았다고.
3: 그럼 이건 뭐죠? 이거 독사가 맞죠? 당장 저 못된 왕비와 사냥꾼을 끌고 가요.
5: 예, 당신들은 영원히 감옥에서 살게 될 겁니다.
0: 안돼! 싫어! 이거 안돼! 세바스찬! 네가 일을 똑바로 했다면 이러진 않았을 거야!
4: 왜 또 제 탓을 하십니까요? 억울해요!
3: 다행이야! 나쁜 왕비가 벌을 받게 돼서!
1: 고마워요, 달리미님.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3: 아니에요. 친구들 모두가 힘을 모았기 때문이에요.
1: 참, 달리미님을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3: 저를 위해? 뭔데요?

0: 백설공주 나라에 갔다 온 건가?
1: 달림아, 뭐해? 저녁 먹어야지.
0: 엄마, 엄마! 내가 방금 어디 갔다 왔는지 알아요? 음? 백설공주 나라에 갔다 왔어요!
1: 뭐? 무슨 나라?
0: 백설공주 나라요!
1: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0: 어? 이 구두는... 공주님, 달리미는요?
2: 글쎄, 달리미님이 살던 세상으로 돌아간 것 같아. 언젠가는 다시 만날 날이 있겠죠? 달리미님.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칫솔.

총.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질긴.
1: 순물엔
2: 달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6: 또 졌네.
7: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0: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진물엔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0: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옥스포드 탕!
2: 해보고!
1: 주소 사고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무지개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하게
2: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엄마, 엄마, 달토끼 팔이 또 망가졌어요.
6: 또? 이런, 어쩌지? 하필 지금 실이 없는데.
7: 내일 사다가 꿰매줄게. 근데 달림아, 넌 달토끼가 아직도 좋아? 이렇게 낡았는데?
5: 당연하죠. 달토끼는 내 첫 번째 친구잖아요.
8: 달림이 말이 맞아. 엄마가 우리 달림이 뱃속에 있을 때 직접 만들어준 인형이니까.
7: 다 됐다.
8: 우리 딸 태어나면 꼭 선물하고 싶다고 말이야.
7: 삐뚤빼뚤 엉망이라 몇 번을 다시 만들었었는데.
5: 그럼 그때보다 더 예쁘게 고쳐주세요.
7: 그래, 알았어.
5: 달토끼야, 내일 엄마가 고쳐줄 때까지 이렇게 하고 조금만 참아. 이제 코 자자.
8: 달림아, 내려와봐. 너한테 택배 왔어.
5: 우와, 로라 공주다.
8: 우리 딸.

0: 협찬 스티커 100장 모은 기념으로 아빠가 주는 선물이야.
1: 어? 어? 아빠 최고! 최고!
0: 그래, 그래.
1: 짜잔! 노라, 여기가 내 방이야. 소개할게. 얘는 내 친구 달토끼고. 달토끼야, 얜 오늘 새로운 로라 공주야. 우리 새 친구 환영 파티를 해줄까? 좋다고?

0: 거실이 이게 뭐니? 엉망이잖아. 얼굴은 또 이게 뭐야? 저건 재활용 쓰레기야. 지지예요, 지지.
1: 달토끼야, 커피 마실까?
2: 뭐야 달림아, 걘 달토끼가 아니라 로라 공주잖아.
1: 아 맞다, 로라 공주구나. 맨날 달토끼랑만 놀아서 나도 모르게.
3: 토끼 인형이네.
2: 어? 이게 뭐야? 팔이 덜렁거리잖아.
3: 누가 버렸나 봐. 우리가 가지고 놀다 버리자. 자, 받아.
1: 달림아, 왜 그래?
4: 어, 아니야, 아무것도. 다녀왔어요.
0: 써니랑 재밌게 놀았어?
4: 네. 근데 엄마, 실은 사오셨어요?
0: 아, 달토끼 꿰매줄 거? 당연히 사왔지.
4: 와! 그럼 달토끼 바로 가지고 올게요. 어? 달토끼가 어디 갔지? 이상하다. 아까 여기에 두고 나갔는데 어디 갔지? 달토끼야! 달토끼야, 어디 있어?
0: 달림아, 마당도 다 찾아봤는데 없어.
5: 어, 안방에도 없는데?
6: 달토끼, 달토끼, 여기, 여기!
5: 뭐? 어디?
4: 어? 이건... 달토끼 거예요! 내가 어제 달토끼 팔에 붙여준 건데!
0: 뭐야, 그럼... 아까 재활용 쓰레기 버릴 때 혹시...
4: 네?
0: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4: 뭐래요? 달토끼 있대요?
0: 아니, 없대. 어, 혹시 길에 떨어진 거 아닐까?
3: 에이, 뭐야, 망가졌잖아. 가자.
4: 달토끼야! 달토끼야! 밀크야, 어디 가? 거긴 아까 내가 놀던 놀이터인데. 밀크야, 왜 그래? 이거 망가진 달토끼 팔이에요.
0: 정말이네.
4: 달토끼가 여기 있던 게 분명해요. 달토끼야, 달토끼야. 않고. 밀크야, 안 돼! 지금은 달토끼를 찾아야 돼! 밀크, 얼른 달토끼를 찾아야, 어? 달토끼! 어디 갔었어? 얼마나 찾았다고!
0: 어머, 초코네 가족이 달토끼를 돌보고 있었네.
4: 여기 있어서 다행이다. 너희 덕분에 달토끼를 찾은 거야. 너무 고마워.

0: 다 됐다. 수술은 성공이야.
1: 와, 신난다. 달토끼가 훨씬 예뻐졌어요. 찾아서 정말 정말 다행이야, 달토끼야. 달리마, 달리마.
2: 이게 무슨 소리지?
1: 달리마, 나야 나.
2: 어? 달토끼?
1: 오늘 나 찾아줘서 너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2: 아니야, 내가 미안해. 밖에서 많이 무서웠지.
1: 네가 찾으러 올 줄 알았는걸.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고쳐주고. 우리 같이 가자. 나랑 멋진 곳으로 여행하지 않을래?

0: 있어.
1: 응? 나도. 잘 자, 달림아.
2: 10시가 다 됐네.
0: 안녕히 주무셨어요?
2: 너무 늦게까지 자.

0: 알았어. 달림아, 배고프지? 엄마가 밥 차려줄.
1: 이게 다 뭐야?
2: 아빠가 아침 준비해놓고 가셨나봐요.
0: 내가 해도 되는데 아빠는 토요일도 일하러 나가면서.
2: 엄마, 난 아빠가 너무 좋아요. 아빠는 매일 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나랑 놀아도 주잖아요.
0: 맞아, 아빠는 정말 최고야. 달콩이,
3: 맘마 맛있다.
2: 맛있지? 아빠 오므라이스는 최고야. 엄마, 밥 먹고 놀이터에서 놀아요.
0: 그래, 엄마 바쁜 일도 끝났으니까 오늘은 맛있는 간식도 사 먹고 신나게 놀아볼까?
2: 좋아요.
3: 거기 봐.
2: 따라라.
0: 여보세요? 네, 아빠. 여행은 재밌으세요?
4: 아, 재밌어. 너희는 생일 재밌게 보내고 있고.
1: 네? 생일이요? 누구요?
4: 응?
1: 깜빡했어요. 난 몰라. 큰일 났네. 네. 알겠어요. 나중에 전화해요. 어떡하지?
2: 왜요, 엄마? 무슨 일인데요?
1: 어떻게 다 알리마. 오늘이 아빠 생일이야.
2: 왜? 아, 맞다. 아빠 생일. 나도 깜빡했어요.
1: 작년에도 깜빡해서 이번엔 꼭 챙겨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제 아침까진 기억하다가 오늘 까먹었어.
2: 엄마, 빨리빨리 아빠 생일 파티 준비해요. 안 그럼 아빠가 엄청 서운하실 거예요. 선물 샀으니까 빨리 마트에 가요.
1: 그래, 아빠한테 뭘 만들어주면 좋을까?
2: 뭐가 좋을까? 아, 엄마, 우리 케이크 만드는 거 어때요?
1: 안 돼, 케이크는 너무 어려워.
2: 아니에요, 저 케이크 만들 줄 알아요. 지난번에 아빠한테 배웠잖아요.
1: 그래도...
2: 아빠는 항상 다른 사람 케이크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아빠한테 케이크를 만들어줘요.
1: 우리 달림이 생각하는 것도 예쁜 것 봐.
0: 그래, 우리도 케이크 만들자.
5: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목적지까지 15분.
1: 어떡해. 시간도 없는데 내가 못 살아.
2: 엄마, 시간 없어요. 준비됐죠? 대결!
1: 밀가루, 수박. 케이크에 수박은 필요 없지.
2: 우유도요.
0: 좋았어.
4: 자, 지금부터 딸기 세일 시작합니다.
1: 세일?
2: 엄마, 딸기요, 딸기.
1: 그래. 케이크엔 잠시 갈 딸기가 있어야지.
4: 자, 핫팩 나왔습니다.
2: 엄마, 마지막 딸기요.
1: 알았어, 그거. 저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딸기가 꼭 필요해서요. 벌써 6시가 넘었어.
2: 시간이 없어요.
1: 자, 그럼 바로 파티 준비 시작! 좋아요!

0: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1: 네, 안녕히 계세요.
0: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제 슬슬 정리하고 집에 가볼까?
2: 어떡해. 아빠 끝날 시간 다 됐는데.
3: 엄마, 아빠한테 조금만 늦게 오라고 하면 안 돼요?
2: 그래. 그래야겠다.
0: 여보, 무슨 일이야?
2: 아, 여보, 어디? 아직 가게야?
0: 이제 끝났어. 곧 집에 갈 거야.
2: 아, 그래? 그럼... 맞다! 올 때 달콩이 기저귀 좀 사다 줄래?
0: 아직 기저귀 많이 남았을 텐데. 아침에 거실에서 본 것 같은데?
2: 아니야, 없어.
4: 그래? 알았어, 사갈게.
2: 그래, 기저귀 사갖고 천천히 와. 절대 뛰어오지 말고, 알았지? 달림아, 아빠 조금 늦게 오실 거야.
3: 네, 빨리 서둘러요. 엄마, 엄마, 딸기는요?
2: 여기.
3: 엄마!
2: 딸기는 무사해.
3: 엄마, 다 됐어요.
2: 너무 멋진걸. 엄마도 다 됐어.
3: 우리가 해냈어요. 성공이에요. 이제 아빠가 빨리 오면 좋겠어요.
2: 아빠가 들어오면 갑자기 짜잔 하고 깜짝 놀라게 해주자.
0: 다녀왔습니다.

0: 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1: 오늘 당신 생일이잖아. 그래서
2: 멋진 생일 파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1: 엉망 진창이 됐네. 미안.
0: 아니야, 너무 고마워. 그런데 이 케이크는 어디서 난 거야?

0: 달림이가 만들자고 했어. 오?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케이크를 만드니까 오늘은 아빠를 위해 케이크를 만들자고.
1: 날 위해? 우와, 달림아.
2: 그런데 아빠, 다 찌그러져서.
3: 이렇게 예쁜

0: 다들 피곤한가 보네. 역시 우리 가족이 최고라니까. 아, 근데 이 많은 설거지는 언제 다 하지? 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6: 뽀로로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7: 어서 오세요 공주님.
6: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아라 키스.
8: 아빠 저게 뭐야?
9: 글쎄.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EBS IN 포키젤?
12: 네.
1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클릭소!
14: 클릭소! 얼마 될까?
15: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4: 클릭소!
15: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16: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4: 클릭소!
16: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7: 난방구는 붙방구와
1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놀이터가자.
1: 흥얼흥얼 싱싱
0: 야호. 그럼 여기서도 싱싱
1: 빙글빙글 날라라 시속을 알랄라.
0: 재밌다.
1: 잠깐 쉬자.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0: 놀자도 돌려볼까.
1: 내일 또 놀자. 안녕.
2: 여러 피크닉 놀이터
0: 원더키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4: 덤덤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이 작은 것들 정말 신기한데? 움직이고 있어.

나도 잡을 수 있을까? 넌 잡았어? 언제 잡을 수 있을까? 어디서 잡을 수 있지? 왜 잡을 수 없을까? 뭘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잡을 수 있지? 어디서 잡을 수 있지? 뭘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잡을 수 있지? 저러면 잡을 수 있을까?

오늘은 모두가 기다려온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 대 러시아, 러시아 대 대한민국의 경기가 있는 날인데 오늘 날씨는 바람이 불면서 약간은 선선한 날씨로 양팀 선수 대한민국의 기성용 선수 오른쪽으로 패스 연결합니다. 두 명이 압박 수비를 가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문전에서 기습적인 중거리 슛을 시도했으나 골키퍼의 선방으로 득점까지 연결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골을 잡은 대한민국 그래도 본말 강슛! 아! 골대로 아!

0: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전국이 20도를 밑돌며 다소 선선한 날씨를 보였지만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한낮엔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하루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밤부터는 구름이 많이 끼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전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목요일인 모레 오전 사이에는 동해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서해와 남해상에서는 강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서 2 내지 3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1: 휴대폰이잖아. 놔줘. 어? 숲속으로 가라고? 늑대 나오면?

언제나 해봤어. 휴대폰이 적긴 좋네. 어? 그래. 번호를 누르라 이거지?

0: 공은 한가운데서 길게 넘어온 패스. 대한민국 선수가 페널티 박스에서 드리블을 한번 하던 수비의 발에 걸려 넘어졌지만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는 양팀의 전력을 평가해 볼 수 있는 평가전으로서. 선수들 경기 전반 종료가 임박해질수록 치열한 목.
1: 다시 한번 눌러볼게.
0: 안드레 야르샤빈이 중앙 수비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1: 흠, 왜 빨리 안 받는 거지?
0: 오른쪽에서 크로스 연결된 볼이.
1: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0: 오른쪽 수비수 뚫고 한 번에 길게 연결된 볼.
1: 이젠 도망가야 해. 지금이야.

이나무는 어때?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이건 됐고.

저기로 가네?

거 다 내 거 아니었어?

0: 이틀이는 도움이 필요하겠는걸. 이제 됐다.
1: 하나, 둘, 셋! 크리스마스 트리와 불을 밝혀라!
0: 메리 크리스마스!
1: 할아버지 또 오세요! 선물 많이 가지고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냥 가버리네. 아, 곰한테 배우면 되겠다. 곰아, 얼음이 너무 미끄러워. 스케이트를 탈 수가 없어. 어? 아직까지 자다니. 어서 일어나, 곰아. 항상 잠만 자. 아하! 스케이트가 어디 있을 텐데? 공이잖아. 얍. 으이. 아하, 이거면 되겠어. 다 됐다. 으

못 타봤을 거야.

0: 어서 스케이트 타자.
1: 꼭 스케이트를 타고 말 거야.

0: 어디서 받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2: 덤덤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실만의 타워 마이크로 효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

0: 돼 초미세얼로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줄무랑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뭐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1: 안녕.
0: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공순아, 이를 어쩌지?
1: 왜요?
0: 엄마가 오늘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미안하지만 오늘은 콩순이랑 소풍 못 갈 것 같은데.
1: 에? 뭐라고요?
2: 대신 아빠랑 콩콩이랑 신나게 놀자. 어때?
1: 어? 오늘은 꼭 간다고 했잖아요. 어?
0: 엄마가 정말 미안해.
1: 맨날 병원만 가고 엄마 미워.
0: 콩순아. 콩순이 기분이 많이 안 좋은가 보네. 어쩌지?
3: 아, 우리 병원 놀이 할까? 콩순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1: 됐어. 난 이제 세상에서 병원 놀이가 제일 싫어. 진짜 싫어.
0: 근데 왜 쉬는 날에도 병원에 가시는 거야?
1: 그건 병원 일이 나랑 노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거 아니야?
0: 에이, 설마. 그건 아닐 거야.
1: 그럼 왜 가는 건데?
3: 우리가 병원에 가서 뭐 하시는지 보고 오면 되지.
1: 하지만 아빠가 엄마 일할 때 찾아가면 안 된다고 하셨어.
3: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지. 이건 몸이 투명해지는 숨바꼭질 망토야. 자, 어때?
1: 우와, 멋져 커지. 나도 써봐야지.
0: 그게 뭐야?

0: 제대로 입어야 다 가려진다고.
1: 좋았다. 정원으로 출동. 여기가 엄마가 일하는 병원이구나. 지금이야. 엄마다.
2: 자, 우리 예쁜 민지가 씩씩하게 진료 잘 받아서 주는 선물이야.
1: 고맙습니다.
2: 조심히 가.
1: 나는 오늘 안아주지도 않았으면서.
3: 공순이가 보이잖아. 안 돼.
4: 우리 공순이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3: 아마터면 들킬 뻔했어.
1: 엄마가 나 없이 얼마나 재미있게 노는지 봐야겠어.
3: 잠깐만. 괜찮을까?
5: 선생님, 오늘 점심도 못 드셨죠? 이거라도 드세요.
2: 고마워요. 오늘도 환자가 많아 바쁘네요.
6: 안녕하세요, 선생님.
2: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1: 엄마 배고프겠죠.
2: 주사 한 번만 맞으면 안 아파질 거야.
1: 싫어요. 선생님 미워. 선생님 나빠. 우리 엄마한테.
3: 어머머, 선생님한테 그러면 안 돼.
2: 괜찮아요.
1: 선생님 괴물이야. 저리 가. 야!
3: 공순이?
1: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괴물이라니.
3: 공순이 너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니?
1: 그게 엄마가 나 빼고 재미있게 노는 줄 알고.
2: 그랬구나. 콩순이 속상하게 해서 엄마가 미안해. 앞으로는 콩순이랑 시간 더 많이 보낼게. 약속?
1: 좋아요. 약속.
2: 얼른 사과드려야지.
1: 선생님 죄송합니다.
2: 그래, 아프지 말고. 아프면 무서운 괴물 선생님 또 만나야 해.
1: 얘들아, 우리 엄마 진짜 멋지지?
3: 최고로 멋지셔.
5: 대단해.
2: 공순이 자니?
1: 엄마, 또 병원 가요?
2: 아니, 오늘 콩순이랑 소풍 가기로 했잖아. 얼른 일어나서 준비해야지.
1: 야! 정말요? 우와, 신난다!
2: 저렇게 좋을까?
1: 안녕, 얘들아!
7: 안녕!
8: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본다고 그러던데. 이따 이쪽으로 올 거야.
1: 그럼 우리 먼저 놀자.
7: 좋아요.
1: 보미, 우리 누가 더 높이 타나 시합할래?
9: 좋아. 그럼 티미가 심판 봐줘.
3: 알았어. 준비 시작.
1: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9: 나 좀 밀어줘.

0: 저렇게들 해서야 금방 잡히겠는데.
1: 잡았다.
2: 봄이 또 졌네.
1: 얘들아, 이번엔 무슨 놀이 할까?
0: 이번엔 숨바꼭질 하자. 다른 건 절대 안 돼. 무조건 숨바꼭질이어야 돼.
2: 하나, 둘,
0: 이번에야말로 내 실력을 보여주지. 잠깐, 누가 날 먹으면 어쩌지? 이게 좋겠다.
2: 이제 찾는다. 다들 어디 숨었지? 어? 왜 모자지? 설마. 누가 놓고 갔나? 이따 찾으러 오겠지?
0: 되게 뻔했네.

0: 이겼으니까 이제 그만 나와.
1: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0: 어, 잠깐, 혹시
1: 뭐야? 아무것도 없네.
0: 분명 폼이랑 닮은 모자가 있었는데.
2: 왜요?

0: 여기가 어디야? 애들은 다 어딨지? 얘들아! 얘들아! 숨바꼭질하다 준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뭐야? 왜 나 혼자 이런 데 떨어진 거야? 버려다가 얘들아 내가 잘못했어.
1: 호미
0: 이 목소리
2: 호미 어딨어? 호미
0: 얘들아
1: 여기 있었구나. 다행이야.
2: 영영 못 찾는 줄 알았어.
0: 무서워. 주나주나 어떻게 찾아온 거야?
2: 큐리가 놀이터에서 코코넛 모자를 주웠다고 하던가.
3: 모자가 날아갔다는 방향으로 쭉 걸어왔지. 그러다 널 찾게 된 거야.
0: 그랬구나. 미안해. 잠이 들어버릴 줄은 몰랐어.
2: 그치만 이렇게 어려운 숨바꼭질은 처음이었어.
3: 맞아.
0: 정말? 그럼 어쨌든 숨바꼭질은 내가 이긴 거네. 그치?
2: 뭐야? 호미도 참. 엄마 거북이 갖고 놀 거야.
4: 안쪽도 거의 완성돼가고 있어.
2: 티니 덕분에 집이 왈.
0: 거의 다 완성했는데.
5: 홈스나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0: 아빠가 간식 준비해 놓을게. 빨리 와.
1: 아기 거북이 집도 지어야 하고 간식도 먹어야 하고.
2: 그러게, 콩순이가 두 명도 안 있고.
1: 아! 바로 그거야, 페미. 페미, 나랑 똑같이 변신해서 똑같이 따라하니 콩순이 놀이 어때?
3: 콩순이 놀이 재밌겠다. 어때? 콩순이랑 똑같지?
4: 어, 아, 거의 똑같아.
1: 먼저 이렇게 눈썹까지 그리고 눈은 이렇게 가리면 됐다.
4: 우와, 제법 콩순이 같아.
1: 포미, 이제부터 넌 콩순이가 돼서 우리 집에 가는 거야.
3: 응, 걱정 말라고. 신난다. 나는 귀엽고 착한 콩순이랍니다. 응? 뭉치잖아. 콩순이처럼 뭉치. 이거 떨어뜨렸어.
4: 응? 안녕 콩순아.
3: 내가 잠깐 들어줄게. 저

0: 선글라스를 썼구나. 예쁘다.
1: 엄마, 맞아. 그럼 난 이제 갈게. 다녀오십니다.
2: 그래, 쿵순이 왔니? 얼른 씻고 와서 간식 먹으렴.
1: 쉽지 않은데. 거실이니까 거실 침대에 누워서.
2: 콩순아, 다 씻었니? 응? 우리 콩순이 많이 피곤했구나.
1: 왜요, 아빠?
2: 콩순이 누리라니, 정말 깜빡 속을 뻔했네.
1: 그쵸 그쵸, 똑같죠.
2: 그럼 우리 콩순이 누리 조금만 더 해볼까?
3: 아기 거북이가 엄마 거북이를 무사히 만나서 정말 다행이지.
0: 근데 포미는 잘하고 있을까?
3: 그럼 이제 들어가서 얼른 바꿔야겠다.
0: 안녕, 콩순이.
2: 우리 콩순이 정말 잘 먹는구나. 아, 넌 누구니? 우리 콩순이랑 똑 닮았구나.
3: 아빠, 저 콩순이는 포미가 변신한 거예요.
4: 무슨 소리야? 어? 내가 진짜 콩순이고 쟤는 가짜 콩순이에요.
3: 뭐? 포미, 이제 장난 그만 쳐.
4: 포미, 이제 장난 그만 쳐. 어?
3: 내가 진짜 콩순이야.
2: 좋아, 우리 콩순이는 간지럼 참기 대장이니까 이걸로 진짜를 가려보자. 간지건지건지건지건지. 간지건지. 아하, 이쪽이 진짜 우리 콩순이였구나.
3: 아빠 너무해요. 진짜 콩순이도 몰라보고.
2: 그럴 리가. 더 놀고 싶어서 아빠랑 약속 안 지키는 우리 콩순이 아빠가 보자마자 알아봤지.
3: 이제 안 그럴게요.
2: 어?
3: 하트. 야, 뭐해? 이번엔 콩콩이로 변신했잖아.

0: 여기 들어가 보자. 어서 오세요. 갖고 싶다.
1: 그럼 사면 되지.
0: 돈이 부족해. 근데 이건 살 수 있어.
2: 와, 그 바지가 직접 만든 바지라고?
0: 응. 어때?
2: 알록달록 진짜 예뻐.
1: 피미님 못하는 게 없네.
2: 고마워. 피미, 내 것도 만들어주면 안 돼?
1: 나도.
3: 그래, 뭘로 만들어줄까?
2: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장갑.
1: 난 가방.
0: 독바지.
4: 난 머플러.
3: 공순이는 장갑, 포미는 가방, 뭉치는 턱받이, 호디가 머플러, 줄이는 양말, 맞지?
2: 근데 혼자서 다 만들 수 있겠어?
3: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한번 만들어볼게.
1: 왜? 기대할게, 티미.
5: 끝내야 좋아하겠지. 몇 시지?
0: 오늘 점심에 주기로 했는데 실도 다 쏟네. 어떡하지?
1: 왜? 티미, 이 가방 완전 마음에 들어.
2: 여기만 알록달록하니까 왠지 더 예쁜데?
4: 이 실, 저번에 티미 바지 색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맞지, 티미?
0: 맞아.
2: 그럼 이건 우리들만의 우정 표시 같은 거야?
0: 좋다.
4: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자. 티미, 내 바지도 갖고 와.
0: 아니야. 난 괜찮으니까 너희들끼리 찍어.
1: 네, 우리끼리 찍으면 뭐해. 다 같이 찍어야 의미가 있지.
0: 그게 사실 내 바지를 풀어서 너네 선물 만든 거야.
1: 왜 그랬어? 열심히 만든 바지잖아.
0: 만들다 보니 시간도 없고 실도 부족해서.
2: 그 바지로 만든 거였구나.
4: 미안해, 티미.
0: 아니야. 바지는 다시 만들면 되니까.
1: 티미한테 미안해서 어쩌지?
2: 우리도 티미한테 선물해주는 건 어때?
4: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2: 그치?
0: 뭐가 좋을까?
1: 며칠 전에 티미가 재봉틀을 엄청 갖고 싶어 했었어.
6: 재봉틀?
1: 응. 그날 새로 나온 재봉틀을 갖고 싶어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뜨개질 세트를 샀거든.
2: 우리도 돈이 없는데 어쩌지?
4: 그럼 내가 만들지 뭐.
2: 맞다. 코디는 뭐든 뚝딱 만들어지니까. 잘됐다, 잘됐어.
0: 든든해. 내 선물이라고?
1: 응, 어서 열어봐.
0: 우와, 이건 재봉틀이잖아.
2: 우리가 함께 만들었어.
0: 고마워, 얘들아. 그럼 지금 바로 써볼게.

0: 가. 자.
1: 이게 왜 이러지?
0: 고장났나? 내가 잡아볼게.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0: 아빠 저게 뭐야?
11: 글쎄.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3: EBS IN 포키제?
14: 네.
1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6: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다른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 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 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3: 같이 가자.
2: 안녕.
4: 재밌게 공부해요.
3: 와 놀이터다.
4: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 내일 떠나자.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칠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순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북극에 갇힌 시장님들을 구해라.
10: 치카레차. 너도 찬 북극 공기 좀 마셔봐. 진짜 상쾌해. 치카레차? 어, 걱정 말고 나와 이 귀염이. 여기 얼음은 두꺼워서 웬만해선 안 빠지니까. 이런 얼음 낚시도 하는걸. 근데 알지? 물고기가 겁먹고 도망가지 않게 조용히 하기. 엄딩어 시장님, 어쩐 일이시죠?
11: 여기 왔으면 낚시겠죠. 누가 더 빨리 낚나 한번 내기해 볼까요? 이 길은 쪽이 최고의 시장 없대요.
10: 최고의 시장을 몰리.
11: 자, 이거 좀 보실래요? 제 원터치 오두막 텐트는 6인용 사우나에다 게임룸까지 있거든요. 오! 오! 내 원터치 오두막 탁자가 안 돼.
12: 얘들아, 누가 왔는지 봐. 에베레스트.
13: 오랜만이야.
14: 잘 왔어.
15: 다들 안녕? 기대해. 내가 장난감 가져왔어.
12: 이건데, 한번 봐봐.
16: 우와, 진짜 바람쥐 같은데?
17: 장애물 넘기 할까?
15: 됐어. 시작해, 라이더. 숨바꼭질로 바뀌어버렸네.
11: 아, 지겨워.
10: 방금 시작했잖아요. 적어도 물고기 한 마리는 낚아야 이따 점심을 먹죠.
11: 생선. 와! 점심을 따로 가져오길 정말 잘했구만. 내 사랑 냉동 험버거. 그냥 렌즈에 바로 데우기만 하면 되잖아.

0: 시장님, 일단 진정하시고. 어? 축하한다.
1: 구멍을 더 팔까? 다람쥐를 꺼내기 좋으려면 지금보단 넓어야지.
2: 이거 잘 안 파지네.
3: 아, 그런데 이 다람쥐 금속이지? 그럼 구멍 안에다 강한 자석을 한번 내려보면 어때?
2: 이렇게? 내 차에 있는 걸로 만들어봤어.
4: 우와, 대단한데? 자, 다시.
2: 아니, 뭐야, 또 빠졌어?
5: 얘는 안 되겠다.
0: 어, 엄미가 시장님!
6: 안 돼요. 저 늑대가 방금 난 큰 험버거 모두 봤다니까요. 갑자기 무슨 여기가 어디지?
0: 오, 빙벽에 낀 것 같은데요. 저 위에 쫓아온 애들도 있고요.
6: 아무리 킁킁대도 이 험버거는 전부 다 내 거거든.
0: 내가 못 살아. 퍼피 구조들 불러야겠어.
4: 구대 시장님, 웬일이세요?
0: 라이더, 지금 험딩어 시장님이랑 북극에 와 있는데 우리 같은 썰매가 뚝! 빙벽 틈에 떨어져 끼었어.
4: 오우, 큰일이네요. 근데 험딩어 시장님도요?
0: 말하자면 길어. 또 지금은 늑대 셋이 둘러싸고 있고.
6: 저것들이 아무 힘없는 내 험버거를 노리고 있다니까.
4: 지금 바로 출동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비행기 본부로 출동!
5: 라이더가 부른다!
3: 마샬 조심해!
2: 아까부터 날다람쥐 실컷 봤으니까 날강아지는 어떤지 한번 보라고!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서둘러 와줘서 고마워. 구대 시장님이랑 험딩어 시장님이 썰매를 타고 가시다가 빙벽 틈에 끼셨대.
2: 많이 놀라셨겠는데? 어떡해.
1: 게다가 햄버거를 노리고 늑대들이 몰려왔나 봐. 그래서 누가 가냐면 체이스? 넌 공을 쏴서 늑대들을 유인해줘. 그 틈에 시장님들을 구할 거야.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다음은 에베레스트. 넌 제설차를 타고 시장님들 찾는 걸 좀 도와줘.
2: 눈이 오든 꽁꽁 알든 언제든 출동!
1: 그리고 러블. 넌 호버보드로 시장님들을 안전하게 들어올려줄래?
3: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4: 어우, 오도가도 못하고 이게 무슨 난리란 최악이야.
5: 어, 저기 시장님 가만히 계세요. 썰매 떨어지면 책임지실 거예요.
4: 미안한데 난 긴장하면 더 떨려요. 물론 배가 부르면 긴장이 좀 풀리죠. 휴대용 렌즈로 버거를 하나 데워 먹어야겠어요.
5: 어, 제발 좀 아무것도 하지 마요. 이러다 떨어진다고요.
1: 좋아, 다 왔어. 체이스, 러블, 에베레스트, 바로 가보자.
0: 알았어.

0: 시장님들도 근처에 계실 거야. 나도 갈게. 칠수, 늑대들 좀 유인해줄래?
1: 알겠어. 발사!
0: 됐다! 이제 두 분을 구하자. 너블, 빙벽틈으로 내려가서 한 분씩 모시고 올라올래?
2: 알았어, 간다. 제가 두 분 모시러 왔어요.
3: 역시 퍼피 구조대라니까. 우리 겁쟁이 귀요미가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
4: 나 먼저.
0: 에베레스트, 두 분을 쫓아가자.
4: 뭐야, 조종기는 또 왜 망가져?
3: 덤디고 시장님, 제발 천천히 좀 가요. 시카레타가 멀미한다고요.
4: 나보고 어쩌라고요. 안 그래도 배가 고파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5: 라이더, 멀기는 한데 시장님들이 다행히 멈추셨어.
3: 들으셨죠? 얼음이 깨지기 전에 가야 돼요. 어서요.
4: 그 전에 일단 내 햄버거가 제대로 다 있나 확인해보고요. 하나, 둘, 셋, 넷. 안 돼! 하나가 없잖아. 응? 잠깐. 맞다. 여기 잘 감춰놨지.
3: 제발 햄버거 타령 좀 그만해요. 당장 여기서 나가요. 엄마가 갈게, 치카라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 예쁜 아가.
5: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시 여기까지 끌고 올게요.
4: 뭐야, 점점 바다로 떠내려가네. 나 배멀미 좀 심한데.
0: 북극바람은 꽤 변덕스럽거든. 시장님들이 위험해.
6: 맞아. 만약 탁 트인 바다로 계속 떠내려가시면 큰일이야.
5: 내 갈고리 줄로 얼음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
0: 맞다, 주마. 주마, 여기로 와줄래?
7: 해양구조 주마 출동.
3: 여기 너무 춥다.
4: 이러다가는 얼어 죽겠구만. 오, 맞다. 배터리 발열 담요를 가져왔지. 나 이제야 좀 느긋하게 저 강아지들 구조를 기다릴 수 있겠구만.
0: 주마, 시장님들이 타고 계신 저 빙판을 여기로 밀어올 수 있을까?
7: 알았어, 라이더. 나한테 맡겨.
3: 왜 이러지? 저 전기 남녀잖아. 얼른 꺼요.
4: 뭐야?
3: 주마, 어떡하게?
7: 제가 속도를 내드릴게요.
4: 빨리가 빨리! 물에 분 햄버거는 별로 맛이 없다고!
0: 에베레스트, 이 정도 거리면 돼?
7: 응! 아! 갈고리 줄!
4: 빨리 해! 양말이 다 젖는단 말이야!
3: 고맙다, 퍼피 구조대. 덕분에 살았어.
0: 뭘요, 시장님. 혹시 또 빙하 위에 갇히시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3: 내 가방! 가방이 어디 갔지?
6: 저기 있다!
7: 내가 할게!
3: 큰일 날 뻔했네. 물고기는 제가 먼저 잡았는데 어쩌죠? 자요.
4: 아, 지니까 배가 더 고프네. 아우, 완전히 얼어버렸잖아.
3: 놔줄게.
7: 잘가, 물고기야.
3: 안녕, 물고기.
8: 로데오 게임쇼를 구해라.
2: 시작한다.
7: 이하! 예!
0: 마셜은 쇼 놓칠 텐데.
7: 절대 놓칠 수 없지. 와! 간다.
9: 자, 그럼 나와주시죠. 목소리만 들어도 기운이 마구마구 솟게 만드는 게임쇼 진행자 카우걸 베리.
10: 이하! 지금부터 왁자지껄 로데오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여기 제 단짝말 러스틴 다들 아시죠? 인사드려, 러스틴. 그럼 오늘의 도전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유미 선수, 그리고 윙러 선수, 또 오늘의 기대주죠?
7: 나온다! 예이!
10: 이미 모두 알고 계실 멋진 강아지입니다. 제이스, 인사해 주실래요?
6: 안녕하세요.

0: 그럼 마지막 참가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덤빙하여 인선 됐고 상이 뭔지 봅시다.
0: 러스티, 1등 상이 어떤 건지 이분들한테 보여드릴까? 1등 상은 바로 저 황금별 배지입니다.
2: 우와, 우리 중 하나가 받는 거예요?
1: 꿈 깨지. 어차피 내 거야.
0: 자, 참가자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근부츠 릴레이입니다. 부츠에 들어간 채 점프해서 말굽을 잡고 돌아오면 되는 경기죠. 명심하세요. 꼴찌로 들어오는 분은 탈락입니다. 준비됐죠?
1: 아우, 잠깐. 계획한 대로 부츠에 스프링을 넣어야겠어.
0: 모두 제자리에 준비하시고 이리야!
1: 이렇게 뛰면 누가 날 이기겠어? 거의 뭐 말처럼 날려가네. 근데 어차피 안 될 걸. 나한테 걸리면 못 벗어나니까.
0: 유미 선수한테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은데요?
3: 살려줘!
0: 이거 좀이 아니라 많이 생겼네요. 워워워, 경기 중단! 라이더, 봤어? 이제 어떡하지? 유미 선수가 간판에 달라붙었는데 이러다간 통째로 넘어가겠어. 빨리 와줄래? 바람처럼!
4: 그럼요, 우리 퍼피 구조대만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5: 라이더가 부른다!
6: 어서 마셜!
7: 2층 케이크를 바람처럼 만들었네.

0: 커피 부족에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유미 아주머니가 왁자지껄 로데오 챌린지 간판에 딱 붙어버리셔서 얼른 구조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마셜. 넌 사다리 써서 유미 아주머니를 좀 내려드려줘.
2: 이하! 불제동차 출동!
1: 그리고 로키, 넌 연장으로 간판을 고쳐줄래? 쓰러져서 누군가 다치지 않게.
2: 이랴! 초록에너지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2: 우와! 우와!

0: 어쨌든 사람이 경기에서 1등을 했으면 조그만 상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1: 이하! 버피고도 내가 왔다!
2: 마셜, 사다리를 올리자!
1: 사다리! 됐다! 유미 아주머니 조심하세요! 고맙다. 팔이 아파서 못 버티는 줄 알았어.
3: 이런, 아무래도 저 간판은 못 버틸 것 같은데?
4: 해봐야지. 드라이버!
1: 와우, 감쪽 같네. 이제 다시 로데오 챌린지 진행해도 되겠는데요? 전 여기까지만 하고 빠질게요. 대신 널 응원할게, 체이스.
2: 아주머니의 말굽이네.
4: 그런데 이거 진짜 말굽은 아닌 것 같아. 봐!
2: 자석이야! 누가 유미 아주머니를 이기려고 자석으로 바꿔놨나 봐.
1: 누구지, 그 얌체가?

0: 그럼 다 같이 전진!
1: 와, 제이스 정말 잘한다.
2: 뭐? 셰퍼드인데 당연하지.
3: 언제 다 되는데? 그렇게 보지 마. 어쨌든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뭐. 여기 맛있는 거 보이지? 깎아줄게, 먹자.
4: 에? 뭐야? 어디가? 멈춰!
0: 윙넛 아저씨, 괜찮으세요?
4: 그럼, 걱정 마. 근데 나 때문에 가다가 돌아오면 어떡해?
3: 우리로 가라니까. 왜 먹기만 하고 안 가는 건데? 이래서 끝이 안 나. 가자!
1: 제이스!
2: 우리에다 넣어!
0: 앞으로 전진! 그렇지!
5: 이피고 예예! 1등은 제이스입니다! 양들을 우리 안까지 제일 먼저 데려왔네요.
3: 나도 왔어요. 탈락은 면한 거죠. 헝딩어 만세!
5: 네,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로데오 챌린지 결승전입니다. 사나운 야생마 타기! 두 분은 앞에 있는 야생마를 타고서 최대한 오래 버텨야 하는데 남보다 오래 버티는 쪽이 오늘 로데오 챌린지의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이하!
0: 우리 힘내봐요, 시장님.
3: 뭐? 하, 너나 힘내든가. 나한텐 말이야, 풀이 있거든. 조심해, 풀을 너무 많이 바르면 막 흐르잖아. 뭐야? 벌써 시작하면 어떡해?
1: 야생마가 고장나기라도 했나?
6: 시장님, 빨리 내리세요.
3: 안 돼, 바지가 딱 달라붙었다고. 가만히 있지만 말고 어떻게 좀 해봐. 어디 갔냐?
5: 럭키, 위험해.
3: 이번엔 또 어디가? 아직 난 경기 중이란 말이야.
5: 라이더, 이러다가는 쇼를 전부 다 망치겠어. 우리 러스티도 놀랐는지 사막으로 달아나버렸다고.
6: 너무 걱정 마세요. 모두 해결하고 러스티를 찾아올게요. 바람처럼요. 로키, 넌 연장으로 부서진 우리를 고쳐줘.
2: 알았어, 라이더.
6: 마셜, 양들을 모아줄래?
5: 양치기라면 나도 도울 수 있는데.
2: 우와, 가시죠.
5: 양들아, 착하지.
7: 러스티하고 험딩어 시장님은 어떻게?
6: 다른 애들의 힘을 좀 빌리자. 주마, 지금 네 도움이 필요해.
2: 해양구조 주마, 출동!
0: 봐, 라이더! 말발굽이야! 이걸 볼 때 러스티는 아마도 저기 있다! 험딩어 시장님도 러스티 근처에 있어.
2: 얼마나 놀랐으면 저렇게 쉬지 않고 뛸까?
6: 주마, 튜브를 한번 올가미처럼 써보자.
2: 알았어, 라이더. 이하! 조금만 기다려. 아! 튜브! 좋았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3: 난 어쩌고 그냥 가.
6: 체이스, 발사 준비를 해줘.
0: 준비?
6: 이 자석을 쏴서 야생마 로봇에 맞추면 멈추겠지?
3: 살려줘!
6: 준비되면 바로 쏴.
0: 자, 이리야.
6: 딱 명준이야, 체이스.
3: 내가 이겼나?
5: 러스티,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고맙다, 얘들아. 메쇼도 내 말도 무사히 구해줘서.
0: 별 말씀을요.
5: 오늘 진짜 수고 많았는데 선물도 없이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지. 자, 이 황금별 배지 하나씩 받아.
0: 이하!
2: 완전 대박!
6: 감사히 받을게요. 혹시 또 경기 중에 급한 일이 생기시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3: 뭐야? 왜 안 떨어져?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진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옥스퍼드 타운.
6: 아 해보고.
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눈물엔
9: 덤덤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 EBS IN 포키젤?
3: 네.
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눈물엔
9: 덤덤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하게
3: 진물엔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7: 호비는 아프대요.
6: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8: 시원해.
9: 언제나 신나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하게,
3: 진물엔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1: 가짜 크리스마스 요정을 막아라.
12: 호호호.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정신이 없구만. 올해 크리스마스도 수고해주렴.
13: 성 니콜라스님, 허쉬 보고하러 왔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지도는 마지막 확인 절차만 남았어요. 갔다 올게요. 오늘 밤 어디에 선물을 배달할지 꼼꼼히 다 표시해서요.
12: 그냥 산타라고 부르렴. 자, 일하다 배고프면 먹고. 아내가 만든 시나몬 롤빵이 난다.
13: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꼭 먹을게요. 지금 먹다 지도에 끈끈하게 묻으면 곤란하니까요. 그럼 이만 갈게요.
12: 끝나고 올 때 요정 배지로 연락하고.
13: 네, 성 니콜라스님.
12: 그냥 편하게 산타라고 부르라니까 참.
13: 고맙습니다, 성, 산타님.
14: 와, 이 눈사람 산타 멋지다. 산타 할아버지를 닮았어. 너 진짜 산타 할아버지 본 거야? 아, 전에 얼핏 그게 눈 내리는 마음이었거든.
15: 진짜 부럽다. 우리 집에도 해마다 오시는데 너무 졸려서 자느라 사인을 한 번도 못 받았어.
14: 너 산타 할아버지의 광팬이었구나.
16: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확 나지?
17: 오, 멋진 트리 좀 봐요. 자, 이 타이밍에 어드벤처베이 성탄절 합창단이 나와줘야겠죠?

0: 검등어 시장님도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취하셨나 보네요.
1: 네, 당연하죠. 산타한테 내가 특별히 부탁한 선물을 받는 날인데 눌러보면 야옹 우는 고양이 인형. 아, 맞다. 너희 걸 깜빡했구나. 내가 꼭 편지 써줄게. 내년에 아마.
2: 시장님,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는 거

0: 놔주세요. 고양이들한테 그렇게 못되게 구는데. 보세요, 제 스노볼도 나쁘다고 하는 거.
1: 나빠? 나처럼 착한 시장이 어딨어. 내 말 맞지? 그렇다잖아.
2: 어우, 시나몬 롤다 완전 맛있다. 좋아, 어디 차례지? 맞다, 착한 사람도 강아지도 많은 어드벤처 베이. 이 마을의 집은 꼭 다 가셔야 할 텐데. 그래요.
3: 어, 안 돼, 우열 떨어지잖아.
2: 아, 한우팔다, 이게 무슨 꿀이람. 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도를. 어, 이런, 어디 간 거지? 아이, 꼭 찾아야 되는데.
1: 아, 어디 두고 봐, 누가 착한지. 가자, 얘들아. 어? 혹시 산타 요정 아니니?
2: 아, 그런 건 대답하기 곤란해. 요정 수칙 42조 위반이거든. 읍.
1: 역시 예상대로 요정이었어. 근데 여기서 뭐해? 누리면 야옹 우는 내 고양이 인형은 누가 만들고?
2: 어, 그런 건 태피한테 가서 말해야지. 인형 요정 말이야. 난 지도구. 어우, 지도잖아. 고마워, 야옹아. 이 지도가 없으면 산타님이 어떤 집을 갈지 모르셔서.
1: 안개계숙 마을엔 왜 찡그린 얼굴이 붙어있어?
2: 거기는 착한 사람이 없어서 갈 필요가 없는데니까. 더 볼일 없으면 난 이만 지도 완성하러 갈게.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아, 요정을 봤던 건 비밀로 해줘. 크리스마스는 역시 신비해야 하니까.
1: 산타가 보기 전에 어서 지도를 싹 고쳐놔야 하는데 쟤한테 저걸 어떻게 뺏어오지? 그거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산타 요정이에요! 요정! 요정! 요정!
2: 아니, 아, 뭐해! 알면 안 된다니까!
1: 요정! 요정! 요정!
0: 산타의 요정이 있나 본데? 어서 가보자! 요정이야? 장난감 만드는 일에? 산타 할아버지 썰매는 보통 시속 몇 킬로미터로 달려? 어, 일부러 민 거 아닌데 미안. 내가 산타 할아버지를 워낙 좋아해서.
4: 슬록 봤어?
0: 누가 제일 잘 달려?
5: 블루첸이겠지?
0: 몇지야?
2: 아, 큰일 났네. 자, 미안하지만 대답은 못해줘. 비밀이라서.
1: 좋아, 얘들아, 가자. 어? 그래, 그 예쁜 장식도 가져가야겠어.
2: 미안한데 내가 지금 북극에 가야 하거든. 내 지도 또 잃어버린 거야. 어디 간 거지?
1: 허피 구조대가 산타 요정을 붙잡고 있을 동안 지도를 고치는 거야. 이렇게 해두면 산타가 우리 마을에 사는 사람한테도 선물을 주겠지? 나! 호호호! 그래, 맞아. 어드벤처 베이를 아예 이 지도에서 없애야겠어. 그럼 산타가 거길 건너뛸 거고 남은 선물을 나한테 전부 줄 거 아니야? 다! 호호호호! 근데 내가 바꿔놓은 이 지도를 어떻게 북극에 갖다 주지? 산타가 출발하기 전에 말이야. 아, 그래. 비행기 본부를 빌리면 되겠다. 너희도 이런 생각을 해라 좀.
4: 허쉬 지도 아직 못 찾았어?
5: 미안, 찾는 중이야.
2: 어, 이러다 크리스마스 망치겠네. 누구 집에 선물을 줄지 알아야 주지.
6: 지도가 없어졌던 게 언제야?
2: 좀 전까지 있었어. 웬 강아지 때문에 놀라서 넘어지기 전에.
0: 그 강아지 바로 나야. 정말 미안, I'm sorry. 나쁜 애로 찍혀도 할 말 없어.
2: 아니야, 트레커, 내가 심했어. 산타한테 잘 말씀드리면. 어, 내 요정 배지 이것도 없잖아.
0: 설마 나 때문에 배지까지 다 잃어버린 거야?
2: 아, 안 되겠다. 북극에 가서 일단 상황을 전달해야지. 근데 오늘따라 썰매도 나를 안 도와주네.
0: 우리가 있잖아. 그치, 라이더?
6: 당연하지. 걱정 마, 퍼시.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7: 라이더가 부른다!
5: 이번 크리스마스엔 어쩐지 안 날아가.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어, 고마워. 올해 크리스마스를 보내려면 퍼시를 도와줘야 해. 퍼시가 잃어버린 지도를 찾고 썰매를 고쳐야 산타 할아버지가 오늘 밤 선물을 배달하실 수 있거든.
2: 내 지도.
3: 안 돼.
1: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스파이 케이스. 넌 뛰어난 후각이랑 빠른 드론으로 지도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줘.
0: 크리스마스를 위해 스파이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로키! 넌 연장으로 고장난 썰매를 고쳐서 퍼시가 빨리 북극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래?
3: 초록 에너지 출동! 북극으로 가는 거야!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크리스마스 특별 출동!

0: 아, 잘 안 되네.
1: 로키, 썰매가 왜 안 뜨는지 한번 가서 알아봐줘.
2: 가볼게.
1: 우리는 그동안 지도를 찾아보자. 체이스, 단서를 한번 찾아봐 줄래?
3: 알았어.
4: 잠깐, 이건 계피야.
3: 내가 아까 지도 보면서 시나몬 롤빵을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
1: 오, 그럼 지도에서 계피 냄새가 나겠네?
4: 계속 저쪽에서 같은 냄새가 나는데? 드론!
1: 썰매는 잘 돼가, 로키!
2: 조금 어렵네. 처음 보는 기계라서 그래도 계속 해볼게.
1: 좋아.
4: 라이더, 크리스마스 트리에 무슨 지도가 걸려있어.
1: 자세히 보게 드론으로 내려줄래?
5: 로버도? 내가 시장으로서 산타한테 볼 일이 있는데 자, 바로 북극으로 가야겠어. 산타한테 수정된 지도를 전달해줘야 하거든. 못한다고? 그럼 뭐 너희들도 조정할 수 있지? 오!
6: 누가 어드벤처 베이를 찢어냈어. 이런지 모르실 텐데 여기만 건너뛰시는 거 아니야?
1: 그 전엔 북극에 데려다 줄게. 꼭.
6: 썰매가 망가져서 언제 뜰지 모르잖아.
1: 걱정 마. 썰매는 로키가 고쳐줄 테니까 북극에는 다른 걸 타고 가면 되지. 퍼피 구조대 비행기. 오.
7: 오, 비행기 본부가.
5: 역시 우리 조종사야. 다음 정류장은 북극이다. 호호호.
1: 로보독, 어떻게 된 거야? 저기엔 누가 타고 있어?
5: 로보독, 내가 시장으로서 산타한테 볼 일이 있는데 자, 바로 북극으로 가야겠어. 산타한테 수정된 지도를 전달해줘야 하거든.
1: 험딩어 시장님이 타고 가신 거였잖아.
6: 저거 내 지도야. 어드벤처 베이를 찢은 범인이 누군가 했더니.
1: 우리가 더 먼저 가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다 말씀드려야겠다. 퍼피 구조대 트럭 본부로 출동.
6: 너희 퍼피 구조대 진짜 대단하다. 근데 북극으로 가는 길은 엄청 미끄러울 텐데 괜찮겠어?
1: 도움을 좀 받긴 해야겠지?
8: 어? 라이더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1: 에베레스트, 험딩어 시장님 좀 맞게 도와줄래? 비행기 본부를 뺏겼어.
6: 착한 어린이하고 강아지가 사는 데를 표시한 지도도. 안녕, 요정 퍼시야.
8: 어? 요정이라고? 우와, 정말 반가워. 뭐라는데?
1: 지금 제설차 타고 와줘. 북극까지 비행기를 쫓아가게.
8: 눈길이든 얼음길이든 언제든 출동. 좀만 기다려.
1: 고마워. 로보도 제이크 형 산으로 가죠. 최대한 빨리 가자.
3: 잘 왔어.
8: 안녕.
1: 험딩어 시장님이 거의 다 가셨어.
8: 아, 이...

0: 돈을 엉뚱한 곳들에 주시겠네. 이제 어떻게 막지?
1: 일단 마음을 바꾸시라고 전화를 해볼까? 험딩어 시장님, 전데요.
2: 뭐? 전화 잘못했어. 난 험딩어 시장 아니거든. 나는 험이, 요정 험이야. 내일이 크리스마스니까 모두들 일찍 푹 자도.
1: 험딩어 시장님인 거 다 알아요. 지금이라도 제발 비행기 본부랑 퍼시 지도를 돌려주세요.
2: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너 그러다 천벌 받으면 어쩌려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요정을 모함하니?
3: 뭐야, 내 요정 배지까지 훔쳤잖아. 우린 저걸로 산타님이랑 말하거든. 방금 건 진짜 말하면 안 되는 건데.
2: 이것만 있으면 산타랑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안녕.
1: 로보독, 엉터리 지도를 전달하시기 전에 더 서둘러야겠어. 꽉 잡아! 다들 안 다쳤어?
2: 얘들아, 이제 이 장치로 산타랑 통화할 거니까 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 쉬, 제발! 조용히 해야 내가 이 12월의 유쾌한 할아버지를 속이지.
4: 여보세요? 나 산타인데 그 유쾌한 할아버지가 난가?
2: 산타요? 진짜 산타세요? 아니, 험이에요. 훨씬 친구죠. 요정이라고요.
4: 험이?
2: 신입이라. 어쨌든 퍼시가 타는 썰매가 고장났다길래 대신 지도를 가져왔죠. 전 착한 요정이니까요.
4: 이거 참 고맙구나, 허미. 안 그래도 이제 떠날까 했는데.
2: 됐다. 아니. 여기 있어요, 산타. 퍼시의 크리스마스 선물 배달 지도예요. 퍼시가 여기 스티커 붙인 안개기슭 마을의 집은 꼭 가셔야 한대요. 사람들 정말 착해서요. 특히 거기 시장이요.
4: 그래? 퍼시가 그렇게까지 말했다면 그게 맞겠지, 뭐.
2: 진짜 믿으세요? 그게... 갈게요. 요정으로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1: 수고했어, 로보독. 근데 이제 안 되겠다. 로키, 썰매 수리는 어떻게 돼가?
0: 마음처럼 안 되네.
3: 기운내, 로키. 처음 보는 기계니까 당연히 까다롭겠지.
0: 이대로 포기하면 올해 크리스마스는 어떡해. 내가 갈까?
1: 기다려봐, 트래커. 이런 일에 맞는 애는 따로 있으니까. 에베레스트, 나가서 차 좀 꺼내줄래?
5: 눈을 한참 파야겠지만 최대한 해볼게. 타이어 주변은 거의 치웠어. 좋아, 이제 차 빼봐.
1: 정말 고마워. 더 안전한 길로 안내해줄래?
5: 알았어.
2: 빨리 가자. 얼른 집에 가야 누르면 냐옹 우는 고양이 인형을 받지. 다른 장난감도 챙기고. 그래,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뭐. 이 정도쯤이야. 와호! 이거 보기보다 꽤 어렵잖아! 이런! 하필이면 이런 데서! 대체 여기가 어디쯤이지? 요정 배지로 산타를 부르자! 없잖아! 얘들아! 내 요정 배지 좀 찾아봐! 대신 난 살려줘!
1: 이상하다. 비행기 본부 GPS 신호가 사라졌어.
6: 잠깐! 신호가 약해졌다는 건 여기가 북극이란 거 아니야?
0: 그럼 산타 할아버지만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네?
1: 우리 비행기 본부에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0: 잠깐, 누가 살려달래. 또 야옹?
1: 로보독, 잠깐 차 좀 세워줘. 트래커가 저 소리를 추적할 수 있게.
2: 살려줘, 너무 추워.
0: 험딩어 시장님이야. 소리는 지금 저기서 나는데?
5: 북극 방향은 저기잖아.
0: 알지만 산타 할아버지를 못 만나도 사람 먼저 살려야지.
1: 역시 트래커, 퍼피 구조대다운 생각이야. 에베레스트 차 타고 소리가 나는 대로 안내해줘.
5: 자, 출발하자.
2: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최악으로 변하냐고. 너무하네.
7: 험딩어 시장님, 고양이들 들려요? 저희 퍼피 구조대가 왔어요. 금방 꺼내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1: 뒷문은 막혀있는데? 다른 쪽 문을 열어야 할 것 같아. 트래커.

0: 비행기 본부에 위로 올라가 줄래?
1: 알았어. 아! 케이블! 예! 아! 다용 도팔!
0: 마셜, 저기에 사다리를 대줘.
1: 준비 끝! 멍멍 소방관 작전 시작! 사다리!
2: 허비 구조된 너희들 정말 구해주러 와줘서 고맙다.
0: 괜찮으세요, 험딩어 시장님?
2: 나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전부 망치게 됐네. 내가 산타한테 선물 지도를 엉터리로 줬거든. 나쁘지 않아. 미안하다.
0: 시장님이랑 고양이들도 무사하고 다 모였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별건가요?
1: 네, 맞아요. 크리스마스에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정을 베푸는 거죠.
3: 네, 맞아요.
4: 아, 미안.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참뜻을 깨닫는 걸 보고 너무 감동해서.
1: 라이더, 호시, 이것 좀 봐. 빗썰매 마법에 걸렸나 봐. 갑자기 날아.
4: 이게 빠졌던 거구나. 너희 크리스마스 정신이 내 썰매를 고쳤어. 엉터리 지도대로 가시기 전에 산타님을 만나야 돼.
0: 우린 뒤에 따라갈게.
5: 자, 됐어. 자, 됐어.
4: 잠깐! 산타님, 잠시만요!
5: 허허, 갑자기 왜 그러니, 퍼시?
4: 크리스마스 선물 지도에 이게 빠졌거든요.
5: 어드벤처 베이? 아, 그렇지. 그 착한 사람들이 빠졌었구나. 고맙다, 퍼시.
4: 그 인사는 라이더하고 퍼피 구조대가 받아야 돼요. 특히 트래커요. 산타님을 정말 좋아한대요.
1: 우와, 산타 할아버지야!
4: 트래커랑 이 친구들은 크리스마스를 포기할 각오로 생명을 구했어요.
5: 기특한 아이들이군. 그게 크리스마스의 참 정신이지. 정말 고맙다, 트래커. 너희를 만나니 참 좋구나.
1: 저도요.
5: 너희랑 더 오래 있고 싶지만 내가 배달이 늦었거든.
2: 아우, 도와드릴까요? 저, 제가 오늘 좀 나쁜 짓을 해서 이렇게라도 갚게요.
5: 아, 여기서 또 보내, 허미?
2: 아.
5: 그럼 여기 있는 선물들을 퍼피 구조대하고 같이 비행기에 나눠 실어줄래? 정날 돕고 싶다면.
6: 퍼피 구조대 크리스마스 특별 지도!
5: 넌 여기 우리랑 같이 타겠니, 트래커?
1: 네!
5: 호호호! 자, 간다!

0: 안니 지카레차 멋진 선물이 잔뜩 있어.
1: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2: 메리 크리스마스 허비.
3: 누르면 야우는 그 고양이 인형이잖아요. 오, 제가 정말로 갖고 싶었던 건데. 아, 자 여기 메리 크리스마스.
4: 고맙습니다.
2: 와, 착한 일 하니까 기분 좋지?
3: 오, 호호.
5: 허피 구조대, 올 크리스마스도 무사히 보내게 해줘서 고마워.
6: 고맙기는. 크리스마스에 또 문제가 생기면 허피 구조대 불러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직동. 얼굴엔 순한 킹킹.
2: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타운.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길길
11: 순물엔
12: 덕덕한 말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꺾이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10만원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뽀롱뽀롱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하게
5: 진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 썰.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달림아, 오늘 유치원은 어땠어?
10: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오늘 유치원에서 만든 왕관이에요. 어때요? 공주 같아요?
9: 그래, 달림인 진짜 공주가 되고 싶은가 봐.
10: 네, 공주가 제일 좋아요. 어? 무슨 소리지?
11: 이따 뭐 먹을까?
10: 저거 뭐지? 우와! 신기하다.
12: 마음에 드니? 내가 여행 다니면서 모은 물건들이지.
10: 이 책은?
12: 그 책은 백설공주 책이란다.
10: 와, 백설공주요? 내가 엄청 좋아하는 공주 이야기인데.
12: 그럼 이 할머니가 선물로 줄까?
10: 네? 정말요?
12: 그래, 백설공주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10: 옛날 옛날 하얗고 예쁜 백설공주가 살았어요. 그럼 백설공주를 질투한 왕비는 독이 든 사과를 공주에게 먹여서.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잘못 들었나?
13: 공주님!
10: 설마 책에서 나는 소리인가?
14: 공주님, 대체 어딜 가셨던 겁니까? 얼마나 찾았는데요?
10: 저요? 전 공주가 아니라 달림인데요.
14: 어휴, 대낮에 무슨 달림입니까? 빨리 성으로 가셔야 해요.
10: 저 진짜 공주가 아닌데.
14: 이리야! 자, 어서 들어가시죠.
15: 공주님, 대체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10: 저는 공주가 아니고

0: 공주가 나랑 똑같이 생겼어.
1: 맞아.
0: 왔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2: 나보고 공주라니, 내가 공주라니 믿을 수 없어.
0: 우와, 믿을 수 없어.
3: 공주님, 어? 이런 옷은 어? 어디서 나신 거예요? 어서 드레스로 갈아입으시죠. 자, 네. 자, 공주님, 이쪽으로.
0: 와, 와, 와.

0: 공주님 강아지 슈가죠.
1: 슈가?
0: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세요? 못된 왕비가 공주님을 어떻게 한 줄 알고.
1: 못된 왕비?
2: 네, 왕비님이 맨날 백설공주님을 괴롭히잖아요.
1: 백설공주? 그럼 내가? 아니, 저 사람이 백설공주?
3: 이제 백설공주도 이 독사과를 먹고 영원히 잠들었으니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나보다 예쁜 사람은 없어졌어.
4: 그럼요, 그럼요. 왕비님이 최고십니다.
3: 세바스찬, 사냥꾼이란 녀석이 백설공주 하나 똑바로 처리 못해서 나를 움직이게 하다니. 그럼 다시 마법 거울에게 물어볼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물론 나겠지만.
5: 왕비님.
3: 그래. 어서 말해보거라.
5: 그게 백설공주님입니다.
3: 뭐라고?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단 말이야?
4: 에이, 왕비님도 실패하신 거 아니세요?
3: 뭐야?
4: 아닙니다요.
3: 말도 안 돼. 백설공주는 분명히 독사과를 먹고 잠이 들었단 말이야.
0: 네? 백설공주님이 아니라고요?
1: 그래, 난 달림이야. 다른 세상에서 왔어.
2: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요?
1: 응, 나도 정말 놀랐어. 난 오늘 새로 산 백설공주 책을 보다가 여기 오게 된 거야.
0: 그럼 진짜 백설공주님은?
1: 제대로라면 왕비가 준 독사과를 먹고 잠이 들었을 거야.
0: 독사과?
1: 일단 내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지 확인해봐야겠어.
0: 달림이라고 했지? 따라와. 왕비의 방은 이 복도 끝이야.
2: 야, 루루, 거긴 함부로 가면 큰일 나.
0: 그럼 어떡해. 빨리 공주님을 구해야 하잖아.
2: 그건 그렇지만.
3: 그래, 분명 뭔가 잘못된 걸 거야. 내가 두 눈으로 확인했는데.
4: 아이, 왕비님, 잘못 보신 건 아니시고요.
3: 시끄럽다. 백설공주는 분명 내가 준 독사과를 먹고 영원히 잠이 들었단 말이다.
0: 어떡해, 진짜 네 말이 맞았어.
4: 그럼 거울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거울도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3: 그런가? 좀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0: 처음부터 내가 제일 예뻐 예뻐 예뻐 이 세상 누구보다 네, 네. 예뻐 예뻐 예뻐 이 세상 누구보다 내가 제일 예뻐
1: 왕비님 왕비님
0: 예뻐 예뻐 예뻐
1: 왕비님
0: 이번에도 틀리면 넌 짜증
2: 자 그러니 이제 진실을 말해 돌아 돌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3: 그건
0: 바로 내가 제일 예뻐 이 세상 누구보다
3: 아! 아이 참 백설공주님이 제일 예쁘다니까요
4: 뭐야? 또 백설공주? 그렇다면 그 증거를 보여라!
3: 증거라뇨?
4: 살아있다면 백설공주를 비춰봐!
1: 왕비님, 백설공주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 옆에 있는 화살통은 내 것 같은데. 우와! 백설공주입니다!
5: 들켰어! 도망가 빨리!
4: 백설공주, 저거 뜨거운 아미! 뭐해? 빨리 가서 잡아!
1: 네! 잠시만 해봐라
5: 저기
1: 아니 저기
5: 유후 여기에요 여기 여기야 여기요 여기요
1: 여기
4: 얼른 잡아
1: 안돼
5: 얘들아 이쪽이야 어서 자 배서 아래층으로
4: 아, 유가!
1: 유가들! 어디 도망가려고!
5: 자, 어서 궁전에 나가야 해!
4: 누구 맘대로!
5: 갇혀버렸어!
4: 백설공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먹었는데 어떻게 멀쩡하냐 말이다 어서 말이라 백설공주 백설공주 어떻게 내 독사가를 먹고 깨어난 거지? 난 개가 싫어 누가 빨리 저게 좀 치워라
1: 왕비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너 이 녀석! 아, 어디 갔지?

0: 뭐?
1: 네, 어서 쫓아가지 않고.
0: 아, 예.
1: 아이고, 어서 잡아.
2: 저기가 숲속 난쟁이들의 집이야. 백설공주,
3: 예, 백설공주님이.

0: 그렇잖아. 독사과를 먹으면 해독제 없인 깨어날 수 없다고.
1: 아, 왕비가 가지고 있던 그 병 말이야?
0: 맞아. 그 해독제가 있다면 백설공주님을 깨울 수 있겠어.
2: 세바스찬!
3: 아, 예.
2: 백설공주는 찾았어?
3: 아니요, 성 안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2: 대체 넌 뭘 하고 있었던 게야?
3: 왕비님도 깨끗한 강아지가 뭐가 무섭다고.
2: 시끄러워. 이 꼬맹이들 대체 어디로 간 거야?
3: 그나저나 왕비님, 백설공주가 대체 어떻게 깨어났을까요?
2: 독사과에서 깨어날 수 있는 해독제는 세상에 딱 이 한 병밖에 없는데 말이야. 세바스찬, 네가 나가서 직접 백설공주를 찾아와.
3: 예? 대체 어디 간 줄 알고.
2: 이 나라를 다 뒤져서라도 찾아와.
3: 알겠습니다요.
2: 전혀 믿음이 안 간단 말이지. 내가 직접 찾아봐야지. 이번엔 독사과를 10개쯤 먹여야겠어.
1: 왕비가 나갔으니까 지금이 기회야.
0: 좋았어. 빨리 해독제 찾자.
4: 여긴가?
1: 아, 왕비가 해독제를 어디다 숨긴 거지?
0: 어? 아, 해독제를 찾았어!
4: 어? 진짜?
0: 응, 이제 공주님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2: 여기서 뭘 하는 게냐? 일부러 힘들게 찾아 나설 필요가 없겠군, 백설공주!
0: 나쁜 왕비! 마음대로 안 될걸! 슈가! 도와줘!
3: 강아지는 제가 맡겠습니다요.
2: 잘했다. 네가 드디어 제 역할을 하는구나. 백설공주는 내가 직접 잡겠다. 자, 더 많은 사과를 먹여주마, 백설공주.
5: 달리라! 어서 이 밧줄을 타고 탈출해!
2: 백설공주가 도망간다!
3: 저 난쟁이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2: 얼른 가서 잡아!
0: 꼭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
4: 와! 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당신은...
1: 달님이에요. 달님이가 공주님을 구해줬어요.
6: 못된 왕비가 공주님한테 독사과를 먹여서 없애려고 했거든요.
4: 뭐? 그럼 그 사과 팔던 할머니가 왕비였단 말이야?
0: 네, 사냥꾼을 시켜 공주님을 없애려고 했던 것도요.
4: 뭐라고요?
0: 어서 왕비를 잡지 않으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거예요, 공주님.
4: 어떻게 그런 일이...
1: 알겠어요.
3: 왕비님, 숲속의 일곱 난쟁이들이 독사과를 먹은 백설공주를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요.
2: 빨리 숲속에 가서 잡아야겠다. 각오해라, 공주. 이번에 찾으면 진짜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0: 왕비가 벌을 받게 돼서
1: 고마워요, 달리미님.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2: 아니에요. 친구들 모두가 힘을 모았기 때문이에요.
1: 참, 달리미님을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2: 저를 위해? 뭔데요?

0: 아버지 나라에 갔다 온 건가?
1: 달림아, 뭐해? 저녁 먹어야지.
0: 엄마, 엄마! 내가 방금 어디 갔다 왔는지 알아요? 음? 빅설공주 나라에 갔다 왔어요!
1: 뭐? 무슨 나라?
0: 빅설공주 나라요!
1: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0: 어? 이 구두는... 공주님, 달리미는요?
2: 글쎄, 달리미님이 살던 세상으로 돌아간 것 같아. 언젠가는 다시 만날 날이 있겠죠? 달리미님.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식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0: IN 호키제?
1: 네.
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5: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식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업계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용용용용용용.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진,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속아 철썩.
1: 오늘도 신나게 움직여볼까?
2: 함께 할 친구들은 손바닥을 쭉!
3: 홀짝! 좋았어! 딩동댕 친구들! 힘차게 우리 몸을 깨워보자! 같이 기지개를 쭉! 자, 먼저 고개 운동! 하!

0: 돌리고 여덟.
1: 이번에는 헤엄치듯이 팔 돌리기.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 아플.
0: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 야, 잘하는데. 자, 이번에는 날개 박수.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 우린 준비 끝! 아하! 자,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 오늘은 누구처럼 움직일래? 에서 볼 수 있는 파도.
2: 파도?
1: 넓고 넓은 바다에 바람이 불면 바닷물이 살랑살랑 출렁출렁.
3: 점점 커져요.
2: 미리 온다 온다 온다 온다.
1: 멋진 파도가 되어볼 사람!
4: 저요! 저요!
1: 잔잔해! 하지만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2: 파도가 쳐요!
1: 맞아! 저렇게! 바람은 살랑살랑, 파도는 출렁출렁. 친구들도 몸으로 파도를 만들 수 있나요?
3: 빌려온다, 빌려온다. 출렁출렁, 출렁출렁.
1: 우와, 노엘이 파도는?
5: 나는 출렁, 출렁, 출렁.
1: 출렁, 다시 한번 해볼까?
4: 출렁, 출렁, 출렁, 출렁.
1: 우와, 멋진데. 그렇다면 우리 승범이 파도는? 출렁, 출렁, 출렁. 아, 멋진데. 그렇다면 우리 선율이 파도는?
6: 출렁, 출렁, 출렁.
1: 우와, 엄청 크다. 우리 다 같이 파도가 출렁, 출렁, 출렁, 출렁. 우리 하늘이 파도는
7: 출렁, 출렁, 출렁, 출렁.
1: 우와, 출렁, 출렁. 우와, 파도가 점점 더 커져요. 파도가 쏴 바위에 잘 쏴. 또다시 쏴 바위에 잘 쏴.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지? 자, 승범이 파도가 앞으로 갑니다.
8: 쏴 잘 쏴.
1: 오, 다시 한번 갑니다.
8: 쏴 잘 쏴.
1: 바로 이어서 노엘이 파도도 갑니다.
9: 잘 쏴.
1: 다시 쏴 시작.
4: 쏴
1: 잘 쏴. 잘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선율이 파도도 기대되는데. 자, 갑니다.
4: 쏴
1: 잘 쏴. 다시 한번 갑니다.
4: 쏴
1: 잘 쏴.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볼까?
2: 좋아요.
1: 자, 파도가 갑니다.
4: 쏴! 잘 쏴!
1: 한 번 더요. 나는 또 한 번 더.
2: 한 번 더.
1: 자, 가자.
4: 쏴!
2: 잘 쏴!
1: 바다가 넓어서 그런가? 파도가 계속 밀려오네. 이건 다 함께 해볼까? 준비!

0: 너무 재밌잖아. 친구들도 어서 와요.
1: 우리 같이 하자.
0: 하, 모두 홀짝 준비. 하! 하!

0: 신난다. 파도처럼 시원하게 모두 잘했어.
1: 잘했어.
2: 잘라 잘라.
3: 김동댕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펭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물고기 예!
1: 그 노래 좀 제발 그만 불러!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2: 뚝.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당신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요호 보네.
2: 아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2: 뿌이뿌이
0: 슈.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흘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호흡곤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4: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5: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4: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5: 자전거.
4: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5: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
4: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5: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5: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4: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5: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4: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5: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4: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5: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4: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0: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그럼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어,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2: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울보 왕자의 비밀. 사자가 하품하는 줄 알았네.
1: 사자.
0: 너 왜 이렇게 하품을 해, 졸려? 너 어제 못 잤지? 혹시 잠 안 자고 스마트폰 보면서?
1: 아니거든. 나 몰래 스마트폰 한 거 아니거든. 게임하느라 잘못 잔 거 아니거든. 진짜 아니야.
0: 그래? 아니야. 우기는 거 보니까 게임하느라 못 잔 거 맞네. 그래도 아니라고 계속 우기겠다면 좋아. 사실대로 말하게 해주지.
1: 스마트폰으로 게임한 거 들킬 뻔했네.
0: 호떡아, 너 졸린 거 아니면 내가 옛날 이야기 해줄까?
1: 옛날 이야기? 좋아, 좋아.
0: 옛날 옛날에 울보 왕자가 살았어. 왕자는 매일매일 울었대.
2: 왕자, 또 운 것이냐?
3: 아니, 대체 무슨 일로 우는 게야?
4: 아이고, 답답해요.
5: 아이고, 왕자님 왜 저러신 거야?
6: 왜 저러신가?
5: 아, 이유를 알아야지.
3: 여보라, 왕자를 웃겨보거라. 왕자를 웃긴 자에겐 큰 상을 내릴 것이다.
7: 전하, 제가 한번 웃겨보겠사옵니다. 왕자님?
8: 띠리리리리리, 이 없다. 이 없다. 없다. 왕자님, 웃기시지 않으시구나. 왜지?
0: 전하! 전하! 전하! 좀! 왕자는 안 웃기다잖아요.
3: 자, 다음.
9: 자, 그럼 제가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특급 비법으로 한번 웃겨보겠사옵니다. 안 웃고는 못 베길 겁니다.
3: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웃겨보거라.
9: 자.

0: 어허! 큰 소리 치더니 왕자가 왜 안 웃는 것이냐?
1: 이상하옵니다. 이 간지럼을 참아낸 자는 한 명도 없었사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보여줄 거야.
2: 아, 간지러 여기는.
3: 전하.
2: 진짜로.
0: 이렇게 웃긴 걸 참아내다니. 왕자, 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3: 어디가 아픈 것이냐? 왕자의 눈물을 멈추게 하려고 웃겨봤지만 왕자는 계속 울기만 했어.
4: 대체 왕자는 왜 우는 거야? 대체 왕자는 왜 우는 거냐고? 왜?
3: 그건 바로
4: 그것 때문이었지.

0: 무슨 일이냐?
1: 이어봐라, 왕자의 턱을 원래대로 돌려놓거라.
2: 예, 전하.
3: 자, 자, 이쪽 나 위에 잡을게.
4: 내가 밑에 잡을 테니까.
3: 자, 같이 하는 거야.
4: 하나, 둘, 셋. 야!
0: 매일 울더니 이젠 턱까지 빠져? 대체 왜 이러는 게야?
1: 아유, 한숨만 쉬지 말고 말해보라니까.
0: 그게...
1: 아유, 어서 말해보라니까.
0: 하품을 했사옵니다.
1: 하품을 하다가 턱이 빠졌다는 것이냐?
0: 네.
1: 아우.
0: 그럼 하품을 하느라 눈물이 났던 게야? 네, 어마마마. 그게 무슨 비밀이라고 숨겨? 저는 이 나라의 멋진 왕자님인데 제가 하품하는 모습을 이웃나라 공주님이 보면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왕자... 몰래 하품을 했지요. 또 울어? 근데 하품을 할 때마다...
5: 왕자님!
0: 저기!
5: 뭔데요? 또 우세요?
0: 저기!
5: 뭔데요, 이번에? 또 우세요?
0: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왜야?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걱정했잖아.
1: 으이근. 왕비 같이 가.
0: 근데 왜 시도 때도 없이 하품이 나온 거지?
4: 왕자님, 그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그럼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 하품 딱지를 이마에 탁 하고.
0: 이마에 탁? 그럼 어떻게 되는데?
4: 왕자님! 아이, 왕자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6: 뭐야? 도대체 뭘 한 거야?
7: 응? 비상, 비상! 뇌닌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8: 더워. 더워. 피곤해.
0: 더워. 여봐야, 여기 왜 이렇게 더운 것이냐?
8: 뭐야? 여봐라! 네가 여기서도 왕자인 줄 아느냐? 여긴 내 자리야. 뇌님의 자리라고.
0: 네? 저는 왜 자꾸 하품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온 건데.
8: 궁금해?
0: 네.
8: 궁금하면 당장 일어나!
0: 네.
8: 왜 하품이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0: 네.
8: 정확한 건 나도 몰라.
0: 네?
8: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뇌. 뇌가 피곤하기 때문이죠. 뇌가 피곤하면 뇌의 온도가 올라가지.
0: 아, 그래서 지금 뜨거운 건가요?
8: 그래, 맞아. 뇌의 온도를 낮추려면 필요한 건 뭐? 산소를 가져와. 말해!
9: 네, 뇌님. 자, 지금부터 뇌님께 많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하품 작전을 실시한다. 하품 실시.
10: 산소야, 들어와라.
4: 자탈그.
10: 뇌님께 많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하품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뇌님께 산소를 배달한다. 실시.
4: 네, 뇌님. 산소 배달. 자탈그. 뇌님, 산소 배달 왔습니다.
8: 자탈그, 고맙다. 산소. 아직 부족해.
9: 자탈그,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다.
4: 네, 알겠습니다. 자탈그.

0: 케이크! 짝 케이크! 짝 케이크! 짝 케이크! 짝 케이크! 네님, 산소에 들어갔습니다!
1: 산소! 산소! 산소! 다! 다!
0: 네? 네님, 예. 짝 케이크! 짝 케이크! 짝 케이크! 짝 케이크! 산소에 들어갔습니다!
1: 산소! 산소! 산소! 다! 다! 다!
0: 예? 아니, 또요? 턱 깔고! 턱 깔고! 턱 깔고! 턱 깔고! 산소에 달았습니다!
1: 산소! 산소! 산소! 산소!
2: 네님의 온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1: 산소를 마시니까 이제 좀 피로가 풀리는구만.
0: 다행입니다, 네님.
3: 하품 작전 종료!
4: 근데 대님은 왜 피곤해진 거예요?
1: 그게 다 너!
4: 나?
1: 너 때문이잖아! 왕자, 도대체 밤에 잠 안 자고 뭘 했지?
4: 밤에요? 밤에는...
5: 왕자님! 괴물이 쫓아오고 있어요! 구해주세요!
4: 공주님, 제가 구해드릴게요! 그 괴물들아, 저리 비켜라!
1: 밤이 늦었어! 괴물은 그만 잡고 제발 좀 자자!
5: 빠바바밤 빠밤! 왕자님, 괴물을 물리치셨군요! 당신을 최고의 용사로 임명합니다!
4: 와, 최고의 용사요? 야!
1: 최고의 용사. 제발 좀 자자. 밤이 늦었어. 나 피곤해.
5: 한 게임 더 하시겠습니까?
1: 아야야야야야야야. 제발.
4: 물론이죠. 한 게임 더. 예!
1: 피곤해.
4: 밤에 안 자고 게임을 하는 바람에 뇌가 피곤해진 거라고요?
1: 계속 밤마다 게임을 하시겠습니까?
3: 그럼 시도 때도 없이 하품 작전을 실시합니다.
1: 그럼 계속 눈물 날 거고.
4: 그럼 저는 계속 울보 왕자로 지내게 되는 건가요?
6: 물론!
4: 저 앞으로는 게임 안 하고 밤에는 꼭 자겠습니다. 어? 하품 최고 딱지다! 헉! 나도 밤에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느라 못 잤는데 그래서 뇌가 피곤해서 계속 하품이 나왔던 건가?
7: 그랬구나.
1: 엄마! 원장이가 밤에 몰래!
4: 앞으로는 뇌가 피곤하게 하는 일 없게 밤에 잘 때 스마트폰으로 게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비밀.
7: 좋아, 그 약속 지켜.
4: 응, 알았어. 근데 누나, 하품을 하면 왜 눈물이 나오는 거야?
7: 그건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
4: 하품을 하면 왜 눈물이 날까?
7: 엄마한테 혼났구나.
4: 아닌데.
7: 아니야? 그럼 친구랑 싸웠구나. 화나서 울었어?
4: 아닌데.
7: 그것도 아니야? 그럼 혹시 내가 네 사탕 몰래 먹어서 슬퍼서 울었구나. 미안.
4: 아닌데.
7: 그것도 아니야? 괜히 말했네.
4: 내가 네 사탕 먹었어.
7: 미안. 근데 호떡이도 슬픈 것도 아니고 속상한 것도 아닌데 왜 울었어?
4: 하품했어.
7: 뭐? 하품을 해서 눈물이 났다고.
4: 근데 누나, 하품을 하면 왜 눈물이 나는 거야? 하품을 하면 왜 눈물이 나는 거냐고. 왜?
7: 이 하품 딱지로 알아보고 있게.

0: 하품 발생. 하품 발생.
1: 촉촉맨 출동! 눈물 발사!
0: 오, 눈물 촉촉해.
2: 어? 어, 눈물이다.
3: 촉촉맨 사모, 뭐해? 출동했으면 어서 눈물을 발사해.
2: 어? 어? 눈물 발사! 근데 촉촉맨들이 왜 갑자기 출동하게 된 거야?
3: 왜라니? 방금 호떡이가 하품을 했잖아. 하품을 하면 우리 촉촉맨들이 출동해서 눈물을 발사하잖아.
2: 왜? 왜 하품을 하면 촉촉맨들이 출동해서 눈물을 쏘는 거냐고. 왜 눈물을 쏘는 거냐니까. 왜요? 왜요? 왜요? 왜요?
3: 아, 그걸 지금 몰라서 묻는 거야?
2: 모르니까 물어보지.
4: 아, 그만 떠들고 어서 눈물 발사해. 그 이유는 눈물 발사가 끝나면 말해줄 테니까.
2: 어, 알았어. 눈물 발사!
1: 발사! 발사! 발사!
0: 촉촉맨, 눈물이 너무 많아. 어, 얘들아, 멈춰. 눈물이 너무 많아.
2: 어, 왜 눈여왕님 주위에 눈물이 많이 고였지?
3: 어, 저기 봐.
5: 내가 먼저 나갈 거야.
6: 내가 먼저 나갈 거야.
5: 내가 먼저.
6: 내가 먼저 나갈 거야.
3: 아, 눈물이 너무 많아서 코로 가는 입구가 막혔어.
2: 눈물이 코로 간다고?
3: 몰랐어? 촉촉맨이 눈물을 발사하면
7: 눈물은 눈의 여왕님을 촉촉하게 한 다음
0: 후, 촉촉해.
5: 그럼 나 먼저 코로 나간다.
7: 아, 그래. 잘 가.
5: 눈의 여왕님, 촉촉하시죠? 그럼 저도 이만 코로 나가볼게요.
0: 그래, 눈물아. 잘 가.
3: 쇼! 코로 빠져나가잖아.
4: 근데 우리가 눈물을 너무 많이 발사했나 봐.
2: 눈의 여왕님이 힘들어하셔. 어떻게 좀 해봐.
3: 안 되겠군. 눈꺼풀맨, 당장 눈꺼풀을 깜빡여서 눈물을 밖으로 내보내줘.
8: 알았어, 촉촉맨. 지금부터 눈꺼풀을 깜빡여 눈물을 밖으로 내보낸다. 깜빡, 깜빡, 깜빡, 깜빡.
2: 또 눈물이 나네.

0: 아주 좋아.
1: 다행이다.
2: 어? 나 눈물 다 떨어졌다.
3: 응?
2: 나도.
4: 어? 난 아직 좀 남았으니까 얼른 가서 눈물 채우고 와.
2: 알았어.
3: 응. 어, 잠깐만. 언제 알려줄 거야? 하품을 하면 왜 촉촉맨이 출동을 해서 눈물을 발사하는지 알려준다면서.
2: 아, 우리가 출동하는 이유? 그건 눈물 요정님이 출동하라니까?
3: 응? 눈물 요정님이 누군데?
2: 궁금해? 그럼 따라와. 지금 눈물 요정님께 가는 길이니까.
3: 어, 같이 가!
1: 왜싸! 왜싸!
0: 촉촉해.
2: 눈물 요정님!
5: 어, 촉촉맨 왔구나.
2: 네, 눈물 다 떨어졌어요.
5: 아, 그래? 물총이리죠. 내가 눈물 가득 채워줄게.
2: 네.
6: 어, 넌 눈물 안 필요해?
3: 네? 아, 네. 어, 여기요. 근데

0: 근데요, 눈물요정님. 슬프지도 않은데 하품을 하면 왜 촉촉맨이 출동해서 눈물을 뿌리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게 하는 거냐고요? 왜요?
1: 아, 그걸 설명하려면 먼저 슬플 때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말이야.
2: 띠로리? 마침 눈물 신호야.
1: 호떡이한테 슬픈 일이 생겼나 봐.
0: 응? 눈물 신호라뇨? 이 신호는 누가 보내는 건데요?
1: 그거야 당연히 내님이시지.
3: 근데 무슨 일이 생긴 걸까?
4: 내 보물상자. 누나가 먹기 전에 내가 먹어야지.

0: 주워 먹을까? 안 돼, 안 돼, 안 돼! 쓰레기통에 있는 걸 주워 먹었다간 세균 때문에 배가 아플지도 몰라. 슬프다. 실컷 울어야지. 당장 신경세포!
1: 네, 네님.
0: 지금 사탕을 잃은 나의 슬픔을 우리 몸 모든 세포들에게 알리거라.
1: 네, 네님. 네님이 슬퍼하신다. 눈물 요정은 눈물을 만들어 슬픔을 전하라.
2: 네님이 슬픈 감정을 느끼면 감정을 담당하는 신경세포님이 우리 눈물 요정들에게 눈물을 만들도록 지시를 내려.
3: 그러면 우리는
4: 슬픈 만큼 많이 눈물 만들어.
2: 자, 눈물 꽉꽉 채웠다. 촉촉맨, 이거 받고 눈물길을 따라서 눈의 여왕님께 가.
3: 가서 눈물을 실컷 뿌려.
5: 네, 눈물 요정님.
6: 그럼 하품을 할 때는요?
3: 아, 하품을 할 때 나오는 눈물은 좀 달라.
7: 어? 호떡이가 하품을 한다. 입을 크게 벌릴 수 있게 근육을 위로 힘껏 잡아당긴다.
1: 우리는 입을 크게 벌릴 수 있게 근육을 아래로 잡아당긴다.
7: 잡아, 당겨!
6: 눈물오물의 통이 저절로 움직여요.
2: 얼굴 근육과 눈물샘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
3: 아, 하품을 하면서 근육맨이 근육을 움직이면 우리가 눈물을 퍼올리지 않아도 이 통이 저절로 움직여서 눈물을 퍼올리는 거라고.
2: 그럼 눈물은 어디로 갈까?
6: 정답! 눈의 여왕님께!
3: 딩동댕!
6: 그리고 촉촉맨이 눈물을 한꺼번에 발사하며 눈물을 내보내기 위해 눈꺼풀이 깜빡이고 그럼 눈물이 나오겠네요.
4: 딩동댕.
6: 오, 우와, 하품 최고 딱지다. 호떡아, 하품을 하면 눈물이 나는 이유를 알았어. 자, 하품하는 것처럼 입을 크게 벌려봐.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을 하면 얼굴 근육이 움직이면서 여기 눈물샘을 자극하고 눈물을 퍼올려서 눈에서 눈물이 나게 되는 거야. 오,
8: 그렇구나. 신기하다.
6: 아이고, 하품.

0: 통을 몇 번 하는 거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식물엔
2: 덕분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옥스퍼드 상.
5: 해보고.
4: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그네를 타자 그네를 타자 보이 보이
1: 보인치겠네
2: 레미
0: 그네를 타자 그네를 타자
2: 선생님이 밀어줄까요?
0: 보이 보이

0: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박스. 오늘은 어떤 박스를 골라볼까? 뭐? 저기 내 눈에 쏙 들어온 박스 잡으러 간다. 바로 이거. 뭐야? 이거 생쥐 소리 아니야? 어? 뭐지? 아, 궁금해. 안 되겠어. 빨리 뜯어봐야겠어. 오늘은 바로 짜잔! 동화의 소리? 어떤 동화일까?
3: 칙칙, 칙칙.
0: 빨리 보러 가자. 안녕. 하 아저씨와 오늘도 재밌게 놀아봅시다.
6: 예.
0: 자, 뮤직박스 한번 열어볼까?
6: 네. 저도 한 번.
0: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응. 아저씨가 열려라 하면은 지유랑 저미가 뮤직박스 하고 열자. 어때? 준비됐어?
6: 네.
0: 간다. 열려라.
6: 뮤직박스!
0: 짜자자자자자자자 짜잔! 뭐가 들어있을까? 뭐가 들어있을까? 뭐가 들어있을까? 우와 우와 우와 우와.
6: 편지다.
0: 자. 짠. 이야기 그림들이 있어. 그지?
6: 네. 그러면?
0: 어디론가 가는 쥐? 아하. 이건 시골지 도시지.
6: 네.
0: 그 이야기인가 봐.
6: 네.
0: 자, 봐봐. 내가 재밌게 읽어줄게.
6: 네.
0: 이렇게 턱 깨고 귀엽게 들어주세요. 시골지가 도시지에 초대를 받았어요. 시골지는 첫 기차를 타고 도시로 갔어요. 도시에는 높은 건물과 자동차들도 많이 있었어. 하지만 사람들에 쫓기고 고양이에 쫓겨 음식 한번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아무리 맛있는 게 많아도 난 도시는 싫어. 마음 편한 우리 집이 최고야. 시골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대. 재미없어?
6: 아니야, 재밌어.
0: 고맙습니다. 근데 좀 뭔가 심심하지, 그지?
6: 네.
0: 아, 좀 더 재밌게 읽고 싶었는데. 아하! 음악이 있으면 더 신날 텐데.
6: 네.
0: 그지?
6: 네.
0: 우리 그러면 악기 상자 한번 찾으러 가볼까?
6: 네.
0: 오케이. 자, 좋아. 그럼 뮤직박스 산으로 출발! 악기 상자가 어디 있을까? 악기 상자. 너네들도 다 찾아봐.
6: 네?
0: 저쪽도 찾아보고.
6: 네?
0: 흔들어 봐봐. 이건가? 아닌데, 아무 소리가 안 나네.
6: 이상해. 왜?

0: 이거 아닌가?
1: 어, 아닌데 소리가 안 나잖아.
2: 어? 뭐 되는 거야 대체?
0: 이건가?
1: 이건가?
2: 이거 왠지 좀 무거워.
3: 뭐야?
1: 오! 이건가 보다. 빨리 열어보자. 우와.
2: 드디어 찾았어.
4: 드디어 찾았어.
2: 우와, 소리.
4: 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자.
2: 동화의 소리
4: 한번 열어볼게.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우와! 신기한 악기들이 막 들어있네. 이게 무슨 악기들일까?
2: 몰라요. 저 이거 처음 봐요.
4: 우와. 자, 어떤 소리가 날지 궁금하지요?
2: 네.
4: 알겠어요. 어떤 이야기에 어울릴지 우리 함께 연주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볼게요.
2: 네.
1: 이건 뭐지? 이건 무슨 소리가 나? 이거 립스틱인 줄 알았어.
2: 뭐야?
1: 그지?
2: 네. 네.
1: 이게 뭐지? 어?
2: 어?
1: 응?
2: 어, 생쥐 소리다!
1: 어!
2: 생쥐 소리!
4: 아, 이 소리구나. 시골쥐 소리.
2: 찍찍찍찍.
4: 생쥐 소리.
1: 자, 그리고 이건 뭘까?
2: 기차 소리 아니에요?
1: 그런가? 무슨 소리일까? 한번 내가 한번 해볼게.
2: 네. 우와, 기차 소리다.
4: 기차 소리 맞네. 어, 지유 잘한다. 아, 시골지가 기차 타고 갈 때 나는 그 소리인가 봐.
2: 이건 고양이가 내는 소리 아닌가?
1: 이거?
2: 맞아.
1: 고양이 그림은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림을 보니까는 마치 그거 같아. 부엌에서 만난 그 고양이 소리 같지 않아? 약간 배고파서 짜증이 난 고양이 소리일 것 같아.
2: 배고파.
4: 배고파.
2: 아, 배고픈 거구나.
4: 야옹. 배고파.
1: 자. 마지막으로 이 요상한 건 뭘까?
2: 모르겠는데.
1: 이건 플룻인가? 트럼펫인가?
2: 모르겠는데.
1: 앞으로 이렇게 돼 있고 한번 해볼게.
2: 네. 아래로 아래로 위로.
1: 아, 이 그림을 보고 이걸 해보니까. 아, 생쥐가 쌩 하고 도망갈 때 나는 소리 같아. 도망치자. 얘들아, 어때? 이 악기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지?
2: 네.
1: 그지? 그럼 우리 악기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자. 어때?
2: 좋아요.
1: 출발.
5: 시골지와 도시지. 기차가 도시로 가요. 손님은 시골지예요. 도시지에 초대를 받은 시골지는 설레었어요.
6: 와, 도시에 가면 멋진 집과 맛있는 음식이 잔뜩 있대. 아따, 맛있는데.
5: 시골지는 짐을 들고 낑낑 기차의 짐칸을 두 번, 세 번이나 갈아타고 간신히 도시까지 왔어요.

0: 아, 어지러워.
1: 겨우 도시에 도착했을 때 도시지가 마중을 나왔어요.
2: 시골지야, 어서와. 도시는 처음이지?
0: 우와, 사람들 정말 많대.

0: 왜 이렇게 뛰어다니노? 이러다 밟히겠다. 아따, 이 시끄러운 소리도 또 먹고.
1: 도시 구경에 지친 시골쥐는 저녁이 되어 도시쥐의 집으로 갔어요. 피곤하지? 이제 푹 쉬어.
0: 우와, 이 정말 멋진 집에 사는구나. 부럽대. 유리잔에 주스, 오븐에서 갓 나온 케이크, 한 입에 꿀꺽. 흙수로 맛있겠다.
1: 그때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0: 우와, 고양이다.
1: 시골쥐와 도시쥐는 고양이에 쫓겨 음식들을 마음 편히 먹지도 못했어요. 시골쥐는 위험한 순간을 겨우 빠져나왔어요.

0: 멋진 집과 케이크보다 마음이 편한 게 최고야.
1: 시골지는 날이 어둡기 전에 서둘러 시골로 향했답니다.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라는 건 뭐든지 뮤직박스.
1: 오늘은 어떤 박스를 고를까?
0: 아니야. 우와!
1: 어? 똑딸로 박스가 두 개가 나란히 있네? 어떤 걸로 고를까? 이것도 마음에 들고, 이것도 마음에 들고. 아휴, 똑 닮아서 어떤 것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오늘은 두 개 다 고를 거야. 오늘은 바로 짜잔! 무엇이 닮았나? 어디에는? 하나, 둘, 셋. 짜잔! 무엇이 닮았나? 이것도 똑같네? 이 안에 똑 닮은 뭔가가 들어있나 봐. 빨리 열어보러 가야겠다.

0: 아저씨가 박스 두 개를 가져왔다. 짜잔!
1: 이거 젓가자!
0: 어? 닮았지? 오늘은 무엇이 닮았나 박스야.
1: 뭐?
0: 오늘은 지유랑 정엽이랑 하나씩 열어볼까?
1: 네!
0: 자, 그럼 지유부터. 자, 아저씨가 도와줄까? 열으세요. 하나, 둘, 셋.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짜잔짜잔짜잔짜잔짜잔짜잔짜잔. 짠! 짜잔! 와!
1: 신데렐라다.
0: 신데렐라예요.
1: 와, 신데렐라다 예쁘다.
0: 어? 헌 옷을 입고 굴뚝 청소를 하느라 재투성이가 됐던 신데렐라. 그지?
1: 네.
0: 오늘은 신데렐라에게 특별한 날인가 봐. 옷을 너무 멋있게, 예쁘게, 아름답게 입고 오셨어요. 그죠?
1: 네, 입었는데.
0: 네? 자, 그럼 잘 갖고 있어요. 이거 넘어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엽이. 짜잔! 우와!
1: 우와!
0: 짜자잔!
1: 아, 내가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
0: 어. 어, 이건 홍지야.
1: 홍지도 예쁘다. 근데
0: 팥쥐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0: 뭔가 집안일을 도맡아 했던 어? 콩지가 틀림이 없어, 그지?
1: 네, 근데 얘네 둘이 엄마도 돌아가셨고, 그 새엄마도 똑같이 왔고, 청소도 똑같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2: 맞아요.
0: 너네 다 아는구나.
1: 네,
2: 우리 이거 봤어요.
0: 봤어? 콩지야 신데렐라. 생김새는 달라도 둘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정혜미 말대로 많이 닮은 것 같아.
2: 맞아.
0: 뭐가 닮았을까?
2: 신데렐라는 새엄마한테 구박받고 홍지는 파찌라 엄마한테 구박을 받아.
0: 맞아.
3: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0: 그리고 얘들아, 이 둘이 못됐었을까 아니면 착했었을까?
1: 착했어요.
0: 맞아.
2: 맞아, 둘 다 착했어요.
0: 착했지. 네. 그리고 신데렐라도 그렇고 콩지도 그랬고 누군가가 도와줬는데 누군가가 도와줬지?
2: 신데렐라는 마호사가 도와줬고 콩지는 요정과 두꺼비, 소와 새가 줬어.
0: 그랬어? 그리고 난 너무 신기했던 게 뭘 하나씩 잃어버리잖아.
2: 네.
0: 뭘 잃어버렸지?
2: 구두.
0: 구두.
2: 맞아. 그리고 거기서 왕경님이 그래. 그걸 찾은 사람은 결혼을 한다고 했잖아요.
1: 맞아.
0: 그래서 둘 다 행복해졌잖아.
2: 네.
0: 그래. 신데렐라야, 콩지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2: 맞아.
0: 스탐.
2: 수동했어.
0: 수고했어. 오늘은 힘든 일 다 있고 우리랑 재미나게 한번 놀아보자. 네.
2: 와, 신난다. 공자리가 너무 좋아.
4: 너무 좋아.
5: 동화 속 주인공들의 음악회가 열리는 날이에요. 저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로가 되어준 악기를 가지고 왔지요. 우리나라 옛 이야기의 주인공 콩지는 우리나라 악기 대금을 가지고 왔어요.
6: 팥쥐가 나를 괴롭힐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때마다 이 음악 소리로 마음을 달래곤 했답니다.
5: 기다란 대나무에 구멍이 뚫린 대금을 보세요. 어떤 소리가 날까요?

0: 구슬픈 소리, 깊은 울림이 느껴지는 소리가 콩쥐를 위로해 주었구나. 뒤이어 다른 동화의 주인공, 신데렐라가 다른 나라 악기, 플루트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1: 나도 콩쥐처럼 구박을 받으며 늘 청소만 했답니다. 힘들 때마다 이 음악 소리로 마음을 달래곤 했어요.
0: 대금처럼 기다란 악기, 금속으로 만들어진 플루트를 보세요. 어떤 소리가 날까요?

0: 마음을 토닥토닥 두드리듯 부드럽고 고운 소리. 이 소리가 신데렐라의 마음을 달래주었구나.
1: 참, 나에겐 좋았던 기억도 있어. 두꺼비와 참새와 선녀님의 도움으로 예쁜 옷을 입고 잔치에 갈 수 있었거든요.
2: 나에게도 멋진 순간이 있었어. 요정 할머니가 생쥐를 마차로, 두꺼비를 마부로, 나에겐 예쁜 드레스를 만들어줬거든.
0: 오, 마침내 행복해진 것도 똑 닮았군요. 둘은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아요.

0: 홍지와 신데렐라가 닮은 것처럼 배금과 플루트도 아름다운 소리가 똑 닮았네요. 두 악기도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아요.
1: 그래, 우린 비슷한 점이 참 많아. 앞으로 기쁠 때나 슬플 때 서로 힘이 돼주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죠.

0: 보니 우리 악기도 비슷한 모양이네.
1: 와.
2: 맞아. 그리고 소리도 비슷한 걸. 우리 자주 만나서 연주도 같이 하자꾸나.
1: 네.
0: 그래, 좋아.
1: 너희들 그때 동안 많이 수고했어, 언니.
3: 그래도 고생했어.
0: 고마워, 고마워.
4: 자, 콩지가 연주하는 우리나라 악기 대그, 신데렐라가 연주하는 플루트. 참 비슷하지?
5: 네.
4: 둘이 함께 연주를 준비했다는데 우리 같이 보러 갈까?
5: 네.
4: 오케이, 좋아. 그럼 오늘의 공연 박스 콩지야 신데렐라를 소개합니다. 큐. 예.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옥스포드 상.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나는 야음악가 멋지게 악기를 연주하지
1: 완연주하니
0: 맞춰봐
1: 아코디언을 연주해 아코 아코디언
0: 아니 트라이앵글을 연주해 트라이 트라이앵글
2: 아닌데
1: 알겠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뿌르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도마나라 키스.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but they are good friends.

too?

7, 6, 5, 4, 3, 2, 1, 10, 9, 8, 7, 6, 5,

0: then wave the magic wand.
1: Yes! Yeah. Come on, hurry up!
2: Okay, it's magic time. 10, 9, 8, 7, 6, 5, 4, 3, 2, 1!
3: Count backwards. Run. Marathon.
4: Math show quiz time.
3: What is the next number after 5? 4. What's the next number after 9? 8. Let's count backwards together. 10, 9, 8, 7, 6, 5, 4, 3, 2, 1. Good job!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식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정권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0: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1: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2: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또
2: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물고기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뽀이뽀이.
2: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3: 산행안전사고.
2: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계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용용 용용 용용.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나쁜 등산보?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편안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설.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샴푸?
1: 샴푸.
0: 투스브러쉬?
1: 투스브러쉬.
2: Hey, did you ever know this?
3: That's Whoa, Doggy!
4: Wow. Hey, Doggy!
3: Hey, Doggy!
2: What's this?
3: Mr. Whirring, is this your toothbrush?
2: Oh? Yeah, that's my toothbrush. Mm? Mr. Kidding, is this your toothbrush?
3: Yeah, that's
2: mine.
3: Doggy,
2: did you use our toothbrushes? Doggy! You've got your own toothbrush.
3: Yuck. I don't want this.
2: Doggy.
3: Yuck.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썰메이트.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진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쥐썰, 마데카 썰.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얘들아, 안녕!
1: 안녕!
0: 안녕! 기차 출발! 우와, 공룡 기차다!
1: 빈자리에 공룡을 곁에우자.
0: 여기 색깔 규칙을 보면
2: 대편을 찾아보자. 빨강, 파랑, 빨강

0: 이번엔 내가 해볼게.
1: 샘편을 찾아보자. 분홍, 분홍, 연두, 연두, 분홍.

오늘 찾아보자. 노랑 노랑 보라.

난 파랑.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이제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잘했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Hello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볼 아저씨의 cooking class 환영합니다. Today, I have a very very good recipe for you. 네, 오늘은 아주 달콤한 blueberry dessert 만들어 볼 거예요. Today's recipe is blueberry Greek yogurt cupcake. 우리 바로 시작합니다.

0: Here are today's ingredients. First,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과일. Blueberries. 너무 귀엽죠? I love blueberries. Next, we have castella. 네, castella cake. 그리고 발음 기억하세요. Castella. 아니야, castella. 또 아니고 castella. 네, 라라라라라. 노래처럼 해주세요. 오늘은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는 그리스에 오는 요거트예요. 조금 더 thick하고 creamy해요. 그래서 디저트 만들었을 때 또 맛있어요. Next we have corn cranberry, muesli, 우리 shine muscat 포도, shine muscat grapes, 건과류, nuts, and powdered sugar. Sugar powder도 있고. So, shall we make our blueberry Greek yogurt cupcake? 4 hour. Cake. We need cake. 그래서 카스텔라부터 요리할 거예요. We need to cut the castella cake. 어렵지 않아요. First, we peel the castella cake. 여기 원래 카스텔라 그 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총이 될 거예요. 종이 먹지 마세요. 맛이 없다. Now we cut the cake in half. 우리 카스텔라 반으로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할 거예요. And we cut in half like this. 또 반으로. And we cut one more time like this. 또 반으로. We cut into 4 pieces. 왜 네 개 필요해요? 왜냐하면 케이크 밑에 두 개도 필요해요. 케이크 위에도 두 개 필요해요. 우리 이따가 이 두 개 쓸 거예요. We squash with our palms. 우리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요. Now we have 2 pieces of cake. And we put them in like this. 앞으로. Now we have cake in our cupcake. We're going to put the muesli on our cake. And we're going to put nuts on our cake too. 네, 이제 muesli 그리고 건과류 케이크 위에 넣을 거예요. So now we put in some muesli. 많이 넣어도 돼요? 아니면 조금만 넣어도 돼요? 저는 솔직히 muesli 좋지만 nuts은 더 좋아요. 그래서 저 nuts 많이 넣을 거예요. I like almonds and walnuts. 네. 뭐 nuts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넣어도 돼요? 혹시 nuts 좋지 않아? 뭐 건포도 넣어도 돼요? 아니면 초콜릿 넣어도 돼요. 마음대로 넣어도 돼. 달콤한 거. Okay, now we're ready for the yogurt. 이제 Greek yogurt 넣을 수 있어요. We open our yogurt. We always stir our Greek yogurt. 우리 항상 Greek yogurt 이렇게 stirring 해요. Always stir the Greek yogurt. 우리 Greek yogurt 항상. 왜냐면 아주 크리미하게 만들어요. And now we put half the yogurt in here. 이제 이 yogurt 반 정도 넣을 거예요. Put yogurt on like this. 우리 반 정도 줄 거예요. Okay, let's put a little bit more on like this. There we go. Oh, that looks very good. 네, 아주 좋습니다. Now for our star, the blueberries. We're going to put the blueberries around the side of the cup. And we put our blueberries like this.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넣을 거예요. That's it. One by one. Do it slowly. 큰 것도 괜찮아요. 작은 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천천히 하는 거 제일 좋아요. 어머, 어? 완성됐어요. Oh, I have a very good idea. Let's call our chef to talk about the power of blueberries. 블루베리의 힘, 우리 셰프님 얘기할 수 있어요. 셰프님!
1: Hello, I'm Chef Jesh. 블루베리는 비타민과 섬유질 같은 영양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눈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해요. Blueberries are good for your eyes. 그리고 뇌세포가 늙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대요.

0: Let's cook together.
1: Now it's time for more cake.
2: 네, 우리 두 조각 남았어요. 우리 점처럼 납작하게 만들고 눌 거예요.
1: So we're gonna squash our cake.
2: 네, 다시 이렇게 손바닥으로.
1: 옹, 너무 좋아요. Let's put it on the cake.
2: And one more. 이렇게 가운데로.
1: Okay, good. Now it's time for more yogurt.
2: 이제 남는 요거트는 넣을 거예요.
1: And the yogurt.
2: 우리 남는 요거트는 위로 이렇게.
1: And spread it around.
2: Okay, 아주 좋아요.
1: Yeah, so we spread it around 아주 예쁘게 이렇게.
2: 와, 예쁘다. 아주 하얀 눈밭처럼 생겼어요.
1: It looks like a snowy field.
2: It's done.
1: I like shine muscat grapes.
2: 저는 shine muscat보다 되게 좋아요.
1: So I'm going to put some on top.
2: So we cut the shine muscat in half like this. And one more time like this.
1: Okay, all done. Now it's time to decorate our blueberry Greek yogurt cupcake.
2: 예, 이제 데코할 거예요.
1: First, the muesli.
2: 우리 뮤슬리 조금 만들 거예요. 이렇게 센터로.
1: And now some nuts and cranberries.
2: 우리 콩과류 그리고 크랜베리도 이렇게 넣을 거예요.
1: Now the shine muscat.
2: 이제 shine muscat은.
1: And one here. And one here. And one more here. And last, the star. The blueberries. One. Two. One here. One here. And a big one right here.
2: And now, you know what it's time for? 됐습니다.

Time to taste. 맛보기 시간. 호호호호. 와우. The blueberry pops. 진짜 블루베리 먹었을 때 빵! 즙이 나와요. Oh, I love the crunchy, crunchy nuts and crunchy, crunchy muesli. 네, 그 바삭한 견과류 그리고 무슬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릭 요거트 아주 부드러운 달콤한 친구예요. I'm very, very, very, very, very happy. 네, I'm so happy. 왜냐하면 우리 블루베리 그릭 요거트 컵케이크 완성됐어요. I hope you like it, and I hope you try different fruits or different nuts. 혹시 다른 과일나 견과류 하고 싶을 때 한번 해보세요. And I'll see you next time with another delicious recipe. 다음에도 맛있는 거 만들어 드릴게요. Bye-bye!

0: 아이스크림 트럭.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클릭소
5: 클릭소 얼마 될까?
6: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5: 클릭소
6: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5: 재밌다.
7: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5: 클릭소
7: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벼가죠.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래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초선까진 대체 뭘 타고 가야 된단 말이냐? 아. 아, 이게 대체 뭐였어야?
1: 버스가 가는 곳을 안내해주는 노선도예요.
2: 어?
1: 응? 왜 그러세요, 박희님?
0: 아니, 여기 지금 초선! 지금 조선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 있단 말이다, 지금! 버스가 초선을 가준다라는 말이더냐? 그렇지 않겠느냐?
1: 맞아요!
0: 그러면, 가자!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이 버스라는 택것을 타러 가자!
1: 아, 박희님!
0: 드디어! 드디어 내 초선으로! 초선으로 간단 말이다!
1: 여기서 기다리면 버스가 올 텐데!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봐라! 그, 나를 그, 초선으로 데리고 가주시오!
3: 네, 타세요.
0: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냐! 아이고, 얘가 티야! 초선으로 가다니! 근데 이 탈 것의 정신 대체 무엇입니까?
3: 많은 사람을 태워서 원하는 곳으로 모셔다 주는 버스입니다.
0: 어? 많은 사람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버스?
1: 버스는 기다란 상자 모양의 탈 것으로 여러 사람을 태울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난 탈 것은 시내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태우고 원하는 곳에서 내려주는 시내버스예요. 많은 사람을 태우고 달리는 시내버스 함께 알아볼까요?
4: 이야,
3: 아유, 아니야. 어서오세요.
0: 우와, 아니 이 버스 안에는 의자가 엄청나게 많구나.
1: 네, 버스에 탄 사람들은 앉거나 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게 의자가 많고요. 서서 가는 사람들이 잡을 손잡이도 있지요.
0: 아, 이게 그... 아, 이 손잡이까지! 야, 정말 대단하구나! 드디어 이걸 타고 그리운 조선 땅을 밟는구나! 아하, 조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1: 박휘님, 잊으신 거 없나요?
3: 버스비를 내셔야죠.
4: 예? 저 버스비 없는데요.
1: 박휘님, 버스비는 제가 내드릴게요. 대신 제가 내는 수수께끼를 마치셔야 해요.
4: 수수께끼?
1: 수수께끼를 다 마치시면 버스비를 내드릴게요.
0: 아이 뭐 조선 최고의 과학자를 꿈꾸는 이 박희님이 뭐 그런 건 못 풀소냐? 어? 수수께끼 한번 내보거라.
1: 첫 번째 수수께끼 나갑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 우는 것은 뭘까요?
0: 버스에서 내릴 때 우는 것? 아니 뭐 버스에서 내리기 싫어서 우는 뭐 그런 것이냐?
1: 글쎄요.
4: 잠깐만 있어봐. 이렇게 손 모양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0: 딩동 딩동. 아, 정답 바로 이것이다.
1: 딩동댕. 버스에서 내릴 때 우는 것 바로 하차벨이에요.
0: 아니, 탈것 선생님, 이 하차벨은 대체 어떨 때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3: 하차벨은 손님들이 다음 정류장에서 내린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0: 아, 그러니까 손님들이 기사님에게 저 내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대신에 이 하차벨을 누른다.
3: 네, 맞습니다.
0: 아, 아주 신기합니다.
1: 두 번째 수수께끼로 넘어갑니다. 두드려야 사는 것은 뭘까요?
0: 두드려

0: 산다. 두드려야 산다. 아이, 뭐, 이렇게 또, 어려운 수수께끼를 두드려야 산다. 오, 잠깐만. 아니, 보니까, 이렇게 빨간 막대기 같이 생긴 것들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마치 뭔가 꼭 필요한 곳에 있는 것 같구나. 두 번째 수수께끼의 정답은 바로 저것이도다.
1: 딩동댕, 맞췄어요. 이건 비상탈출용 망치예요.
0: 비상탈출용 망치. 왜 망치로 두들겨야 산다라는 말입니까?
2: 사고가 나서 버스 밖으로 탈출할 때 비상탈출용 망치로 유리창을 깨서 탈출을 해야 되거든요.
0: 아니,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2: 네, 이렇게 잡아 빼서 중간 말고 구석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두드려서 탈출해야 됩니다.
0: 위급한 상황에 바로 탈출할 수 있겠네요.
2: 네, 맞습니다.
1: 다키님, 수수께끼를 다 마치셨으니까 이제 눈을 감고 손을 내밀어 보시겠어요?
0: 아, 맞다. 아, 버스비! 버스비를 주기로 했지. 아니, 이게 무엇이더냐?
1: 버스비를 낼 수 있는 교통카드예요.
0: 교통카드? 이거 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
2: 네, 교통카드 여기 찍어보세요. 자, 버스비 다 내셨습니다. 출발합니다.
1: 예!
0: 가자, 잡아라.
3: 오! 오! 오!
1: 간다, 야호!
0: 초선으로 간다!
1: 조선까지 가는 동안 볼 것이 많네요.
0: 그러겠나 말이다. 아이고, 아주 심심시하고 너무 좋다. 아, 버스, 버스.
4: 이번 정차장은 내 1, 2, 내 출출역 앞입니다. 응? 다음 정류소는 삼성 세륙입니다.
0: 이게 무슨 소리더냐 이게? 어?
1: 이건 버스 안내 방송이에요. 이번에 설 정류장과 다음에 갈 정류장을 알려주죠.
0: 아, 그러면 자신이 어디서 내려야 될지 놓칠 일이 없는 거구나.
1: 네, 맞아요.
0: 이야, 아주 그냥 배려가 넘치는 달것이야. 어?
4: 이번 정류장은 세계유산 조선왕릉사람 총릉 1위 적성골 입구입니다.
1: 어, 방금 조선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0: 그치, 조선! 조선이라고 하셨다! 아, 맞다! 내릴 때는 이제 하차벨! 하차벨 눌러야지, 그치?
1: 오, 박희님 제대로 배우셨네요. 멋져요.
0: 그래, 하차벨 누르고 띵동. 자, 이제 내리자꾸나.
2: 어? 오, 위험해요. 차가 완전히 정차하시니 일어나주세요.
0: 어? 아니, 난 지금 조선에 이제 내려야 되는데, 아니, 왜 정차하고 나서 내리라고 하시는 거지?
1: 버스가 움직일 때 일어나셨다가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0: 내가 내리면 되지. 내가 왜 넘어진다는 말이다.
1: 움직이던 그대로 계속 움직이려는 관성 때문이에요. 여기 달리는 버스가 있어요.
0: 오오오! 어, 나처럼 인형이 버스를 타고 있구나.
1: 맞아요. 잘 보세요, 박희님.
0: 어! 인형이 넘어졌다.
1: 맞아요.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 인형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움직이던 그대로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관성 때문이에요.
0: 관성? 아니, 움직이던 그대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왜 넘어지는 것이냐?
1: 버스가 앞으로 가면 관성 때문에 인형도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해요.
0: 아하!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앞으로 넘어진다!
1: 그럼 반대로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0: 어? 인형이 뒤로 넘어졌다!
1: 맞아요! 이것도 관성 때문이에요. 인형은 계속 그 자리에 멈춰 있으려고 하는데 버스가 앞으로 움직이니까 인형이 뒤로 넘어진 거예요.
0: 계속 서 있으려고 하니까 뒤로 넘어진다.
1: 버스가 움직일 때 일어서면 안 되는 이유 아시겠죠?
0: 아, 알겠다.

0: 고맙다. 어, 아 이제 버스가 완전히 멈췄으니 이제 일어나도 되는 거 아니냐?
1: 맞아요.
0: 그럼 빨리 가자꾸나 조선으로 도착했다 드디어. 조선이 코앞에 있도다. 자, 조선이. 조선. 아, 근데 이거는 이 조선의 향이 아닌데 이거. 잠깐만 있어봐. 여기가 어디? 세계유산 조선 왕릉사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가 조선이 아닌 거잖아.
1: 정류장 이름만 조선이었네요.
0: 아이고 내가 진짜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고 대체 조선은 어떤 탈 것을 타고 돌아가야 한단 말이냐. 여기가 어디야. 버스는 여러 사람을 태워서 원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주는 기다란 상자 모양의 탈 것이요. 왜 사람들이 버스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많이 타는지 알 것 같았소.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관성 때문에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일어나면 꽤나 위험하겠더군. 그나저나 날 조선까지 데리고 가줄 탈 것은 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Thank you.

0: 레미, 넌 무슨 바다 동물이야?
1: 나는 해파리지롱. 해파리.
2: 저게 뭐지? 저기.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하게.
1: 식물엔
2: 덤덤해.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수.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0: 고생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민호 왕자, 오늘은 너의 도움이 크게 필요할 것 같아.
1: 나의 도움이라면 여심을 녹이는 건가? 그건 자신있지.
0: 아니, 너는 참볼 때마다 나랑 똑 닮았단 말이야. 동생!
2: 아, 형!
0: 오늘도 나와 함께 우주 평화 파괴 해보자.
2: 좋았어, 형!
3: 박사님, 무슨 일인가요?
4: 전쟁인가요?
3: 외계인 나타났나요? 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 당장 출동할게요.
5: 그만! 요정들, 꼭 그렇게 우당탕 발소리를 내야겠나? 그러면 아래층에 사는 분이 얼마나 시끄럽겠어?
3: 아래층에 사는 분이요?
6: 아래층에 아무도 안 살잖아요. 여기가 1층 단독 건물인데, 아니, 그 단독 우주선인데.
4: 혹시 귀신!
5: 또 발구른다. 이 아래 지하실에 고양이 가족이 살아. 근데 우리가 쿵쿵대면 고양이들이 얼마나 놀라겠나?
3: 아하! 역시 우리 박사님! 따뜻한 마음이 최고요!
5: 그런데 아래층에 사는 이웃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쿵쿵 뛰어다니는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동!
7: 출동이다!

이 사건은 저기 쿵쿵 뛰어다니는 시은 시우 남매로부터 시작되었다.

0: 봐.
1: 얘들아, 그만, 그만! 그렇게 뛰면 아랫집에서 시끄럽다고 올라와요!

0: 아주 정연 놓았네요. 많이 시끄럽죠?
1: 아, 네.
0: 정말 미안해요. 우리 청년 이번에 공무원 시험 꼭 붙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애들 조용히 시킬게요. 열공 파이팅!
1: 파이팅!

0: 니네가 쿵쿵 뛰면 아랫집 삼촌이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한대요.
1: 아랫집 삼촌 공부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것 같은데.
0: 이 녀석이 진짜. 아, 아랫집 미안해서 과일 좀 갖다 주고 와야겠다. 누나, 누나, 우리 또 잡기 놀이 하자.
1: 그래, 이번엔 내가 쓸래. 잡아라.
2: 그래.
3: 그러면 이번엔 내가 쏠래.
1: 어? 뭐야?
0: 무슨 소리지?
1: 어? 이게 안 들린다.
0: 어? 뭐가 안 들려?
3: 엄마, 아까 저 위에서 쿵쿵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0: 우리가 맨 꼭대기 층이네.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 으이그, 참.
1: 그럼 아까 그 소린
0: 귀신?
4: 그런데 그 이상한 소리는 그날 밤에도 계속됐지.
5: 시은이 시우 잘 자.
6: 안녕히 주무세요.
3: 아까 그 소리 나.
0: 뭐지? 진짜 귀신인가?
1: 안 되겠다. 우리 위에 올라가 보자.
0: 위에?
1: 아니, 진짜 밤에 잠을 못 자겠네. 우리 집이 제일 꼭대기층인데 우리 집 위에 언제부터 저런 문이 있었지?
3: 그게 이상해.
1: 그래도 가보자.

보자. 너무 시끄럽잖아.

0: 캐캐캐캐캐캐캐캐. 가긴 어디가?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아야지.
1: 우리가 너희랑 왜 살아?
2: 왜냐면 너희도 우리와 똑같은 쿵쿵이들이니까.
1: 우리가? 야!
0: 니들 집에서 쿵쿵거리면서 막 뛰어다니지? 니들 때문에 아랫집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아?
1: 위에서 쿵쿵거리는 게 이렇게 괴로운지 몰랐지.
0: 하! 그러니까 니들도 아랫집 사람을 괴롭히는 무시무시한 쿵쿵이들이야.
2: 여기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쿵쿵거리자.
0: 딩동댕 삼총사, 니들 이렇게 뿌리게 망칠 거야.
3: 시은, 시우, 너희 집에 가 있어. 오호리 딩딩.

0: 정신 차려, 동동!
1: 저 녀석은 악당 크크의 동생이야!
2: 거짓말하지 마! 저런 미소를 가진 사람이 악당일 리 없잖아! 내가 보기엔 그래! 너희가 더 악당 같아!
0: 정신 차려!
2: 얘들아, 미안! 민우 왕자, 너의 그 미모에 내가 흔들릴 줄 알았다면! 그건 왕자님, 그건 오산이다!
3: 이은, 민우 왕자, 녀석들을 혼내주자!
4: 좋아!
3: 쿵쿵 밴드!

총격!

0: 왜? 왜?
1: 아, 잠깐만 기다려봐요. 왕자는 머리카락이 생명이야.
2: 미루야,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3: 어? 얘들아, 지금이야. 딩딩 동동
0: 딩딩
2: 딩동. 만나면 되자.
1: 비율 맞은 이 미모 싫어하냐?
4: 윤호 씨, 이제 좀 지치는데요. 다음에 사석에서 봅시다.
1: 좋아요.
4: 둘, 셋, 뿅!
3: 자, 우리가 또 해냈다!
2: 예!
5: 왕자님.
6: 어?
7: 그날 이후 시은 시우 남매는 어떻게 변했을까?
8: 누나, 우리 잡기 놀이 할래?
5: 그래? 우리 밖에 나가서 하자. 엄마, 우리 놀이터 갔다 올게요.
2: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차 조심하고.
5: 네.
9: 기동대사 조사!
7: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10: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11: 우리가 누구?
9: 빈노대사 조사!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출동!
12: 얼굴엔
13: 순한 킬킬,
12: 식물엔
13: 덥덥한 말,
14: 순하게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0: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똑똑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어디가? 가지마! 새는 숲으로 갔나 봐.
1: 숲?
2: 할아버지랑 우리 숲에 갔었잖아.
1: 아, 생각나! 숲에는 나무가 많았지?
2: 맞아.

0: 쑥쑥. 훈민아, 응? 우리가 나무가 되어볼까?
1: 그럼 새가 놀러올 거야.
2: 맞아. 새야, 놀러와.
0: 어? 새가 왜 안 오지?
1: 나무가 더 많아야 오나 봐.
0: 맞아, 새는 숲을 좋아하니까. 뭐든지 자판기에 숲이라고 써볼까?
1: 그래, 그럼 숲이 생길 거야.
2: 응.
0: 그런데 숲, 글자 너무 어렵다.
1: 아이야를 불러보자.
0: 아,
3: 한글용사 아이야.
4: 어? 이?
5: 야,
4: 후민정은 안녕?
0: 안녕.
6: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3: 숲! 숲이 궁금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한글의
4: 문!
6: 숲을 쓰려면 시옷이 필요해. 시옷의 문을 찾자.
5: 드, 드, 드, 드, 드, 드.
7: 스, 스, 스, 스, 스, 스.
8: 여기야!
7: 스, 스, 스.
4: 시옷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6: 아이야가 간다!

시옷을 찾아야 해. 오, 시옷을 찾았어. 잠시만 내려와 주세요. 시옷만 찾아갈게요.

0: 시옷이 우를 만나 수.
1: 수.
0: 숲의 수는 여기 있어. 이제 받침 피읍을 찾자.
2: 받침에

0: 숭숭숭숭숭숭 숫숫숫숫숫숫
1: 숲숲숲숲숲
2: 여기야. 닥친 피읍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3: 아야가 한담.

0: 받침 피읍을 찾자. 찾았어. 자꾸 움직이잖아.
1: 멈춰라. 시간.
0: 집신의 받침 피읍.
1: 돌아와.

0: 받침 피읍.
1: 수
0: 받침 피읍.
1: 수
2: 합체.
3: 저장 완료. 수 훈민정음의 손으로.
4: 숲 한글 카드가 생겼어. 뭐든지 자판기에 숲 한글 카드를 넣으면 우와, 숲이다. 해다. 안녕.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숲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숲. 숲.
5: 숲.
1: 숲.
5: 숲.
1: 숲. 숲. 숲. 숲. 숲 속을 걸어요. 산새들이 속삭이는 길.
6: 받침 피읍 맛있다.
1: 아이고, 아이고, 상쾌하다. 오? 수? 수? 받침 피읍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수? 읍? 숲, 숲, 숲, 숲, 숲, 숲, 숲, 숲, 늪, 이, 이.

0: look. Eep. Eep. Nip. Soup. 자,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수. 친구들 따라해봐요. 수. 끝.
1: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2: 숲속. 숲길, 술래.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숲속, 숲길, 술래.
0: 숲. 훈민정음은 숲을 좋아해요. 숲에는 나무가 많아요. 숲에는 새가 놀러 오지요. 사다리의 시옷이 우우를 만나 수. 수가 집신의 받침 피읍을 만나 숲. 한글 카드를 넣으니 숲이 되었어요. 훈민정음은 숲을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숲을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숲을 좋아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좋아.
3: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들어있다. 여긴 내가 좋아하는 거. 우리 같이 꺼내볼까? 좋아.

0: 좋아, 좋아. 자, 하나, 둘, 셋, 짠! 똑같네? 나는 할아버지가 좋아.
1: 나도 할아버지가 좋아.
0: 또 꺼내보자.
1: 응? 자, 하나, 둘, 셋, 짠!
0: 또 똑같네? 하회탈 좋아!
1: 이번엔 뭐가 나올까요? 하나, 둘, 셋, 짠!
0: 어? 이번엔 다르네?
1: 난 두유가 좋아! 난 우유가 좋아! 좋아, 좋아 계속하니까 좋아 글자를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
0: 아,
1: 그럼 아이야를 불러보자.
0: 응.
1: 한글용사 아이야!
2: 어? 이?
3: 야!
2: 민재군, 안녕?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좋아! 좋아가 궁금해!
3: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2: 한글의 문! 좋아를 쓰려면 지읒이 필요해. 지읒의 문을 찾자.
4: 스, 스, 스, 스, 주, 주, 주, 주.
5: 여기야!
2: 지읒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주방에서 지읒을 찾자. 응? 저건 뭐지? 찾았어. 장갑에 지읒.

지읒이 오를 만나 조. 조. 조화의 조는 여기 있어. 이제 받침 히읗을 찾자. 받침에 문!

0: 암탉이 알을 낳고 있어. 쉿. 알을 낳았어. 지금이야.
1: 멈춰라. 시공간.
0: 나타의 받침 히읗.

0: 받침 히읗.
1: 조화의 알을 쓰려면 이응이 필요해. 이응의 문을 찾자. 여기야.
2: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1: 아이야가 간다.

0: 이응을 찾아야 해. 응? 아몬드? 찾았어!
1: 아몬드의 이응!

0: 조.
1: 받침 히읗.
0: 아.
2: 와. 합체.
3: 저장 완료. 조. 아. 훈민정음의 손으로.
4: 좋아 한글 카드다. 좋아 좋아.
5: 뭐든지 자판기에서 뭐가 나올까?
6: 좋아 좋아.

0: 할아버지는 훈민정음이 좋아. 할아버지는 친구들도 좋아.
1: 냠냠 꿀꺽 아침 히읗 맛있다.
0: 오잉? 받침 히읗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나! 노아 나 좋아. 친구들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좋아. 친구들 따라해봐요. 좋아.
1: 내가 읽어주는 문장을 잘 들어보세요. 나는 아이야가 좋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나는 아이야가 좋아. 좋아를 찾아주세요. 1번, 2번.
0: 좋아. 훈민정음은 무엇을 좋아할까요?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하회탈을 좋아해요. 우유와 두유를 좋아해요. 장갑의 지읒이 오를 만나 조. 조가 나타에 받침 히읗을 만나고 아몬드의 이응이 아를 만나 좋아. 한글 카드를 넣으니 거울이 나왔어요. 훈민정음은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신 딥클린.
7: 옥스포드 팡!
8: 해보고!
7: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9: 탑승하세요!
7: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6: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어떡해. 아츠핀이 여기. 난 이제 어떻게 해줬지.
1: 정신 차려, 로미. 넌 이모션 왕국의 프린세스잖아. 이대로 소중한 친구를 포기할 거야?
0: 그렇지만 어떡해.
1: 우리 마법의 힘을 모으는 거야.
0: 제니. 그래, 예전에 할머니께서 두 명의 프린세스가

0: 힘을 합치면 뭐든 할 수 있다고 하셨어. 자, 가자, 제니.
1: 응, 로미.
2: 로미, 조심해야 해. 꼭 하츠팽을 구해줘, 좋아.
1: 둘 다 꼭 무사히 다시 돌아와야 해. 알았지?
0: 걱정 마, 얘들아. 자, 제니.
3: 임페리얼 스톤이.
2: 어떡해. 날아가면서 떨어뜨렸다가 방글.
1: 로미한테 이게 꼭 필요할 텐데 걱정이네.
2: 큰일 났어, 해피.
4: 무사했군요, 해핑.
0: 대체 어디 있다가 이제 온 거야, 차차.
2: 로미는 어딨어, 해피?
0: 방금 제니랑 함께 가면핑을 쫓아서 날아갔어, 라랑.
2: 뭐라고?
0: 어? 저 앞에 있어!
1: 조금만 더 힘내, 로미.
0: 응?

이체 호수 밑에 이런 동굴이 있었었죠? 여긴 보석숲이랑 통하는 지름길인 건가?

0: 보석 드래곤 같은데 날지 못하게 다 떠났잖아.
1: 숨어도 소용없어.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0: 날 왜 여기로 데려온 거야, 큐?
1: 조금 있으면 알게 될 텐데 너무 서두르지 마.
0: 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거야?
1: 네가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누가 가장 고통스러워할까? 벌써 재밌어지는걸?
0: 네 맘대로는 안 될 거야, 쭈! 사랑해, 사랑해! 마법이 걸려있잖아!
1: 이곳에서 내가 더 강하지. 넌 이미 함정에 빠진 거야.

0: 그런 곳이 있었다니. 하츄핑이 이 근처에 있는 게 분명해. 괜찮아, 제니? 길이 좁으니까 내가 먼저 걸어갈게. 조심해서 따라와.
1: 잠깐만, 로미. 여기 어떤 위험한 게 있을지 모르잖아.
0: 저 밑에서 하츄핑의 신호가 잡혀. 내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1: 그래, 어서 가보자.
2: 뭐야? 아, 더 이상 움직일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가 보네.
0: 너 정말 날 없애고 싶은 거야?
2: 이제 끝을 내주지.
0: 멈춰, 강약핑. 하츄핑! 왜 혼자 보냈어? 어?
3: 왜 그래? 너 혹시 감염핑의 비밀을 알아낸 거야, 아자?
0: 얼마 전에 오석숲에서 녀석의 은신처를 발견했어. 움직이지 마!
2: 영캐 찾아냈군.
0: 함정이었어.
3: 그래서 어떻게 됐어? 감염핑의 정체는?
0: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녀석은 사라진 뒤였어.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녀석이 이 흰 진주를 바닥에 묶고 있던 걸 똑똑히 봤어. 저기, 우리 보석숲의 티니핑들은 보석의 힘이 약해지면 가끔 땅속에 보석들을 묻어두곤 하는데.
4: 흰색 진주. 아, 진주라면 혹시?
0: 로미, 하츄핑, 이제 괜찮아. 내가 왔어. 이건 무슨 소리지? 어? 드래곤이 왜 여기? 이상하네? 저건 보석숲의 드래곤 같은데?
1: 무서워, 로미. 우리가 드래곤을 깨웠나 봐.
0: 걱정하지 마. 보석숲의 드래곤은 온순하다고 들었어. 녀석을 화나게 한 것 같아. 얼른 여기 빠져나가야겠어.
1: 로미, 잠깐. 근데 저 드래곤 뭔가를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0: 정말 그렇네. 저게 뭐지?
1: 우리 마법의 힘으로 저게 뭔지 알 수 있을 거야. 보석 드래곤은 왕족들만이 길들일 수 있다고 하잖아.
0: 정말 괜찮을까? 빨리 감염핑을 캐치하고 하츄핑을 데리고 나가는 게...
1: 내 생각엔 보석숲이 죽어가는 원인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 로미, 보석숲을 다시 되살릴 절호의 기회야. 저걸 꺼내오자.
0: 하지만...
1: 나보다는 왕국의 순수혈통 프린세스인 네가 하는 게 큰 어려움 없이 꺼낼 수 있을 거야.
0: 좋아, 내가 한번 해볼게.
1: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0: 나한테 맡겨. 자, 착하지. 내가 보석숲을 원래대로 돌려줄게. 그러려면 일단 그 안에 있는 게 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 왜 네가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자, 진정해. 그렇지. 난 널 해치지 않아. 이게 뭔지만 확인하고. 그렇다면 제비야, 마법사였어. 제니.
5: 그래, 드디어.

0: 보여. 제니,
1: 수고했어, 다이핑.
0: 제니, 설마... 아니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1: 로미, 드디어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야.
0: 제니...
2: 돌아온 보석숲.
0: 제니, 그럼 둘이서 우릴 지금까지 속여왔던 거야? 아니지, 아닌 거지!
1: 이제 와서 아니란 말은 하지 않을게. 고마워, 로미. 덕분에 드디어 전설의 마법사를 손에 넣을 수 있었어.
0: 그럼 어제 그 마법사 하나 때문에 보석숲을 망쳐놓고 여기까지 날 유인한 거였어? 아니야, 믿을 수 없어. 제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1: 넌 아무것도 모르잖아. 마법사 하나 때문만은 아니야. 어느 날 난 사라진 엄마 아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연히 알게 됐어. 어른들이 결코 말해주지 않은 것들. 네가 정신없이 왕국에서 놀고 있을 때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지.
0: 몬주 박사님.
3: 아.
0: 저 잠시 마법사 좀 봐도 될까요?
3: 예? 아, 그럼요. 얼마든지요.
1: 난 우선 부모님의 흔적을 찾기 위해 팔찌의 힘을 빌어 왕국의 모든 마법사들을 닥치는 대로 공부하기 시작했지. 그동안 커져버린 마력을 숨기며 이것저것 다 가봤지만 결국 부모님은 찾지 못했어. 그러다가 이 책의 존재를 알게 됐지. 왕가의 왕위를 이을 자만이 얻어낼 자격이 있다는 마법사 말이야. 부모님도 이걸 찾아 헤매셨던 거야.
0: 제니, 너희 부모님이 사라지신 건 그런 이유가 아니야. 너희 부모님은 분명 티니핀 큐브들의...
1: 바보 같으니 아직도 어른들의 말을 믿는 거야? 그렇게 순진하니까 해핑이 악동핑으로 변해도 몰랐잖아, 넌.
0: 네가 그걸 어떻게... 설마... 그럼 예전에 왕국의 큐브들을 집으로 흩어지게 한 것도 모두 네가 뒤에서...
1: 이제야 이해를 하는군요.
4: 다해핑은 어릴 때 제니가 호수에서 구해준 뒤로 함께 살게 됐으나 갑자기 사라진 부모님을 대신해 제니를 돌봐왔다고 들었습니다. 왕족의 일원이지만 고아로 자란 둘. 어찌 보면 같은 처지였겠죠.
5: 우린 언제쯤 되돌아갈 수 있는 거야?
6: 프린세스는 언제 다시 오는 거지?
7: 우리 배고픈데 빵이나 조각해볼까? 뚝딱?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잖아. 지금 공주님이 위기에 빠졌다고 하자.
6: 얘들아, 조금만 참아줄래, 차차? 러러핑, 애들 좀 달래봐. 휴, 모두 노래라도 불러보는 건 어때, 라라?
8: 아, 얘들아!
9: 우리가 로미를 구하러 가는 거야, 좋아.
10: 하지만 어떻게?
9: 잊었어, 좋아? 우리가 처음 지구에 왔을 때 말이야. 어? 우리 로미와 하츄핑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줘.
10: 우와!
9: 일단 가보는 거야, 좋아.
10: 응.
9: 어? 저기 좀 봐.
6: 조핑과 애들이야.
7: 아니, 저 녀석들을 또 제멋대로.
4: 한번 맡겨보죠, 바로. 어?
7: 뭐라고?
4: 우리 모두 쟤들이 잘해왔다는 거 알잖아요. 이번에도 충분히 잘해낼 수 있을 거라 한 번 더 믿어보죠, 바로.
6: 그래, 내 생각도 같아. 얘들아, 힘내줘, 차차.
9: 조종했던 것도 제니 너였어?
1: 뭐 생각보다 속이는 게 어렵진 않았어. 앙대피는 비록 실패했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지. 결국 이렇게 더 확실한 기회를 잡았으니 말이야.
11: 불쌍한 하츄핑, 너도 네 주인과 여기서 마지막 운명을 같이 하겠구나.
9: 뭐? 무슨 소리야?
11: 이제 왕국의 공주는 한 명으로 족하다는 말이야.
9: 그럼 그게...
11: 진정한 공주에게 왕관을!
9: 그 뜻이었을 줄이야. 제니! 난 너한테 잘못한 기억이 없어.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거야?
1: 나의 마음이 그렇게 변하더군. 점점 나의 우정이 작은 질투로, 작은 질투가 미움으로, 그렇게 너의 착하고 순진한 들러리 역할이 싫어졌어. 진욱이도 너의 행복한 모습들이 떠오를 때마다 너무 괴로웠어. 나만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지? 쟤는 웃고 있는데. 그래, 저 웃음을 빼앗아야겠다.
9: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마, 제니. 우리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 아니라고 제발 얘기해줘. 다정했던 제니로 돌아와 달라고.
12: 여기서까지 착한 공주님이 되고 싶은 거야? 네가 왕국에서 행복한 공주 놀이를 하는 동안 난 살기 위해 몸부림쳤어. 우리의 지긋지긋한 우정은 끝났어, 로미. 이미 그때부터. 그리고 그 종착역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될 거야.

임페리얼 스톤까지 손에 넣으면 좋았겠지만 네가 떨어뜨리고 온 바람에 뭐 됐어? 이 정도로 충분해. 곧 내가 걸어놓은 드래곤의 봉인이 완전히 풀릴 거야. 난 이만 북쪽의 티니핑들을 찾아보러 가야겠어. 그럼 잘 있어?

0: 안 되겠어. 핫핑, 변신할 수 있겠어?
1: 바보들, 그곳에서 영원히 공주놀이나 하고 있으라고. 아예 마법으로 입구를 없애버려야겠어.
2: 진이, 그 정도로 된 것 같아.
1: 알겠어. 어서 이동해서 네 상처부터 치료하자. 저건...
0: 이제 거의 다 왔어. 네 차를 훔친 건 미안해. 하지만 우린 망가진 보석숲을 살리려는 거야. 우릴 제발 내버려줘. 하츠핑, 눈 꼭 감고 있어. 아무 일 없을 거야.
3: 드래곤을 진정시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이걸 꼭 잡아야 해.
0: 얘들아!

0: 이런, 어떻게 된 거지?
1: 보석 드래곤이 루미를 보석 숲의 친구로 인정한 거야, 하츄! 제니, 거기서!
0: 운이 좋았군. 어디 마음대로 해보시지. 이번에도 좀 시끄러울 거야. 또 보자고.
1: 열어줘! 제발! 꼭 너를 되찾을 거야, 제니. 우리의 보석숲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니. 어떡하지? 로미는 괜찮을까? 전설의 보석 드래곤이야! 보석 숲이 빛을 되찾고 있어! 우와, 루미가 약속했던 그대로 이루어졌어. 얘들아!
2: 자, 이제 고개를 들고 왕가의 문양을 확인해보거라.
1: 와, 정말 우리 드디어 왕국의 정인 로열 피니핀이 됐어!

0: 문주 박사님.
1: 아, 공주님. 새로운 로열 테니핑들 임명식은 잘 하셨나요?
0: 네. 실은 물어볼 게 있어요.
1: 오실 줄 알았습니다. 모두 얘기해 드리지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주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타운.
2: 아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5: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커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플레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진동.
10: 얼굴엔
11: 순한 긴긴.
10: 중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남방구는 북방구와
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정면 버스 별치간 놀이터.
13: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4: 내일 떠나자.
1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6: 출동.
15: 얼굴엔
17: 순한 킹킹.
15: 식물엔
18: 덤덤한
19: 순하게 지켜줄게.
1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화려한 게 좋아.
4: 렉스.
9: 안녕, 너희 왔구나.
4: 어? 이 하트는 뭐야?
9: 아, 수컷 파라사울롤로프스가 암컷에게 구애하는 시기라고 알려주는 표시야.
4: 구애? 뭘 구애?
9: 구애가 아니라 구애라고 해. 공작 같은 동물들은 꼬리 깃털을 활짝 펴서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이런 걸 구애한다고 표현해.
4: 아, 그렇구나. 난 처음 들었어.
7: 파라는 꼬리 깃털이 없는데 어떡해?
9: 파라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매력을 뽐낼 수 있어.
4: 우와, 정말 궁금하다.
7: 나도.
9: 안 그래도 구애를 할 때 파라사울 롤로프스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정보가 필요했는데 너희도 같이 가볼래?
4: 좋아.

0: 들어봤는데 근처에서 본 적 있어?
1: 어, 팔아?
0: 응. 어?
2: 저쪽에 보이는 게 파라들 같은데?
0: 정말?
1: 저기 봐! 파라사울 올로포스들이 많이 있어!
0: 우와! 저 수컷 파라는 정말 멋지게 생겼다!
1: 알록달록하고 볕도 정말 길어!
2: 파라사울 올로포스들은 볕이 길수록 멋있다고 생각한대.
1: 와, 소리도 엄청 큰데?
2: 파라들한테는 소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3: 응? 뭐지? 저기 좀 봐! 혼자 어울리지 못하고 있어. 뭔가 문제라도 있는 걸까?
0: 다른 파라들이 같이 안 놀아주는 것 같은데?
2: 아마 저 파라는 다른 파라들보다 볕이 짧고 색깔이 덜 화려해서 그럴 거야.
1: 정말? 너무 안 됐다.
3: 그러게, 너무 외로워 보여.
1: 렉스 형, 우리가 도와주자.
2: 도와준다고?
1: 응! 저 파라를 아주 멋지게 꾸며주는 거야. 그럼 다른 공룡들도 분명 좋아할 거야.
2: 글쎄... 그래, 일단 한번 해볼까?
0: 좋아!
1: 뭔가 좋은 게 없을까? 우와! 예쁘긴 한데 절벽이라 좀 위험해 보여. 어떡하지, 렉스?
2: 렉스! 에디터 변신! 렉스! 슈퍼 갈토리!
0: 할머니 발사!

0: 안녕. 응, 괜찮아. 널 도와주려는 거야. 다 됐다.
1: 우와, 정직이 정말 화려한데?
2: 응, 너무 멋져.
0: 맞아, 맞아. 자, 너도 한번 봐봐.
3: 하나도 마음에 드는 모양인데?
0: 어서 친구들한테 가봐. 얼른.
4: 힘내, 힘내. 할 수 있어.
0: 작전 성공인가? 내가 다

0: 이제 어쩌지?
1: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다시 해보자.
0: 로키, 이걸로 정말 될까?
2: 로키, 팔아도 이 방법은 싫을 수도 있어.
1: 걱정하지 마, 렉스 형. 천연색소니까 물로 다 지워진다고.
3: 그래, 렉스. 팔아도 엄청 기대하고 있잖아.
1: 그러니까 하게 해줘.
2: 아, 알았어. 대신 이번에 실패하면 바로 지워주는 거다.
1: 맡겨두라고. 다 됐다. 어때, 비키 누나, 렉스 형?
3: 나쁘진 않은 것 같아.
1: 파라야, 넌 마음에 들어?
4: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1: 그럼 다시 출동해 볼까? 이번엔 성공하겠지?
4: 그럼 확실해. 갑자기 왜 비가 오는 거야?
5: 안 돼!
1: 어떡해! 지워졌어!
2: 비키, 쫓아가보자.

0: 기운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게. 분명 너의 매력을 알아줄 좋은 친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1: 그래.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
2: 맞아. 포기하면 안 돼.
3: 하잖아.
0: 정말? 아, 어쩌지? 아직 방법을 못 찾았는데.
4: 나뭇잎이라도 붙여볼까?
2: 어? 저기 빨간색 꽃도 있어.
3: 얘들아, 어? 잠깐만.
4: 어?
3: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5: 그러게. 암컷 파라가 수컷 파라한테 반했나 봐.
4: 우와, 정말 잘 됐다. 그치?
6: 어? 렉스, 저것 좀 봐.
4: 우와, 하트 모양 같아.
5: 그러게, 너무 잘 어울린다.
3: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해줄 친구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4: 정말 잘 됐어.
3: 다들 수고했어. 자, 파라사울 롤로프스 카드야.
1: 오늘도 정말 재밌었어.
4: 맞아. 파라가 자기 짝꿍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2: 그러게.
1: 내 땅콩을 돌려줘.

0: 알았어. 계속 수고해줘.
1: 렉스, 어떻게 된 거야?
0: 우루루 행성에 산불이 났는데 불길은 거의 다 잡힌 것 같아. 아무래도 가서 살펴봐야겠어. 너희도 같이 가볼래? 좋아, 가자.
1: 야! 야호!

0: 얘들아!
1: 어? 너희 왔구나? 큰 불은 모두 잡았어.
2: 정말 다행이다! 렉스 형! 공룡들을 모두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어.
0: 너희들 모두 수고했어. 아, 안기팀, 너희는 다른 피해는 없는지 한번 살펴봐 줄래? 우린 작은 불씨가 남은 곳이 있는지 더 찾아볼게.
1: 응, 알았어.
2: 내가 루키랑 함께 갈게.
0: 좋아, 조이랑 루카스는 나랑 가자.

0: 어? 이건 뭐지? 어? 어? 공룡 알이야.
1: 알이 나뭇잎에 쌓여 있잖아. 다치지는 않았어. 알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자.
0: 앤디, 저쪽엔 남은 부시가 없는 것 같아. 이쪽도야. 어? 로키, 얼굴에 검댕이 묻었어. 앤디, 너도야. 이제 돌아가자. 로키, 너 배고프구나? 잠깐만. 자, 우리 이거 같이 먹자.
2: 우와, 땅콩이잖아.
0: 고소해. 이것 봐라. 자, 어. 잘하지?
2: 오, 나도 해볼래. 다시.

0: 간다. 쇼! 성공! 이번엔 앤디 네 차례야. 좋아. 받아라. 쇼!
1: 어?
0: 어? 앤디, 왜 그래? 도망가자!

이제 못 쫓아올 거야. 어? 야구르지. 건너봐라, 건너봐라.

0: 어? 저기 앤디와 로키잖아. 아스트로들이 왜 따라가고 있지? 땅콩 때문에 그렇구나.
1: 힘들어. 이러다 우리 곧 잡힐 것 같아.
0: 앤디, 땅콩 봉지를 던져.
2: 어? 빙!
0: 어서 땅콩 봉지를 던지라고.
2: 뭐?
3: 우리를 공격하려고 쫓아온 줄 알았는데 땅콩 때문에 그렇게 무섭게 쫓아오다니.
0: 이상하네. 가스토르는 공격적인 동물이 아닌데.
3: 혹시 가스토르니스들에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1: 한번 가보자.

0: 아, 새끼들한테 주려고 그런 거였구나.
1: 그러게, 혼자서 전부 먹으려고 욕심을 부린 줄 알았는데.
2: 근데 왜 땅콩을 빼앗으려고 한 걸까?
0: 먹을 게 없는 거 아니야?
2: 견과류 나무잖아. 산불 때문에 견과류 나무들이 전부 타버렸나 봐. 가스토르들이 먹어야 했는데.
1: 그럼 다른 가스토르들도 먹을 게 없는 거 아니야?
2: 어? 맞아. 어서 렉스에게 알리자.
3: 그런 일이 있었구나.
2: 배고픈 가스토르들을 우리가 도와주자.
0: 응. 먹이를 구해서 나눠주는 건 어떨까?
3: 정말 좋은 생각이야. 아, 그리고 견과류 나무도 새로 심어주자.
0: 응.

0: 당분간 먹을 나무들을 많이 심어뒀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1: 우리가 심은 작은 나무들도 얼른 자라서 열매가 가득 열리면 좋겠어.
2: 맞아. 열심히 심었으니 그렇게 될 거야.
0: 다 너희들 덕분이야. 모두 수고했어.
3: 어? 아참! 가스토리들이 배고플 텐데 어서 열매를 나눠주러 가자. 어? 너 새끼들부터 먼저 먹이는 거야? 자, 이건 엄마 가스토르가.
0: 엄마 가스토르니스가 아니라 아빠 가스토르니스야. 가스토르니스는 아빠가 새끼들을 키우거든.
3: 아, 그런 거구나.

0: 조금밖에 못 먹었는데. 잘 봐.
1: 나도야 몰래. 나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3: 덤덤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래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옥스퍼드 팡.
14: 해보고.
1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5: 탑승하세요.
1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16: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7: 또 졌네.
18: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배가족.
19: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3: 덤덤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20: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줄무랑
1: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7: 호비는 아프대요.
6: 그래 놀이 해변 놀이 재밌어요.
8: 시원해.
9: 언제나 신나는
10: 뽀로로 유치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줄무랑
1: 덥덥한
2: 순하게
10: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냄새가 지독해.
13: 렉스 안녕.
12: 안녕 얘들아. 너
13: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뭐야? 렉스!
12: 토모, 이게 무슨 일이야?
13: 지금 사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어. 어서 빨리 기지로 와줘.
12: 알았어, 바로 갈게.
13: 우리도 갈래, 렉스.
12: 그래, 빨리 가보자.

0: 무슨 냄새야?
1: 모르겠어. 어제부터 갑자기 냄새가 나더니 오늘은 더 심해졌어.
2: 이것 좀 봐. 공기질이 굉장히 안 좋아. 저기에서 냄새가 밀려오고 있는 것 같아.
0: 그래? 그럼 원인을 찾으러 어서 가보자.
3: 어?

0: 깜짝이야. 다들 급하게 어딜 가는 거지? 꼭 도망치는 것 같아.
1: 그러게, 좀 이상하네. 저 공룡들은 여기가 집인데?
0: 냄새 때문인 것 같은데? 저기 디플로도쿠스들이 있는데? 디플로도쿠스?
1: 디플로는 이 지역에 살지 않는데 왜 여기 있는 거지? 또 디플로가 먹이를 찾아서 여기로 온 것 같은데?
2: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데? 대체 왜 이런 냄새가 나는 거지? 어? 우와! 이유를 찾은 것 같아.
0: 디플로의 방귀 냄새가 그렇게 강력했다니.
1: 목이 긴 공룡들은 엄청난 양의 식물을 다 먹어 치우거든.
3: 그만큼 방귀향도 어마어마하겠구나.
1: 그렇지. 원래 디플로가 살던 곳에서는 방귀를 뀌어도 별 문제가 없었을 거야.
4: 여긴 워낙 좁은 숲이라 냄새가 고여 있어서 메탄가스 농도가 짙어진 것 같아.
1: 아무래도 이 지역에 원래 살던 공룡들한테 피해가 클 것 같아.
3: 정말? 그럼 어쩌지?
1: 토모, 뭔가 공기를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
3: 공기청정기는 어때?
4: 그래, 그러면 되겠다.
1: 정말 좋은 생각인데, 그럼 부탁할게, 토모.
4: 응, 나한테 맡겨주라고.
0: 아, 완성됐다. 와, 진짜 우와. 멋지다. 토모, 역시 대단해.
4: 이제 숲 중앙에다가 설치하기만 하면 돼.
1: 해보자.
4: 응.
1: 액션! 이거 더! 액션!
4: 더! 블록 파워! 액션! 렉스! 이 방독면은 5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져. 잊지 마.
1: 알았어.

0: 커머, 오른쪽으로.
1: 우와, 대단한데. 렉스, 도모, 힘내, 힘내.
0: 도모, 위험해. 오른쪽으로.
2: 렉스, 방독론 시간이 거의 다 됐어.
0: 안 되겠어. 일단 돌아가자.
2: 다 됐어.
0: 다른 방법이 필요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2: 응?
0: 하늘로 옮기면 돼.
1: 하늘로? 그럼 핑계하면 되겠다.
3: 너무 무겁지 않을까?
4: 맞아. 그리고 핑은 아까 기절도 했잖아.
2: 아, 비바브는 어때? 비엠 모드가 있잖아.
0: 그래, 그럼 되겠다. 비바브, 비행 모드로 바로 변신해서 적이 표시된 곳에 공기 청정기를 옮겨줘.

0: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돼. 알았지?
1: 삐삐. 얘들아, 잘할 수 있지?
2: 삐삐.
3: 아무래도 걱정이 좀 되는데.
4: 비바보끼리 출동하는 건 처음인데 괜찮을까?
1: 얘들아, 조심해.
2: 삐삐.
5: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갈게.
0: 핑! 괜찮겠어?
5: 괜찮아. 방독면도 있고 하늘에서는 내가 최고니까.
4: 맞아. 하늘하면 핑이지. 네가 제일 최고잖아.
5: 당연하지. 나만 믿으라고. 걱정하지 마.
6: 부탁할게.
5: 응?

0: 여기야 비마부. 내려.
1: 비.
0: 됐다 비바보 안으로 내려.
1: 네.

0: 좋았어. 이제 내 차례야. 이야. 어? 냄새가 안 나네? 토모! 이 방독면 정말 좋아!
1: 고마워, 핑! 근데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
2: 빨리 버튼을 눌러야 해.
0: 알았어, 걱정 마. 간다!

0: 정말 잘했어, 핀.
1: 와, 아까 도망쳤던 드리오들이 돌아오고 있어. 도모의 공기청정기 덕분인가 봐.
0: 맞아. 그렇지만 디플로의 방귀에 좋은 점도 있어. 어? 방귀에 들어있는 메탄가스로 인해서 다른 공룡들이 살기 적당한 온도가 되기도 하거든.
2: 좋은 점도 있구나.
3: 방귀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하마터면 또 기절할 뻔했지 뭐야. 우와, 냄새.

0: 자, 받아. 디플로 카드야.
1: 오늘 탐험 정말 재밌었어.
2: 두 번 다시 맡고 싶지 않은 냄새였지만.
1: 신비한 무늬 공룡.
2: 렉스, 오늘은 어떤 공룡 정보를 수집하러 가는 거야?
0: 긴 꼬리와 너구리 같은 눈 무늬를 가진 시노사우롭테릭스라는 공룡을 보러 갈 거야.
1: 시노사우롭테릭스? 처음 듣는 이름인데.
2: 나도 그래. 와, 정말 기대된다. 렉스, 빨리 가자. 어? 빨리.
3: 너.
2: 빨리, 빨리.
0: 알았어.
4: 자, 여기쯤이면 고사리가 있을 것 같은데.
5: 그래? 그럼 어서 찾아보자.
4: 양쪽으로 삐죽하고 넓게 펼쳐진 이 피라. 어디에 있을까? 고사리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니까.
5: 여기 있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이쪽이 분명해. 없네. 그럼 저쪽인가?
4: 이건 아니야. 이파리가 양쪽으로 삐죽하고 넓게 펼쳐진 모양인데. 이것도 아니고.

0: 있어.
1: 무슨 소리야? 너구리 같은 눈 무늬가 있는 공룡이었어.
0: 잘못 본 거 아니야? 꼬리에 줄무늬가 있었다니까.
1: 토모, 네가 눈에 무늬가 있는 걸 잘못 본 거겠지.
0: 아,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1: 나도 봤어. 게다가 내가 그루터기에서 더 가까이 있었잖아.
0: 어?
1: 아우, 답답해. 나 혼자서 찾을래.
0: 아이, 핑! 좋아. 그럼 나도 혼자 찾지 뭐.
2: 시노사우로페릭스는 어떤 공룡일까?
3: 그러게, 빨리 만나보고 싶다.
4: 신호는 몸집이 좀 작고 귀여운 공룡이지만 시속 24km의 속도로 날쌔게 뛸 수 있어.
3: 정말?
0: 렉스, 방금 본 그 공룡 뭐야?
3: 엄청 빠르던데? 눈에 너구리 같은 무늬도 있고. 저 공룡이 신호구나. 맞지?
4: 응, 맞아. 근데 신호가 정보 수집기를 갖고 있던데?
0: 정보 수집기를?
4: 응. 먹이가 풍부한 강가로 가보자. 거기라면 신호가 있을 거야.
1: 응. 분명히 눈에 너구리 같은 무늬가 있는 공룡이었어. 왠지 이쪽으로 왔을 것 같은데. 어? 찾았다. 위험해. 큰일 날 뻔했다. 나무에 무늬였구나. 어떡하지? 토모보다 빨리 찾아야 하는데. 저기 있었구나. 이야.

0: 드론만 있으면 핑보다 더 빨리 그 공룡을 찾을 수 있을 거야.
1: 어디에 있는 거야?
0: 아, 여기 있었구나!
1: 어? 꼬리가 왜 이렇게 길지? 디플로더쿠스였구나!
0: 와! 와! 미안해, 디플로야! 찾았다! 이번엔 진짜겠지? 수집기를 가져간 공룡은 바로!
2: 신호 말이야, 정말 빠르더라.
3: 얼굴에 무늬가 정말 너구리 같았어.
4: 꼬리도 엄청 길더라.
2: 나만 못 본 거야? 우리 빨리 가자. 나도 꼭 신호를 볼 거야.
5: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아유, 힘들어.
0: 공룡 찾기도 어렵고 드론도 부서졌네.

0: 도모잖아. 범인을 나보다 먼저 찾은 건 아니겠지.
1: 핑이 혹시 범인을 찾은 건가? 절대 안 되는데.
0: 그래서 그 꼬리에 무늬가 있는 공룡은 찾았어?
2: 그러는 넌 너구리 무늬 공룡을 벌써 찾은 거야?
0: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너구리 눈무늬
2: 찾았다. 긴 줄무늬 꼬리.
0: 토모 말이 맞잖아.
1: 핑 말이 맞잖아.
0: 같은 공룡이야. 도망간다.
2: 핑, 우선 수집기를 되찾아오자. 잘했어, 핑.
0: 왜 그래? 뭔데? 토모, 뱀이 왜 이렇게 많지?
1: 아, 여기 뱀의 서식지인가 봐.
0: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어떡하지?
1: 그러게.
0: 토모, 내가 신호를 들고 네 위로 올라갈게.
1: 뭐라고?
0: 우리가 뱀들보다 훨씬 덩치가 커 보이면 무서워서 도망갈지도 모르잖아. 토모, 빨리!
1: 알았어! 진짜 멈췄어!
3: 이 소린 핑 목소리잖아.
4: 토모도 같이 있는 것 같은데.
3: 어서 가보자. 넥슨, 네르포, 갱신.
0: 오지마, 저리 가라고.
3: 핑, 토모.
0: 넥슨, 우리 좀 도와줘.
1: 빨리 빨리.
3: 좋았어. 렉스 슈퍼 배구리 발사. 렉스 슈퍼 엔진.
0: 다행이다. 렉스 고마워.
4: 뭐라고? 그럼 둘이서 시노사우루 페릭스를 보고 서로 다른 공룡이라고 우겼던 거야?
0: 토모 미안해. 네 말 안 믿어서.
1: 아니야. 나도 계속 고집부렸잖아. 정말 미안해.
3: 시노사우루 페릭스야, 이제 그 정보 수집기를 우리한테 주지 않을래? 어디가? 신호야, 그거 돌려줘! 찾았다!
4: 엄청 많네!
3: 아무래도 여기가 신호의 서식지 같은데?
4: 우와! 정말 좋다! 뭐 하는 거지?
5: 넥스, 지금 신호들이 뭐 하는 거야?
3: 춤을 추며 친해지는 거야.
4: 정말? 우와! 내 목이 이리저리 막 움직이네?
6: 그러게, 정말 유연하다.

0: 신호사원 옵트릭스 카드야.
1: 우와, 고마워 렉스. 오늘 신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 나도 즐거워.

0: 함께 가지.
1: 아, 저요?
0: 앞으로 준비할 것들에 대해 얘기할 게 있다네.
2: 가자. 내 잠옷 입으면 되겠다.
1: 공주님도 싫지는 않으신가 보네요. 그런데 하실 얘기가 뭔가요?
2: 오늘을 기념해서 사진도 남겨야지. 웃어봐. 치즈. 야, 우리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자매 같다. 진짜 좋아. 나 항상 언니나 동생이 있었으면 했거든. 여긴 아빠랑 나뿐이니까.
3: 어머니는?
2: 나 어릴 때 돌아가셨어. 그래서 얼굴도 기억이 안 나. 그래도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핑크 스타도 있고 말이야.
3: 나도 프리클이 있어서 혼자 외롭지 않았어. 나한테 진짜 가족은 프리클이지.
2: 나도 잔소리쟁이가 없으면 외로울 것 같아. 저기 보여? 원래는 저 다리 너머로는 아빠가 못 나가게 하셨거든. 우리 왕궁의 어린 인어는 나 혼자라 너무 심심했어. 지금은 인간 세상에도 가고 학교도 다니고, 한 번은 보물지도 같은 걸 주워서 보물선을 찾는다고.
3: 우리 닮은 게 많구나.
1: 렉다이아.
4: 순진하고 멍청한 공주들, 보이지도 않는 우정 따위가 영원하다고 믿다니.
5: 어? 뭐지? 사람이 빠진 것 같은데.
6: 인간.
5: 내가 잘못 봤나?
6: 저기
5: 꼬리가. 난 알렉스라고 해.
6: 안녕, 알렉스.
7: 자, 도넛이라는 거야.
6: 이렇게? 응? 어? 뭐야, 먹는 거였어? 됐어?
7: 내일이 여왕 발표랬지? 분명 네가 될 거야. 난 믿어.
8: 이로써 두 명의 바다의 여왕은 한 몸처럼 바다에 태어날지.
6: 이번 축하 선물. 고마워.
8: 이제 두 명의 바다의 여왕이 선발되었음을 온 바다에 알립니다.
9: 블랙다이아, 누가 기다리고 있어서. 알렉스가 엄청 기뻐해 주겠지? 알렉스! 오래 기다렸지?
10: 여기야, 여기! 빨리 와!
9: 나 드디어 여왕이 됐어. 다 네 덕분이야.
10: 안 빨리 오라니까! 여기 있잖아! 여기야, 여기! 저기 있다! 저 진짜야!
9: 알렉스, 도망쳐!
10: 봐, 진짜 이너지? 내가 뭘 했어? 난 이제 부자다!
9: 날 속였어.
10: 가정을 들고 집에 나왔을까?
9: 절대 용서 못해!
4: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도 과연 그 우정이 남아있을지 궁금하군.
11: 자, 여기 문장에서 이 시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누구 발표해볼 사람?
12: 버플, 점심시간까지만 좀 참아.
13: 어제 너무 늦게 잤더니.
11: 시는 해석이 다양하니까 겁먹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봐요.
2: 선생님!
11: 그래, 퍼플.
2: 내가 너무 아파요.
12: 학교 정문 쪽이야.
2: 좋았어.
12: 한 마리야.
2: 다 보였지? 다시 하자.

0: 트윙클 퍼펙! 변신 완료! 우리가 상대해주마! 어? 생긴 게 왜 저래?
1: 스크립판! 행투스 블로비아! 무쇠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어. 어떤 마법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강도가 단단해.
0: 내가 먼저 뒤를 공격해서 갑옷을 벗길게! 버블버블 버블 스톱! 버블 스톱! 내 마법봉!
1: 온다! 조심해! 못 움직이게 할게! 쉐도우 킥! 다 같이 잡아!
0: 이제 어떡해?
1: 약점이 있을 거야.
0: 오렌지가 맞춰볼게! 이야! 제뮤지!
1: 오렌지! 저게?
0: 내 버블우산!
1: 하더라! 버블 펀! 하나도 안 통해!

0: 날 보고 있어. 따라오라는 건가?
1: 인디고!
0: 거기서! 어디로 가는 거지? 내 친구들의 개체를 내놔! 멈췄다. 야! 제동! 갑옷을 벗다니 무슨 꿈꿈이지? 히앗! 내 딸이야?
2: 나의 수호여정은 내 손에 있다.
0: 뭐? 프리클?
2: 버블잼을 완성시켜 가져오라. 다른 공주들에게 알려 귀찮게 한다면 프리클은 영영 못 볼 것이다. 네 부모처럼 말이야.
0: 나한테 완성된 버블잼을 가져오게 하려고 일부러 나를 유인한 거였어.
1: 인디고!
2: 너 진짜 다시 왔어.
1: 최고 최고 고마워 인디고.
0: 그쵸? 드디어 마지막 버블잼이다.
1: 다 채워줬어.
3: 얘들아, 우리가 모이면 겁날 게 없어.
4: 누가 여왕이 되든
1: 항상 함께하자. 그래,
4: 이제 우리 중에 여왕 후계자가 나오겠군.

0: 제동 킹!
1: 인디고, 너 뭐 하는 거야? 장난치는 거지? 왜 이러는 거야?
2: 뭐야, 빨리 돌려줘!
0: 정말 미안해.

0: 얘들아, 타임스탑이 끝나가요.
1: 우리는 레인보우.
0: 어떻게 이런, 믿었는데.
1: 타임스탑이 얼마 안 남았어.
2: 얘들아,
1: 레오,
2: 글로브는 너희 왜 이러고 있어?
1: 인디고가 우리 그린젤에 묶어내서 몸이 안 움직여.
2: 뭐?
1: 레오, 우리 좀 안 보이는 곳으로 옮겨줘.
2: 알았어.
1: 나 옮겼다.
3: 고마워.
1: 얘들아, 이제 몸이 움직여져.
2: 진짜 인디고가 그랬어?
0: 네, 인디고! 버블잼을 다 훔쳐서 도망쳤어! 버블잼이 완성될 때까지 우릴 속인 거야.
1: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퍼플을 이용한 거구나. 날 이용한 거라고?
4: 인디고 공주님은 절 구하려고 가신 거예요.
1: 프리플!
4: 블랙다이아가 버블잼을 가져오지 않으면 절 해치겠다고 협박했어요. 이건 함정이에요.
0: 그런 거였군.
1: 혼자서 심해의 성에 갔다고?
4: 인디고 공주님이 위험해요.
1: 모두 같이 갈 거지?
2: 블랙다이아한테 간다고? 너희끼리? 너무 위험해. 핑크스타, 너도 좀 말려봐.
5: 수호 요정이라면 말려야 하지만 퍼플의 친구로서는 도와야 할 것 같아.
1: 고마워, 핑크스타. 레오, 난 가야 해.
2: 그럼 학교는? 나는?
1: 레오, 내 첫 인간 친구 절대 잊지 못할 거야.
2: 왜 다시는 못 볼 것처럼 그래?
0: 가자!
1: 잘 있어. 고마워.
2: 얘들아, 가지 마! 나가주고 간다고! 야, 버플!
0: 브리클은 어딨어?
6: 진짜 혼자 오다니. 이런 고마운 일이 있나?
0: 날 속였군.
6: 정말 복수라도 하러 온 건가? 감히 건방진 애송.
0: 설마 우리 아가. 시간이 없어. 엄마.
6: 그래, 이리 더 가까이 버블잼을 가져오너라.
0: 엄마!
6: 드디어 내 손에 버블잼이.
0: 안돼! 친구들을 배신하고 왔는데.
6: 걱정 말거라. 너도 이제 네 엄마 곁으로 보내주마.
1: 골드님께 이 소식을 알려. 최대한 빨리. 인디고, 제발 무사하기만 해. 제발.
0: 버블잼이 합쳐지고 있어.
1: 화이트 골드님.
2: 이제 끝인 건가요?
5: 우린 수호 요정이야. 꼬맹이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뭐라도 해보자. 화이트 골드님을 깨우는 거야.
0: 공주님들이 위험해요.
6: 늦었다. 버블잼은 이미 내 손 안에 있다. 주인의 마법을 온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힘, 그것이 버블잼이 가진 진짜 힘이다. 이제 이 블랙다이아가 바다 세상의 유일한 여왕이 될 것이다.
1: 블랙다이아의 암흑 마법이 온 세상을 덮을 거야.
0: 당장 막아야 해.
6: 공격이 통할 거라 생각하는 멍청한 귀엽구나.

0: 결국 버블잼을 완성한 건 이 블랙 다이아군. 이제 이건 필요 없군.
1: 그놈은 피! 범블, 우리가 시간을 끌게. 넌 이쪽으로 구해. 어디? 야, 버블팝! 다 같이 공격해!
2: 젤리비!
1: 글로벌 스타클!
2: 댕기고!
0: 주고 싶지만 난 화이트 볼드에게 진 빚을 갚으러 가야겠다. 이제 사라져버리거라. 아! 온 세상을 아무거나.

0: 공인이 풀렸습니다. 모두 소집해주세요.
1: 이런 귀찮게 화이트 골드가 깨어나.
0: 아니!
2: 멈춰! 플랫다이어!
1: 이게 끝까지!
0: 할 수 있어!
1: 이 미꾸라지 같은 게! 거기 있어! 내 나는 반드시 가만두지 않겠다! 참았다! 친구를 구하려다가 결국 이 꼴이 됐군.
2: 잡힌 건 너야!
1: 너도 블록을 만들어주마!
0: 쉴드 오픈! 곧 풀릴 거야.
1: 날 속였어! 허블잼에 내 모든 어둠의 마법을 담아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
0: 허블잼이 폭발할 거야. 빨리 친구들을 구해야 해.
2: 알았어.
1: 다 같이 없애지 마.
0: 허블잼이 곧 폭발할 거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2: 우리 또 보자.
1: 빨리. 뭐야?
0: 우리가 너무 늦은 것 같군요.
3: 퍼플! 퍼플! 우리 아가 어디 있느냐?
4: 퍼플이 느껴지지 않아.
0: 다 내 잘못이야. 내가 퍼플잼을 가져가지만 않았어도.
2: 우리도 퍼플을 지키지 못했어.
5: 퍼플잼은 인어들의 진심 어린 소원을 들어준답니다. 퍼플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2: 여왕이 되지 않아도 좋아요. 제 친구를 돌려주세요. 빨리 돌아와.
0: 제발 살아있는 거지. 학교 가서 나랑 축구하자.
6: 퍼플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친구예요.
2: 퍼플, 넌 나한테 용기를 줬잖아.
0: 퍼플, 듣고 있지? 우리 목소리 들리지?

0: 진짜 다시는 너 못 보는 줄 알았어.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1: 해낼 줄 알았어. 고맙니.
2: 버블잼은 다시 흩어졌지만 여기 일곱 개의 빛나는 진짜 보석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소중히 생각한 여러분이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바다를 대표해 그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3: 집으로 가서 쉬자꾸나.
4: 먼저 갈게.
5: 우리도 가자.
2: 우리도 집으로 돌아가자.
6: 집?
2: 네.

0: 비록 공주들에겐 졌지만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군. 이게 끝이라 생각하지 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얼굴엔 순한 킹킹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5: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속한.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중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신 딥클린.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주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옥스퍼드 탕.
4: 해보고
3: 주유소 사고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어? 수호요정!
1: 둘 다 무척이나 실망스럽도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0: 억울합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 몰래 심혜송에 갈 거라고는.
2: 이걸 오자제만 안 했어도 안 들킬 수 있었는데.
0: 애초에 몰래 나간 게 잘못이지.
3: 화이트 골드님의 정갈이요.
1: 화이트 골드가 명하노니 공주들의 수호 요정들을 화이트 골드 성으로 소환한다.
0: 우리를 혼내려고 부르시는 게 틀림없어. 하필 나 때문이야.
4: 자, 오늘 현장 학습은 관찰하고 싶은 해양 생물을 이 병에 채집하는 겁니다.
5: 네.
6: 왕궁 도서관 자료 중에는 심해에서 우리를 구한 그 힘에 대한 단서가 없었어.
2: 그럼 그 힘은 대체... 내 마법은 아니었어.
6: 수호 요정들한테 화이트 골드님께 불려간 김에 물어봐달라고 하자.

0: 오늘 핑크스타랑 싸웠는데.
1: 저 철딱선이 없는 공주들 때문에 항상 우리만 혼나.
2: 에휴, 그게 수호요정들의 임무니까요.
1: 이건 수호요정이 아니라 고모랑 뭐가 달라.
3: 누가 와요?
4: 이상하다. 분명히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세상에! 이런 희귀종들이 여기에! 과학계가 발칵 뒤집어질 거야!
3: 하츠콘!
2: 얜 왜 필요할 때마다 없는 거야?
5: 벌써 화이트 골드님 성으로 출발한 거 아닐까?
0: 에? 작별 인사도 없이? 핑크스타 아직도 삐졌나?
6: 재집 시간 끝이래.
0: 일단 교실로 가자.
4: 미어, 성게, 소라, 엄청 흔한 조개? 이게 다인가요? 여러분은 이제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게 될 겁니다. 이런 희귀종들을 볼 기회는 흔치 않으니 줄 서서 구경하세요. 난 곧 유명해지겠지.
0: 하트폰! 핑크스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7: 몸이 안 움직여.
4: 나의 위대한 발견이 역사를 바꿀... 만지면 안 되지! 자, 관찰은 끝났어. 각자 자리로 돌아가.
8: 수호요정들이 잡혀서 시간을 멈출 수 없게 됐구나.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순 없지. 그래, 빠르게 돌진해 모든 걸 부숴버리는 고블린 사노. 자, 가서 공주들의 버블잼 조각을 빼앗아오너라.
4: 이 발견으로 난 과학계 대스타가 될 거야. 어휴, 이 귀염둥이.
0: 빨리 구하는 게 좋겠어. 블루랑 옐로우는 야외 수업 중이야. 우리끼리 어떻게든 해야 해.
6: 타임스탑만 쓸 수 있으면 훨씬 쉬울 텐데.
5: 작전 체크. 내가 뒷문에서 끝없는 질문으로 선생님을 붙잡아둘게. 너흰 재빨리 들어가서 요정들을 데려와. 알겠지?
0: 앞문으로?
4: 우리 귀염둥이는 어떤 구조로 돼 있을까나? 누구야?
0: 선생님이 위험해. 변신하자.
2: 그러다 다 들키려고.
0: 하지만
5: 시간이 멈췄어.
0: 지금이야. 선생님부터 구하자.
8: 늦진 않았군.

0: 앞에.
1: 기다려, 퍼플. 야!
2: 아직 회복이 덜 된 것 같아. 퍼플, 조금만 기다려.
3: 이제 어떡하지?
4: 내가 유인할게.

그...

0: 법을, 나 법을 잼을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1: 아니야, 나야말로 항상 핑크스타 도움만 받고 말썽만 부리고 미안해.
0: 알면 됐어.
2: 허플!
1: 얘들아! 블루블! 해치웠어! 오,
2: 좋아! 타임스탑이 끝나기 전에 요정들을 구하자! 타임스탑은 누가 쓴 거지?
1: 글쎄?
3: 수고했어, 프리클. 흩어진 버블잼을 대신해 블랙다이아를 막아내느라 마법의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저는 힘을 회복하기 위해 잠시 잠에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0: 그럼 저희를 혼내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3: 수호 요정들이여, 제 남은 힘을 드릴 테니 공주들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하지만 이 힘은 단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명심하세요. 단 한 번.
0: 가자. 어? 근데 마법의 힘이 7개가 나온 것 같은데?
4: 어? 응? 인어공주는 모두 6이잖아.

0: 저건 누구지? 심해 공주의 등장!
1: 요즘 화이트 골드님께서 공 소식이 없으시네.
2: 자네, 거기서 뭘 하는 겐가?
0: 키니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1: 말해보라.
0: 제가 화이트 골드님 성에서 또 다른 공주를 본 것 같아서요.
2: 뭐? 또 다른 공주를? 그럴 리가. 혹시 심의 성 공주? 하지만 분명 그때 우리가 심의 성에 도착했을 때는 블랙다이아의 공격으로 이미 모두 당해버린 뒤였어. 생존자가 없는 것을 보신 화이트 골드님께서 그곳에 블랙다이아를 가둬버리셨지. 자네가 잘못 본 게지.
0: 역시 그렇겠지요.
1: 그럴 거야.
3: 심의 성이면 블랙다이아가 갇혀있는 곳이잖아. 둘이 무슨 대화를 한 거지? 심의 성 공주는 또 뭘까? 뭐지?
4: 조심해! 위험하게.
3: 고마워.
4: 그럼.
3: 잠깐! 기다려! 난 빚지고는 못 산다고! 내가 보답으로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 이쪽이야!
4: 됐어.
3: 어? 에이, 사양하지 마! 핫도그라는 건데 얼마나 맛있다고!
4: 됐다니까!
3: 가자!
4: 이거 놔! 미안, 괜찮아?
3: 괜찮아. 그럼 나랑 핫도그 먹으러 가는 거지?
4: 그냥 저리 가라니까. 어? 뭐지?
2: 이걸 어쩌나? 접착불에 붙어버렸네. 잠깐 기다리거라. 가게에 가서 떼어내는 미끈액을 가져올 테니.
3: 늦었다! 아저씨, 저희 수업 끝나고 다시 올게요!
5: 자, 우리 블루다섬의 마스코트가 뭐라고 했죠?
3: 저야! 불가사리야! 아님 해삼? 넙치?
4: 이너야, 이너.
3: 이너야!
5: 정답이에요! 그런데 인디고, 네가 왜 입 안에 있는 거니?
3: 네 이름 인디고였구나. 반가워.
6: 퍼플, 포즈 좀 제대로 할 수 없어?
3: 이 포즈 어렵네.
7: 자, 이건 또 무슨 장난이야, 퍼플? 얜 누구고?
3: 인사해. 여기는 오늘부터 우리 친구 인디고. 이 친구는 레드.
8: 뭐, 안녕.
3: 이 친구는 오렌지.
8: 안녕.
3: 인디고는 머리도 똑똑하고 포즈도 엄청 잘 취해.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는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 너희도 봤어야 하는데.
8: 그래, 정말 잘 어울린다.
3: 에이, 칠칠맞게 왜 흘리고 그래.
9: 잠깐, 왜 개처의 반응이 한 개 더 뜨는 거지? 저 아이는
10: 감히 나를 두고 화이트 골드에게 버블잼을 갖다 바쳤겠다.

0: 요람이 비워져 있었어. 아기를 탈출시킨 건가? 알아봐야겠군. 심의 성의 백성도 가서 너의 주인인지 확인해보거라.
1: 자, 이제 미끈액을 발랐으니까 조금 있으면 떨어질 거야. 손이 많이 미끄러울 테니 꼭 닦고.
2: 감사합니다. 우리 떨어져도 계속 친하게 지내자.
3: 됐어.
2: 어? 왜? 난 너랑 무지 잘 맞을 거라는 느낌이 드는데.
3: 아무나 쉽게 믿지 마. 이러다 정체를 들키겠어.
2: 핑크스타!
4: 예! 더블타운스타!
2: 좋아! 우선 인디고를 안전하게!
3: 내려줄래?
2: 나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야?
3: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2: 빨라? 저게 뭐지?
3: 심해 사는 공벌레야. 나중에 얘기해. 버블버블 루나 체인지!

0: 루나틱 인디고 변신 완료.
1: 인디고, 너도 인어공주였구나.
0: 어?
1: 손이 거의 다 떨어지고 있어. 손이 떨어질 때까지만 버티자. 버블 스트라이크.
0: 제법인데.
1: 버블 스트라이크. 공격이 안 통해.
0: 쉴드 호퍼.
1: 버블 버블.

0: 이거 손이 미끄러지고 있어. 꽉 잡아.
1: 내 손 봐. 이러다 둘 다 당한다고.
0: 절대로 잘할 거야.
1: 누구라니까.
0: 날 믿어.
1: 난 아무도 안 믿어.
0: 와, 이기고! 말했지? 절대 놓지 않을 거야!

0: 이거 봐. 나만 믿으라니까.
1: 쉐도우 버블!

0: 그림자는? 고마워요. 어? 그동안 우리 도와준 게 인디고였어.
1: 섀도우 핀!
0: 공주님?
2: 너는?
1: 블록, 거기 서! 어? 비켜! 너 뭐 하는 거야?

0: 록을 보내주다니. 넌 뭐야?
1: 블랙다이아의 부하 아냐? 얘들아, 오해야. 그림 속에 갇혔을 때 밖에서 태초를 되찾아준 게 인디고였어. 인디고도 우리와 같은 인어공주라고.
0: 그 말이 사실이라면 수호여정 끼리는 서로 알고 있지 않겠어?
2: 난 분명 신의 성에 살아남은 자는 없다고 듣기는 했는데, 저 수호여정도 오늘 처음 보고.
0: 가자, 프리클. 야! 어디 가는데?
1: 봐봐, 수상아 됐지? 허플, 넌 너무 순진해.
0: 그래, 사정이 어쨌든 블록을 놔준 건 사실이야. 아무나 믿으면 안 된다고.
1: 그만 가자.
3: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지. 인디고.
2: 역시 심해성의 공주가 살아있었구나. 블럽이 자신의 백성인 걸 알고 해치지 못한 거야. 어쩌면 저 심해성의 공주가 나의 비장의 무기가 될 것 같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플렉서! 플렉서! 얼마 내가?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클릭서!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서!
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다음에 가죠.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젤?
10: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킬킬!
11: 식물엔?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쥐썰, 마데카솔.
14: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킬킬!
11: 식물엔?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대한

0: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the button quickly.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2: 덕분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식물엔
2: 덤덤해.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 초선까진 대체 뭘 타고 가야 된단 말이냐? 아, 아 이게 대체 뭐써야?
5: 버스가 가는 곳을 안내해주는 노선도예요.
4: 어?
5: 응? 왜 그러세요, 박희님?
4: 아니, 여기 지금 초선! 지금 조선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 있단 말이다, 지금! 버스가 조선을 가준다라는 말이더냐? 그렇지 않겠느냐?
5: 맞아요!
4: 그러면, 가자!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이 버스라는 대것을 타러 가자!
5: 아, 마크님!
4: 드디어! 드디어 내 조선으로! 조선으로 간단 말이다!
5: 여기서 기다리면 버스가 올 텐데요!
4: 이거 봐라! 그 나를 그 조선으로 데리고 가주시오.
6: 네, 타세요.
4: 아이고,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되리냐? 얘가 티야. 조선으로 가다니 늘일이야, 늘일이야.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 근데 이 탈 것의 정신 대체 무엇입니까?
6: 많은 사람을 태워서 원하는 곳으로 모셔다 주는 버스입니다.
4: 어? 많은 사람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버스?
5: 버스는 기다란 상자 모양의 탈 것으로 여러 사람을 태울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난 탈 것은 시내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태우고 원하는 곳에서 내려주는 시내버스예요. 많은 사람을 태우고 달리는 시내버스 함께 알아볼까요?
7: 이야,
6: 아유, 안녕. 어서 오세요.

0: 아니, 이 버스 안에는 의자가 엄청나게 많구나.
1: 네, 버스에 탄 사람들은 앉거나 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게 의자가 많고요. 서서 가는 사람들이 잡을 손잡이도 있지요.
0: 아, 이게 그... 아, 이게 손잡이까지. 야, 정말 대단하구나. 드디어 이걸 타고 그리운 조선 땅을 밟는구나. 아하, 조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1: 박휘님, 잊으신 거 없나요?
2: 버스비를 내셔야죠.
3: 예? 저 버스비 없는데요.
1: 박휘님, 버스비는 제가 내드릴게요. 대신 제가 내는 수수께끼를 마치셔야 해요.
3: 수수께끼?
1: 수수께끼를 다 마치시면 버스비를 내드릴게요.
0: 아이 뭐 조선 최고의 과학자를 꿈꾸는 이 박희님이 뭐 그런 건 못 풀소냐? 어? 수수께끼 한번 내보거라.
1: 첫 번째 수수께끼 나갑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 우는 것은 뭘까요?
0: 버스에서 내릴 때 우는 것? 아니 뭐 버스에서 내리기 싫어서 우는 뭐 그런 것이냐?
1: 글쎄요.
3: 어? 잠깐만 있어봐. 이렇게 손 모양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0: 딩동 아! 정답! 바로 이것이다.
1: 딩동댕. 버스에서 내릴 때 우는 것 바로 하차벨이에요.
0: 아니 달꽃 선생님, 이 하차벨은 대체 어떨 때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4: 하차벨은 손님들이 다음 정류장에서 내린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0: 아, 그러니까 손님들이 기사님에게 저 내립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 대신에 이 하차벨을 누른다.
4: 네, 맞습니다.
0: 아, 아주 신기합니다.
1: 두 번째 수수께끼로 넘어갑니다. 두드려야 사는 것은 뭘까요?
0: 두드려야 산다. 아이, 뭐, 이렇게 또, 어려운 수수께끼를 두드려야 산다. 오, 잠깐만. 아니, 보니까, 이렇게 빨간 막대기 같이 생긴 것들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마치 뭔가 꼭 필요한 곳에 있는 것 같구나. 두 번째 수수께끼의 정답은 바로 저것이도다.
1: 딩동댕, 맞혔어요. 이건 비상탈출용 망치예요.
0: 비상탈출용 망치. 왜 망치로 두들겨야 산다라는 말입니까?
4: 사고가 나서 버스 밖으로 탈출할 때 비상탈출용 망치로 유리창을 깨서 탈출을 해야 되거든요.
0: 아니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4: 네, 이렇게 잡아 빼서 중간 말고 구석을 이렇게 두드려서 탈출해야 됩니다.
0: 위급한 상황에 바로 탈출할 수 있겠네요.
4: 네, 맞습니다.
1: 박희님, 수수께끼를 다 마치셨으니까 이제 눈을 감고 손을 내밀어 보시겠어요?
0: 아, 맞다. 아, 버스비! 버스비를 주기로 했지. 아니, 이게 무엇이더냐?
1: 버스비를 낼 수 있는 교통카드예요.
0: 교통카드? 이게 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
4: 네, 교통카드 여기에 찍어보세요. 자, 버스비 다 내셨습니다. 출발합니다.
1: 예.
0: 가자, 잠깐. 오!
1: 간다, 야호!
0: 초선으로 간다!
1: 조선까지 가는 동안 볼 것이 많네요.
0: 그러겠나 말이다. 아이고, 아주 심심치않고 너무 좋다. 아, 버스.
5: 이번 정류장은 내 1리 내천축협 앞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삼성 쉐르비입니다.
0: 이게 무슨 소리더냐, 이게, 어?
1: 이건 버스 안내 방송이에요. 이번에 설 정류장과 다음에 갈 정류장을 알려주죠.
0: 아, 그러면 자신이 어디서 내려야 될지 놓칠 일이 없는 거구나.
1: 네, 맞아요.
0: 이야, 아주 그냥 배려가 넘치는 닭 것이야.

0: 이번 정유성은 세계 유산 조선 왕릉사랑 총릉 1위 적성골 입구입니다.
1: 어, 방금 조선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2: 그치, 조선! 조선이라고 하셨다! 아, 맞다! 내릴 때는 이제 하차벨! 하차벨 눌러야지, 그치?
1: 오, 박희님 제대로 배우셨네요. 멋져요.
2: 그래, 하차벨 누르고 띵동. 자, 이제 내리자꾸나.
3: 어? 오, 위험해요. 차가 완전히 정차하신 일을 알아주세요.
2: 어? 아니, 난 지금 조선에 이제 내려야 되는데 아니, 왜 정차하고 나서 내리라고 하시는 거지?
1: 버스가 움직일 때 일어나셨다가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2: 내가 내리면 됐지. 내가 왜 넘어진다는 말이다.
1: 움직이던 그대로 계속 움직이려는 관성 때문이에요. 여기 달리는 버스가 있어요.
2: 오오오. 어, 나처럼 인형이 버스를 타고 있구나.
1: 맞아요. 잘 보세요, 박희님.
2: 어? 인형이 넘어졌다.
1: 맞아요.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 인형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움직이던 그대로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관성 때문이에요.
2: 관성? 아니, 움직이던 그대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왜 넘어지는 것이냐?
1: 버스가 앞으로 가면 관성 때문에 인형도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해요.
2: 아하!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앞으로 넘어진다.
1: 그럼 반대로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2: 어? 인형이 뒤로 넘어졌다.
1: 맞아요. 이것도 관성 때문이에요. 인형은 계속 그 자리에 멈춰 있으려고 하는데 버스가 앞으로 움직이니까 인형이 뒤로 넘어진 거예요.
2: 계속 서 있으려고 하니까 뒤로 넘어진다.
1: 버스가 움직일 때 일어서면 안 되는 이유 아시겠죠?
2: 아, 알겠다. 고맙다. 어, 이제 버스가 완전히 멈췄으니 이젠 일어나도 되는 거 아니냐?
1: 맞아요.
2: 그럼 빨리 가자꺼나. 조선으로 도착했다, 드디어. 조선이 코앞에 있도다. 자, 조선이. 조선. 아, 근데 이거는 이 조선의 향이 아닌데, 이거. 잠깐만 있어봐. 여기가 어디? 세계유산 조선 왕릉사랑.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집 여기가 조선이 아닌 거잖아.
1: 어, 정류장 이름만 조선이었네요.
2: 아이고 내가 진짜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네. 아이고, 대체 조선은 어떤 탈 것을 타고 돌아가야 한단 말이냐. 여기가 어디야. 버스는 여러 사람을 태워서 원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주는 기다란 상자 모양에 탈 것이요. 왜 사람들이 버스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많이 타는지 알 것 같았소.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관성 때문에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일어나면 꽤나 위험하겠더군. 그나저나 날 조선까지 데리고 가줄 탈 것은 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눈물엔
5: 덕분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남반구 후 북반구와
8: 모든 과목은 1kg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니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니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부릉부릉 빵빵 붕붕카 멋있죠?
1: 부릉부릉 빵빵 빵빵
0: 우리 차례차례 타볼까요?
2: 자동차 빵빵 자동차 빵빵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뿌르 동하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동하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화나라 키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순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0: 고생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1: 민호 왕자, 오늘은 너의 도움이 크게 필요할 것 같아. 캬캬캬캬캬캬캬캬.
2: 나의 도움이라면 여심을 녹이는 건가? 그건 자신 있지.
1: 아니, 너는 참볼 때마다 나랑 똑 닮았단 말이야. 동생!
3: 아니, 형!
1: 오늘도 나와 함께 우주 평화 파괴해보자.
3: 좋았어, 형!
4: 박사님, 무슨 일인가요?
5: 전쟁인가요?
4: 외계인 나타났나요? 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 당장 출동할게요.
6: 요정들, 꼭 그렇게 우당탕 발소리를 내야겠나? 그러면 아래층에 사는 분이 얼마나 시끄럽겠어?
4: 아래층에 사는 분이요?
7: 아래층에 아무도 안 살잖아요. 여기가 1층 단독 건물인데, 아니, 그 단독 우주선인데.
5: 혹시 귀신?
6: 또 발구른다. 이 아래 지하실에 고양이 가족이 살아. 근데 우리가 쿵쿵대면 고양이들이 얼마나 놀라겠나?
4: 아하! 역시 우리 박사님! 따뜻한 마음이 최고요!
6: 그런데 아래층에 사는 이웃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쿵쿵 뛰어다니는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동!
4: 출동이다!

0: 좋다.
1: 이 사건은 저기 쿵쿵 뛰어다니는 시연 시우 남매로부터 시작되었다.
2: 시끄러. 더 못 참아.
3: 얘들아 그만 그만. 그렇게 뛰면 아랫집에서 시끄럽다고 올라와요. 봐봐 왔잖아 왔잖아. 허 미치지 않아.

0: 사이즈 참견 또 왔네요. 많이 시끄럽죠?
1: 아, 네.
0: 정말 미안해요. 우리 청년 이번에 공무원 시험 꼭 붙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애들 조용히 시킬게요. 열공 파이팅!
1: 파이팅!
0: 니네가 쿵쿵 뛰면 아랫집 삼촌이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한대요.
2: 아랫집 삼촌 공부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것 같은데.
0: 이 녀석이 진짜. 아, 아랫집 미안해서 과일 좀 갖다 주고 와야겠다. 맞아.
3: 누나, 우리 또 잡기 놀이 하자.
2: 이번엔 내

0: 왜? 왜?
1: 아, 잠깐만 기다려봐요. 왕자는 머리카락이 생명이야.
2: 미루야,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3: 어? 얘들아, 지금이야! 딩딩! 동동!
4: 딩딩!
1: 비움을 맞은 이 미모 싫어하냐?
0: 윤호 씨, 이제 좀 지치는데요. 다음에 사석에서 봅시다.
1: 좋아요.
0: 둘, 셋, 뿅!
3: 하하, 우리가 또 해냈다!
5: 왕자님.
6: 어? 어?
7: 그날 이후 시은 시우 남매는 어떻게 변했을까?
8: 누나, 우리 잡기놀이 할래?
5: 그래. 우리 밖에 나가서 하자. 엄마, 우리 놀이터 갔다 올게요.
8: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차 조심하고.
5: 네.
7: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3: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9: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10: 우리가 누구?
11: 민족의 사도사.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출동.
12: 얼굴엔
13: 순한 킬킬,
12: 눈물엔
13: 덥덥한 말,
14: 순하게
13: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식물엔
5: 덕분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0: 프리산 제로 오렌지.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진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위기의 핫초핑.
1: 이모션 왕국의 프린세스잖아. 이대로 소중한 친구를 포기할 거야?
2: 그렇지만 어떻게?
1: 우리 마법의 힘을 모으는 거야.
3: 제니. 그래, 예전에 할머니께서 두 명의 프린세스가 힘을 합치면 뭐든 할 수 있다고 하셨어. 자, 가자 제니.
1: 응, 로미.
4: 로미, 조심해야 해. 꼭 하츄핑을 구해줘. 좋아,
5: 둘 다 꼭 무사히 다시 돌아와야 해. 알았지?
3: 걱정 마, 얘들아. 자, 제니.
6: 임페리얼 스톤이.
4: 어떡해! 날아가면서 떨어뜨렸다가 방금!
7: 로미한테 이게 꼭 필요할 텐데 걱정이네.
4: 큰일 났어, 해피!
8: 무사했군요, 해핑.
4: 대체 어디 있다가 이제 온 거야, 차차? 로미는 어딨어, 해피? 방금 제니랑 함께 감염팀을 쫓아서 날아갔어, 라랑.
9: 뭐라고?
1: 조금만 더 힘내, 로미.

체우수 밑에 이런 동굴이 있었었죠? 여긴 보석숲이랑 통하는 지름길인 건가?

0: 적은 보석 드래곤 같은데? 날지 못하게 가둬놨잖아?
1: 숨어도 소용없어.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0: 날 왜 여기로 데려온 거야, 큐?
1: 조금 있으면 알게 될 텐데 너무 서두르지 마.
0: 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거야?
1: 네가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누가 가장 고통스러워할까? 벌써 재밌어지는걸?
0: 맘대로는 안 될 거야, 쭈! 사랑해, 사유! 마법이 걸려있잖아!
1: 이곳에서 내가 더 강하지. 넌 이미 함정에 빠진 거야.

0: 여기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하츄핑이 이 근처에 있는 게 분명해. 괜찮아, 제니? 길이 좁으니까 내가 먼저 걸어갈게. 조심해서 따라와.
1: 잠깐만, 로미. 여기 어떤 위험한 게 있을지 모르잖아.
0: 저 밑에서 하츄핑의 신호가 잡혀. 내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1: 그래, 어서 가보자.
2: 뭐야? 아, 더 이상 움직일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가 보네.
3: 너 정말 날 없애고 싶은 거야?
2: 이제 끝을 내주지.
0: 멈춰, 감염핑.
4: 왜 그래? 너 혹시 감염핀의 비밀을 알아낸 거야, 아자?
3: 얼마 전에 오석숲에서 녀석의 은신처를 발견했어. 움직이지 마! 이것들은...
2: 용케 찾아냈군.
3: 함정이었어.
4: 그래서 어떻게 됐어? 감염핑의 정체는?
3: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녀석은 사라진 뒤였어.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녀석이 이 흰 진주를 바닥에 묶고 있던 걸 똑똑히 봤어.
5: 저기, 우리 보석숲의 티니핑들은 보석의 힘이 약해지면 가끔 땅속에 보석들을 묻어두곤 하는데.
6: 흰색 진주. 아, 진주라면 혹시?
3: 로미.
0: 하츄핑, 이제 괜찮아. 내가 왔어.
1: 이건 무슨 소리지? 어?
0: 드래곤이 왜 여기에? 이상하네? 저건 보석숲의 드래곤 같은데?
1: 무서워, 로미. 우리가 드래곤을 깨웠나 봐.
7: 걱정하지 마. 보석숲의 드래곤은 온순하다고 들었어.
0: 녀석을 화나게 한 것 같아. 얼른 여길 빠져나가야겠어.
1: 로미, 잠깐. 근데 저 드래곤 뭔가를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0: 정말 그렇네. 저게 뭐지?
1: 우리 마법의 힘으로 저게 뭔지 알 수 있을 거야. 보석 드래곤은 왕족들만이 길들일 수 있다고 하잖아.
0: 정말 괜찮을까? 빨리 감염핑을 캐치하고 하츄핑을 데리고 나가는 게...
1: 내 생각엔 보석숲이 죽어가는 원인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 로미, 보석숲을 다시 되살릴 절호의 기회야. 저걸 꺼내오자.
0: 하지만...
1: 나보다는 왕국의 순수 열통 프린세스인 네가 하는 게 큰 어려움 없이 꺼낼 수 있을 거야.
0: 좋아, 내가 한번 해볼게.
1: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0: 나한테 맡겨. 자, 착하지. 내가 보석숲을 원래대로 돌려줄게. 그러려면 일단 그 안에 있는 게 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 왜 네가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자, 진정해. 그렇지. 난 널 해치지 않아. 이게 뭔지만 확인하고...

그래, 드디어

0: 어떻게 된 거야? 왜 다이핀이 여기? 너희 둘은...
1: 루미, 미안해. 그동안 설마하면서도 말하지 않았어. 감염핑이 다이핑이 아니길 바랐으니까. 나에게 다이핑이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랐어. 다 내 잘못이야.
0: 아니,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제니...
2: 수고했어, 다이핑.
0: 제니, 설마... 아니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2: 로미, 드디어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야.
0: 제니...
3: 돌아온 보석숲.
0: 제니, 그럼 둘이서 우릴 지금까지 속여왔던 거야? 아니지,
1: 아닌 거지!
2: 이제 와서 아니란 말은 하지 않을게. 고마워, 로미. 덕분에 드디어 전설의 마법사를 손에 넣을 수 있었어.
0: 그럼 어제 그 마법사 하나 때문에 보석숲을 망쳐놓고 여기까지 날 유인한 거였어? 아니야, 믿을 수 없어. 제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2: 넌 아무것도 모르잖아. 마법사 하나 때문만은 아니야. 어느 날 난 사라진 엄마 아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연히 알게 됐어. 어른들이 결코 말해주지 않은 것들. 네가 정신없이 왕국에서 놀고 있을 때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지.
4: 몬주 박사님.
5: 아.
4: 저 잠시 마법사 좀 봐도 될까요?
5: 예? 아, 그럼요. 얼마든지요.
2: 난 우선 부모님의 흔적을 찾기 위해 팔찌의 힘을 빌어 왕국의 모든 마법사들을 닥치는 대로 공부하기 시작했지. 그동안 커져버린 마력을 숨기며 이것저것 다 가봤지만 결국 부모님은 찾지 못했어. 그러다가 이 책의 존재를 알게 됐지. 왕가의 왕위를 이을 자만이 얻어낼 자격이 있다는 마법사 말이야. 부모님도 이걸 찾아 헤매셨던 거야.
0: 제니, 너희 부모님이 사라지신 건 그런 이유가 아니야. 너희 부모님은 분명 티니핀 큐브들의...
2: 바보 같으니 아직도 어른들의 말을 믿는 거야? 그렇게 순진하니까 해핑이 악동핑으로 변해도 몰랐잖아, 넌.
0: 네가 그걸 어떻게... 설마... 그럼 예전에 왕국의 큐브들을 집으로 흩어지게 한 것도 모두 네가 뒤에서...
2: 이제야 이해를 하는군.

0: 다이핑은 어릴 때 제니가 호수에서 구해준 뒤로 함께 살게 됐으나 갑자기 사라진 부모님을 대신해 제니를 돌봐왔다고 들었습니다. 왕족의 일원이지만 고아로 자란 둘. 어찌 보면 같은 처지였겠지요.
1: 우린 언제쯤 되돌아갈 수 있는 거야?
2: 프린세스는 언제 다시 오는 거지?
3: 우리 배고픈데 빵이나 조각해볼까? 뚝딱?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잖아. 지금 공주님이 위기에 빠졌다고 하자.
2: 얘들아, 조금만 참아줄래, 차차? 라라핑, 애들 좀 달래봐. 휴, 모두 노래라도 불러보는 건 어때, 라라? 얘들아!
4: 우리가 로니를 구하러 가는 거야, 좋아.
5: 하지만 어떻게?
4: 잊었어, 좋아. 우리가 처음 지구에 왔을 때 말이야. 우리 로니와 하츄핑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줘. 일단 가보는 거야, 좋아. 저기 좀 봐.
2: 주어핑거 애들이야.
3: 아니, 저 녀석들을 또 제멋대로.
0: 한번 맡겨보죠, 바로. 어?
3: 뭐라고?
0: 우리 모두 쟤들이 잘해왔다는 거 알잖아요. 이번에도 충분히 잘해낼 수 있을 거라 한번 더 믿어보죠, 바로.
2: 그래, 내 생각도 같다. 얘들아, 힘내줘, 차차. 그럼 앙대핑을 조종했던 것도 제니 너였어?
6: 뭐, 생각보다 속이는 게 어렵진 않았어. 앙대핑은 비록 실패했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지. 결국 이렇게 더 확실한 기회를 잡았으니 말이야.
7: 불쌍한 하츄핑, 너도 네 주인과 여기서 마지막 운명을 같이 하겠구나.
2: 무슨 소리야?
7: 이제 왕국의 공주는 한 명으로 족하다는 말이야.
2: 그럼 그게
7: 진정한 공주에게 왕관을,
2: 그 뜻이었을 줄이야. 제니, 난 너한테 잘못한 기억이 없어.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거야?
6: 나의 마음이 그렇게 변하더군. 점점 나의 우정이 작은 질투로, 작은 질투가 미움으로, 그렇게 너의 착하고 순진한 들러리 역할이 싫어졌어. 지독히도 너의 행복한 모습들이 떠오를 때마다 너무 괴로웠어. 나만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지? 쟤는 웃고 있는데. 그래, 저 웃음을 빼앗아야겠다.
2: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마, 제니. 우리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 아니라고 제발 얘기해줘. 다정했던 제니로 돌아와 달라고.
4: 여기서까지 착한 공주님이 되고 싶은 거야? 네가 왕국에서 행복한 공주 놀이를 하는 동안 난 살기 위해 몸부림쳤어. 우리의 지긋지긋한 우정은 끝났어, 로미. 이미 그때부터. 그리고 그 종착역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될 거야.

0: 임피리얼 스톤까지 손에 넣으면 좋았겠지만 네가 떨어뜨리고 온 바람에 뭐 됐어? 이 정도로 충분해. 곧 내가 걸어놓은 드래곤의 봉인이 완전히 풀릴 거야. 난 이만 북쪽의 티니핑들을 찾아보러 가야겠어. 그럼 잘 있어?
1: 잠깐! 기다려!

0: 되겠어. 하츠핀, 변신할 수 있겠어.
1: 바보들, 그곳에서 영원히 공주놀이나 하고 있으라고. 아예 마법으로 입구를 없애버려야겠어.
2: 제니, 그 정도로 된 것 같아.
1: 알겠어. 어서 이동해서 네 상처부터 치료하자. 저건...
0: 이제 거의 다 왔어. 하지만 우린 망가진 고속 숲을 살리려는 거야. 우릴 제발 내보내줘. 하츠핀, 눈 꼭 감고 있어. 아무 일 없을 거야.
3: 로미! 드래곤을 진정시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이걸 꼭 잡아야 해.
0: 얘들아!

0: 이런, 어떻게 된 거지?
1: 보석 드래곤이 로미를 보석 숲의 친구로 인정한 거야, 발표! 쟁이, 거기서!
0: 운이 좋았군. 어디 마음대로 해보시지. 이번에도 좀 시끄러울 거야. 로봇 주고.
1: 열어줘! 제발! 꼭 너를 되찾을 거야, 제니. 우리의 보석 숲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니. 어떡하지? 로미는 괜찮을까? 전설의 보석 드래곤이야! 보석 숲이 빛을 되찾고 있어! 와, 로미가 약속했던 그대로 이루어졌어. 얘들아!
2: 자, 이제 고개를 들고 왕가의 문양을 확인해보거라.
1: 와, 정말 우리 드디어 왕국의 정식 로얄티니핑이 됐어!

0: 문주 박사님.
1: 아, 공주님. 새로운 로열 티니핑들 임명식은 잘 하셨나요?
0: 네, 실은 물어볼 게 있어요.
1: 오실 줄 알았습니다. 모두 얘기해 드리지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

0: 껌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아빠, 저게 뭐야?
4: 혹시?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래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눈물엔
10: 덕분만.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Juicy Box.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기동! 얼굴엔
6: 순한 긴긴.
5: 중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쉴만의 타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박스. 오늘은 어떤 박스를 골라볼까? 뭐? 저기 내 눈에 쏙 들어온 박스 잡으러 간다. 바로 이거. 오, 뭐야? 이거 생쥐 소리 아니야? 오? 뭐지? 아, 궁금해. 안 되겠어. 빨리 뜯어봐야겠어.

0: 오늘은 바로 짜잔!
1: 동화의 소리? 어떤 동화일까?
2: 칙칙, 칙칙.
0: 칙칙, 칙칙. 빨리 보러 가자. 아저씨와 오늘도 재밌게 놀아봅시다.
3: 네.
0: 자, 뮤직박스 한번 열어볼까?
3: 네. 저도 한 번.
0: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응. 아저씨가 열려라 하면은 지유랑 점이가 뮤직박스 하고 열자. 어때? 준비됐어?
3: 네.
0: 간다. 열려라.
3: 뮤직박스!
0: 자자자자자자자자 짜잔! 뭐가 들어있을까? 뭐가 들어있을까? 뭐가 들어있을까? 우와, 우와, 우와, 우와.
3: 편지다.
0: 자. 짠. 이야기 그림들이 있다. 그지?
3: 네. 그러면?
0: 어디론가 가는 쥐? 아하. 이건 시골지 도시지.
3: 네.
0: 그 이야기인가 봐.
3: 네.
0: 자, 봐봐. 다 내가 재밌게 읽어줄게.
3: 네.
0: 이렇게 턱 깨고 귀엽게 들어주세요. 시골지가 도시지에 초대를 받았어요. 시골지는 첫 기차를 타고 도시로 갔어요. 도시에는 높은 건물과 자동차들도 많이 있었어. 하지만 사람들에 쫓기고 고양이에 쫓겨 음식 한번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아무리 맛있는 게 많아도 난 도시는 싫어. 마음 편한 우리 집이 최고야. 시골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대. 재미없어?
3: 아니야, 재밌어.
0: 고맙습니다. 근데 좀 뭔가 심심하지, 그지?
3: 네.
0: 아, 좀 더 재밌게 읽고 싶었는데. 아하! 음악이 있으면 더 신날 텐데.
3: 네.
0: 그지?
3: 네.
0: 우리 그러면 악기 상자 한번 찾으러 가볼까?
3: 네.
0: 오케이. 자, 좋아. 그럼 뮤직박스 산으로 출발!
3: 출발!
0: 악기 상자가 어디 있을까? 악기 상자. 너네들도 다 찾아봐.
3: 네.
0: 저쪽도 찾아보고.
3: 네.
0: 흔들어 봐봐. 이건가? 아닌데, 아무 소리가 안 나네.
3: 이상해. 왜? 이거 아닌가?
0: 아닌데 소리가 안 나잖아.
3: 뭐야? 뭐 되는 거야 대체? 이건가?
0: 이건가?
3: 이거 아닌데? 이게 좀 무거워. 뭐야?
0: 오! 이건가 보다. 빨리 열어보자. 우와.
3: 드디어 찾았어.
0: 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자.
3: 동화의 소리.
0: 동화의 소리. 한번 열어볼게.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우와. 신기한 악기들이 막 들어있네. 이게 무슨 악기들일까?
3: 몰라요. 저 이거 처음 봐요.
0: 우와. 자, 어떤 소리가 날지 궁금하지요?
3: 네.
0: 알겠어요. 어떤 이야기에 어울릴지 우리 함께 연주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볼게요. 이건 뭐지? 이건 무슨 소리가 나? 이거 립스틱인 줄 알았어.
3: 뭐야?
0: 그지?
3: 네.
0: 이게 뭐지?
3: 생지 소리다. 생지 소리.
0: 아. 이 소리구나, 시골지 소리. 찍찍찍찍, 생지 소리. 자, 그리고 이건 뭘까?
3: 기차 소리 아니에요?
0: 그런가? 무슨 소리일까? 한번 내가 한번 해볼게.
3: 네. 우와, 기차 소리.
0: 기차 소리 맞네. 지유 잘한다. 아, 시골지가 기차 타고 갈 때 나는 그 소리인가 봐.
3: 고양이가 내는 소리 아닌가?
0: 이거?
3: 맞아.

0: 고양이 그림은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림을 보니까는 마치 그거 같아. 부엌에서 만난 그 고양이 소리 같지 않아? 약간 배고파서 짜증이 난 고양이 소리일 것 같아. 배고파옹. 야옹. 배고파. 자,
1: 마지막.
0: 마지막으로 이 요상한 건 뭘까?
1: 모르겠는데?
0: 이건 플룻인가? 트럼펫인가?
1: 플룻?
0: 앞에도 이렇게 돼 있고? 한번 해볼게.
1: 네?
0: 이 그림을 보고 이걸 해보니까, 생쥐가, 쌩! 하고 도망갈 때 나는 소리 같아. 도망치자! 얘들아, 어때? 이 악기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지? 그지? 그럼, 우리 악기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자. 어때? 시골지와 도시지. 기차가 도시로 가요. 손님은 시골지예요. 도시지에 초대를 받은 시골지는 설레었어요.
2: 와, 도시에 가면 멋진 집과 맛있는 음식이 잔뜩 있대. 아따 맛있는데.
0: 시골지는 짐을 들고 낑낑 기차의 짐칸을 두 번, 세 번이나 갈아타고 간신히

0: 시끄러워라. 아, 어지러워.
1: 겨우 도시에 도착했을 때 도시지가 마중을 나왔어요.
2: 시골지야, 어서 와. 도시는 처음이지?
0: 우와, 사람들 정말 많다.

0: 뭐야, 불이라도 난 거 아이가? 어, 왜 이렇게 뛰어다니노? 이러다 밟히겠다. 아따마, 이 시끄러운 소리도 또 먹고.
1: 도시 구경에 지친 시골지는 저녁이 되어 도시지의 집으로 갔어요. 피곤하지? 이제 푹 쉬어.
0: 우와, 이 정말 멋진 집에 사는구나. 부럽대. 유리잔에 주스, 오븐에서 갓 나온 케이크. 한 입에 꿀꺽. 흙수로 맛있겠다.
1: 그때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0: 우와, 고양이다.
1: 시골지와 도시지는 고양이에 쫓겨 음식들을 마음 편히 먹지도 못했어요. 시골지는 위험한 순간을 겨우 빠져나왔어요.

0: 멋진 집과 케이크보다 마음이 편한 게 최고야.
1: 시골지는 날이 어둡기 전에 서둘러 시골로 향했답니다.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라는 것 뭐든지 뮤직박스.
1: 오늘은 어떤 박스를 고를까?
0: 아니야. 어? 어? 똑딸로 박스가 두 개가 나란히 있네?
1: 어떤 걸로 고를까?
0: 아, 이것도 마음에 들고, 이것도 마음에 들고.
1: 아휴, 똑 닮아서 어떤 것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0: 오늘은 두 개 다 고를 거야. 오늘은 바로 짜잔!
1: 무엇이 닮았나? 어디에는?
0: 하나, 둘, 셋. 짜잔!
1: 무엇이 닮았나? 이것도 똑같네? 아, 이 안에 똑 닮은 뭔가가 들어있나 봐.
0: 빨리 열어보러 가야겠다.

0: 아저씨가 박스 두 개를 가져왔다. 짜란!
1: 와, 이거 젓가락!
0: 어? 닮았지? 오늘은 무엇이 닮았나 박스야.
1: 뭐?
0: 오늘은 지유랑 정엽이랑 하나씩 열어볼까?
1: 네!
0: 자, 그럼 지유부터. 자, 아저씨가 도와줄까? 열으세요. 하나, 둘, 셋.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란! 짜잔짜잔짜잔짜잔짜잔짜잔짜잔. 짠! 짜잔! 와!
1: 신데렐라다.
0: 신데렐라예요.
1: 와, 신데렐라다 예쁘다.
0: 어? 헌 옷을 입고 굴뚝 청소를 하느라 제투성이가 됐던 신데렐라. 그지?
1: 네.
0: 오늘은 신데렐라에게 특별한 날인가 봐. 옷을 너무 멋있게, 예쁘게, 아름답게 입고 오셨어요. 그죠?
1: 네, 입었는데.
0: 네? 자, 그럼 잘 갖고 있어요. 이거 넘어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엽이. 짜잔! 우와!
1: 우와!
0: 짜자잔!
1: 아, 내가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
0: 어? 어? 이건 홍지야.
1: 홍지. 홍지도 예쁘다. 근데.
0: 파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했던 어? 홍지가 틀림이 없어. 그지?
1: 네, 근데 얘네 둘이 엄마도 돌아가셨고, 그 새 엄마도 똑같이 왔고, 청소도 똑같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2: 맞아요.
0: 너네 다 아는구나.
1: 네.
2: 우리 이거 봤어요.
0: 어, 봤어? 콩지아 신데렐라. 생김새는 달라도 둘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정혜의 말대로 많이 닮은 것 같아.
1: 맞아.
0: 뭐가 닮았을까?
1: 신데렐라는 새엄마한테 구박받고 콩지는 파찌랑 엄마한테 구박을 받아.
0: 맞아.
3: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0: 그리고 얘들아, 이 둘이 못됐었을까 아니면 착했었을까?
1: 착했어요.
0: 맞아.
1: 맞아, 둘 다 착했어요.
0: 착했지. 네. 그리고 신데렐라도 그렇고 콩지도 그랬고 누군가가 도와줬는데 누군가가 도와줬지?
1: 신데렐라는 마호사가 도와줬고 콩지는 요정과 두꺼비, 소와 새가 줬어.
0: 그랬어? 그리고 난 너무 신기했던 게 뭘 하나씩 잃어버리잖아.
1: 네.
0: 뭘 잃어버렸지?
1: 구두.
0: 구두.
1: 맞아. 그리고 거기서 왕경님이 그걸 그래. 찾은 사람은 결혼을 한다고 했잖아요.
2: 맞아.
0: 그래서 둘 다 행복해졌잖아.
1: 네.
0: 그래. 신데렐라야, 콩지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1: 맞아.
0: 스담스담.
1: 수동했어.
0: 수고했어. 오늘은 힘든 일 다 잊고 우리랑 재미나게 한번 놀아보자.
1: 네.
0: 네.
1: 와, 신난다. 공자들이가 너무 좋아.
4: 너무너무 좋아.
5: 동화 속 주인공들의 음악회가 열리는 날이에요. 저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로가 되어준 악기를 가지고 왔죠. 우리나라 옛 이야기의 주인공 콩지는 우리나라 악기 대금을 가지고 왔어요.
6: 팥쥐가 나를 괴롭힐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때마다 이 음악 소리로 마음을 달래곤 했답니다.
5: 기다란 대나무에 구멍이 뚫린 대금을 보세요. 어떤 소리가 날까요?

0: 구슬픈 소리, 깊은 울림이 느껴지는 소리가 콩쥐를 위로해 주었구나. 뒤이어 다른 동화의 주인공, 신데렐라가 다른 나라 악기, 플루트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1: 나도 콩쥐처럼 구박을 받으며 늘 청소만 했답니다. 힘들 때마다 이 음악 소리로 마음을 달래곤 했어요.
0: 대금처럼 기다란 악기, 금속으로 만들어진 플루트를 보세요. 어떤 소리가 날까요?

0: 마음을 토닥토닥 두드리듯 부드럽고 고운 소리. 이 소리가 신데렐라의 마음을 달래주었구나.
1: 참, 나에겐 좋았던 기억도 있어. 두꺼비와 참새와 선녀님의 도움으로 예쁜 옷을 입고 잔치에 갈 수 있었거든요.
2: 나에게도 멋진 순간이 있었어. 요정 할머니가 생쥐를 마차로, 두꺼비를 마부로, 나에겐 예쁜 드레스를 만들어줬거든.
0: 오, 마침내 행복해진 것도 똑 닮았군요. 둘은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아요.

0: 홍지와 신데렐라가 닮은 것처럼 대금과 플루트도 아름다운 소리가 똑 닮았네요. 두 악기도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아요.
1: 그래, 우린 비슷한 점이 참 많아. 앞으로 기쁠 때나 슬플 때 서로 힘이 돼주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죠.
2: 네.
1: 그러고 보니 우리 악기도 비슷한 모양이네.
2: 와.
1: 맞아. 그리고 소리도 비슷한 걸. 우리 자주 만나서 연주도 같이 하자꾸나.
2: 네.
1: 그래, 좋아.
2: 너희들 그때 동안 많이 수고했어, 언니.
3: 그래도 고생했어.
1: 고마워, 고마워.
0: 자, 콩지가 연주하는 우리나라 악기 대금, 신데렐라가 연주하는 플룻, 참 비슷하지?
2: 네.
0: 둘이 함께 연주를 준비했다는데 우리 같이 보러 갈까?
2: 네.
0: 오케이, 좋아. 그럼 오늘의 공연 박스 콩지와 신데렐라를 소개합니다. 큐. 예.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제?
9: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동! 얼굴엔?
12: 순한 킹킹!
11: 눈물엔?
12: 덥덥한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울보 왕자의 비밀. 사자가 하품하는 줄 알았네.
9: 사자.
8: 너 왜 이렇게 하품을 해? 졸려? 너 어제 못 잤지? 혹시 잠 안 자고 스마트폰 보면서?
9: 아니거든. 나 몰래 스마트폰 한 거 아니거든. 게임하는 거 잘못 잔 거 아니거든. 진짜.
8: 그래? 아니야. 우기는 거 보니까 게임하느라 못 잔 거 맞네. 그래도 아니라고 계속 우기겠다면 좋아. 사실대로 말하게 해주지.
9: 스마트폰으로 게임한 거 들킬 뻔했네.
8: 호떡아, 너 졸린 거 아니면 내가 옛날 이야기 해줄까?
9: 옛날 이야기? 좋아, 좋아.
8: 옛날 옛날에 울보 왕자가 살았어. 왕자는 매일매일 울었대.
10: 왕자, 또 운 것이냐?
11: 아니, 대체 무슨 일로 우는 게야?
12: 아이고, 답답해요.
13: 아이고, 왕자님 왜 저러신 거예요?
14: 왜 저러신가?
13: 이유를 알아야.
11: 여보라, 왕자를 웃겨보거라. 왕자를 웃긴 자에겐 큰 상을 내릴 것이다.
15: 전하, 제가 한번 웃겨보겠사옵니다. 왕자님?
16: 띠리리리리리, 이 없다. 이 없다.

0: 왕자님, 웃기시지 않으시구나. 왜지?
1: 전하! 전하! 전하! 좀! 왕자는 안 웃기다잖아요!
2: 자, 다음.
3: 그럼 제가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특급 비법으로 한번 웃겨보겠사옵니다. 안 웃고는 못 베길 겁니다.
2: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웃겨보거라. 자.

0: 아, 큰 소리 치더니 왕자가 왜 안 웃는 것이냐?
1: 이상하옵니다. 이 간지럼을 참아낸 자는 한 명도 없었사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보여줄 거야. 내가 보여줄 거야.
2: 아, 간지러워 여기는.
3: 전하.
0: 이렇게 웃긴 걸 참아내다니. 왕자, 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3: 어디가 아픈 것이냐? 왕자의 눈물을 멈추게 하려고 웃겨봤지만 왕자는 계속 울기만 했어.
4: 대체 왕자는 왜 우는 거야? 대체 왕자는 왜 우는 거냐고? 왜?
3: 그건 바로
4: 그것 때문이었지.
3: 왕자,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0: 이어봐라, 왕자의 턱을 원래대로 돌려놓거라.
5: 네, 전하.
6: 자, 이쪽 나 위에 잡.
7: 내가 밑에 잡을 테니까
6: 자, 같이 하는 거야.
7: 하나, 둘, 셋. 야!
3: 매일 울더니 이젠 턱까지 빠져. 대체 왜 이러는 게야?
0: 아휴, 한숨만 쉬지 말고 말해보라니까.
4: 그게...
0: 아휴, 어서 말해보라니까.
4: 하품을 했사옵니다.
0: 하품을 하다가 턱이 빠졌다는 것이냐?
4: 네.
0: 아우.
3: 그럼 하품을 하느라 눈물이 났던 게야?
4: 네, 어마마마.
3: 그게 무슨 비밀이라고 숨겨?
4: 저는 이 나라의 멋진 왕자님인데 제가 아프바이는 모습을 이웃나라 공주님이 보면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3: 왕자
4: 몰래 하품을 했지요.
3: 또 울어?
4: 근데 하품을 할 때마다
5: 왕자님!
4: 저기!
5: 뭔데요? 또 오세요?
4: 저기!
5: 뭔데요, 이번에? 또 오세요?
4: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3: 왜야?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걱정했잖아!
0: 으이근... 아, 왕비, 같이 가.
4: 근데 왜 시도 때도 없이 하품이 나온 거지?
1: 왕자님, 그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그럼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 하품 딱지를 이마에 탁 하고.
4: 이마에 탁? 그럼 어떻게 되는데?
7: 왕자님! 왕자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6: 뭐야? 저 대체 뭘 한 거야?
8: 비상! 비상! 뇌님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9: 더워! 더워! 피곤해!
4: 더워! 여봐라! 여기 왜 이렇게 더운 것이냐?
9: 뭐야? 여봐라! 네가 여기서도 왕자인 줄 아느냐? 여긴 내 자리야. 뇌님의 자리라고.
4: 네? 저는...

0: 왜 자꾸 하품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온 건데.
1: 궁금해?
0: 네.
1: 궁금하면 당장 일어나!
0: 네네.
1: 왜 하품이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0: 네.
1: 정확한 건 나도 몰라.
0: 네?
1: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뇌. 뇌가 피곤하기 때문이죠. 뇌가 피곤하면 뇌의 온도가 올라가지.
0: 아, 그래서 지금 뜨거운 건가요?
1: 그래, 맞아. 뇌의 온도를 낮추려면 필요한 건 뭐? 산소를 가져와. 많이, 많이!
2: 네, 뇌님. 자, 지금부터 뇌님께 많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하품 작전을 실시한다. 하품 실시!
3: 산소야, 들어와라!
4: 자켈그, 자켈그, 자켈그.
3: 뇌님께 많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하품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뇌님께 산소를 배달한다. 실시!
4: 네, 뇌님! 산소 배달, 산소 배달. 자켈그, 자켈그, 자켈그. 뇌님, 산소 배달 왔습니다.
1: 자켈그, 고맙다. 산소, 산소, 산소. 아, 아직 부족해!
2: 자켈그,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다.
4: 아, 네, 알겠습니다. 자켈그, 자켈그, 자켈그. 자켈그, 자켈그, 자켈그. 뇌님, 산소 배달 왔습니다.
1: 산소, 산소, 산소. 아, 다, 다.
4: 네? 아, 네, 뇌님, 예. 자켈그, 자켈그, 자켈그, 자켈그. 산소 배달 왔습니다.
1: 산소, 산소, 산소. 아, 다, 다, 다.
4: 예? 아, 또요? 자켈그, 자켈그, 산소 배달 왔습니다.
1: 산소, 산소, 산소, 산소.
3: 뇌님의 온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1: 아, 산소를 마시니까 이제 좀 피로가 풀리는구만.
4: 다행입니다, 뇌님.
2: 하품 작전 종료.
0: 근데 뇌님은 왜 피곤해진 거예요?
1: 그게 다 너!
0: 나?
1: 너 때문이잖아! 왕자, 도대체 밤에 잠 안 자고 뭘 했지?
0: 밤에요? 밤에는...
5: 아! 왕자님! 괴물이 쫓아오고 있어요! 구해주세요!
0: 공주님, 제가 구해드릴게요! 그 괴물들아, 저리 비켜라! 얍얍얍얍얍얍얍!
1: 밤이 늦었어. 아, 괴물은 그만 잡고 제발 좀 자자.
5: 빠바바밤 빠밤. 왕자님, 괴물을 물리치셨군요. 당신을 최고의 용사로 임명합니다.
0: 와, 최고의 용사요? 야!
1: 아, 최고의 용사. 아, 제발 좀 자자. 밤이 늦었어. 나 피곤해.
5: 한 게임 더 하시겠습니까?
1: 아야야야야야야야! 제발!
0: 물론이죠! 한 게임 더! 예!
1: 아, 피곤해! 아, 피곤하다고!
0: 내가 밤에 안 자고 게임을 하는 바람에 뇌가 피곤해진 거라고요?
1: 계속 밤마다 게임을 하시겠습니까?
6: 그럼 시도 때도 없이 하품 작전을 실시합니다.
1: 그럼 계속 눈물 날 거고.
0: 그럼 저는 계속 울보 왕자로 지내게 되는 건가요?
7: 물론!
0: 헉! 저 앞으로는 게임 안 하고 밤에는 꼭 자겠습니다. 어? 하품 최고 딱!

0: 잤는데 그래서 뇌가 피곤해서 계속 아픔이 나왔던 건가?
1: 응, 그랬구나. 엄마, 원장이가 밤에 몰래.
0: 아들아, 시시시시. 앞으로는 내가 피곤하게 하는 일 없게 밤에 잘 내 스마트폰으로 게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피비.
1: 좋아, 그 약속 지켜.
0: 응, 알았어. 근데 누나, 아픔을 하면 왜 눈물이 나오는 거야?
1: 그건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
0: 아픔을 하면 왜 눈물이 날까?
1: 어? 호떡아, 또 왜 울어? 속상한 일 있었어? 엄마한테 혼났구나.
0: 아닌데?
1: 아니야? 그럼 친구랑 싸웠구나. 화나서 울었어?
0: 아닌데?
1: 그것도 아니야? 그럼 혹시 내가 네 사탕 몰래 먹어서 슬퍼서 울었구나. 미안.
0: 아닌데?
1: 그것도 아니야? 어? 괜히 말했네.
0: 내가 네 사탕 먹었어.
1: 미안. 근데 호떡이도 슬픈 것도 아니고 속상한 것도 아닌데 왜 울었어?
0: 응? 아픔했어.
1: 뭐? 아픔을 해서 눈물이 났다고?
0: 근데 누나, 아픔을 하면 왜 눈물이 나는 거야? 아픔을 하면 왜 눈물이 나는 거냐고? 왜?
1: 이 아픔 딱지로 알아보고 있게.
2: 하품 발생.
3: 촉촉맨 출동! 눈물 발사!
4: 오, 눈물 촉촉해.
1: 어? 또 눈물이다.
5: 촉촉맨 사모, 뭐해? 출동했으면 어서 눈물을 발사해.
1: 눈물 발사! 근데 촉촉맨들이 왜 갑자기 출동하게 된 거야?
5: 왜라니? 방금 호떡이가 하품을 했잖아. 하품을 하면 우리 촉촉맨들이 출동해서 눈물을 발사하잖아.
1: 왜? 왜 하품을 하면 촉촉맨들이 출동해서 눈물을 쏘는 거냐고. 왜 눈물을 쏘는 거냐니까. 왜요?
5: 아우, 그걸 지금 몰라서 묻는 거야?
1: 모르니까 물어보지.
6: 아, 그만 떠들고 어서 눈물 발사해. 그 이유는 눈물 발사가 끝나면 말해줄 테니까.
1: 알았어, 눈물 발사!
3: 발사! 발사! 발사!
4: 촉촉맨, 눈물이 너무 많아. 얘들아, 멈춰! 눈물이 너무 많아!
1: 왜 눈여왕님 주위에 눈물이 많이 고였지?
5: 저기 봐!
7: 내가 먼저 나갈 거야!
5: 눈물이 너무 많아서 코로 가는 입구가 막혔어.
1: 눈물이 코로 간다고?
5: 몰랐어? 촉촉맨이 눈물을 발사하면
8: 눈물은 눈의 여왕님을 촉촉하게 한 다음
4: 촉촉해.
7: 그럼 나 먼저 코로 나간다.
5: 그래, 잘 가.
7: 눈의 여왕님, 촉촉하시죠? 그럼 저도 이만 코로 나가볼게요.
4: 그래, 눈물아, 잘 가.
5: 코로 빠져나가잖아.
6: 근데 우리가 눈물을 너무 많이 발사했나 봐.
1: 눈의 여왕님이 힘들어하셔. 어떻게 좀 해봐.
5: 안 되겠군. 눈꺼풀맨, 당장 눈꺼풀을 깜빡여서 눈물을 밖으로 내보내줘.
9: 알았어, 촉촉맨. 지금부터 눈꺼풀을 깜빡여 눈물을 밖으로 내보낸다.

0: 좋아.
1: 휴, 다행이다.
2: 어? 나 눈물 다 떨어졌다.
3: 응?
2: 나도.
4: 어? 난 아직 좀 남았으니까 얼른 가서 눈물 채우고 와.
2: 알았어.
3: 어, 잠깐만. 언제 알려줄 거야? 하품을 하면 왜 촉촉맨이 출동을 해서 눈물을 발사하는지 알려준다면서.
2: 아, 우리가 출동하는 이유? 그건 눈물 요정님이 출동하라니까?
3: 응? 눈물 요정님이 누군데?
2: 궁금해? 그럼 따라와. 지금 눈물 요정님께 가는 길이니까.
3: 어, 같이 가!
1: 눈물 발사! 눈물 발사!
0: 촉촉해.
2: 눈물 요정님!
5: 어, 촉촉맨 왔구나.
2: 네, 눈물 다 떨어졌어요.
5: 아, 그래? 물총이래죠? 내가 눈물 가득 채워줄게.
2: 네.
6: 어, 넌 눈물 안 필요해?
3: 네? 아, 네, 여기요. 근데...

0: 네, 여왕님께.
1: 근데요, 눈물 요정님. 슬프지도 않은데 하품을 하면 왜 촉촉맨이 출동해서 눈물을 뿌리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게 하는 거냐고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2: 아, 그걸 설명하려면 먼저 슬플 때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말이야.
3: 띠로리? 마침 눈물 신호야.
2: 코떡이한테 슬픈 일이 생겼나 봐.
1: 응? 눈물 신호라뇨? 이 신호는 누가 보내는 건데요?
2: 그거야 당연히 내님이시지.
3: 근데 무슨 일이 생긴 걸까?
4: 내 보물상자. 누나가 먹기 전에 내가 먹어야지. 맛있겠다.

0: 주워 먹을까? 안 돼, 안 돼, 안 돼! 쓰레기통에 있는 걸 주워 먹었다가 세균 때문에 배가 아플지도 몰라. 아, 슬프다. 실컷 울어야지. 감정 신경세포!
1: 네, 네님.
0: 지금 사탕을 잃은 나의 슬픔을 우리 몸 모든 세포들에게 알리거라.
1: 네, 네님. 네님이 슬퍼하신다. 눈물 요정은 눈물을 만들어 슬픔을 전하라.
2: 네님이 슬픈 감정을 느끼면 감정을 담당하는 신경세포님이 우리 눈물 요정들에게 눈물을 만들도록 지시를 내려.
3: 그러면 우리는
4: 슬픈 만큼 많이 눈물 만들어.
2: 자, 눈물 꽉꽉 채웠다. 촉촉맨, 이거 받고 눈물길을 따라서 눈의 여왕님께 가.

0: 가서 눈물을 실컷 뿌려.
1: 네, 눈물 요정님. 그럼 하품을 할 때는요?
0: 아, 하품을 할 때 나오는 눈물은 좀 달라.
2: 어? 오떡이가 하품을 한다. 입을 크게 벌릴 수 있게 근육을 위로 힘껏 잡아당긴다.
3: 우리는 입을 크게 벌릴 수 있게 근육을 아래로 잡아당긴다.
2: 잡아 당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1: 저절로 움직여요.
4: 오, 얼굴 근육과 눈물샘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
0: 아, 하품을 하면서 근육맨이 근육을 움직이면 우리가 눈물을 퍼올리지 않아도 이 통이 저절로 움직여서 눈물을 퍼올리는 거라고.
4: 그럼 눈물은 어디로 갈까?
1: 정답! 눈의 여왕님께!
0: 딩동댕.
1: 그리고 촉촉맨이 눈물을 한꺼번에 발사하며 눈물을 내보내기 위해 눈꺼풀이 깜빡이고 그럼 눈물이 나오겠네요.
0: 딩동댕.
1: 오, 우와, 하품 최고 딱지다. 이유를 알았어. 자, 하품하는 것처럼 입을 크게 벌려봐.
5: 응? 하.
1: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을 하면 얼굴 근육이 움직이면서 여기 눈물샘을 자극하고 눈물을 퍼올려서 눈에서 눈물이 나게 되는 거야. 오.
5: 그렇구나. 신기하다.
1: 아이고, 하품을 몇 번 하는 거야.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칠성.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눈물엔
7: 덕덕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미안해.
1: 괜찮아.
0: 뭘 만들고 있었어?
1: 멋진 다리. 아! 이걸로 만들자.

싶어요.

멋진다.

장소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별로 겁니.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이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and welcome to my kitchen, Nick. 볼 아저씨의 cooking class 환영합니다. Today, I have a very, very good recipe for you. 네, 오늘은 아주 달콤한 blueberry dessert 만들어 볼 거예요. Today's recipe is blueberry Greek yogurt cupcake. 우리 바로 시작합니다.

Here are today's ingredients. First,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과일. Blueberries. 너무 귀엽죠? I love blueberries. Next, we have Castella. 네, Castella cake. 그리고 발음 기억하세요. Castella. 아니야, Castella. 또 아니고 Castella. 네, 라라라라라. 노래처럼 하지 해주세요. 오늘은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는

0: 스위스에 오는 요거트요. 조금 더 thick하고 creamy해요. 그래서 디저트 만들었을 때 또 맛있어요. Next we have con cranberry, muesli, 우리 shine muscat 포도, shine muscat grapes, 건과류, nuts, and powdered sugar. Sugar powder도 있고. So, shall we make our blueberry Greek yogurt cupcake? 4 hour. Cake. We need cake. 그래서 카스텔라부터 요리할 거예요. We need to cut the castella cake. 어렵지 않아요. First, we peel the castella cake. 여기 원래 카스텔라 그 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이 할 거예요. 종이 먹지 마세요. 맛이 없다. Now we cut the cake in half. 우리 카스텔라 반으로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할 거예요. And we cut in half like this. 또 반으로. And we cut one more time like this. 또 반으로. We cut into four pieces. 왜 네 개 필요해요? 왜냐하면 케이크 밑에 두 개도 필요해요. 케이크 위에도 두 개 필요해요. 우리 이따가 이 두 개 쓸 거예요. We squash with our palms. 우리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요. Now we have two pieces of cake. And we put them in like this. 앞으로. Now we have cake in our cupcake. We're going to put the muesli on our cake. And we're going to put nuts on our cake too. 네, 이제 muesli 그리고 건과류 케이크 위에 넣을 거예요. So now we put in some muesli. 많이 넣어도 돼요? 아니면 조금만 넣어도 돼요? 저는 솔직히 muesli 좋지만 nuts도 좋아요. 그래서 저 nuts 많이 넣을 거예요. I like almonds and walnuts. 네. 뭐 nuts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넣어도 돼요? 혹시 nuts 좋지 않아? 뭐 건포도 넣어도 돼요? 아니면 초콜릿 넣어도 돼요. 마음대로 넣어도 돼. 달콤한 거. Okay, now we're ready for the yogurt. 이제 Greek yogurt 넣을 수 있어요. We open our yogurt. We always stir our Greek yogurt. 우리 항상 Greek yogurt 이렇게 stirring 해요. Always stir the Greek yogurt. 우리 Greek yogurt 항상. 왜냐면 아주 크리미하게 만들어요. And now we put half the yogurt in here. 이제 이 요거트 반 정도 넣을 거예요. Put yogurt on like this. 우리 반 정도 줄 거예요. Okay, let's put a little bit more on like this. There we go. Oh, that looks very good. 네, 아주 좋습니다. Now for our star, the blueberries. We're going to put the blueberries around the side of the cup. And we put our blueberries like this.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넣을 거예요. That's it. One by one. Do it slowly. 큰 것도 괜찮아요. 작은 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천천히 하는 거 제일 좋아요. 어머, 어? 완성됐어요. Oh, I have a very good idea. Let's call our chef to talk about the power of blueberries. 블루베리의 힘, 우리 셰프님 얘기할 수 있어요. 셰프님!
1: Hello, I'm Chef Jesh. 블루베리는 비타민과 섬유질 같은 영양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눈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해요. Blueberries are good for your eyes. 그리고 뇌 세포가 늙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대요. So, let's cook together.
0: Now it's time for more cake. 네, 우리 두 조각 남았어요. 우리 점처럼 납작하게 만들고 넣을 거예요. So, we're gonna squash our cake. 네, 다시 이렇게 손바닥으로. 오, 너무 좋아요. Let's put it on the cake. And one more. 이렇게 가운데로. Okay, good. Now, it's time for more yogurt. 이제 남는 요거트는 넣을 거예요. And the yogurt. 우리 남는 요거트는 위로. 이렇게. And spread it around. Okay, 아주 좋아요. Yeah, so we spread it around. 아주 예쁘게 이렇게. 예쁘다. 아주.

Time to taste. 맛보기 시간. 호호호호. 와우. The blueberry pops. 진짜 블루베리 먹었을 때 빵 쭈삐 나와요. Oh, I love the crunchy crunchy nuts and crunchy crunchy muesli. 네, 그 바삭한 견과류 그리고 무슬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릭 요거트도 아주 부드러운 달콤한 친구예요. I'm very very very very very happy. 네, I'm so happy. 왜냐하면 우리 블루베리 그릭 요거트 컵케이크 완성됐어요. I hope you like it, and I hope you try different fruits or different nuts. 혹시 다른 과일나 견과류 하고 싶을 때 한번 해보세요. And I'll see you next time with another delicious recipe. 다음에도 맛있는 거 만들어 드릴게요. Bye-bye!

6500만 년 전, 공룡이 지배하던 지구는 평화로웠다. 어느 날, 먼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이 지구 공룡들을 모두 납치해 기계 공룡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반란에 성공한 기계 공룡 군단이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 되돌아온다. 그들에 맞서 레이시아스와 가디언즈가 나타났고, 지구 방위군

0: 엘리자베스, 눈 떠봐. 엘리자베스, 눈 떠봐. 눈좀 떠봐. 엘리자베스, 눈좀 떠봐. 엘리자베스, 눈 떠봐. 눈 떠봐, 엘리자베스.
1: 부사령부님, 진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진아, 진아, 괜찮아? 진아, 진아.

T-Rex는 생각보다 큰 부상은 없고 랩터는 출혈이 심해 이제야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진은 혼 상태로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자가호흡이 불가능해 사실상 산소호흡기에 생명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한다면 시레투 중후군, 그러니까 식물인간이 된다고 합니다.

0: 진의 상황을 다른 링크들이 모르게.
1: 네,

0: 또안 먹은 거야? 벌써 며칠째냐?
1: 크게 다친 데도 없다던데 왜 그럴까요? 먹성 좋던 녀석이.
0: 자기 파트너가 혼수 상태니까 걱정되겠지.
1: 진짜 그걸 아는 걸까요?
0: 교감하는 애들인데 당연하지.
1: 그럼 진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얘도
0: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라.
2: 의식불명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더 경과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0: 자네 신념이 인류의 안위보다 중요하단 건가?
1: 아니요. 제 신념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을 디아모에 바로 세우려는 겁니다. 수갑은 채우지 않겠습니다.

0: everything is ready. Finally, your time has come. Everyone, go in!
1: 지금 입수한 영상입니다. 카이저 측 대규모 병력이 이미 출발했다고 합니다. 링커들 출격 준비하겠습니다.
2: 아니, 링커들 제외한 전대원 투입시켜요. 이번 전투는 제가 지휘합니다.

0: 카이저군 대규모 병력이 디아마 얼랜드 상공에 속속 진입 중입니다.
1: 오케이. 예, 선생님.

0: 카이저군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네요. 네, 계획대로 하세요. 김전무?
1: 네. 부르셨습니까?
0: 당장 집으로 용우 데리고 와요.
1: 사모님, 용우군이 허락도 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0: 마침 부르려고 했는데.
2: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0: 뭐?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2: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전 제 힘으로 해나갈 수 있었어요.
0: 내가 왜 널 디아모에 보냈니?
2: 어머니의 큰 꿈을 이루시려고요.
0: 네 꿈이지. 우리의 꿈이고.
2: 아니요. 저는 그저 어머니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잖아요.
0: 너 갑자기 왜 이래?
2: 갑자기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믿고 싶었어요. 다른 엄마들과는 다르지만 그것도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근데 이제 더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0: 네가 지금 이렇게 한가한 소리나 할 때가 아니야.
2: 카이저군이 디아모를
0: 이제 알겠니? 널 크게 만들기 위한 이 엄마의 계획을.
2: 계획이라뇨?
0: 디아모가 함락되면 널 중심으로 다시 세울 거야. 이 세상 어떤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이보다 더 큰 꿈을 이뤄줄 수 있겠니? 그러니 넌 이번 전투엔 참여하지 마. 디아모가 무너지는 걸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면 돼.
2: 아니요. 저는 제 친구들의 빈자리를 메울 거예요.
0: 용우야! 당장 멈춰! 한 발짝이라도 이 방을 나갔다간 끝인 줄 알아. 그땐 너 내 아들 아니다.

0: 방어전선 구축했습니다. 타이저군을 발견했습니다.
1: according to plan. Soon, our long-standing plan will be completed.

0: 버섯이 뚫릴 것 같습니다.
1: 지상군 1차 방어선이 뚫렸습니다.
2: 2차 방어선 사수하세요.
0: 지원병력 도착했습니다.

0: 지상궁 방어천선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1: 추가 병력 투입시키세요. 어떻게든 디아머키지 밖에서 막아야 합니다.
2: 우리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돼?
3: 부사령관님 명령이잖아.

카이저 군사가 최종 방어전선 바로 앞까지 밀려오고 있습니다. 뚫렸습니다.

0: 카이저 측의 대형 수송선 수십 대가 기지내로 속속 침투하고 있습니다.
1: 저렇게 많은 병력이 한꺼번에
0: 이러다가 테러까지 막히면 디아모 전체가 포위될 수도 있습니다.
2: We may finish this best than planned.

0: 친구들, 우리 버스 타고 소풍 가요. 네.
1: 안녕하세요.
2: 레미 안녕. 바 안녕.
1: 안녕.
2: 라시 안녕.

0: 너도 쏠 조금만 기다리렴.
1: 안녕 친구들.

0: 하나 깨나 방심은 금물.
1: 뭐 잡고 있으면 바로 심하게 들어오고.
2: 제 기준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됐던 건 있어요.
0: 영문도 모르는 채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3: 뭐 이렇게 탐험을 하니?
0: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 이 구역의 무법자 검은 고양이 납시오.
4: 문을 열어라.
0: 집사들도 가까이 하기엔 무섭다는 검은 실루엣의 주인공 바로 만나봅니다. 별나기로 소문난 녀석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0: 집사님 반갑습니다.
4: 누가 왔냐?
0: 네가 오늘의 주인공이구나. 초승달 눈이 너무 매력적이다 야. 그런데?
7: 안돼. 오, 보이지 발로 찼네.
8: 별우야.
0: 시작부터 성질 제대로 보여주는 별우.
5: 잡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갖고 안으면 좀 발버둥 많이 치는 편이긴 해요.
0: 주인공 소개 전에 약 먼저 바르고 시작하는 건 처음입니다.
5: 저희 집 고양이는 엄정털이 매력적인 벼루입니다.
0: 이 집의 하나뿐인 외동묘이자 검은 고양이 벼루를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헌데 요 녀석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9: 봉투를 엄청 줘요.
0: 벼루가 봉지인지 봉지가 벼루인지 듣고 싶고 맛보고 즐기는 듯 시간을 보내더니
4: 집사에게 가볼까냐.
0: 예상과 달리 집사에게 뽀뽀. 녀석 사랑스럽기만 한데 뭐가 문제죠?
5: 장난이 좀 심하고 모든 걸 좀 장난감으로 보는, 움직이는 걸 장난감으로 보는 듯한 느낌이 있고
1: 호기심 많고 낯 안 가린 것 같아요.
0: 너무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아 집사들이 감당이 안 된다는 것.

0: 보세요.
1: 야호! 스릴 만점! 어허!
0: 청소기 로데오를 제대로 즐깁니다. 청소기를 피하는 양이는 봤어도 이렇게 즐기는 녀석은 난생 처음.
2: 청소를 하다가 뒤에 버튼 이런 거 분리되는 버튼 눌려가지고 청소기가 떨어진 적도 있었고 그 앞에 헤드가 또 분리된 적도 있었고.
0: 하지만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닌 듯 낚아채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탄 녀석. 이야, 다시 봐도 신기한 모습입니다.
3: 들어 나오세요.
0: 벼루에 못 말리는 청소기 사랑은 흔적까지 선명하네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벼루의 다음 목표물 바로 냉장고.
3: 벼루야, 뭐 이렇게 탐험을 하니? 응? 아무것도 없어. 얘가 이 안에 좋아하는 게 있다고 하면 내가 그걸 뺏어 주면 되는데 너 뭘 하는 거니?
0: 냉장고 안으로 다시 파고드는 벼루.
3: 이 안에서 나갔잖아요. 네, 문을 닫을 수 있으니까 다행인데. 나 안 돼. 벼루 위로 가. 벼루야. 뭐하니? 위로 가. 그래, 위로 가.
0: 문이 닫혀도 내려올 생각 없는 녀석. 집사님이 조금 버겁긴 하겠다.
3: 뭐 어떤 고양이들은 반응 없어서 힘들어하는 고양이도 많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 반대라서 정말 앉아서 몸만 던져도 예, 물로 막 뛰어가니까.
4: 앉아. 오케이.
0: 고양이를 키우는 건지.
4: 들어와.
0: 강아지를 키우는 건지.
4: 오케이, 잘했다. 고마워. 잘했어.
0: 가끔 헷갈린다는 집사들. 그나저나 벼루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거죠?
2: 원래 이제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이제 세 마리 정도가 그때 같이 구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고양이 통틀어서 그걸 우리를 띄고 있는 애는 벼루밖에 없었어요. 그 좁은 우리를 미친 듯이 띄고 있었거든요.
0: 벼루의 활바람에 반해 집사가 되길 자처한 부부. 하지만 그땐 녀석이 이 정도일 줄 상상도 못했다는데요. 가족이 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다는 집사들. 녀석 잠시도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카메라 눈치를 쓱 보더니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벼루에겐 모든 것이 신기한 놀잇감인 셈. 탁자 위든 어디든 뭐만 있으면 떨어뜨리는 것이 녀석의 또 다른 취미. 저러다 다칠까 봐 걱정이 앞선다는데요.
3: 그릇이나 컵 같은 거? 그런 거는 종종 깨요. 같이 있을 때 깬 적은 없고 항상 네, 사람 없을 때 뭘 하는지 깨져 있어요 다.
0: 고세를 못 참고 또 안방으로 향하는 벼루. 아주 신났네. 신났어.
1: 희한한 게 많다오.
0: 집사가 없을 땐 벼루 세상입니다.
4: 퇴근하고 왔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떨어지면서 이제 플라스틱 깨져가지고 여기서 요만큼이 다 깨졌거든요. 근데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어머니가 주신 거라 테이프로.
0: 녀석이 사고친다고 묶어놓을 수도 없는 노릇. 하지만 터지는 집사 속을 벼루가 알아주면 좋으련만. 반성의 기미는커녕 천하태평인 녀석. 우리 벼루가 언제 처리될까나. 그래도 출근하는 엄마 집사를 꼭 배웅은 한다는 요샛 말로 츤데레 냥이. 그래서 도저히 미워할 수가 없답니다. 아빠도 재택근무를 위해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단독 출전한 벼루 선수.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0: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한순간의 실수로 경기 그대로 종료됩니다. 재미가 떨어지자 자연스럽게 걸음이 향한 곳은 아빠 집사의 작업실. 익숙하게 영차 문을 여는 벼루. 집사가 문을 닫고 들어가 봤자 아무 소용이 없네요. 급기야 한자리 떡하니 차지하고 다짜고짜 놀아달라 떼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통하지 않자
1: 야.
0: 야무지게 자판을 누르기 시작하는 벼루.
2: 너랑 놀자.
0: 난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1: 쭉 이상한 걸 눌러놔서 계속 그 컴퓨터가 약간 먹통이 되거나 네, 와이프 극창 하나 켜놨는데 벼루가 밟은 이상한 문구가 이제 와이프한테 갔던 적은 있어요.
0: 하지만
1: 아싸 아싸 아싸
0: 계속되는 벼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집사. 아무래도 일은 잠깐 쉬었다 하셔야겠어요.
1: 이제 가자. 가세요.
0: 집사를 일도 못하게 해놓고선 한참 울다가 깨물기까지 하는데요. 아물기 무섭게 생기는 상처 때문에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졌다는 집사님.
3: 윗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약간 충격요법처럼 이렇게 물면 살짝 툭툭툭 쳐보라고, 이게 살짝 미는 정도의 거부를 해보라고 해서 그런 걸 툭툭 치다가 많이 당해봤고, 그리고 되게 무덤한 척 많이 하려고 했어. 물려도 난 괜찮아. 난 안 아파. 너가 나 공격, 그냥 약간 너가 이걸 해봐야 너한테 재미없어. 야, 이런 걸 좀 심어주려고 되게 무덤한 척을 많이 했어.
0: 그날 저녁 소리나기 무섭게 한다름에 달려가는 벼루.
4: 벼루 나왔어?
0: 그런데 엄마 집사 바로 들어가지 않고 눈치를 슬쩍 보더니 현관에서 양말을 갈아 신는데요. 아이, 따뜻한 봄인데 두꺼운 양말은 왜요?
4: 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두꺼운 긴 양말을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말이 항상 있어요.
0: 그러고 보니 집에서는 쭉 양말을 신고 있었네요.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5: 한눈을 팔고서 뭔가 이제 딴 거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확 물었죠. 언제든 벼루가 이제 또 활발하니까 확확 뛰어오고 이럴 때마다 저는 이제 일어나서 피해야 되는 거죠. 두꺼운 양말 신고 무조건 긴팔 입고 에어컨은 계속 틀어져 있고 그렇게 계속 지냈죠.
0: 퇴근하자마자 엄마 집사 뒤만 졸졸. 우리 벼루 많이 심심했구나.
4: 벼루, 젊었잖아.
2: 뭘 하고 놀아볼 거냐?
0: 부지불 시간에 벌어지는 벼루의 급발진에 엄마 집사는 늘 긴장 상태. 사냥놀이도 항상 멀찌감치 떨어져 해준다는데 좀처럼 좁아지지 않는 벼루와 엄마 집사의 거리.
4: 이렇게 놀 때가 제일 활발하고 제일 갑작스러운 상황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장난감 일단 저한테서 최대한 멀리 하라고 많이 하죠.
1: 예전에 막 놀다가 얘 막 물다가 갑자기 얘 다리 한번 물게 지나갔어.
4: 안 돼.
0: 지치지 않는 벼루에게 끌려다니는 건 엄마 집사 쪽인데요.
4: 벼루야, 너 쉴래? 벼루 쉴래? 얘 지금 아직도 공부하고 있어.
2: 집사야, 나는 왜 밤새 놀고 싶은 거냐?
0: 벼루도 집사도 잠자리에 들 시간.
6: 자자, 벼루.
0: 어느새 엄마 집사는 꿈나라에 빠져들었는데요. 하지만 요 녀석 벼루는 깨어있습니다. 방묘문 앞을 서성이며 울기 시작하는 벼루. 설마 아니지? 바로 그 순간 단숨에 뛰어오르는데요. 벼루 덕분에 오늘 잠은 다 잤네요.
4: 깜짝이야.
0: 서서히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 엄마 집사가 벼루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4: 어? 왜?
0: 급기야 자고 있는 남 집사의 다리를 힘껏 무는 걸로 부족했는지 잠시 후.
4: 빨리 가라 그래. 아빠야 울자. 또 울자. 아빠. 빨리 오빠 데려가.
3: 저는 뭐 아빠 막 상처 나도 뭐 아프고 뭐 해도 뭐 그런 넘길 수 있는데 진짜 심할 때는 솔직히 저도 많이 화나긴 하는데 그런 거를 또 와이프가 많이 무서워한다는 게 저로서는 솔직히 제일 큰 고민이에요.
0: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벼루. 과연 둘의 거리는 좁혀질 수 있을까요? 이에 벼루를 위해 긴급 출동한 야옹신.
7: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7: 고양이 부탁드립니다.
0: 선생님, 벼루 잘 부탁드립니다.
7: 얘가 벼루?
3: 네네.
7: 땀에서?
3: 네네.
7: 인사도 엄청 잘, 만지는 것도 싫어하네요?
3: 만지는 걸 많이 싫어해요. 손으로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 네. 손을 치거나 이빨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7: 그니까 지금 얼핏 봤는데, 이런데도 잔상처들이 엄청 많으시네요?
3: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얘 심리 좀 알고 싶어서.
7: 심리? 네. 심리는 이미 여기 다 나와 있는데.
2: 나는 쉬운 고양이가 아니다.
0: 우선 궁금한 게요. 선생님도 이런 고양이는 처음 보셨죠?
7: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처럼 막 노는. 네, 그 정도로 놀이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두려움도 없고 에너지가 많은 수준이 축구 선수로 치면은 두 개의 심장 갖고 있는 박지성급 정도로. 박지성 선수처럼. 네.
0: 뿐만 아니라 냉장고 문을 열었다 하면 골인. 냉장고 속에 들어가는 양이는 저희도 처음인데요.
8: 창구형 고양이 성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콜럼버스 타입의 고양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냄새를 되게 후각적인 것들 어떤 분석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좀 호기심이 많다. 그리고 놀이도 좋아한다. 그랬을 때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어떤 자극을 항상 원하는 것 같고.
5: 아 근데 솔직히 고양이가 돌아다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되게 조용한 줄 알았어요.
0: 네. 고양이 그리고 벼루에 대해 이제부터 알아야겠네요.
5: 잘못 생각한 거죠.
3: 주위에 있는 고양이들 얘기 들어보면 다들 그냥 다 얌전하고.
7: 근데 고양이는 이제 묘상학적으로.
0: 고양이도 관상이 있다?
7: 벵갈이나 뭐 아비시니안이나 애처럼 얼굴이 역삼각형 얼굴이 뭐 아 진짜로. 네, 저 전에는 말했는데.
5: 네.
7: 그런 친구들은 그 체형이 약간 포린 타입, 약간 그린티 타입 이런 애들. 고양이도 약간 그 몸짓에 따라서 체형이 나뉘고 얼굴에 따라서 또 성격도 나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얘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많고 약간 하이퍼한.
0: 잘 보세요. 이렇게 생긴 양이들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거. 벼루는 하루 종일 집사들 가만두지 않고 계속 따라다녔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에 숨겨진 반전이 있습니다.
7: 방금 떠는 거 보셨어요?
5: 네, 네, 네.
7: 꼬리 끝 떠는 거?
5: 네, 네.
7: 이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한테 부르르 떠는 거거든요.
3: 네, 잘 떠려요.
7: 네. 네, 부르르 떠는 거 되게 좋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행동이 더 확실한 증거가 되는데 뭐냐면은 바로 러빙하잖아요. 비비는 행동. 비비는 이거를 이제 조금 뭐 S자로 비비면 S자 러빙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쓱 비비는 것도 그냥 하나의 러빙, 알로 러빙인데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 이 사람한테 내 흔적을 계속 묻히는 거예요.
0: 철부지 장난꾸러기 같았지만 사실 벼루는 집사들을 엄청 좋아했네요. 그런데 아빠 집사를 왜 물었을까요?

0: 충격적입니다.
1: 아이고야.
2: 저희는 잘못된 행동하셨죠.
0: 네? 벼루가 물었는데 집사들이 잘못했다고요?
2: 이게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얘를 중단시켜서 분리를 하거나 보호자님 자리를 뜨거나 리액션이 없어야 되는데 이 와중에 아프다고 아 이러다가 봐요? 갑자기 뭐 머리를 막 쓰니까
3: 아, 가만히 있으면 좀 귀여워서. 네, 네, 네.
2: 그러니까 보호자님의 머릿속에서는 난 아파, 하지만,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얘 두뇌, 지금 벼루의 머릿속에서는, 어? 재밌네? 더 하라고 하네? 했더니 또 칭찬 더 해주네? 아, 나 잘하니까 여기랑 놀자는 거구나? 이렇게 흐름이 맥락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0: 그렇다면 자고 있는 엄마 집사를 공격하는 벼루의 행동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4: 봐봐요, 물 잡았어.
2: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정말 잘한다라고 칭찬해 주는 거거든요.
0: 네? 비명소리가 녀석에겐 칭찬이라고요?
2: 보호자님은 이거를 조금 거절하려고 막 이렇게 밀쳐내고 하는 행동 다리로 하는 거지만 이거는 얘한테는 움직이는 뭔가 상호놀이가 되는 거죠. 소리도 자극적이고.
0: 보통 고양이가 물면 그 자리를 바로 피해야 한다는데요. 큰 몸짓과 소리로 자극해 오히려 재밌다, 더 놀자, 잘못된 신호를 보냈던 것.
5: 엄마, 아빠는 나랑 노는 거 재밌어 했다옹.
2: 보호자님의 시선과 얘의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회로가 다른 거죠. 사람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얘는 이제 놀이를 너무너무 원하는 체육묘고, 그 다음에 뭐 관심도 엄청 추구하고, 약간 보호자님에 대한 애착도 있고, 하지만.
6: 공격성이긴 한데, 그건 이제 놀이 공격성이라고도 하고요. 보호자님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그게 노는 건 줄 알고 가고, 조금만 움직여도 또 반응하고, 또 놀자고, 입 쓰거나 발 쓰거나, 이런 행동들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돼.
2: 트라우마가 있으세요?
7: 저한테 트라우마는 오빠 물리는 거 많이 본 게 제일 네,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나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해서 네, 그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피했던 게 좀 있어요.
2: 진짜로 공격성이 느껴지는 애들이 있어요. 아. 그런 애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얘는 전혀 그런 게 아니어서 그래서 저는 이게 보호자님 마음에서 나온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0: 가장 필요한 건 벼루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하는 것.
2: 코터치는 하실 수 있어요?
7: 네.
2: 코터치는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해요?
7: 그건 얘가 안 문다는 거 제가 확실히 알아서. 아,
3: 얼굴, 어. 얼굴로만 해요.
7: 얼굴은 제가 어디든 들이댈 수 있어요. 제 얼굴을.
0: 얼굴을 들이댈 수 있다고요?
3: 아니, 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코를, 얼굴을 들면 얼굴은 안 공격하거든요. 아.
0: 그러고 보니 코로 뽀뽀를 했었네요.
7: 아, 코터치.
2: 코터치는 이런 게 코터치입니다. 이게 코터치.
7: 어, 그거 왜 터치?
2: 손가락. 아, 손가락 끝과 코와 네. 고양이가 코와 코를 이제 맞닿는 거는 보통 실내 인사 표현이기 때문에. 아,
3: 난 이것도 많이
7: 그럼 이건 더 진화한 거죠, 프랑스식은.
2: 아니, 그러시는 분들이 없죠.
0: 아이고, 아직 초보 집사.
7: 나를?
3: 아, 손가락 펴. 아,
2: 손가락 펴.
3: 아니, 뭔데 이게 저거.
2: 아니, 두려움이 생각하는 느낌으로.
7: 나를?
2: 오, 잘했다.
3: 했어.
0: 와, 집사님 잘하셨어요.
2: 손을 줘보세요.
3: 지금 좋아, 기분 좋아.
0: 손으로 간식을 줘볼 건데요.
2: 그러면 손 한번 벅벅거리고 줘보세요.
3: 있어봐.
7: 내가 할게.
2: 이렇게 움직이니까 장난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줘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먹고 마는데. 줘보세요.
3: 있어봐.
2: 손으로 줘보세요. 어차피.
3: 아, 한번 해봐, 한번.
7: 알았어.
2: 벼루.
3: 아, 가지 마. 왜 가냐고.
0: 이대로 실패하는 건 아니죠? 네?
2: 보호자님이 이런 회피한 움직임, 이런 소리, 이런 손가락도 방금도 막 이렇게 앞에 흔드는 거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놀이를 좋아하는 애인데, 당연히 이거를.
3: 벼루, 일로 와. 엄마 거 한번 먹어봐. 자. 가만히 있어, 가만히.
0: 드디어 엄마 집사가 한 단계를 넘었습니다.
2: 이게 빨리 발전하는 거예요. 네. 보호자님이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갑작스러운 큰 몸짓? 그 다음에 그 소리까지, 막 소리 자극까지 주는 게 얘한테는 너무 오히려 되게 매력적이고 마음속에 뭔가가 자리 잡은 그거를 조금은 정말 극복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남자 보호자님께서 많이 옆에서 좀 외 좀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제 생각에는 단계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0: 그럼요.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7: 얘가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게 좀 뜬구름 잡는 얘기지만 그냥 마음이 그렇게 그냥 서로 지냈으면 좋겠어요. 뭐가 됐든.
0: 며칠 뒤 도착한 반가운 소식.
8: 자, 나도 잘 지내보자.
0: 우와, 저희가 알던 그 집사님이 맞나요? 달라지는 집사님의 모습 기대해봐도 되겠죠? 결 후 무서운 고양이 아니죠? 집사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앞으로 미소 짓는 일만 가득하게. 집사님, 귀여운 검은 고양이 결 후 잘 부탁드려요.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

0: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3: 우리 일상은 발명가들의 아이디어로 가득합니다. 이들의 호기심과 집념이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죠. 45년 전 진공청소기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집 청소를 하다가 먼지를 빨아들이지 못하는 청소기를 보곤 해법을 찾았는데요. 제임스 다이슨, 영국의 발명가이자 산업 디자이너인 그는 21세기 에디슨이라 불립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청소기는 그의 이름에서 따왔죠. 이젠 성공한 사업가로 더 유명한 그가 혁신을 이뤄내는 방법은 뭘까요? 발명가의 실험 노트에서 그 답을 찾아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5: Happy New Year!
0: (웃음)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0: EBS 퀴즈.
1: 오늘 강의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위대한 수업의 100번째 강사거든요. 쉬린 에바디, 노벨상을 수상한 최초의 무슬림 여성입니다. 여성 인권을 위해 싸운 대가로 그녀는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죠. 이란 정부의 감시와 도청, 살해 위협. 2009년 망명했지만 여전히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신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란 여성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며 관심을 촉구하고 있죠.
2: و دموکراسی از دروازه حقوق زن و به توسط دستان توانای زن ایرانی به ایران خواهد آمد.
1: 노벨 평화상을 받은 첫 이란인, 첫 여성 무슬림, 그리고 위대한 수업의 100번째 강사 쉬린 에바디의 강연 지금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Welcome to EBS 위대한 수업 Great Minds 만시린의 버디 하쌈 호우던의 이러니 바란디 저이스의 설해 노벨 달 설해 2003 조사 아발린 고소트 잔 하쌈께 달 이런 메인 마사드 샀산 راجع به وضعیت حقوقی زنان ایران با شما صحبت کنم. در سال 1979 انقلابی در ایران اتفاق افتاد که نتیجهش جمهوری اسلامی بود.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들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
1: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2: 영어.
1: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2: 17점 수학.
1: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2: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러브장 샀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0: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0: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에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0: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와 깨론 제 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흘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골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 학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 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크

0: 오늘 찾은 곳은 한우의 고장 충남 홍성. 전국에서 가장 큰 축산단지가 있는 곳이죠. 이곳 홍성으로 오늘의 베테랑을 만나러 왔습니다.
1: 오늘 아주 저기 특별한 분이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만나러 왔는데 이 벙어까지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보여줄 게 있다고. 그래서 그분을 뵈러 한번 왔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경치도 너무 좋은데 저기 오시는 것 같은데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임치호 박사라고 합니다. 정육점에서 총괄 부사장을 하고 있고.
3: 달고리 뭘까요?
2: 그렇죠. 축산 직업교육 훈련을 좀 하고 있고요. 식품유통경제학과라고 해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어요. 조선시대는 좀 백정이라고 얘기를 좀 했었어요. 우리를 좀 자부심 있게 낼 수 있는 한 단어가 너무 없더라고요. 이 미트 마스터라는 딱 직역하면 이제 고기 전문가죠. 정말 배우고 안전하고 건강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0: 고기의 진심인 미트 마스터 임치호 고기 박사님과 함께 오늘부터 고기의 모든 것을 배워보려 합니다. 물론 이번에도 쉽진 않겠지만 말이죠.
4: 아유,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아유,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5: 이게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제 탑순위. 그리고 이 지리적으로 이쪽이 네. 중부권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도 위로도 다 뻗칠 수 있는 지리적으로.
6: 오랜만입니다. 됐어요.
5: 아, 오늘 같이 오실 PD님.
4: 아,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 별 말씀을 또. 아, 유명하다.
5: 여기는 네. 저희 박사. 네네. 아카데미에서 절대 제가 이렇게 또 제자이기도 하고.
4: 아, 제 말씀 많이 들었어요.
5: 제가 1호 제자. 1호 제자.
4: 그렇구나. 네.
5: 항상 먹으려면은 농장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후배님 통해서. 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연락을 드렸어요.
4: 아유, 예. 보여주시면 영광이죠. 예. 벌써부터 소리가 막 서라운드로 막 들려요 지금. 여기 총 몇 마리쯤 있는 거예요?
6: 여기는 상시도수산 100조에서 120조 정도.
4: 보통 사람들이 한우랑 유구를 잘 모르잖아요. 네. 뭐가 한우고 뭐가 유구예요?
7: 한우는 이제 말도 한국수호라는 뜻이거든요.
4: 저 누렁이. 저 누렁이. 이
0: 농장에는 재래종인 한우와 더불어 다른 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4: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지금 저
7: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품종을 유구라고 하는데 네.
4: 홀스타인 얼룩무늬
7: 우유랑 고기소를 같이 생산할 수 있는
0: 2개월 미만의 송아지는 이렇게 특별 관리를 받습니다.
4: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6: 네.
4: 너무 맹렬하게 빨아가는데요?
0: 이곳의 소는 2개월까지는 분유를, 이후에는 건초와 사료를 먹는다고 하네요.
8: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금 특불 출연율이 한 60% 65% 정도. 얘네들은 TMI라고 해가지고 저게 토탈 믹스드 네이션이라고 해서 사람을 딱 비빔밥이에요.
4: 아, 비빔밥. 네.
8: 풀이랑
4: 비빔밥 먹고 자라요. 네.
7: 그러니까 유산균이 네. 첨유된 그런 느낌.
0: 최상급 한우로 키우는 비결이 비빔밥이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8: 이게 옥수수가 섞여 있고요.
4: 옥수수?
8: 이제 이건 면실이라고 황분인데 면실 섞여 있고 배합살이 섞여 있고.
4: 면실은 왜 있어요?
8: 면실이 지방이 높아요. 저지방이 높아가지고. 지방. 네.

0: 야, 한 칸에.
1: 아, 한 칸에.
0: 하나에 잡아가지.
1: 얘들은 살찌우는.
0: 네.
1: 벌컵, 그러니까 벌컵 하는 거죠, 얘들 네. 지금.
0: 얘네는 살 찌우는 사료고, 어떤 얘네는 골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2: 첫날 농장 견학을 바탕으로 다음날부터 본격적인 일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른 새벽, 고기 박사님이 일찍부터 작업 준비를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소가 들어오는 날. 이날은 직원들도 일찍 출근을 합니다. 저도 기대 반, 걱정 반, 설레는 마음으로 새벽 첫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1: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3: 어?
1: 아,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또 뵙는데.
1: 네. 안녕하세요.
3: 먼저
1: 네.
3: 작업을 해야 되니까
1: 네네.
3: 일부를 좀 입으시고
1: 네네.
4: 아니 근데 여기 막 태극기 있고 뒤에 마스터라고 써있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요? 마스터도 아닌데 너무
1: 항상 이렇게 장비가 많네요.
3: 항상 저희는 장비가 많습니다. 위생도
1: 네.
3: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 안전도 중요하니까
1: 맞아요. 네.
3: 오른손잡이시죠?
1: 네, 오른손잡이요.
3: 왼손에 꼭, 뭐 칼을 잡을 때는 꼭 차셔야 돼요.
1: 네.
3: 이거는 그냥 내 생명이다 생각하고 들고 다니십니다.
1: 생명. 네. 생명입니다.
5: 이게 안전장갑인데.
3: 저희 직원인데 오늘 사수가 되실까요?
1: 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오늘 들어온 게 450kg.
5: 450kg?
3: 네. 아, 고기만 450kg.
5: 고기만 450kg.
1: 전체 순서가 발골하고,
3: 고구나,
1: 이렇게.
6: 얘네도 연결부가 다 있어가지고.
5: 진짜 뼈 모양대로 샥 하시네요.
6: 돼지는 배웠는데, 네. 이 돼지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돼지에서 훈련을 하고 이제 배워야 돼요.
5: 아, 그쵸.
6: 돼지고기나 이런 거 갖고 숙련을 한 다음에 이제 소로 올라갑니다. 그 밑에가 도감 있어요. 저는 이 뼈가 엑스레이처럼 보이는데,
5: 네.
6: 예, 지금은 다른 분들은 안 보여요.
5: 아, 거의 무슨 약간 초능력자인 거 아니에요? 이게 엑스레이처럼 보이면?
6: 네, 한번 힘도 한번 써볼까요, 이제?
5: 네.
6: 여기 딱, 여기 이렇게 딱 잡고,
5: 네.
6: 칼로 여기를 끊을 거예요.
5: 이렇게
6: 뚫어줍니다.
5: 네.
6: 자, 오, 자, 들어서, 자,
5: 오, 무겁다.
6: 오, 자, 하나, 둘, 셋.
5: 아, 오.
6: 이게 한 기본이고 좀 이따 등심은 좀 더 무겁습니다.
5: 네, 아, 이게 몇 킬로쯤 돼요?
6: 한 20킬로 좀 될 것 같습니다.
5: 20킬로, 어, 생각보다 무겁네요.
6: 다시 또 일로 오시죠.
5: 네,
1: 어, 다 이렇게 유심히 엄청 유심히 보시네요. 그렇죠. 예.
5: 거의 뭐 몸을 다듬게 거의 뭐 온몸으로 하시네요.
6: 그렇지, 그래야지
5: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6: 네. 그리고 요게 체크.
5: 아, 뼈 굽는 소리가 싹싹 들리네요.
6: 그쵸.
5: 와.
6: 여기서 턱을 나오고 마지막에 여기다 손을 딱 넣으세요.
1: 오! 이거 엄청 무거운데요?
6: 아, 잘 받쳐서. 자, 가시죠. 아. 자, 지금부터는 대분할보다 이제 오늘 이제 손질을 칼을 어떻게 쓰는지 이거를 이제 우리 사수한테 배우실 거예요.
5: 네, 네.
2: 그럼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 볼까요?
5: 헤어밴드 이거 운동할 때 써봤던 것 같은데 이게 이거 하면 땀이 굉장히 많이 나나 보죠?
6: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5: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난다는데.
7: 최대한 차를 보면서 나오죠.
1: 아, 요렇게.
7: 네.
1: 우리가 아, 최대한 차를 덜 다치게.
7: 네. 이런 식으로 이 홍두깨를 요거랑 이쪽까지 다 한번 떼는 걸 한번 해볼게요.
2: 그렇게 조심스레 시작한 첫 번째 작업.
7: 왜 썼어? 여기서 쭉 쓰면은 저처럼 쑥 쓰면은
5: 아,
7: 길게 쭉 나가요.
5: 아, 네. 좀 불안해서.
7: 아, 아니.
5: 얼마나 깊이 있을지 몰라서. 생각보다 떡지방이 두꺼워서.
7: 네, 맞아요.
5: 이렇게 해도
7: 쭉 가면서. 당기고 오케이 맞아 그렇지
5: 어.
7: 오, 좋아요
1: 좀 깨끗하지 않아요?
7: 네 좋아요 좋아요 쭉 끝까지 쭉 끝까지 네

0: 있습니다.
1: 쓰시는 거 보시면 돼요. 네. 저희 비닐을 벗기 전에
2: 너무 순진하면 앞에 있는 그 사부가 탈거야. 저희 잠깐 옷 이거 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3: 네,
1: 들어.
2: 잠깐 나가.
4: 들러. 네, 네.
2: 약간 똑같은데요. 아.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4: 네.
2: 저기 저 작업하는데 또 방해가 되니까 여기다 걸어야 돼.
4: 아, 위에. 네.
5: 이렇게.
4: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2: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리면서
4: 걸어야 된다는 거죠?
3: 아, 벌써 입질이, 입질이 옵니다. 입질이 옵니다.
2: 예. 자, 자, 아래, 아래 잡고.
3: 여기서, 자, 여기다 오리에 걸면 되나요? 막 무게 때문에 미끄러져요, 손에서.
2: 야, 여기가 지지대가 돼서 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아,
3: 약간 스쿼트 하듯이. 아, 스쿼트 이렇게. 네.
1: 아, 그래야지 혼자 안 돼.
2: 호흡까지 좀 가져도.
3: 네, 네.
1: 쭉 당겨요. 훨씬 깔끔하죠?
4: 네.
2: 어, 피디님. 또 잠깐 오시고.
3: 아, 네, 네, 네. 또 가겠습니다.
2: 네. 여기서 거의 지대대로. 이렇게 들어가요.
4: 아, 부모님.
2: 네, 여기서 근데 골고리가 튀어나올 때 이 손 조심하세요.
4: 아, 당연한 것 같은 것들도 다 스킬 있고 기술이 있네요.
2: 네. 지렛대.
3: 쭉.
2: 어,
3: 나와야 것 같아요.
2: 아, 나와야죠. 골라나.
4: 어. 나왔습니다.
2: 자, 그리고 아, 항상 자세 생각하고. 아. 어. 그래서 쭉 스쿼트
4: 네.
2: 하듯이.
4: 네, 그렇게 스쿼트 하듯이. 아. 일하면서 아. 저절로 운동이 막혀요.
2: 아, 아주 예, 건강한 직업이에요.
4: 아, 그러네요.
2: 네. 어. 아직도 홍두깨 하고 계시는 거야?
1: 네, 맞습니다.
2: 다음 거 빨리 넘어가야지. 빨리 하세요, 피디님.
1: 너무 겁이 많으셨다.
4: 아니, 아니. 제가 이 상품에 피해를 줄까봐.
2: 아, 안전하게?
4: 네네, 안전하게. 네. 안전은 뭐?
2: 안전하고 신속하게?
4: 네네, 알겠습니다.
1: 천천히 빠르게 하시면 돼요.
4: 네. 뭔 소리, 천천히 빠르게 하라니 뭔 소리예요, 지금?
1: 천천히 빠르게 하시면 다치지 않게 하면서.
2: 여기 같이. 어, 같이 가는 거야. 여기가 이제 앞치마살. 그리고 또 지방 걷으면 얘네가 또 나올 거야. 네. 그럼 여기서 치마살 걷고, 알치마살이랑, 치마 양지하고.
4: 네, 소가 치마를 몇 개월 입은 거예요, 지금?
2: 그치.
4: 앞치마 있지, 뭐, 저기, 뭐, 속치마 있고, 뭐.
1: 한복 입은 거.
4: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 동네산이라 한복 입었나봐요.
3: 네. 네.
1: 저 불러줍니다. 네.
2: 힘들어 네.
1: 푹!
2: 오케이.
1: 오, 좋습니다.
2: 오, 좋습니다.
4: 보기보다 엄청 무거워요. 또 잡는 부분이 미끌미끌해요. 거기가 기름이 있으니까.
2: 얘를 잡고.
3: 스쿼트 하듯이.
2: 들어서, 들어서. 여기다 올려주시면.
3: 이렇게 잡고. 그렇죠. 올리는 거죠? 하나, 둘. 어, 잠시만요. 손이 미끄러지네요.
2: 미끄러지죠. 조금 더 안쪽으로 나오세요.
3: 하나, 둘.
2: 자, 애기한듯이. 어이. 결혼 하셨죠? 어, 그죠?
3: 어휴. 어우. 어우, 진짜 좋은데요.
2: 아직 힘이 좀 남아 계시네. 우시죠?
1: 네, 또 힘들어 가셔야 돼요.
3: 우시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4: 아, 다리. 아, 그리고.
2: 그치. 오, 수고하셨습니다.
4: 어, 쉽지 않네요. 네. 제가 보니까 힘이에요, 힘. 기술도 중요한데, 어쨌든 힘입니다. 힘이 밑받침 안 되면 뭐 기술이고 뭐가 없어요, 지금. 저,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2: 여기서 좀. 아, 엎친살이 나오는데 왜 엎친살인지 아세요?
3: 왜 엎친살이에요?
2: 소가 엎드려 있을 때 닿는 부분.
3: 아, 엎드려 있다고 해서
2: 엎친살. 네, 엎드렸을 때 배가 먼저 닿잖아요. 아. 그 부위를 이제 엎친살이라고 해요.
3: 아, 명칭을 아니까 네. 대체적으로 소의 어디 부위인지 네. 감이 오네요.
2: 어, 토시살.
4: 토시살?
2: 안 띄고 네.
4: 팔토시. 팔토시랑 아, 비슷해서. 네.
3: 어, 토시. 근데 이제 어제
4: 잘 모르겠어요.
3: 어머니 이런 것들이 네. 있어요.
4: 조금
3: 근데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아,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고 아직 자, 누가 준지 누가 지었는지 몰라.
4: 그러니까 이거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좀 어색스럽다.
3: 그렇죠. 네.
2: 소고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0가지까지 세분화 시킬 수 있고 돼지고기도 더 할 수가 있어요. 버리는 거 없이 다 먹는 문화가 좀 발달됐고 기술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고 자부하거든요.
4: 야, 보지세.
3: 오케이. 오. 오, 엄청 웃기네요.
0: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여기가 엎진살, 그다음에 뭐냐 양지머리, 양지머리, 차돌박이 다 있어.
4: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 소가 들어오는데
3: 정도 하고.
4: 아, 숙성하시기도 하는구나. 숙성 얼마나 시키는 게 제일 적합한가요?
0: 오, 온도, 온도에 따라 달라요.
4: 아, 네.
0: 지금 거기 저기 품질에 식초 수용 많이 쓰세요?
4: 네. 쓸데없는 거 부르지 말고 일이나 잘하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3: 할 일도 많아요.
4: 그러니까요. 네.
1: 선배님, 시간이 오픈 시간 다가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6: 어? 네, 다 걸자. 네. 고기 굴리고 나서 오픈 해놓고 나서 하자. 네. 오늘 많이 드셨다.
4: 제가 민폐만 끼치는 게 아니죠.
1: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4: 이제 저쪽으로 저도 빨리 볼게요.
1: 아, 망한 얘기 기다려주세요. 네, 좋아요.
6: 그리고 나서 저기.
0: 우리가 막 고기가 들어오면 바로 먹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기본 이런 숙성 과정을, 왜냐면 사후강직이라고. 큰 동물부터 작은 동물까지 전부 다 강직이 시작해요. 강직이 풀어지면 이제 숙성을 시켜야 돼요. 소는 한 일주일가량. 온도에 따라 달라요. 돼지는 한 2, 3일.
7: 고기 박사님의 어깨 너머로 발골과 고기 손질을 배우며 그렇게 첫 근무를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요한 할 일이 또 하나 남아있죠.
4: 드디어 또 이렇게 먹어보겠네요. 그러니까 먹는다.
7: 회식입니다.
4: 이렇게 회식을,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회식을 이렇게 하신다고.
0: 저희는 이게 좀 돌아가면서 하는 게, 왜냐면 우리가 고기 손님한테 이렇게 팔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근데 안 먹어보고 맛있어요.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4: 그렇죠.
0: 예. 무슨 맛이고 이걸 알아야 되니까 먹은 듯이 대화를 해줘야 되니까.
4: 그러면 환영회이자 일종의 또 교육이기도 하네요.
0: 아, 그렇죠. 네.
4: 두 분도 교육 받으셨어요?
8: 저희는 많이 받았어요. 저는 진짜 시장.
4: 아, 그러면 저희가 고기를 어떤 순서로 먹는 게 좋아요?
0: 이게 뭐 정답은 아닌데, 이게 소고기가 육향이 워낙 강하잖아요. 그래서 육향이 좀 적은 돼지고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소고기로 천천히 육향이 강한 걸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씩 먹는 재미가 있으니까.
4: 네. 한영살은 어떻게 익히는 게 좋아요?
0: 일단 요즘에 막 TV에서 많이 나온 거 이분하게.
4: 이분하게. 그렇죠, 이분하게.
0: 충청도 사투리로는 이제 오아시스살, 청겹살이라고 얘기해요.
4: 청겹살.
0: 이렇게 보면 이게 마블링이 많이 저 삼겹살 말고 이제 청겹살이라고도 얘기해요. 이분하게.
4: 아유,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여기 항정살은 고추장을 좀 찍어 먹거든요.
4: 아, 그래요?
0: 항정살은 기름진 음식은 고추장에 먹으면 좀 그 느끼함이 좀 잡더라.
4: 가브리살이 그 등심 덧살인 거죠?
1: 네, 맞아요.
0: 가브루라는 말이 일본어로 모아서 덥다라는 거, 그렇구나. 덥다라는 얘기거든요.
4: 등심 덧살은 어떻게 익히는 게 좋은가요?
0: 등심 쪽 위에 붙어 있다 보니까 살코기의 만장이 좀 담백해서 너무 막 바싹 익히면 뻑뻑해질 수가 있어요.
4: 네, 맞아요. 살짝 좀 들리킨다는 느낌으로 익혀요.
0: 네, 요즘에는 괜찮습니다. 네.
8: 마이야르반.
0: 그치, 우리 셰프 출신. 네. 이 친구가 지금 자격증 주는 거 몇 개가 있지?
8: 양치조리기능사, 네. 중식조리기능사, 이식조리기능사, 네. 제과기능사, 적방기능사, 이번 시식조리기능사.
4: 와, 그렇게 있습니다. 갈매기살.
0: 예, 갈매기살.
4: 갈매기살이죠. 갈매기살은 조금 쫄깃한 그런 식감이 좀.
0: 네, 식감이 있잖아요. 있고, 예전에는 여기가 내장이 접합하는 부위라다 보니까, 네. 특유의 향이 있었어요.
4: 맞아요. 풍미가 좀 강하잖아요, 네. 향이.
0: 갈매기살도 지방이 좀 없는 부위니까, 네. 요거는 오히려 기름장에, 소금장이 더 날 수도 있어요.
4: 아, 그럼 이거 소금만 찍어서 하면
0: 돼요? 네, 소금만 찍어서. 네.
8: 그래서 오히려 소금이 더 잘 어울려요.
0: 식감도.
4: 네.
0: 오, 역시 부리지.
4: 돼지도 품종이 많잖아요.
0: 예, 지금 이제 얘는 제주 제레돼지하고 랜드데이스를 토종돼지하고 합친.
4: 그 삼원 교잡종이라는 것도 있어요.
0: 네,
4: 세 개 합친 거.
0: 랜드데이스, 네. 요크셔, 뷰로.
4: 그게...
0: 네. 우리가 그 한돈 있잖아요. 네, 한돈. 그게 삼원 교잡종이에요. 색깔 부분도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커.

0: 맛이 없어요. 달라지고.
1: 색깔이 좋으면 일단 관리가 잘 되는 고기다.
0: 네. 근데 이렇게 빨갛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대로 된 숙성된 고기들도 오히려 더 색감이 진해요.
2: 자, 맛있다.
0: 한우는 아무래도 이 마블링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기름의 그 고소한 향이 굉장히 좀 강한 대신 또 유고기는 저 마블링이 좀 적은 대신 육향이 좀 강해요. 그런 차이가
1: 그러네요.
0: 자, 다음 제가 올리는 부위는 무슨 부위일까?
1: 분명히 잘랐는데.
3: 코끝 등심이랑 비슷한 부위였던 것 같은데요.
4: 자, 그럼 뭐야?
5: 살치살.
4: 찌는 거야?
5: 부채살.
0: 도시살. 커팅 방법이 좀 달라요. 힘줄을 집어넣었다가. 도시살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본 육향이 있어서 분량을 좀 더 익히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 여기 내장에 접합하는 부위니까.
1: 맞아요. 약간 내장이랑.
0: 예. 얘는 자 볼까요?
1: 제비추리?
0: 어우 빨리.
1: 제가 잘랐던 기억이 나요.
0: 제비추리는 통으로 구워가지고 육즙을 감당 가위 탁탁 잘라면 진짜 맛있어요.
1: 통으로? 또 커다란 걸
5: 상해에서 한 19년 정도 예. 직장 생활했어요. 사람들 가능하겠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이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알고 왔거든요. 여기서 우리 아카데미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0: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예전에 일단 데리고 있었던 되게 괜찮은 직원이 있었는데 이 어느 날 이제 상견례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정육 관련된 일을 못 하고 그냥 정육 식당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얼버무리면서 넘어갔다는 말을 듣고 와서 야 우리 이분에 대한 인식은 앞으로 좀 굉장히 좀 많이 바꾸고 어디 나가서도 인정하는 그런 직업군으로 좀 변모해 보자. 이 친구들이 이제 바꿔서 올라올 거예요. 그때 제가 줄 수 있는 것들은 앞으로 지금 예전에 좀 밑으로 있었던 부분들이 양성화돼서 올라오는 그런 발판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 드디어 제대로 된 발굴을 배우기 위해 오늘은 고기 박사님이 운영하시는 아카데미로 출근했습니다. 총 6주 코스로 진행되는 수업. 그 마지막 날입니다.
0: 배우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7: 6주 분량을 하루 만에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0: 예, 아래는 괜찮을 것 같고 상의만.
6: 위생과 안전을 위해 많은 장비들을 빠짐없이 갖추는 건 필수죠.
8: 오, 좋네요. 예쁘고. 그럼 약간 갑옷 입은 것 같습니다.
0: 한 두 번 보고가 되겠죠?
8: 네. 역시 다 장비 빠집니다. 그만큼 또 위험한 일이.
0: 네, 위험하고. 뭐 처음 하다 보면요. 칼에 힘이 엄청 들어가요.
8: 그럴 것 같아요.
0: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 쪽으로 이렇게 칼이 튀는 경우가 있어요.
8: 이렇게.
0: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움켜 잡습니다. 네. 자, 칼날이 지금 어디로 와 있죠?
8: 제 쪽을 향하고
0: 안쪽을. 네. 안쪽 잡기. 자, 그리고 칼을 돌립니다. 자, 칼이 어디를 보고 있죠?
8: 바깥쪽이요.
0: 바깥 잡기.
8: 바깥 잡기.
0: 그리고 그대로 내려서 올리고 검지를 올리고
8: 세워서
0: 바로 잡기. 안쪽 잡기.
8: 안쪽 잡기.
0: 바깥 잡기.
8: 바깥 잡기.
0: 자, 여기서 힘들 겁니다.
8: 네.
0: 그래서 바로 잡기.
8: 바깥 잡기에서
0: 오, 잘하시네요. 처음에 안 되시는 분 되게 많아요.
8: 괜찮나요?
0: 네. 안쪽 바깥 바로 잡기가 자연 자세로 이렇게 움직여져야 돼요.
1: 아.
0: 네. 약간 염풀 돌리기랑 비슷해요.
8: 안쪽
0: 바깥
8: 두 개를 빼서
0: 바로 다시 안쪽
8: 안쪽 바깥
1: 이 뭐라고 이 뻐근하네.
0: 네. 이거 나중에 진짜 뻐근하고 나중에 네. 저 작업 많이 하고 할 때는 이 칼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바꿔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게 바꾸면 나중에 손가락이 쥐가 나서 이렇게 딱 이럴 때도 있어. 이러고 다니 한 이러고 한 10분 동안 다닐 때도 있어요.
6: 드디어 제가 매울 첫 발굴. 가장 쉽다는 돼지 몸통입니다.
0: 여기다가 먼저 제가 칼집을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살짝만 내줍니다. 목막을 잡고.
1: 아, 쥐어뜯는구나.
0: 해서 이 콩팥까지 같이

0: 아우. 뭔가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은데요? 네. 나온 것 같아요. 네.
1: 자꾸 여기 지금 갈매기 있어요. 여기거든요.
0: 네.
1: 여기 당겨주면은 칼만 대면 돼요. 여기 끝에 쪽 있죠. 그래. 여기 요 라인 쪽에 칼만 탁탁탁 대주면서 갈매기 살.
0: 제 궁금한 게 옛날 예전부터 갈매기 살이 왜 갈매기 살이에요?
1: 여기가 횡경막이에요.
0: 네.
1: 횡경막을 지금 어떻게 질러왔죠?
0: 이렇게 가로질러왔죠?
1: 사이 간짜를 써서 간마기살이었어요.
0: 아, 간마기살. 네,
1: 간마기살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갈마기살, 그리고 갈매기살로 변천한 거예요. 뼈가 미은자로 되어 있어요.
0: 아, 네.
1: 미은, 그래서 안심살을 적시합니다.
0: 살살살살살 하면은,
1: 그러셨습니다. 안심살.
0: 네. 안심입니다.
1: 형으로 그대로 등갈비.
0: 이 소맥 같은 거 할 때.
1: 네, 맞습니다.
0: 아, 이제 느낌 옵니다, 확실히. 껍데기 잘린 느낌.
1: 그렇죠, 느낌 오죠. 네. 그래서 아까 이 연습을 시작한 거예요. 툭.
0: 뭐지, 이거? 느낌 왔는데. 여기가 살짝 아쉬웠다. 아, 완료했습니다.
1: 여기서 등심하고 삼겹살. 쪽, 배쪽. 이게 전체가 다 삼겹살이라고. 그리고 껍데기가 붙어 있으면 오겹살. 껍데기가 자, 방금 전에 이렇게 벗겨지면 삼겹살.
2: 오늘은 저 말고도 수업을 받는 다른 수강생들이 있었습니다.
1: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은 식익처리 기능사는 국가 공인 자격증, 기능사 자격증이고요. 고거 기능사 자격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3: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기본을 알아야 그 다음에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조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요리만 하다 보니까 매장이나 이제 발주 들어오는 썰어져 있는 고기들만 많이 봤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싶어서 이 현재 아카데미에 찾아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1: 오늘 처음 배웠지만
0: 예.
1: 같이 했던 대표님이랑 한번 뭐 대결 아닌 대결?
0: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또 갑자기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긴 했는데
1: 45분 측정해서 하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2: 갑작스런 대결이지만 수업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집중했습니다.
1: 색깔이 달라요. 안심살 경계랑.
0: 네.
1: 왼손이 아파야 돼.
0: 그래야
1: 돼. 네. 무슨 말이야? 여기서 딱 끊으세요.
0: 아, 그렇죠.
1: 톡톡톡톡 고쳐. 잘 따라하시는데요? 몸쪽으로 당기면서.
0: 오, 저기 벌써 제가 뜯는
2: 짧게나마 배운 돼지 발굴 기술 최선을 다해 발휘해봤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1: 9분 남았는데 다 끝나셨네요. 와, 지금 나머지 끝난 시간이 이제 9분인데
5: 네. 네, 끝나고 어차피 제가 아까 계속 보고 있었는데 크게 손댈 건 없었어요.
1: 다 끝난 상태에서? 어?
5: 다 끝나요.
0: 네, 하나 남았는데. 겉으로 보이는 건 서로 대결했다고 쳤지만 사실은 뭐 각자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었다. 저는 이제 배우면서 했으니까 아, 땀 나는구나.
3: 땀 많이 나요.
0: 그러니까요. 예. 아까 땀이 왜 나시나 했어요 지금. 아, 그렇구나.
2: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오늘은 일주일에 두 번 돼지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0: 네. 돼지
1: 따라오십시오.
0: 네. 네. 아 이렇게 반으로 잘린.
1: 네, 이게 인치인데.
0: 네.
1: 자, 여기, 여기 안쪽으로. 네. 팔이. 팔이.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탁, 탁, 탁.
0: 고리로.
1: 이렇게.
0: 아, 이렇게.
1: 쉽죠? 가시
0: 아니, 보기에는 쉬운데, 이게.
1: 이거 며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0: 아 왼쪽으로.
1: 여기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0: 아 네.
1: 그러면서 아,
0: 그 정도.
1: 어느 정도 빼고 어 열로 들어오세요. 팔이 들어오세요. 여기 이쪽으로 여기. 좀 더 좀 더. 야 들어와서. 야 이쪽 집어넣고. 하나 둘. 가운데로 들어오세요. 자 허리 바짝 세우고. 자 이하. 자 오 오 자 가시고. 이렇게 해서
0: 이제 여기다 이제 걸어야 돼요.
1: 자, 그 살짝 빠지시고 이렇게.
0: 아, 이게 몇 킬로예요 이게?
1: 이게 45킬로 정도?
0: 아니 체감상 훨씬 더 무거워요. 그리고 잠깐만요. 머릿속
1: 땡겨서 땡겨서 이렇게
0: 좋네요. 자. 하나, 둘, 자.
1: 여기서, 우리 일단 다시. 일어서. 자, 가운데로 딱. 중심 맞추고.
0: 네. 자,
1: 가보겠습니다. 자, 자, 자. 천천히 놓고 빠지고.
0: 오케이. 어. 아. 아니, 정신이 안 없어요, 지금. 아. 아이 진짜 무겁네요.
1: 45kg 하면 사실 우리 그냥 들 것
0: 그러니까,
1: 같은데.
0: 들 것 같은데 이게 축 늘어져가지고
1: 쫙
0: 빠지죠. 네. 아유 어.
1: 복막 기억나시죠?
0: 네. 뜯었잖아요 이렇게 팔짐 넣고. 여기. 쥐어 뜯는 거. 콩팥까지. 네 맞아요 기억나요. 어.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쭉 가서 왼손으로 몸쪽으로 당겨야지. 제주 자질이 좀 있으신데요?
0: 아, 그래요?
1: 오케이. 아, 이제 완벽하게 하게.
0: 알겠습니다. 아.
1: 그리고 이거 커튼. 자 그리고 이제 여기.
0: 자 우리 완료. 아
1: 자 그리고
0: 남은 게 삼겹살.
1: 직접 작업하면서 그다음에 매일 신선도를 되게 많이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가격도 좀 저렴하고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손고기를 넘어서 숙성이나 이런 보관, 관리 부분 중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하루 종일 돼지와 함께한 하루가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고기 박사님을 따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1: 경매 과정을 한번 좀 봐야 돼서.
0: 아, 경매를 따로 또 이렇게 하는군요.
1: 예, 근데 지금 보기 되게 어려운 건데 지금 간신히 부탁해서 그러니까, 지금 가는 네, 거예요. 네. 아, 오랜만.
0: 예, 예, 반갑네.
6: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네. 뵙겠습니다. 네,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제 친구.
6: 아, 누구였어요? 오늘 귀한 구경하겠습니다. 나오시죠.
2: 난생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경매사와 중매인만이 들어올 수 있는 이곳에서는 하루 평균 400마리의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네요. 순간의 판단이 중요한 곳이기에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6: 계속 그러면은 움직이면서 계속 돌아가요.
7: 내가 원하는 소감을 봤을 때 그때를 좀 더 줘야 될 일줘야 될 판단해서 누르는 거죠.
2: 한창 경매가 이어지던 중에 갑자기 장내가 술렁입니다.
6: 혹시 잘 나온 거예요?
7: 잘 나온 거예요.

0: 그렇게 경매에서 낙찰된 소들은 대부분 가공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1: 여기가 이제 저희 가공장이에요. 사고 도체 들어온 거를 저희는 이제 소분할 하고 대분할까지.
2: 분할 때 얼마까지 차이 나요?
3: 이런 손질도 제대로 안 되면 거의 뭐 한 2%? 3%? 이렇게까지 차이 나요. 어느 쪽에서 내려가야 되는지를 다 체크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0: 일을 마치고 찾아온 식당. 특별히 최고 등급의 한우를 맛보여 주신다고 하네요.
4: 네, 저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단위짜리가 가장 최고 등급입니다.
0: 드디어 영접한 한우 2 플러스 9입니다.
3: 등급은 이제 뭐 등외부터도 있어요. 등외부터 있고 등외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중에서도 1불, 2불 이런 식으로.
2: 그 기준이니까 지방인 거죠?
3: 그렇죠. 이제 마블링을 봤을 때 1등급은 4, 5가 되고 원뿔은 6, 7이 되는 거예요. 숯뿔은 7, 8, 9로 이렇게 나눠져요. 한 350도에서 한 400도를 경매를 하는데 네. 그중에 숯뿔 라인짜리가 누가 봐도 좋은 소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소를 살라고 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응찰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1원 차이, 막 2원 차이로 뺏기니까 치열하죠.
2: 거의 눈치 게임이네요. 그러니까.
0: 어느덧 정육점 근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손님들에게 직접 고기를 팔아보기로 했습니다.
5: 30kg, 50kg 되면 손을 쓰면 뭐 손이 안 남아나죠.
6: 처음에 어떻게?
0: 이거를
6: 넣고 고정시키고
0: 치우고
6: 위 덮개
0: 올려서
6: 무겁네요. 저희가 계속 눌러서
5: 쉬워 보이죠?
6: 고기에는 뭐 익숙 잘 되는 것 같은데.
5: 자 다시 멈추세요.
2: 넣는 걸 잘 나가겠구나 빼가지고. 네. 네.
5: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요.
2: 템포 너무 못하는데 나 지금. 아 이게 좀 어려 보이는 게 어려우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쉬워 보이는게 어려우니까 당혹스럽네요.
5: 자, 오른손은 그냥 거들 뿐. 리듬을 잘 타셔야 돼요.
2: 리듬을 잘 타고.
5: 리듬 잘 타실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아
5: 잘 타시네.
2: 아, 예, 예. 리듬 어려우면 잘 이렇게 들썩들썩 할 때 들썩들썩.
5: 그렇지. 오케이.
2: 조금 감이 왔는데.
5: 땡기고, 그렇지, 땡기고. 자, 오른손 가지 말고, 오른손 가지 말고. 가서 바로 하고, 왼손 하고.
2: 아, 이 땡기는 게, 꼬부라지는 방향이.
0: 아침부터 분리된 고기와 뼈들은 영업 시작 전 종류에 따라 분류되어 숙성실과 냉동실로 옮겨집니다.
5: 여기 조심하세요.
7: 네, 확인했네요.
5: 네. 쉽네요. 쉽다.
0: 이제는 미리 숙성된 고기를 진열대 앞으로 꺼내놓을 차례.
6: 돼지면은 저쪽. 네,
8: 저쪽 빨리 올라가셔야 돼요. 소하면 이쪽에.
6: 돼지는 저쪽, 소는 이쪽이라는 얘기죠?
8: 네.
6: 돼지.
8: 저쪽.
6: 돼지.
8: 갈비. 갈비다, 돼지 갈비.
6: 갈비. 돼지입니다.
8: 소, 우둔.
6: 설도 고기.
9: 제가 이제 2년 순서대로 줄 거예요. 보면 이렇게 고기 나와 있죠.
6: 네.
9: 다 채팅할 겁니다.
2: 뒤에서는 이름이 안 보이잖아요.
9: 뒤에서 왜 그러야
8: 돼요? 전화 좀 받아봐.
6: 지금 9시 되자, 9시도 안 되는데 지금 8시 50분 되자마자 전화가 와야 돼요.
0: 최대한 보기 좋게 고기를 진열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7: 바로 걸어.
0: 그 전에 고기 박사님과 함께 연습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7: 네.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고객으로 가장 하고 네. 들어왔으니까 저를 한번 접대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10: 아, 알겠습니다.
11: 네, 안녕하세요.
12: 삼겹살 한 근만 주세요.
11: 삼겹살 한 근이요?
12: 네. 네.
11: 652g이고 13,580원이에요. 네.
12: 혹시 이거 하려면 냉동실 보관해야 돼요? 냉장실 보관해야 돼요?
11: 냉동으로 보관하시다가 드시기 하루 전에 냉장고로 옮기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여기 상식을 활용했습니다.
12: 여기 오늘 제육볶음으로 먹을 건데 뭘로 해야 돼요?
11: 앞다리살 맛있고요.
12: 앞다리살 얼마예요?
11: 앞다리살이 한 근에 7,300원이네요.
7: 특수 부위 중에
11: 네, 특수 부위.
7: 뭐가 부드러워요?
11: 살치살이 아주 부드럽고 맛있어요.
7: 치맛살이 더 부드러운 거 아닌가요?
11: 치맛살도 부드럽고 살치살도 부드럽고 다 부드럽습니다. 저희.
7: 부드러운 것들을 하시려면 치맛살로 하시는 게 좋고 고소하고 육향이 좀 강하려면 살치살이 좋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장점을 얘기해요.
11: 두 개의 장점을 얘기해요.
7: 둘 다 부드럽다 그러면은
11: 그렇죠.
7: 아. 그렇죠. 가브리살하고 항정살은 무슨 차이예요?
11: 항정살은 좀 부드럽고 가브리살은 좀 육향이 있어요.
7: 항정살은 좀 지방이 있는 대신 부드럽고 고소한 향이 있고
11: 네.
7: 가브리살은 살코기가 좀 있으면서 약간 담백한 향이 있다.
11: 가브리살은 담백, 저희 항정살은 부드럽고
7: 이거 고소한
11: 맛이 주인식 맛이 주인식 교육인데 약간 네. 지금
7: 고객이 왔을 때 거기서부터 지구 들어가면 뭐야 초보 아니야? 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써놓은 건 전부 신뢰가 안 가요. 자신감이 있어야지 고객이 신뢰를 하고 오 주세요 주세요 라고 더 많이 팔 수가 있는데
0: 드디어 첫 번째 손님입니다.
13: 파테. 파테? 목살 얼마예요?
14: 목살 지금 한 개 9,000원인데요.
13: 파테.
14: 들어오셔도 돼요 손님. 지금
11: 한 근에 6,500원이에요.
13: 목살이요.
11: 한 근에 7,300원이에요. 한 개에 7,300원.
14: 어떻게 드리나요? 파테 한 근이요? 하나 조금 넣는데 사모님. 네. 8,400원이요.
13: 8,000 커멜스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1: 일곱, 여덟. 아, 정말. 운동하시고.
14: 400원 하나 포인트로 빼드릴게요.
13: 네.
14: 괜찮아?
13: 네.
11: 어, 딱 좋다.
14: 400원. 400원 넣으시는
11: 거예요?
14: 먹고. 넣으시고.
13: 네. 감사합니다.
11: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15: 2인분이
11: 400g입니다. 2인분이면 400g 되죠? 네, 네.
15: 썰어주실 수 있어요?
11: 어떻게 썰어드릴까요?
15: 한입크기만.
11: 그 정도로? 아, 네, 썰어줄게요. 네.
14: 그리고 밥.
11: 제가 조금 느린데, 좀, 처음에. 아, 너무 어설프죠?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14: 소불고기 먹은 거. 저도 소불고기 할 때 쓰는 불고기.
11: 네, 네, 썰어주세요. 네, 27,200원이고요. 네, 네, 잘 드세요.
14: 네,
11: 네, 네, 드세요.
14: 네.
11: 많이 팔았습니다. 네. 계속 손님들이 오시네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2: 어떻게 보면 좀 편견이 있는 일일 수 있거든요. 근데 누구보다 열심히 전문적으로 건강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다. 저는 그걸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7: 사실 인류가 시작하면서 볼 수 있었던 직업이거든요. 사냥을 하면서부터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은 발골이나 해체 작업이었는데 저희 그 직업 고수로 백정이라고 얘기를 좀 했었어요. 사실 요리사는 지금 또 셰프님이 되셨고 그다음에 커피를 내리시는 분들은 바리스타가 됐고 우리는 발골사 그냥 고기 해요 정육에서 정육 달라요 이런 얘기들만 주로 있어서 우리를 좀 자부심 있게 낼 수 있는 한 단어가 너무 없더라고요. 저희도 그냥 미트마스터라고 하면 이 고기 전문가로 나서서 그래 그 직업 정말 괜찮은 직업이야 그리고 건강한 직업이야 그리고 안전한 직업이야 그리고 위생적인 직업이야 저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는 확신을

드디어 포지캐스트의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땡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면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 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봄이 되면 금오도는 방풍나물과의 사투가 시작됩니다.
1: 아이고, 어디 뭔가 같네.
0: 사방이 온통 거친 돌밭이라 작업이 더 힘이 듭니다.
1: 엉덩이도 아프고 그냥 다리도 아프고 엄마 이런다고 이러고 나면 저녁에만 막 끙끙 앓지.
0: 나무를 캐는 이들 모두 이르를 넘긴 고령의 어르신들. 쉽지 않은 노동입니다.
1: 이거 이제 초벌 빌 때는 비싸요. 겁나. 한가마냥 18만원 뭐 그 정도 하고.
0: 징그러운 향이 가득한 또 다른 봄나물 미나리 밭에서도 수확이 한창입니다.
1: 아우려. 아, 땀 많이 나요. 더워.
0: 온종일 쪼그려 앉아 베고 또 베는 반복 작업. 일이 참 고됩니다.
2: 이건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엎드렸다가 앉았다가 이거 드러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0: 베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산더미처럼 쌓인 미나리를 일일이 다듬어야 합니다.
2: 바로 해야지 되게. 놔두면은 시들어갖고 물기가 있을 때 다듬어야지. 다듬기도 좋고 또 싱싱하고.
0: 봄이 선사한 귀한 선물, 향기로운 보약. 봄나물 채취를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봄나물을 찾아 처음 간 곳은 전라남도 여수입니다. 아침부터 붐비는 선착장. 어디로 가려는 걸까요?
3: 금오도 가요. 아, 주먹어.
4: 금오도?
3: 일단 소문 듣고 왔습니다.
0: 금오도는 여수에서 돌산 다음으로 큰 섬으로 봄이면 이렇게 방문객들로 붐빈다고 합니다.
5: 요새 사람들이 많이 가나요, 금오도에?
6: 오늘은 조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차가 조금 많이, 오늘 총 16대 들어갈 예정입니다.
0: 금오도는 여수 신기항에서 100길로 30여 분 정도면 도착하는데요. 도대체 봄이면 이곳이 이렇게 들썩이는 이유가 뭘까요?
7: 아, 방풍나물이 유명하다 그래서 방풍나물 좀 먹으려고요. 또 구경도 하고 싶고.
0: 봄이 되면 금오도는 섬 전체가 초록빛 방풍나물로 뒤덮이는데요. 전국 유통량의 약 50%가 이곳에서 생산될 만큼 방풍나물의 대표 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8: 우리 애사촌 모임에 왔는데 동생들한테 다 사라고 그래서 몇 덩어리 샀어.
5: 여기 뭔데요?
8: 방풍. 요새 이거 먹을 철이야. 더 맛있어요.
0: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 방풍은 이름 그대로 풍을 예방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금오도에 도착하자마자 곳곳에 방풍나물 식당들이 보입니다.
9: 어서 오세요.
10: 나한테 나무 의자에 네 분 앉으세요.
9: 어서 오세요.
10: 방풍이 풍 예방도 되고 혈액순환도 좋다 그래갖고 그리고 특히 금오도께 해풍을 맞아서 다른 지역에서도 방풍이 나오는데요. 금오도께 호응이 좋대요. 그래서 많이 오십니다.
0: 방풍나물은 다양하게 조리해서 먹지만 살짝 데쳐내서 간장과 설탕, 식초를 섞은 양념에 재워 장아찌로 많이 해먹고요. 또 나물을 잘게 썰어 노릇하게 부쳐내는 부침개도 별미랍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요 방풍 맛을 보기 위해 금오도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네요.
11: 전 상큼하고 향이 좀 진해요.
2: 이게 약초죠.
12: 약초.
2: 네, 약초.
0: 그럼 방풍나물은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걸까요?
10: 방풍요, 여기 발 한 몇 발짝 되면 온 밭에 다 깔려 있는 게 방풍입니다.
0: 이 시기 금오도는 섬 전체가 향긋한 나물밭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방풍 천지입니다.
13: 안녕하세요. 나는 남면 유성리 대유 박종주입니다. 방풍나물을 지금

0: 하려고 캐고 있는 중입니다.
1: 방풍 캐고 있는 분이 저 최우입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1: 어이, 많이 캤는가? 수확이 많이 나오겠는가 안 나오겠는가?
2: 방풍 좋았어.
1: 좋아. 오늘 캐갖고 오늘 들어가세요.
2: 아, 다 해야지 어디를 갈까요? 일 끝나야지.
3: 금오도의 봄은 방풍과 함께 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민 대부분이 방풍 농사를 짓습니다.
4: 방풍이 뭐예요, 아버님?
5: 방풍, 풍에 좋다 그래갖고 방풍력을 숨겼는데 네. 모든 것에 다 좋답니다, 방풍이, 나물이. 묘고 본 사람들은 시금치 안 먹고 이거 방풍 먹는다 그래요. 원래 방풍이라는 것이 바위에서 나는 거예요, 바위.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씨를 받아가지고 못당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죠.
3: 방풍나물이 제일 맛있는 철은 3월부터 5월까지. 그래서 1년 중 이때가 금오도 주민들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4: 그 바쁜 시즌인가 보네요. 네.
2: 이거 딸 때가 꽤 바쁘죠.
4: 보통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 밭에 나와서 일하세요?
2: 한 여기서는 아침 밥 먹으면 한 8시 되면 나와서 한 5시나 6시 되면 들어가죠.
4: 계속 따시는 거예요?
2: 네.
3: 금오도 주민들이 방풍낫이라 부르는 작은 낫을 이용해 나무를 잘라줍니다.
4: 이건 어떻게 따는 거예요? 여기 방법이 있어요?
5: 예, 방풍이 줄기가 이제 또 여기서 이제 꽃을 낳습니다. 여기서 요 밑에 뿌리 쪽으로 잘라버리면 내가 물 쓰고 그러면 죽어버려.
3: 너무 바짝 자르면 장마철에 물이 고여 썩을 수 있어서 대를 조금 남기고 잘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물질도 덜 딸려오고 잡초도 거를 수 있다고 합니다.
5: 이거는 자연 그대로 거놓으니까 향이 나요. 한번 먹어볼래요?
4: 먹을 수도 있어요?
5: 아니, 이거 씹어봐요. 씹어봐요, 가운데.
4: 오, 향이 되게 좋은데요? 우와, 맛있네요.
3: 그런데 작업자가 참 단출합니다.
4: 오, 왜 두 분이서만 하세요?
2: 우리 밭이니까 둘이서 하지요.
4: 아, 밭, 어머님 밭이구나.
6: 네. 쏘꾸리 다 갖고 왔네.
2: 어, 나 가져왔지.
6: 쏘꾸리 나 어제 빌리놨는데.
4: 안녕하세요, 어머니.
7: 예, 네, 안녕하세요.
4: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머니?
7: 방풍 들어 왔습니다.
4: 방풍.
3: 드디어 이웃 어르신들이 방풍 수확에 합류하셨습니다.
4: 어머니, 네? 어머니는 일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2: 예. 네.
4: 왜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2: 이웃이니까.
4: 이웃이니까. 네. 그럼 어머니 밭도 따로 있어요?
2: 우리요?
4: 네.
2: 이제 밭이 있었는데 네. 나이가 연세가 들고 몸이 안 간단하니까 다 처리해버렸어요.
3: 주민들이 고령화되며 금오도의 방풍 생산량도 줄었다고 합니다.
4: 어머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만으로 77.
4: 만으로 77.
2: 나도 만으로 75. 47년생. 저도 48년생이요.
4: 아니, 이렇게 다들 연세가 많으세요, 어머니?
2: 그럼 다 많죠. 이제 여기는 젊은 사람들 없어요. 다 늙어 갖고 젊은 사람들은 다 객지 나가버리고.
3: 평균 나이 77세, 무적의 방풍 수확당. 기운이야 예전만 못해도 손놀림 하나는 여전히 노련한 숙련자입니다.
4: 방풍나물이 왜 인기가 많아요?
2: 이게 얼마나 효과가 좋은 건데요. 소화가 잘 돼갖고 아무걸 먹어도 배탈 나는 법이 없어. 이거 하나 버릴 거 없어요. 나물, 나물밭, 건방풍, 떡, 막걸리, 전, 요 뿌리는 또 끓여서 차에 먹고, 베라별 걸 다 해요.
3: 그런데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는 모습이 영 불편해 보이십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8: 몸뚱이가 멍들었어. 이런 돌 깔고 앉아갖고.
4: 돌이 많네요, 사람이.
8: 그렇게.
9: 땅이 그래서 밤

0: 품이 잘 되는 거다고요.
1: 왜요?
0: 예, 돌이 여기 반품은 이렇게 돌이 좀 자갈자갈한 땅이 잘 돼요. 원래가.
2: 배수가 잘 되는 자갈밭은 방풍에겐 천국이지만 돌밭을 일궈야 하는 어르신들에겐 고단한 일터입니다.
0: 아이고 힘들어.
3: 아이고 어디 못 먹었네.
2: 힘든 건 제작진도 마찬가지입니다.
1: 아이고야, 돌밭에 앉아있으니까 엉덩이 아픈데요?
0: 엉덩이도 아프고 그냥 다리도 아프고 엄마 이런다고 이러고 나면 저녁이면 막 끙끙 앓지다.
2: 일이 힘들어도 때를 놓치면 농사를 망치는 법.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방풍나무를 제때 캐줘야 여린순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느새 훌쩍 4시간이 지났습니다. 캐고 나르는 고된 작업이 오후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오늘 수확한 방풍나물은 얼마나 될까요?
0: 4월 20일 200kg.
1: 200kg요?
0: 이거 이제 초벌 빌 때는 비싸요, 겁나게. 네. 한가 많이 한 18만원 뭐 그 정도 가고. 네. 이제 요새 빌 때는 좀 두벌 빌 때는 좀 싸고. 이거 좀 날라주세요. 바빴어요.
1: 어머, 요거요?
0: 네.
1: 이거?
0: 이거요. 저쪽 훌 끌고 와.
4: 나물이라고 가벼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야. 돌덩이 든 것 같아, 돌덩이.
2: 잠정도 들기 힘든 무게를 어르신들이 하려니 참 일이 고됩니다.
1: 어머니,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요?
5: 아이, 방풍인데 안 무겁겠어. 너희 한가마이 40kg가 한가마이라고.
1: 아, 40kg구나, 저게.
5: 그래.
2: 자, 이제는 포장을 할 차례입니다.
1: 몇 킬로씩 잡으냐?
0: 알로 4kg. 박스 1kg 해서 5kg.
2: 방풍은 전잎을 빼고 5kg씩 선별, 포장해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5: 예산은 지금 우리들한테 만원씩만 떨어져도 그냥.
1: 만원씩.
2: 요즘 가격은 5kg 한 상자당 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확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포장 후 상자를 나르는 것도 큰일입니다.
1: 힘드신 것 같아요, 어머니.
0: 힘들어.
1: 되게 무거운 거를 나르시네요.
0: 그래도 적당히 해야지.
2: 해마다 봄이면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 한 시간 이상 상자를 나르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1: 아니, 그동안 이걸 다 두 분이서 하셨어요?
0: 예. 날마다 둘이서 해야지.
1: 아이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0: 아, 그렇게 다리가 아프고 그냥 질질 끌고 안 다녀. 다리가 아파 죽었어.
1: 아, 대단하시네요, 어머니.
0: 힘들어요. 이거 하고 나면 그냥 저녁으로는 죽어요.
1: 아이고.
2: 오후 5시. 드디어 작업이 끝났습니다.
1: 어머니,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0: 네, 이제 집에 밥에 먹으러 가야지.
2: 해지기 전 집에 들어와 저녁을 준비합니다.
0: 방풍전하고 나물 해서 밥 먹으려고, 저녁 먹으려고.
1: 전하고 나물.
2: 방풍철이면 밥상에 제일 자주 오르는 메뉴입니다. 나물을 씻어 먹기 좋게 썰고 양배추까지 손질을 마쳤는데요. 이번엔 냉동실에 얼려둔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대체 요건 뭘까요?
1: 홍합. 홍합은 왜 자르신 거예요?
0: 전을 하면 그런 게 해물 들어가야지. 해물이 안 들어가면 맛있다, 이거 방풍만.
2: 향긋한 방풍에 바다내음 가득한 홍합살을 듬뿍 넣습니다. 여기에 부침가루와 달걀을 넣고 잘 섞은 후 프라이팬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면

0: 향긋하고 쫄깃한 방풍나물 홍합전 완성입니다. 이 계절에만 먹을 수 있는 제철 보양식입니다. 이때 낮에 일손을 보태준 이웃들이 집으로 들어서십니다.
1: 전을 지지든가.
2: 이분들 왜 오신 거예요?
1: 아, 저녁 같이 해 먹으려고 왔어요.
2: 저녁 같이 드시려고? 네.
0: 함께 일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일상인 50년 지기 이웃입니다.
2: 친구분들이랑 같이 생각 좋으시죠?
3: 네.
2: 뭐가 제일 좋아요?
1: 같이 이제 일하고 마음을 맞으니까 같이 항상 일도 같이 하고 놀기도 같이 놀고
0: 음식도 같이 합니다. 이번엔 방풍나물 무침을 준비하는데요. 살짝 데쳐낸 나물을 먹기 좋게 썰어준 뒤 고추장과 된장에 다진 마늘과 참기름을 넣고 방풍나물과 함께 조물조물 무쳐내면 향긋한 봄내음이 가득한 건강한 반찬이 뚝딱 완성됩니다.
4: 드세요? 네? 보세요.
2: 아, 네. 아. 너무 맛있어요. 우와.
0: 입맛 돋우는 방풍나물 무침부터 고소한 방풍전까지. 오늘 수확한 나물로 만든 향긋하고 건강한 방풍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1: 밥 먹읍시다. 얼른 오세요.
5: 얼른 오세요. 밥 먹게.
0: 갓 수확한 방풍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이 아주 답니다. 달아. 달아요.
6: 맛있다. 맛있다.
1: 젊었을 때는 자녀들 키우고 그럴 때는 이걸 갖고 생산으로 해서 팔아서 자녀들 다 공부도 시키고 그랬죠.
6: 방풍이란 것이 참 좋은 거인데 참 아까워요. 근데 이제 힘이 드니까 좀 하다가 말아야지 생각이 나네요.
0: 쌉싸름한 방풍 한 입에 오늘 쌓인 피로를 기분 좋게 털어냅니다. 다음 날 아침 다행히 오늘도 날씨가 화창합니다. 어제 피곤하셨을 텐데 쉬지도 않고 창고에 또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넣어놨던 나물 상자를 왜 다시 밖으로 빼놓으시는 걸까요?
6: 안에 있는 건 내갖고 차가 와서 이제 실고하라고 미리서 여놨다가 이제 내놓는 거예요.
0: 방풍철이면 매일 아침 나물을 수매해가는 차량이 오기 때문에 일찍 나와 준비해야 합니다.
7: 요새 좀 많이 나오나요, 방풍나물이 여기서?
8: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죠.
0: 차곡차곡 쌓이는 방풍나물들. 이 나물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8: 유통센터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큰 25톤 트럭에 싣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9: 네, 가보겠습니다.
6: 네. 네. 이따가 여기 되면 연락해줘.
9: 네, 알겠습니다.
6: 전화요.
9: 네네.
0: 아쉽게도 요즘은 시세가 예전만 못하다는데요. 가격이 얼마 정도 하나요?
8: 지금 이제 한 일관에 한 6, 7천 원? 5, 6천 원? 그렇게 안 돼요. 비쌀 때는 한 2만 원씩 하는데 지금 이제 시기가 좀 많이 지나버려서 그리 비싸진 않아요.
0: 저 멀리 덩그러니 쌓여있는 방풍나물 상자들이 보입니다.
7: 여기 분들이 이렇게 밖에다 내놓으시면 가지고 가시는데.
8: 네. 여기 이제 이름이 다 적혔으니까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
0: 생산자가 지정된 장소에 나물 상자를 내놓으면 수매 트럭이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번거롭게 멀리 나갈 필요 없이 집 앞에서 바로 보낼 수 있어 어르신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고마운 유통 방식입니다.
10: 고생했어요. 네?
8: 남았는데 있어.
7: 이제 다 실은 거예요?
8: 네.
7: 이게 실은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8: 한 37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0: 방풍 상자를 가득 실은 트럭이 서울 정매장으로 출발합니다. 그날 오전 오늘도 어김없이 부부는 방풍밭에 나와 익숙한 손길로 열심히 방풍을 수확 중입니다.
11: 시작하시는 거예요?
1: 네.

0: 오늘 얼마나 하시려고요?
1: 진짜 시간이 뭐 해 넘어갈 때까지 해야지.
2: 방풍철이면 매일 반복되는 일과입니다. 몸이 고돼도 수확을 멈출 순 없습니다.
3: 일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1: 그 어쩌고요. 농사를 이제 있는 거니까 또 지어야 되고 여기 살면 뭐 다른 거 할 거 없으니까 그냥 방풍나물 해서 자식들 학교도 보내고 많이 도움이 됐죠. 그냥 그렇게 그락저락 보고 사는 거죠.
2: 두 번째 향기로운 봄나물 보약을 찾아온 곳은 대구 광역시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청창농이 되어서 미나리 농사 3년째 짓고 있는 김연실입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미나리 수확하는 곳인데요. 우리 이모님들이 이렇게 수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모, 미나리 어때요?
5: 미나리 너무 부드럽고 좋아요.
4: 맞죠?
5: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4: 여기는 대통령 이모 박정희 이모님이라고 우리 집에서 5년째 같이 생활하고 있는 이모고요. 이모, 미나리 어때요?
6: 미나리 좋아요.
4: 어떻게 좋아요?
6: 미나리가 부드럽고 통통하고 굵고 좋네요. 여기가는
4: 통통한 건 이모는 내 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6: 사장님하고 똑같이 닮았네요.
4: 이모지.
6: 아니지. 사장님 통통하니까 이모지. 이모도 통통한 거야.
4: 오늘 점심에 삼겹살 어때요?
7: 사장님 최고다. 삼겹살.
4: 역시 먹는 거로 이모들을 움직여야 돼요.
2: 오전 7시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미나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봄이 되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올라오는 채소로 아삭한 식감과 향으로 식욕을 돋우는데요. 미나리에는 비타민과 페르시카린 성분이 풍부해 간 기능 개선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8: 지금 네. 미나리 한참 좋을 때예요?
9: 네, 지금 저 입장에서는 조금 4월이면요. 좀 끝물이고요. 네, 근데 저희는 요거를 조금 늦게 키운 하우스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짧고 지금 미나리가 좋은 거거든요.
2: 겨울 내내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미나리는 3월과 4월 사이 맛과 향이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9: 아우, 미나리 부드럽다.
2: 어떤 미나리가 좋은 미나리인가요?
9: 좋은 미나리는 식감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좀 두께감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두 잎으로 해서 연한 잎만 딱 손질을 해놓은 게 제일 좋습니다.
2: 신선도 유지를 위해 매일 출하할 만큼만 수확하는데요. 혹시 특별한 수확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8: 이건 지금 어떻게 따는 거예요?
9: 이거는 딴다는 것보다는 벤다라는 말이 맞거든요. 미나리를 수확, 이렇게 벤다, 나수를 이렇게 계속 베잖아요. 바닥에 이렇게 낫을 딱 붙여가지고 네, 이렇게 수확을 해야 됩니다.
2: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낫을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잡고 바닥을 쓸듯이 일자로 베어냅니다.
10: 그냥 이렇게 위에 비면은 이게 다 마디가 잘려나가거든요. 잘려나가면 마디가 야가 생명이거든. 위에 비면은 마디가 없으면 무게도 안 나가고.
2: 하루 수확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 번 낫질을 반복해야 하는데요. 쭈그려 앉은 자세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니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상당합니다.
11: 아우 어려.
8: 그렇게 허리 아프세요, 어머니?
11: 아우, 힘들어요. 조잡아서.
6: 이거 미는 거.
11: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픕니다.
6: 예. 이건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엎드렸다가 앉았다가 이거 드러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11: 다리야.
2: 종일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해야 하는 일. 작업이 많이 고됩니다.
11: 그리고 이게 원래는 물이 꽉 차 있는 데거든요. 지금 물이 없는데 물이 있을 때는 또 그걸 앉아도 별로.
9: 예. 우리 체중 정말 이렇게 물 빠졌을 때 좋을 때 오셨다니까요. 원래 그러면
8: 저희도 고생해야 돼요.
9: 예. 피디님 빠지고 막 꽃 다 베리고 너무 이렇게 예쁜 장화에 흙도 안 묻히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계절마다 이렇게 달마다 미나리 발 빠짐이 조금 다르거든요.
2: 수생식물인 미나리는 습한 환경을 좋아해 물을 충분히 대며 재배하지만 온도에 따라 넣고 빼는 것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9: 지금에 나오는 봄미나리는 땅이 좀 단단해져서 괜찮은데 그때 한번 오셨어야 돼요.
8: 극한가 보네요.
9: 그때 이제 살이 쭉쭉 빠져요.
2: 물이 빠졌다고 해도 여전히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어느새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한낮. 아직 봄이라고 해도 하우스 안은 찜통입니다.
9: 아유, 더워요. 땀 많이 나죠?
2: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작업한 결과 어느새 꽤 많은 양의 미나리를 수확했습니다.
8: 하루에 얼마나 캐시는 거예요?
9: 한 4차, 5차까지도 계속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모님들이 같이 오전에 수확해 주시고 이모님들은 계속 이제 따듬으세요.
11: 한 조금이 남았네.
9: 아, 됐다. 그만하자, 이제.
11: 어?
9: 그만하자.
11: 그만해?
9: 그만하자 하면서 계속 비고 있는
11: 그래,
9: 나는 보고.
11: 그만하자. 이거 갖다 놓으면 안 된다.
9: 가자, 가자. 우후. 이제 엄마 그만.
8: 다 하셨어요?
9: 네, 이제 여기 이제 소쿠리가 없어요. 이걸 이렇게 다 끌고 가면 되는데. 지금 수확했을 때 차 이제 1톤 차에 두 차를 이제 지금 저희가 수확을 했고 수확 양으로 봤을 때는 한 200단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 출하를 위해 작업자들이 미나리를 들고 옮깁니다.
9: 아이고 힘들어.
2: 소쿠리 하나의 무게는 10kg 정도. 반복적으로 옮기니 더 무겁습니다.
8: 무겁지 않아요, 언니?
11: 무거워요, 생물이어가지고.
8: 네. 이걸 다 날르셔야 돼요?
11: 네, 그래야 싣고 가서 작업을 하지.
2: 쌓이는 미나리만큼 고단함도 쌓여갑니다.
9: 됐다. 다들 출발합시다.
8: 네. 이제 어디로 가요?
9: 이제 작업장으로 해서 이제 미나리 손질하고 씻고 포장하는데 가야 됩니다.
2: 그런데 천은 왜 덮는 건가요?
9: 이거는 가면서 미나리가 조금이라도 덜 마르게끔.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추우니까 또 여름 더울 때는 마르지 말라고.
8: 포장하는 데 또 다른 데 있나 봐요, 언니?
9: 네네. 이제 지하수 물이 잘 나오는 곳에서 씻어야 되기 때문에 작업장이 따로 있습니다.
8: 지하수 물이요?
9: 네네. 미나리는 저희가 키울 때도 지하수로 키우지만 씻을 때도 손님들이 바로 드실 수 있도록 지하수, 식수 인증받은 지하수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나갑니다.
2: 수확이 끝난 미나리는 지체 없이 근처 작업장으로 운반됩니다. 도착 후엔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다음 공정을 준비합니다.
8: 이제 오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업은?
9: 이제 여기 미나리를 다 내려서 작업을 하면서 따듬고 씻고 한번 보시죠. 안으로 들어가 따라오세요.
2: 이곳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수북하게 쌓여있는 미나리. 보기만 해도 양이 상당한데요. 사실 미나리는 수확도 힘들지만 선별 과정도 일이 많습니다.
6: 바로 해야지 되지. 놔두면은 시들어갖고 물기가 있을 때 다듬어야지. 다듬기도 좋고 또 싱싱하고.
2: 그럼 미나리는 어떻게 다듬는 건가요?
6: 이렇게 돼가 있잖아요. 여기는 좀 질기거든요. 여기 요거는 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따줘야 돼요. 굵은 거는 좀 이제 가는데 요거는 이렇게 여기 색이 틀리지. 여기는 좀 연하고 요거는 좀 짙잖아요. 여기는 진하고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연하지. 근데 요게 연할수록 부드러운 게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잘라줘야 돼요. 이게 한 개 한 개 우리 손이 다 거쳐야 돼. 그래 먹을 거 못 먹을 거 이렇게 골라내니까 이 수작업으로 되는 거지. 뭐 기계로 이거는 해는 그거는 방식은 없으니까.
2: 전잎과 질긴 부분은 일일이 제거하고 길이를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선 손이 정말 많이 가는데요. 계속 한 자세로 구부려 일하다 보니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6: 예, 양이 많을 때는 한 8시간 정도 하는데 9시간, 10시간까지도 하지.
9: 아우, 어깨 아파, 사장님.
0: 아, 손 많이 가네.
1: 아우 시원해.

0: 백수 사장님 손이야.
1: 이 집 에이스라서 아프면 안 되거든요.
2: 왜 에이스예요?
1: 일을 제일 잘하세요. 제일 오래되기도 했고, 예. 제가 막 뭐라 하면 이렇게 뭐라 하는 게 먹히지 않는 이모예요.
3: 여기서 오래 하셨나 봐요.
0: 한 7, 8년 했습니다.
3: 7, 8년?
0: 네.
3: 아, 그래서 일을 잘하셔서 에이스 소리 감사합니다.
0: 뭐 에이스는 아닌데 사장님이 에이스라 하네요.
4: 이때 작업장으로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5: 안녕하세요.
1: 사훈이 안녕하세요.
5: 네.
1: 미나리 사러 왔어요.
2: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1: 미나리 사러 왔어요.
2: 미나리? 왜 직접 여기까지 오셨어요?
1: 여기서 사는 게 맛이 달라요.
2: 어떻게 달라요?
1: 좀 더 싱싱하다고 할까? 네.
6: 정구지는 서비스 해줄게.
5: 아이고. 단골.
1: 네.
2: 자주
1: 네.
2: 오시는 분들이요?
6: 자주 오는 언니들이에요. 그래서 종구지는 지금 이 언니는 잘 해먹거든요. 근데 저 언니는 못 해먹어요.
1: 이거는 좀 종구지가 살짝 끼품인데 어차피 같이 나눠 먹으려고 다 드실 수 있는 거거든요. 팔아야 되는 걸 자꾸 줘서 괜찮아요.
4: 방금 수확한 미나리를 포장합니다.
1: 다 같이 계산할까요?
5: 네, 알겠습니다.
1: 산책 없는데요?
5: 다음에 또 사가시면 제가 그때 가서.
1: 카드도 많이 하시는데 현금으로도 많이 하세요.
5: 네, 들어가시네요.
1: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1: 네.
2: 이게 지금 그럼 이게 얼마인 거예요, 이게?
1: 이게 지금 13,000원.
5: 저랑 들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삥 뜯으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 네. 또 39,000원이죠.
1: 39,000원. 네,
5: 죄송해요. 아무래도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조금 더 비싸죠. 네. 신선도도 떨어지고.
2: 그래서 이렇게 직접 오셔서 하는구나.
5: 네, 얼굴도 볼 겸. 오면 또 서비스 사장님 통이 커가지고 서비스를 많이 주십니다.
1: 가세요.
4: 이렇게 현장 판매되는 양만 해도 매일 100단 이상입니다. 어느새 점심시간입니다.
1: 앞으로 가자.
2: 여긴 어떤 일이세요?
1: 네, 오늘 다들 고생 많이 해가지고 또 미나리에는 삼겹살이라서 제 같이 이제 삼겹살 납품하는 집이에요. 미나리 납품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4: 오전에 약속한 대로 작업자들과 함께 미나리 삼겹살을 먹으러 왔습니다. 일단 고기부터 굽기 시작합니다.
1: 힘들게 아침부터 노동을 했으니까 고기를 먹어줘야 돼요.
4: 삼겹살과 찰떡궁합인 싱싱한 미나리도 먹기 좋게 숭덩숭덩 잘라 불판 위에 같이 올려줍니다.
1: 미나리는 게 길기 때문에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옮겨지고 끝에다가 고기를 얹고 이렇게 쌈장을 묻혀가지고 드시면 조금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4: 미나리에 삼겹살을 올리고 여기 묵은지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는 마성의 맛이라네요.
7: 생선도 잘 되고 피도 맑게 해주고 건강에도 좋고 뭐도 질리지가 않아요.
8: 미나리 특유의 향은 너무 맛있고 삼겹살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서 깔끔하게 맛있습니다.
4: 입안 가득 퍼지는 봄 향기가 잃어버린 입맛을 제대로 살려.

0: 이 나이에 집에서 나올 수, 갈 수 있다는 곳이 있는 것. 예, 나와서 동료들하고 얘기도 하고. 재밌어요, 일단 나오면.
1: 여럿이 함께 나누는 밥 한 끼에 다시 일할 힘을 얻습니다. 식사 후 다시 작업이 이어집니다. 수확과 선별,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은 세척입니다.
2: 흐르는 물로 닦으시네요?
3: 네, 지금 여기 밑에서 보면 계속 지하수가 흐르고 있어요. 물이 흘러줘야지 여기에 이제 붙어있던 이런 전잎들이 이제 떠내려가고요. 지금 지하수물로 지금 계속 씻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하수물이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1: 세척도 그냥 씻는 게 아니라는데요.

0: 팀의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1: 털어내듯이 씻네요.
2: 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이게 길게 붙어있는 얘들이 잘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이렇게 하면 잘 씻어내려요.
0: 먼저 물속에 미나리를 넣고 양손으로 흔들어준 뒤 물 밖으로 들어 올리면서 손목을 탈탈 털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선별 과정에서 미처 골라내지 못한 이물질도 털어내고 깨끗하게 씻긴다고 하네요. 작업자가 한 입 베어 먹습니다.
1: 그냥 먹어도 돼요?
2: 네, 괜찮아요. 저희들은 이거 일하면서 목마르잖아요. 바쁜데 물 먹으러 갈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미나리 막 먹으면서 이 많이 합니다. 씻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저희는 아줌마들은 못 먹거든요.
0: 이제 대망의 마지막 단계인 포장. 200g부터 1kg까지 판매처에 따라 다양한 규격으로 판매합니다. 그런데 이건 뭘까요?
2: 이거 지금 저희가 미나리가 길잖아요. 네. 미나리를 포장할 수 있는 받침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0: 미나리가 꺾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받침대. 덕분에 흐트러짐 없이 깔끔한 포장이 가능합니다.
1: 흐트러가지고. 이건 어디서 나셨어요?
2: 이거 아버님이 제작하셨습니다. 오랜 노하우로 이것저것 장판부터 해서 비닐 많이 바꾸셨는데 이게 제일 좋아요.
0: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수제 받침. 수십 년 농사 현장에서 쌓인 아버지의 지혜 덕분에 긴 미나리가 상처 하나 없이 깔끔하게 포장됩니다.
2: 매출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2억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1: 미나리로만?
2: 네.
0: 이제 포장까지 마친 미나리가 전국 각지로 나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판매되는 물량이 얼마나 될까요?
3: 하루에 치면은 이게 500g에서 500g, 800g, 1kg 이렇게 해가지고 총 합의해서 한 거의 100kg 정도 가량 나가고 있어요.
1: 100kg 하루에?
3: 네. 네.
0: 주문량을 맞추려면 오후에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1: 퇴근하시는 거예요?
2: 네.
1: 좋으시겠네.
2: 네. 좋아요. 일할 때는 퇴근할 때가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0: 수북히 쌓인 이 미나리는 뭘까요?
2: 이제 버릴 거예요. 이제 따놓고 나서 남는 이파리.
1: 이걸 다 버려요?
2: 네. 엄청 많이 나와서. 네. 진짜 많이 나옵니다.
1: 이거 너무 아까운데?
2: 아니에요. 아까워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다시 저희가 이렇게 텃밭이나 이런 데 거름으로 쓰기 위해서 하거든요.
1: 거름으로.
0: 청소를 하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다음 날 아침 작업자가 이른 시간부터 뭔가를 꺼내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2: 이거 오늘 가공 나갈 거예요. 미나리 오늘은 이제 즙을 짤 건데 즙이 생각보다 인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오늘 120kg 들고 갑니다.
0: 부모님 농사를 이어받고 올해부터 가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 어저께 이제 저희가 미나리를 딱 작업을 해놨잖아요. 이게 재고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정말 신선한 걸 가져가서 잘아야지 미나리 맛도 좋거든요.
0: 맛은 똑같지만 판매하기엔 상품성이 떨어지는 미나리들. 버려지는 것이 아까워 고민하다 가공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주 이곳에 제품을 만들러 옵니다.
2: 달성군 농민들이 이렇게 저희 제처럼 즙이라든지 아니면 딸기잼이라든지 농사 짓는 농산물을 여기에서 이제 가공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로리.
1: 이게 젖어서 더 무거운 거 아니에요?
2: 네, 젖어서 무겁지도 하지만 원래 무게가 있으니까 작업자들이 많이 담아놨네요.

0: 이거 저희 안에 옷 입고 들어가셔야 돼서.
1: 네, 네. 여기서 그 아, 저만 해요. 그런 게 아니야라. 여기도 다 바깥부터. 아, 네.
2: 공장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제작진도 위생복으로 서둘러 갈아입습니다.
3: 안녕하세요.
2: 공장 안에 먼저 와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누구실까요?
4: 저희는 이제 달성군청에서 이제 농업인들이 가공 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함께 도와드리고 이제 기술 지도, 교육 이렇게 생산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드디어 가공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1: 이거 지금 소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여기 있는 걸 살균하는 거죠.
2: 1차 세척한 미나리를 소독수에 넣어 살균하고 다시 초음파 세척기에서 세 번 더 씻어냅니다. 먹거리만큼 위생만큼은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5: 소독수라서 소금물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한번 세척하고 여기 맹물로 한번 더 세척해서 완벽하게 세척을 하는 거예요.
2: 이렇게 미나리가 깨끗하게 손질을 마치면 이제 본격적인 가공 작업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건 뭘 하는 걸까요?
1: 즙을 짜기 위해서 물기가 많이 들어가면 또 물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탈수를 하려고 미나리를 조금씩 넣고.
6: 아, 탈수기예요?
1: 네.
2: 물기를 쭉 뺀 미나리가 가른 다음 코스는 절단입니다. 즙이나 가루를 만들기 위해선 절단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4: 성분이 더 잘 불어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잘게 자르고요. 건조를 할 때도 이렇게 잘게 자르면 수분이 빨리 증발돼서 색깔도 잘 유지가 되고 빨리 건조할 수가 있어요.
2: 잘게 절단한 미나리를 추출기에 넣고 물을 부어줍니다.
1: 미나리 30kg, 물 30kg. 이거 50대 50 비율인 거죠.
2: 그럼 미나리 추출액이 완성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1: 20시간을 추출합니다. 계속 낮은 온도로 해서 추출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어차피 오늘 내로 작업 시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또 이제 작업을 뺄 거예요.
2: 바로 다음 제품 생산을 시작하는데요. 이번엔 미나리 가루를 만들려고 합니다.
1: 이렇게 분쇄되어서 나온 거를 2kg씩 이렇게 판에 부어가지고 건조실로 들어갈 거예요.
2: 미나리 가루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건조입니다.
1: 이거는 45도에서 55도 사이에서 저온으로 해서 건조를 합니다.
2: 이제 24시간 동안 건조한 미나리를 꺼내는데요. 잘 말랐을까요?
1: 잘 말랐죠. 만졌을 때 이렇게 바스락거리면서 네, 과르가 될 정도로 네, 잘 말랐습니다.
2: 야, 정말 바싹 잘 말랐는데요. 미나리는 높은 온도에서 말리면 색이 변하고 영양소도 파괴되기 때문에 저온에서 천천히 건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공정인 분쇄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고운 초록색 가루로 완성돼 나옵니다. 미나리 가루는 밥 지을 때 넣어 풍미를 살리기도 하고 우유에 섞어 건강 음료로 마시기도 한다네요.
6: 선생님 여긴 어디예요?
1: 이거는 여기에 이제 통에 담을 용기인데요. 이거를 이제 에어로 안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2: 이미 살균을 마친 병이지만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미세한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강한 공기압으로 다시 한번 털어냅니다. 그 다음 가루를 담습니다.
1: 포장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지금 보다시피 하나하나 손으로 넣어야 됩니다. 저희 이제 가공센터는 물건을 이렇게 만들고 어느 정도 생산을 할 수 있지만 대용량으로 해서 생산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거든요.
2: 대량 생산 공정이 아니다 보니 뚜껑을 닫고 포장하는 모든 과정이 사람 손을 거쳐야만 합니다.
4: 지금 안에 실링지를 넣고 있잖아요. 이거를 실링지가 딱 뚜껑을 열어도 딱 밀봉이 되어 있게 실링하는 기계예요.
2: 아침부터 종일 고생한 끝에 미나리 가루 제작이 끝이 났습니다.
1: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4: 네.
1: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4: 네.
1: 네. 고생하셨어요. 네. 맛있게 하세요. 네, 찾아주신.

0: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2: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0

0: 200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1: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2: Happy New Year!
3: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4: Happy New Year!
0: (웃음)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From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우리는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죠. 목표 지점까지 완주하기 위해 날씨와 지형, 컨디션 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무병장수를 향한 긴 레이스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로 건강검진이죠. 하지만 아프지 않는 이상 소홀하기 쉽습니다.
1: 굳이 이걸 검사해야 되나? 조금 신경 쓰면 되겠지. 솔직히 병원 가기가 귀찮았던 것도 있고.
2: 이게 대상이 되기 전까지는 해볼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혹시나.
3: 저는 크게 암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안 했고 또 바쁘

0: 보기도 하고.
1: 건강검진을 통해 질환을 발견한 경우가 무려 30%에 이를 정도로 검진은 건강관리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정해진 나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연령과 상황에 맞는 건강에 대한 체크들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잘 받았다 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맞는 효과적이고 올바른 건강검진, 그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0: 70대 초반의 서형운 씨는 건강검진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1: 작년에 보니까 좀 어려운 일을 좀 한번 겪으셨더라고요. 네. 그죠? 예. 네. 그래서 혹시 그때 내시경 하셨던 거 보신 적 있으세요?
2: 예, 예.
1: 아, 보셨어요? 네, 네. 그래서 꾸준히 정기적으로 검진 받아보셨던 덕택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기에, 그죠? 예. 네. 조기에 위암을 발견하실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0: 그는 국가검진을 통해 위암을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1: 그래요. 2020년에 또 국가검진으로 위내시경을 하셨던 분이고요. 거기서는 이제 조금 심한 위염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제 작년에 국가검진을 하셨을 때, 내시경상에서, 다행히 진행성 위암이 아닌 조기 위암으로 발견이 되셨고, 수술해서 1기로 예, 진단이 되셨습니다. 네.
0: 2년 만에 위염에서 위암으로 진행된 병변. 만약 추적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2: 건강이라고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건강보험이 저렇게 나오니까 당황스럽죠. 진짜 좋았어요. 항암 치료를 안 받는 것만 해도 황승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0: 위 절제 수술 후 9개월이 지났는데요. 살은 빠졌지만 체력은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3: 이제 막 먹는 양 늘어나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많이 내려가면서 또 배 뒤틀리고 아플 수 있거든요.
2: 예, 예.
3: 그러니까 드시는 거 꼭꼭 씹어서 나눠서 드셔야 돼요.
2: 예, 예.
3: 그다음에 단백질, 고단백 음식이랑
2: 예,
3: 그다음 탄수화물 좀 적은 거.
2: 예.
3: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단순 당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초콜릿, 뭐 예. 꿀, 설탕 뭐 이런 거 들어간 것들이 더 이제 더 빨리 내려가게 하거든요.
2: 예.
3: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2: 예.
3: 많이 드시면 안 돼요.
2: 예.
3: 진짜. 네.
0: 위암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선 내시경 검사 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 만약에 위 내시경 검사를 하셨을 때 헬리코박터균이 검출이 됐다 하신다고 하면 제균 치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시경을 했을 때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암의 전환 병변들이 발견이 됐다면 주치의랑 상의하시면서 검진을 자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0: 수술 후 식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자극적인 음식 대신 영양소에 맞춰 골고루 챙겨 먹습니다. 하지만 늘 시간에 쫓겨 생긴 빨리 먹는 식습관. 아직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4: 천천히 몰라 노력하는데 그 한 70년 이상을 그렇게 먹다 보니까 쉽게 안 고쳐져요. 친구들하고 같이 먹을 때는 대화도 하고 하니까 한 10분은 되는데 이제 식구끼리 먹으면 말 않고 먹으니까 그냥 한 5, 6분 고친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게 다 없어져 금방.
0: 건강에 대해 느슨한 생각이 들 때면 처음 암 진단 결과지를 봤던 그날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4: 뭐 돈 있으면 뭐예요? 에? 사람이 아프면 아무 낙이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이 참 중요하다.
0: 갑작스레 찾아온 위기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습니다. 질병은 하루라도 빨리 발견하고 건강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0: 30대인 김민구 씨는 최근 몸에 변화가 생기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검진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다는데요. 혈압을 재자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1: 제가 한 2년 조금 넘는 기간에 15kg 정도가 쪘으니까 조금 많이 찌기는 했죠, 그 사이에. 가장 크게 바뀐 거는 라면을 뭐 두 봉지, 세 봉지를 먹어도 뭐 배가 아픈 적이 없었는데 37, 6 되니까 라면이라든지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프더라고요. 매운 음식을 먹어도.
0: 한 해 한 해 달라지는 몸 때문에 검진은 그에게 피하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1: 솔직히 두려운 것도 있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 봐. 그리고 아무리 내가 살이 쪘어도 아직은 건강할 거라는 막연한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
0: 그렇다면 검진 결과는 어떨까요? 정확한 상담을 받기 위해 박영민 교수를 찾았습니다.
2: 결과를 좀 봤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네. 먼저 이제 전체 콜레스테롤이 255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게 한 200 이하가 제일 좋고 또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 186이 나오셨어요. 네. 생활 습관으로 안 좋으신 거는 좀 흡연하고 흡연. 계신 네. 게 좀 있고 그다음에 키랑 몸무게 비율상으로도 네. 비만. 네. 그다음에 복부 둘레상으로도 비만. 예. 네. 혹시 가족력으로 심장이나 뇌 쪽으로 좀 일찍 그 질환이 있으시거나 그랬던 분들은 없으세요?
1: 아버지가
2: 고혈압 말고는 없으세요?
1: 중학교 때 뇌졸중.
2: 네. 아, 그래요?
1: 네네.
2: 그렇다고 하면은 적어도 나쁜 콜레스테롤이 엄격하게 130 미만으로는 조절이 되셔야 돼요.
1: 네.
2: 식생활도 그닥 좋지는 않으실 것
1: 네,
2: 같아요.
1: 네, 좀 야식을 좀 많이 먹었어요.
2: 그죠. 네. 네. 사실 야식을 네. 먹게 되면 네. 주로는 굉장히 기름진 음식 같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닭고기를 하나 먹더라도 치킨이라든지 네,
1: 튀김 네, 종류.
2: 튀김 종류로 먹고 그것도 양도 좀 많아지는 경향이 좀 있죠.
1: 네, 네, 네. 네,
2: 그런 부분들이 좀 조심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체중 감량이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될 것 같고 네. 금연이랑 같이 해서 잘 되면 혈압도 좀 더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콜레스테롤도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네. 그렇게 2, 3개월을 해보고도 이제 콜레스테롤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네. 네. 그때는 약을 처방 받으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콜레스테롤 약.
2: 네.
1: 아, 네.
0: 예상보다 좋지 않은 검진 결과를 받아 당혹스러운 김민구 씨. 뇌졸중에 대한 가족력도 있지만 그동안 젊은 나이라 안심했던 것이 큰 우산이었습니다.
1: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높다라는 것도 오늘 처음 알긴 알았어요. 관심이 없었죠. 솔직히 아프지 않은 이상 병원을 찾아가지를 않았으니까. 혼자 사는 건 아니고 가족도 있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0: 혈관벽을 좁게 만드는 고지혈증의 경우 혈액검사를 통해 간단히 진단해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혈액 1dL 안에 총 콜레스테롤은 200mg, LDL 콜레스테롤은 130mg을 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 LDL 콜레스테롤이 160 이상, HDL 콜레스테롤이 40 미만이라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지혈증을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혈관에 기름 찌꺼기가 축적되면서 전신에 있는 혈관에 동맥경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경동맥과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오면 뇌졸중이 발생하고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오면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사지로 퍼지는 말초동맥에 발생하면 하지귀사의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진단되면 유의해야 하는

0: 있는데요. 남성은 만 24세 이상, 여성은 만 40세 이상부터 4년마다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있다면 검진기간을 달리해야 합니다.
1: 국가검진은 콜레스테롤 검사는 이제 4년마다 주기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비만하거나 아니면 가족력으로 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당뇨나 고혈압 같은 또 실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1년마다 또는 2년마다 한 번씩 꾸준히 콜레스테롤 검사를 시행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20대 초반인 임승미 씨는 생애 두 번째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지만 혹시나 몸에 이상이 있진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2: 제가 식습관이 안 좋다 보니까 뭔가 나빠지는 게 있을 것 같고 혼자 자취하다 보니까 배달 음식 기름진 거나 매우고 짠 거 많이 먹다 보니까 혹시 안 좋아질까 봐.
0: 그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주일 후 다시 만난 임승미 씨. 그런데 결과지를 살펴보는 그의 표정이 편치 않아 보입니다.
2: 공복혈당이 100 미만이어야 되는데 103이 나와가지고 공복혈당 장애 의심이 나왔고요. 혈압이 수축기가 120에서 139인데 133이 나와서 조금 높은 편이라고 나왔어요. 무슨 말씀 하실지 걱정돼요.
1: 앉으세요. 네. 지금 이제 고혈압 전단계라고 해서 가장 좋은 거는 120에 80 미만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뭐 검진 시에 의외로 좀 긴장하거나 그러면 나올 수는 있어요. 살짝 높게 나올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이 부분은 혹시 이제 직장에서나 집에서 혈압을 측정하실 수 있으면은 조금 중간중간 한번 재보셔서 변화 추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공복혈당이 103으로 나와서 이것도 살짝 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한 가지 이제 생활 습관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자주 술을 드시는 건 아니긴 한데, 그죠? 아니긴 한데, 한번 먹을 때 양이 조금 많으신 편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습관들을 조금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이 나온 거고요.
2: 지금은 좀 안심은 되는데 앞으로 운동이랑 식습관을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3: 얼마나 좀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2: 주 2회?
3: 주 2회?
2: 1회 이상?
3: 주 1회 이상?
2: 친구들이랑 만나서 반가워서도 먹기도 하고 하루가 끝나면 이렇게 맥주로 한 잔 딱 먹으면 상쾌하게
3: 조절을 하시는다고 그렇게?
2: 네, 한 번 먹을 때 너무 많이 먹는다고 하셔가지고 좀 그냥 카페나 이런 데로 가는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0: 혈당이란 혈액 속 포도당 수치를 말하는데요. 특히 아침 공복 혈당 수치가 126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또 100에서 125 사이라면 당뇨 전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의 경우 혈당 수치를 상승시킬 수 있어 당뇨 전 단계라면 섭취를 제한하거나 피해야 합니다. 전당뇨 인구 1,500만 명 시대, 젊은 층에서도 이제 혈당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나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굉장히 보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이제 만성 질환과 관련된 성인병과 관련된 공복혈당이라든지 아니면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것들은 이제 나의 몸의 변화나 아니면 연령에 따라서 조금 변화하면서 그게 이제 실제로 치료받아야 할 상태로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0: 50대에 접어들면서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고 있다는 박민구 씨.

0: 걱정하는 것은 혈관 건강과 대사성 질환입니다. 매해 변화가 느껴진다는데요.
1: 제가 기록을 한 10년 이상을 쭉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씩 올라가기는 하는데요.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는데 모르죠. 뭐 올해는 또 봐야죠. 네네. 당도 약간씩 올라가고 지방 수치도 좀 올라가고 하기는 합니다.
0: 검진 시 그가 유념하며 살피고 있는 건 몇 년 전 진단받은 지방간입니다. 그 사이 지방간에 변화가 좀 생겼을까요?
2: 여기 이제 복부 초음파 하신 건데 이 콩밥보다 하얀 느낌이 그 지방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심하지는 않으시고요.
3: 지방간은 그럼 제가 술을 거의 안 하거든요.
2: 네.
3: 그 지방간이 있다고 그래서 그럼 제가 체중을 더 빼야 되나요?
2: 그렇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 지금 뭐 표준 체중에는 거의 가까우시긴 해서 이게 이제 뭐 드시는 거에서 혹시 좀 탄수화물이나 이런 부분 위주가 되시지는 않으세요?
3: 쉬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세요. 사실은
2: 네. 근데 이제 한번 보셔가지고 본인이 식사 얘기 한번 써보시는 것도 그런 부분은 네. 나쁘지는 않으세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한 1, 2kg 정도는 살짝 정도 조절하시는 건 저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0: 경동맥 총 술을 마시진 않지만 중년에 접어들면서 생긴 지방간.
2: 갑상선 결절.
0: 지방간은 암 발병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인데요. 간 전체 무게의 약 5% 이상 지방이 끼면 지방간을 진단받게 됩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지방간염을 거쳐 간이 딱딱해지는 섬유화, 그리고 진행되면 간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지방간은 간 세포암뿐 아니라 유방암과 대장암 등 암 발병률을 높이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알코올성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수가 월등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탄수화물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전환되고 과잉된 탄수화물이 지방산으로 바뀌면 간세포에 지방이 축적돼 지방간이 유발됩니다. 특히 대사성 질환이 늘어가는 중년은 더 주의해야 하죠.
2: 지방간이라고 하면 이제 간 초음파나 상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그것을 진단 내리게 되는데 간 기능 수치를 같이 보기 때문에 간 수치상에서 큰 이상이 없다고 하면 먼저는 내가 체중과 관련된 부분, 생활습관과 관련된 부분에서 더 교정할 것이 없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흔하게 보는 수치가 AST, ALT라는 수치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정상보다 조금 올라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혹시나 그 부분이 약을 처방을 받다거나 해야 될 부분이 아닌지 추적 검사를 받아야 될지를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면 체중 감량이 필요한데요. 약 5%만 감량해도 지방간뿐 아니라 대사성 질환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2: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열량을 좀 떨어뜨리는, 특히 이제 탄수화물 양을 좀 줄이는 그런 식단들은 필요할 것 같고요. 체지방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하시는 게 지방간을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0: 40대에 접어들면서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시작했다는 김경민 씨. 그런데 최근 위장장애 증상이 나타나 고생 중입니다.
4: 제가 이제 좀 체기가 좀 심해요. 그럴 때마다 소화기 계통이 안 좋으니까 제가 뭔가 소화를 좀 못 시켜서 아니면 뭔가 이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대상이 되기 전까지는 해볼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혹시나. 네.
0: 위암에 대한 걱정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위 내시경 검사는 만 40세 이상 대상자라면 2년마다 무료로 검진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아, 네. 결과도 갖고
0: 과연 있군요. 결과는 네. 어떻게 나왔을까요?
2: 근데 여기 이제 위랑 식도 경계고요. 그다음에 네. 쭉 들어가서 심한까지 봤을 때 특별히 뭐 궤양이라든지 혹이라든지 안종기 의심될 만한 주지 검사할 만한 이런 부분들은 없으셨고 약간의 염증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크게 막 문제가 되실 정도는 아니셔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워낙에 이제 뭐 이러시다 뭐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관리하시고 뭐 자극적인 음식 같은 걸

0: 좀 조심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알겠습니다.
2: 뭐 윈니 시장 같은 경우는 40대부터 진행이 되니까 네. 그 부분도 계속 내 후년에 또 나오게 되면 꾸준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자, 이제 검사 덕에 막연한 두려움이 안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4: 체기도 많이 있는 상태에서도 그 위내시경 받고 결과를 받았을 때 특별한 거 아닙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안도감이 좀 있으면서도 앞으로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더 지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2: 아 그래요.
3: 네네. 그렇다면 위장 검사는 내시경과 조영술 중 무엇을 받아야 좋은 걸까요?
2: 사실 이제 내시경을 시행하면서 어떤 병변이 발견됐을 때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조직 검사를 해서 나쁜 악성인지 아니면 뭐 양성인지를 또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검사인데요. 그에 반면에 이제 위장 조영술 같은 경우에는 위를 좀 부풀 수 있는 발포제와 위 표면을 코팅할 수 있는 이제 조영제를 실제로 먹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엑스레이 찍듯이 찍어가지고 그거를 판독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위의 상태를 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코팅이 잘 되면 그 좀 더 정확하게 보는데 코팅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은 또 정확도가 떨어지고 위장 검진이라고 했을 때는 좀 위장 촬영보단 위 내시경을 조금 더 좀 추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특히 각종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4, 50대의 경우 암에 대한 위험 요인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6대 암인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과 폐암, 그리고 대장암과 간암에 대한 국가암검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일반검진의 경우엔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그리고 만 19세에서 64세 의료급여 수급자는 2년마다, 또 비사무직은 1년마다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않고 받는다는 김선자 씨. 그런데 혈압이 좀 높습니다.
5: 젊었을 때는 저혈압에 가까웠는데 지금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6: 마지막으로 이거 오늘 말고 마지막으로 잰 게 언제신데요?
5: 한 1년 전쯤.
3: 1년 만에 혈압을 잴 정도로 김선자 씨는 평소엔 따로 건강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요즘 걱정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바로 뼈 건강입니다. 만 54세와 66세 여성이라면 뼈 스캔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 무릎 주위가 이렇게 눌러보면 아파요. 그러니까 밑에 염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누르면 아픈 걸 느껴요. 그것도 나이가 드니까 주위에서도 골밀도 정도는 뭐 해봐야 된다 그러기도 하고 실내에서 일을 하니까 바깥에 햇빛이나 이런 걸 잘 안 쬐고 이러니까 좀 뼈에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더라고요. 네.
3: 그녀가 생애 처음으로 받은 골밀도 검사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2: 요 빨간 거가 골다공증, 노란 거가 이제 골감소증, 녹색이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보면 아시겠지만 이 뼈의 수치 자체가 마이너스 2.5가 골다공증과 골감소증의 기준이거든요. 한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2.4 정도 돼요. 네, 그래서 골다공증까지는 아니고 대신에 이제 골감소증이라고 진단 내릴 수 있는 정도는 돼요. 관리하지 않으면 또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으로 바뀔 수 있는,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태는 되시는 건 맞아요.
3: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으로 인해 골절이 발생할 위험은 50세 이상 여성의 경우 10명 중 3명, 50세 이상 남성은 10명 중 1명일 정도로 중년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인데요. 골다공증은 뼈 스캔을 통해 뼈의 밀도를 측정하고 점수화시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골밀도를 나타내는 T값이 마이너스 2.5 이하이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하고 폐경된 여성에게서 그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대부분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골절이 발생한 후에야 알게 되는데요. 골다공증 전 단계인 골감소증부터

0: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1: 골다공증 치료제를 따로 뭐 먹을 필요까지는 않으시긴 한데 이제 칼슘 비타민 D를 좀 꾸준히 복용하시고 또 일상생활 식단에서도 좀 칼슘이 풍부한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우유나 치즈나 뭐 멸치 이런 것들 좀 잘 꾸준히 좀 드시면서 꾸준히 운동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운동은 어떤 운동 하세요?
2: 운동은 거의 안 하죠.
1: 안 해요?
2: 산책 정도만 조금.
1: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산책처럼 하시는 것도 몸무게가 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아파트 같은 데서 계단 오르기 이런 부분들도 이제 뼈 건강에 많이 자극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골 감소증이 또 경계에 있는 경우에는 한 1, 2년 요 정도 후에 다시 한번 골밀도는 따로 저한테 오셔가지고 검사를 받아보셔서 뭐 골다공증 치료를 해야 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인지하지 못했던 뼈 건강. 진단 후 김선자 씨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졌습니다.
2: 이제는 정기검사 꼭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싫어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그런데 문제는 많은 수검자들이 검사를 하는 1차 검진은 받지만 이후 상담이 필요한 2차 검진은 잘 받지 않는데요. 2차 검진 수검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검진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꾸준한 건강관리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 결과표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결과표를 맨 처음에 딱 받게 되면 처음에 이제 종합소견이라는 게 나옵니다. 보통은 뭐 정상 A, 정상 B,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질환 의심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구들의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뭐 정상 B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반 질환이 의심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각각의 소견들이 어떤 부분일지는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결과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옆에 이제 참고치랑 대조해서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의 어떤 나이, 그러니까 내 지금 나이에 비해서 심혈관의 나이는 어떤지. 그걸 또 건강신호등이라는 부분으로 또 표시를 해줘서 만약에 나의 나이보다 심혈관 나이가 더 많아졌다면 왜 심혈관 나이가 많아졌는지를 보여주면서 아, 이런 요인들을 내가 좀 고치게 되면 심혈관 나이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검진에 대한 결과들이 하나하나 나오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권고의 문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뭐 상담이나 뭐 추가적인 검사, 진료를 받아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60대 초반의 백유환 씨. 흡연가인 그는 폐 건강이 걱정입니다.
3: 거의 뭐 한 40년 됐죠. 40년 됐는데 뭐 초기에는 한갑 정도 한 40대, 50대 중반까지는 한 한갑 반에서 두갑 뭐 며칠 동안 뭐 어떨 때는 아이고 피우지 말자 그래가지고 시도를 하다가 회사 나와서 무슨 일이 있고 뭐 거래차고 막 이렇게 되면은 안 피울 수가 없어요.
0: 괴로움을 잊기 위해 담배에 의지했던 백유환 씨. 하지만 폐암에 대한 걱정에선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국가 암 검진을 이용해 폐 CT 촬영을 해보는데요. 일정 이상의 흡연 경력이 있는 경우 만 54세 이상에서 2년에 한 번 저설량 폐 CT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의 폐 상태는 어떨까요?
1: 폐가 우선은 이제 CT를 쭉 찍어가지고 어떤 결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다행히 폐 결절들이 혹 같은 게 있는지 본 거에서는 다 괜찮게 나왔어요. 혹시 요즘에 이렇게 좀 운동하시거나 뭐 등단하시거나 이럴 때 숨차거나 그런 느낌 없으세요?
3: 조금 그런 거예요.
1: 예전보다. 예. 그죠? 예. 왜 그러냐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0: 특히 왼쪽 폐에 비해서 오른쪽 폐가 이렇게 둥글둥글둥글둥글 약간 폐기종이라고 해서 공기 주머니가 많이 커져 있는 상태예요. 이유는 뭐다?
1: 담배.
0: 그렇죠. 담배. 미세하게 약간 환한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그런 소견들이 폐기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좀 걷는데도 숨이 차시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서는 흡입기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치료의 단계까지도 넘어가시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지금 아주 초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단 증상을 느낄 심각할 정도는 아직까지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담배를 끊는다고 해서 되돌릴 수는 없어요. 단, 지금 무조건 어쨌든 담배를 끊으시면, 금연을 하시게 되면 이게 확확확확 진행되는 건 분명히 막을 수는 있어요.
2: 생각지도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제는 금연만이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폐검사는 언제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까요?
0: 폐안검진은 만 54세에서 74세에 해당되는 환자분들 중에서 30감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피운 양과 피웠던 기간을 합친 곱한 그 비율이 30감년 이상인 분들한테는 2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 그렇다면 폐암은 엑스레이와 CT 촬영 둘중 어떤 검사를 해야 할까요?
0: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병원 가더라도 뭐 기침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가래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서 뭐 폐렴이라든지 아니면 결핵 같은 여부, 그다음에 혈압이 오래되면은 심장이 커지는데 그런 심비대 상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좀알 수가 있습니다. 좀더 급성의 질환들을 얘기하자면 뭐 폐기종이라든지 아니면 흉수와 같은 그런 질환들도 당연히 엑스레이상으로 진단 내릴 수 있는 질환에 속하긴 하는데요. 이런 흉부 촬영의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아주 작은 폐의 결절 같은 것들은 흉부 촬영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폐암 검진의 방법으로서는 좀 제한이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저선량 CT를 보통 촬영하는데 그런 흉부 CT 같은 경우에는 5mm보다 작은 결절에 대해서 실제로 발견할 수 있어서 폐암 검진에 유리하다고 보면 되고요.
2: 흉부 엑스레이 촬영은 흔하게 시행하는 검사로 폐렴, 폐결핵, 심장 비대와 늑골의 이상 등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엑스선 촬영의 가장 큰 단점은 심장 뒤쪽에 병변이 숨어 있거나 병변이 작을 경우 발견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때 이용하는 것이 바로 흉부 저선량 PET-CT 검사입니다. 저선량 PET-CT는 방사선 노출량이 일반 CT의 6분의 1 수준이지만 약 5mm 미만의 작은 병변도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0대 초반의 허유라 씨는 최근 암 검진에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종합검진으로 유방암 검사를 처음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3: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여자들에게 흔한 갑상선암이나 그런 질병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하게 됐고, 유방 촬영술도 이제 나이가 조금 되니까 혹시 몰라서 예방차 하게 되었습니다.
4: 네.
2: 검사 결과가 궁금한데요.
0: 유방을 이제 검사를 하셨는데, 촬영을 한 거에서 보면은 양쪽 이런 식으로 이제 균질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살짝 이제 혹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비대칭 유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소견들이 약간은 보여요. 네, 약간은 보이고, 그리고 이제 얘기한 것처럼 침밀 유방이라고 해서, 조금 밀도가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유방 촬영으로는 조금 유방에 대한 검사가 완벽하지 않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갑상선
2: 침밀 유방으로
0: 같은
2: 유방
0: 건데.
2: 초음파 추가 검사를 권유받았는데요. 우리나라 여성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침밀 유방은 유방 조직이 뭉쳐 있어 그 안을 제대로 판단할 수

0: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40대 이하 출산이나 수유 경험이 없는 경우 마른 체구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치밀 유방일 경우 유방 촬영술로는 검진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유방 촬영술은 평평한 판으로 유방을 압박해 방사선을 조사해 확인하는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유방 압박에 따른 통증과 방사선 노출이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방 초음파는 유방을 압박하지 않고 내부 병변을 확인하는 검사로 만약 유방 촬영에 이상이 보이거나 밀도가 높은 치밀 유방일 경우 시행합니다. 특히 치밀 유방으로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병변의 혹이나 종양의 악성과 양성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유방암 예방을 위해선 두 검사 모두 필요합니다.
1: 작은 유방암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초음파에서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미세 석회화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차라리 유방 촬영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기본적인 유방암 검진의 방법은 유방 촬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0: 중년 이후 발생률이 높아지는 유방암이지만 최근엔 젊은 여성들의 발병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젊은 암 환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코 젊음만으로는 건강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 30대 건강검진 수검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1: 통계를 살펴보면 20대, 30대에서도 암의 발생이 굉장히 늘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그중에 굉장한 증가율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대장암이거든요. 확실히 이제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많이 변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 게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뭐 유방암이나 대장암의 그런 가족력이 있을 때는 조금 더 한 30대까지도 살짝 일찍 그런 검사들을 시행해 보는 것들이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수많은 건강검진 항목들. 그런데 검사를 받으면서도 그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잠깐 몇 가지 검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심장 초음파 검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1: 주로는 이제 심장이 어떤 판막의 이상이라든지 혈류의 이상, 또 그 혈류로 인한 어떤 기능적인 상태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맞아서 심장 초음파는 보통은 어떤 판막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심부전, 그다음에 뭐 심내막증 그런 다양한 질환과 관련된 검사들이 필요할 때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검진 차원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0: 관상동맥 CT 검사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가요?
1: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예를 들면 고지혈증이나 그다음에 이상지질혈증 그다음에 당뇨병과 같은 그런 질환들을 앓고 있는 경우 그다음에 가족력으로 그런 심혈관 질환, 관상동맥 질환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비만하거나 또 흡연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질환의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빠르면 40대 아니면 50대, 60대에서는 조금 해볼 수 있는 항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PET-CT 검사 해야 할까요?
1: 그러니까 양성자 방출 단층 촬영이라는데 암과 같은 질환에서 조금 더 잘 진단을 내려질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암의 어떤 병기나 치료의 예후를 바라보는데 좀 특이한 검사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말 암에 대한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떤 기능적인 건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 검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또 단점으로는 좀 방사선 노출량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정상적으로 이선이 받는

0: 굉장히 거의 한 8배까지도 받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검진에서의 PET-CT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20대 마지막 생일 기념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오은주 씨. 젊을 때부터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2: 제가 체력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그래서 작년부터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그러면서 건강에 관심도 더 갖게 돼가지고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국가건강검진부터 내시경 추가 검사까지 꼼꼼히 받은 오은주 씨.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0: 대장 내시경 하신 거고요. 특별히 대장에는 문제 되시는 건 전혀 없었어요. 운동도 없이 깨끗하시고 하셔서. 간염과 관련돼서는 비형 간염 항체는 있는데 지금 20대가 딱 이제 A형 간염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안할 만한 나이세요. 그래서 이 A형은 이렇게 옮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가고 뭐 그러시니까 이 부분은 그냥 예방접종을 해놓으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1: 간염 검사 결과 은주 씨는 A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없었는데요. 간염 검사는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A형 간염은 10대 미만의 어린 시기에 감염되면 증상이 가볍게 지나가지만 성인이 되어 감염되면 고열과 두통, 심하면 짧은 기간 내 간세포가 파괴돼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오염된 음식이나 불결한 주변 환경, 손위생 등에 의해 감염되는 만큼 예방 백신을 맞는 것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국가건강검진만으로는 항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간염에 대한 검사를 따로 시행해야 합니다.
0: 지금 10대 같은 경우에는 A형 간염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방접종이 필요 없는데 이제 20대, 30대, 40대 같은 경우에는 딱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항체가 없는 나이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한다고 하면 20대, 30대, 40대에서는 항체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하든 아니면 뭐 본인이 예방접종 한 적이 없다고 하면은 반드시 A형 간염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권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1: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나의 몸. 100세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습관이란 무엇일까요? 활기찬 인생을 위한 준비. 지금 나의 몸을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2: 조기 발견이 가장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먼저 병이 생기기 전에 발견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3: 이번 계기로 실행에 못 옮겼던 운동이라든지 이제 식생활 습관 이런 거를 좀 고쳐야 될것 같은 계기가 된것 같아요. 네.
4: 내 몸을 한번 보면서 나온 뱃살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긴 해요. 이 건강검진이 저한테는 아마 가장 큰 주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몸을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0: 검진을 건강한 나를 위한 점검의 기회로 삼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건강검진이라는 게 나이, 생활습관,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질환, 가족력 등에 따라서 환자마다도 다르고 또 당연히 연령에 따라서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번의 검진의 결과가 좋다고 해서 앞으로의 건강을 보장해 주지는 않거든요. 건강한 나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한번 짚고 그것들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돼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 있는 검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 행동 요령 지진 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 보감.

대피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해일 위험해 대비해.

0: 김영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와 깨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흘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고골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와 깨론 제 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 학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는 씻어라. 배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버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

0: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또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우리는 한동안 마스크 뒤에 숨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무관심했던 게 사실이다. 이제야 들여다보는 입속 치아 건강. 건강한 성인의 치아 개수는 28개. 빠진 치아가 있나요? 빼야 할 치아가 있나요? 속 썩이는 치아가 있진 않나요? 당신의 치아는 몇 개입니까? 바빠서, 무서워서, 혹은 치료비 걱정에 치아 건강을 외면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
1: 치아 건강은 우리 몸의 건강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즉 입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치아 상실의 원인은 무엇인지, 치아를 잃은 후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씹고 뜯고 맛보기 위한 치아 건강에 대해 알아보자.

0: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기계음. 보기만 해도 움츠러들게 하는 의료기구들.
1: 아, 어서 오세요. 예, 앉으십시오.
0: 어른도 아이도 치과에 들어서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1: 오늘 왼쪽 위에 어머니 뽑기로 하셨잖아요. 네. 마스크 벗으시고요. 예.
0: 조범식 씨는 오늘 거사를 앞두고 있다.
1: 앞니가 지금 염증도 좀 생겨 있고 지금 고름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 여기 치료를 좀 하고 어금니 발치하고 이렇게 할게요.
0: 오늘 발치하기로 한 치아는 무려 3개. 먼저 마취가 이루어졌다.
1: 빼시고요.
0: 치아 주변은 서서히 감각을 잃어가지만 머릿속 두려움만큼은 더욱 선명해지는 순간. 그는 왜 3개씩이나 발치를 해야 하는 걸까? 직장에서 시설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조범식 씨는 3, 40대부터 치아 건강이 좋지 않았다.
2: 잇몸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이제 피가 나고 뭐 염증이 생기고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뭐 충치도 생기고 그렇게 돼서 이제 임플란트 하게 됐습니다.
0: 40대 초반부터 치주염이 시작됐고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받고 있다. 치과를 다니며 고생을 많이 한 탓에 누구보다 치아 관리에 열심이다. 하지만 한 번 망가진 치아 건강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2: 주변에서 이제 붓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피 난다는 거 그런 게 좀 있었고, 조금 붓는 게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빠졌다가 또 며칠 지나고 나서 또 이제 안 됐을 때 치과 오면 와가지고 이제 스케일링 쪽으로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그런 현상이 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가 그때부터 이제 좀 못된 것 같아요. 관리를 잘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처음에 이제 임플란트나 어금니 쪽에 하나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도 뭐 사고 난 게 아니고 전부 다 이제 충치라든지 관리 잘못으로 해서 임플란트를 심게 됐어요.
0: 이번에도 이전에도 치아를 잃게 된 원인은 치주염이었다. 이미 치주염으로 4개의 치아를 잃었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은 상황. 그렇다면 치아를 잃기 전에 예방할 수는 없었을까?
1: 완전히 잇몸 질환이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이 되셨다면 뭐 크게 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중증도의 치주 질환이 시작하신 상태에서 관리가 되고 그래도 이 발치 시기를 충분히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완전히 치아 상실을 갖다가 못하게 안 하게 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시거든요.
0: 치아를 뽑는다는 건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그래서 최근엔 마취 후 통증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되도록 짧은 시간 안에 발치가 이루어진다. 그런데도 치아를 뽑는다는 두려움에 치아를 잃는다는 상실감까지 더해져 환자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1: 네, 고생하셨어요. 이제 다음에 이쪽 임플란트 하나를 해서 아래하고 이렇게 맞물리게 하는 그런 작업 하시면 돼요. 한 3개월을 기다리셔야 되니까 하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0: 나이가 들면 치아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치아 상실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치아 상실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건 잇몸뼈를 망가뜨리는 치은염과 치주염이다. 치아는 치아를 지지하는 뼈인 치조골과 혈관과 신경이 지나는 치수, 치조골을 감싸는 잇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안에 세균이 남아 서식하는데 이 세균이 치아와 잇몸에 붙으면 플라크라 불리는 치태가 생긴다. 이 치태가 점점 쌓여 단단해지면 치석이 되고 치태와 치석을 그대로 방치하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치은염이 나타난다. 염증이 생기면 치아와 주변 조직이 벌어지면서 잇몸이 붓고 뼈가 녹아내리게 되는데 이를 치주염이라 한다.
3: 이제 아주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치아를?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구강 질환에 노출이 되게 마련이죠. 젊어서나 이제 어려서는 치아 우식증으로 인해서 충치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치아가 상실되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들어서 중장년이 되면 이제 우식증에 의한 상실보다는 치주 질환, 잇몸병에 의한 상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 밖에 뭐 사고나 아니면 치아가 깨지는 것 그런 것들에 의해서도 또 이제 치아가 상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하는 거는 결국 오랫동안 치아를 사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구강 질환이나 또 치아가 상실될 만한 원인들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니까 치아 상실이 불가피하게 나이가 들면 오게 되는 것입니다.
0: 인생은 긴 오르막길 같았다. 숨이 찼고 지쳤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그녀에겐 인생을 걸고 지켜내야 할 것들이 있었다.
4: 나는 일찍이 이빨이 망가려졌어요. 서희를 이제 공부 가르치고 대학교장 가르치려니까 그래서 거기에만 정신이 들어 일하러 다니고 좀 아이고 이빨 좀 아프면은 그냥 그대로 풍진강 싶어 가요. 이빨 아프니까 또 가요. 빼고 나면은 또 이제 치과에를 안 가니까 그래 하고 이랬더만 나중에는 자꾸 그냥 저게 되면 이빨이 없어. 저는 우여고 밑에고 이빨이 없어요. 오래됐어요 저는.
0: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그녀의 입속엔 단 하나의 치아도 남아있지 않았다. 28개의 치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잇몸만 보이는 상황.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4: 진통제, 그 아프면 그 약만 사다가 먹으면 이제 또 안 아프니까로 그냥 내고 이것은 뭐 누구한테 뭐 내가 갈 일을 젊었을 적에 뭐 하다 못한 뭐 돈이 없으면 빚이라도 내갖고 막 내 이빨에 신경을 쓰고 내 몸에 건강을 신경을 썼으면은 이 정도 끄정은 안 왔을 것 같아요.
0: 양현희 씨처럼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를 무치약이라 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07년에는 100명 중 12.8명이 무치약이었고 2018년에는 100명 중 9.7명으로 다행히 무치약 유병률은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엔 무치약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
5: 안녕하세요.
6: 아이고, 안녕하세요.
5: 잘 지내셨어요?
6: 지내니까
5: 잘.
0: 양연희 씨는 10여 년 전부터 이정열 교수에게 진료를 받아 틀니를 사용해오고 있다.
5: 아, 지금 저 쓰고 계시는 틀니 어디 아프거나 불편하신 데는 없어요? 지금은?
6: 교수님이 그만큼 봐주는데 아플 일이 없네요.
5: 근데 이제 좀 오래돼서 한번 상태 보고 갈게요. 자, 마스크 벗으시고요. 네.
6: 아이고. 틀리라 생각을 내 이빨이라 하고 얼마나 편안하게 쓰는데.
5: 자, 이렇게 뒤로 누워보시고요. 네.
0: 틀니를 사용하면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다.
5: 앞니가 좀 많이 달아 있고 여기도 수리한 데가 색깔이 좀 변해 있고 여기 또 이가 깨지셨네 이쪽에.
6: 가도 오래됐어요.
5: 맞아요, 오래됐죠. 이쪽은 다 달아 있고.
0: 오랫동안 사용해 틀니 한쪽은 심하게 달았고 다른 한쪽은 치아 일부가 깨져 있다.
5: 자, 아래 한번 볼게요.
1: 아래는 위에보다 더 많이 달아 있어요, 지금.

0: 근데 이가 위든 아래든 좀 마모가 너무 심하니까 좀잘안 씹히시겠네. 응? 그러면 이 정도도 다 이게 적응해서 쓰실 수 있는데 너무 만질만질해서 이게 톱니가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이제 음식을 이렇게 분쇄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네, 요게 이렇게 톱니가 잘 살아있으면 음식을 씹을 때 분쇄하는 능력이 좋아지니까 훨씬 잘 씹히게 되고 그러시죠. 네.
1: 아이고, 그러면 더잘 먹으면 또
0: 더잘 먹으면 어떻게? 아,
1: 더잘 먹으면 살만지 못하고.
0: 맞아. 그것도 큰일이죠.
2: 하루에 음식을 씹는 횟수는 무려 1,000번 이상. 내구성을 고려해 만든 틀니라 해도 결국 오래 쓰면 마모되고 마모되면 제기능을 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틀니를 교체해야 하는데 다행히 틀니의 수명을 고려해 7년에 한 번. 일반 틀니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은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치아를 대신해 그 역할을 해주는 보철물이 틀니다. 틀니를 만들 때는 환자의 잇몸 모양과 상태를 진단하고 정밀 본뜨기에 앞서 예비 본뜨기를 진행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개인 맞춤형 틀로 정밀 본뜨기를 하고 틀을 환자의 입안에 넣은 후 혀를 움직여 보거나 침을 삼키게 한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잇몸 모양을 기록해 작업 모형이 제작된다. 이후 최종적으로 완성된 틀니를 장착하게 된다. 같은 틀니라 해도 위아래 턱 구조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양현희 씨는 아래 턱에 임플란트 틀니를 사용하고 있다. 이 환자는 위아래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 무치약 상태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위쪽에 틀니를 할 때에는 입천장을 이루는 뼈가 받쳐줄 수 있어서 틀니가 충분히 입천장을 덮으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아래 턱뼈는 얇고 좁은 데다 혀가 움직이기 때문에 틀니가 잘 붙어 있기 어렵다. 또 씹는 힘을 지지하기 어려워 이런 경우 임플란트 틀니가 효과적이다. 임플란트 틀니란 임플란트와 틀니의 장점을 결합한 것으로 보통은 아래 턱에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심는다. 하지만 이 환자는 미니 임플란트 네 개를 심었고 그 위에 똑딱 단추처럼 끼웠다 뺐다 할수 있도록 틀니를 올린다. 임플란트 위에 틀니를 올리면 잇몸 위에 틀니를 올렸을 때보다 음식을 씹을 때더 힘있게 받쳐줄 수 있다.
0: 예, 오늘 틀니 만드는 작업, 첫 번째 작업 한 거고요. 본뜬거 가지고 다음에 이제 한번더 본을 뜰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높이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이 모양 보고, 그리고 이제 끼우시는 거. 이렇게 총 다섯 번 하시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2: 모든 것이 노화 때문인 걸까? 나이가 들면 왜 치아를 잃는 속도가 빨라지는 걸까? 나이가 들면 입안을 감싸고 있는 구강점막에 노화가 나타난다. 구강점막은 탄력을 잃고 얇아져 외부 자극이나 침입을 막아내는 능력도 줄어든다. 침분비도 감소되면서 입안을 제대로 씻어주지 못하게 된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뇨제나 항우울제 같은 약물을 복용하면서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진다. 그로 인해 충치나 잇몸병, 치아 마모가 나타나며 치아 상실도 가속화된다.
3: 나이가 들매 따라서 치아의 숫자가 조금 적게, 예를 들어서 맨 끝에 어금니가 모두 없다면 24개, 그리고 큰 어금니가 모두 없다면 20개 정도가 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의 그 씹는 활동과 그다음에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나온 그 얘기가 2080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80세 정도가 됐을 때 20개 치아를 보존할 수 있으면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목표로 잡아서 그 정도까지는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하는 그런 이제 주장 중에 하나인 거고요.

0: 치료 계획을 결정하거나 또 치아 수복을 결정할 때 분명히 먼저 고려해야 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여든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해 보이는 이숙자 씨. 평소 좋은 생활 습관을 철저히 지켜온 결과다. 하지만 치아 건강만큼은 뜻대로 되질 않았다.
2: 옛날엔 치아 좋다고 그랬거든요. 쭉 여기서도 치과에서도 그랬고. 근데 이제 뭐 썩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 그러면서 하나씩 빼고 그래가지고 참뺀 상태로 이제 입혀놨다가 그런 거거든요. 뭐 이렇게 조금 흔들렸거나 뭐 그런 거 대개는 썩어서 그런 건 아니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3: 지금 임플란트 몇개 하셨어요?
2: 4개? 이것까지 하면 4개인가? 5개째인가? 4개인가? 오늘 2개 한다고.
1: 치아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저작 기능이 약화되고 치아 틈이 벌어져 치아 형태도 무너진다. 그래서 이숙자 씨는 빠진 치아 자리에 5개의 임플란트를 심었고 오늘도 작은 어금니 자리에 새 임플란트를 심을 예정이다. 자연 치아를 잃었을 때 수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최근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치료 방법이 임플란트다. 임플란트는 치아가 없는 자리에 잇몸뼈에 나사를 박고 치아 모양의 보철물을 올려 치아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 치아다.
3: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1: 임플란트 수술이 진행됐다. 잇몸을 절개하고 나사를 박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이 환자는 얼마 전 식사 중 왼쪽 작은 어금니가 깨져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했다. 잇몸이 안정될 때까지 3개월을 기다렸다가 오늘 임플란트 수술을 받게 됐다. 수술은 국소마취 후 잇몸의 점막을 절개한다. 이후 임플란트를 심을 위치를 잡아 구멍을 내고 임플란트를 심는데 잘 심어졌는지 방사선 촬영과 안정성 테스트를 통해 확인한다. 이후 덮개 나사로 고정시킨 후 잇몸을 봉합한다. 2개월 후 뼈가 충분히 자라면 덮개 나사를 제거하고 치유 지대주 나사를 연결한 후 치아 모양의 보철물을 올리면 임플란트는 완성된다. 임플란트는 잇몸을 절개하고 이루어지는 수술인 만큼 출혈과 감염에도 주의해야 한다. 65세 이상이면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비용의 70%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 부담이 큰건 사실이다. 그런데도 임플란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자연 치아에 가장 가까운 인공 치아이기 때문이다.
0: 임플란트의 장점은 옆에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일단 제일 크고요. 그리고 또 틀니를 대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틀니는 꼈다 뺐다 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한데 임플란트는 고정식으로 자기 치아처럼 입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전과 달리 지금은 어쨌든 뼈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뼈와 잘 붙기만 하면 그 다음에 기능하는 데는 염증만 생기지 않는다면 큰 문제 없이 이제 잘쓸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매우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제일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장점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임플란트 시술이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치주염으로 세 개의 치아를 잃은 장수철 씨는 장기간에 걸쳐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있다.
4: 두 번째 임플란트는 1년 정도 걸렸고요. 횟수로는 2달에 한번 정도 회사 이제 휴가를 내고 오고 있습니다.
3: 두 달에 한 번씩 1년 정도 걸렸어요.
4: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치조골 이식이라 그래가지고 잇몸 자체가 이제 튼튼하지 못해서 그분 이제 뭐 이렇게 보강하는 그런 치료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안 된다 그래서 한 쪽 진행하고 그 다음에 1년 이제 진행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1: 임플란트를 하려면 잇몸뼈가 중요하다. 하지만 발치한 부위에 치조골 손실이 많아 바로 수술을 진행할 수 없었다.
5: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이리가 발치된 상태에서 주변 골이 녹아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약간 희미하게 이렇게 뭔가 전해와 달리 채워져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렇게 CT에서 보면 여기 염증이 생겨서 없어진 부분에 골이식을 해서 그게 자리 잡힌 사진입니다.
1: 네. 임플란트 수술 시에는 나사를 넣게 될 부위의 치조골이 중요하다. 최소한 잇몸뼈의 폭이 6mm, 높이는 8mm가 돼야 한다. 하지만 잇몸뼈의 폭이 4, 5mm밖에 안 될 경우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동시에 인공뼈나 자가뼈 이식이 이루어진다. 잇몸뼈의 폭이 4mm 이하일 땐 먼저 뼈 이식을 하고 최소 6개월을 기다린다. 이식한 부위를 차단막으로 덮고 덮개 나사로 고정시킨 후 잇몸을 봉합해 놓는다. 뼈가 충분히 자라면 2차 수술을 진행하는데 먼저 덮개 나사와 차단막을 제거한다. 이후 지대주를 연결한 다음 완성된 치아 모양의 보철물을 올려준다. 이식한 뼈도 지대주도 자리를 잘 잡은 상황. 그 위에 치아 모양의 보철을 씌운 다음 최종적으로 교합이 편안한지 확인한다.
6: 잘 보세요.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높이가 조금 높아서.
1: 비어있던 자리에 새 어금니가 생겼다.
5: 지금 오랫동안 위에 치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씹을 때 위에 좀 충격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느끼시는 대로 약간 좀 닿는 힘이 좀 약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심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조금씩 부드러운 음식부터 사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쪽이 적응이 되시면 바로 이제 왼쪽에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시 물 위에서요.
7: 괜찮으세요?
8: 지금 뭐 아직까지 이질감은 아직 없고요. 기존하고 똑같은 느낌인데 아직까지 씹어보지 않아서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근데 대신 이제 뭔가 하나 들어와 있다는 그런 느낌이고요. 감사합니다.
7: 고맙습니다.
8: 네.
1: 임플란트는 인공치아지만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잇몸뼈가 충분하지 않은데 무리해서 수술한 경우 수술 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엔 임플란트도 실패할 수 있다.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자연 치아에 생기는 문제와 같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임플란트와 치조골 사이에 치태와 치석이 생기고 이 때문에 염증이 발생한다. 증상이 심해지면 잇몸뼈가 녹아내리면서 뼈에 박힌 임플란트가 느슨해지거나 치중앙이 깊어져 치아가 흔들리고 심할 경우 임플란트가 빠지기도 한다. 또 모든 사람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혈압이나 당뇨가 조절되지 않는 사람,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항암 치료 중인 사람, 골다공증약이나 혈전용해제를 복용하는 경우엔 의사와 상담 후 시술 여부와 시술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치아 건강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 속에서 인공 치아에 대한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임플란트나 틀니 외에도 브릿지, 임플란트 틀니, 임플란트 브릿지까지 다양한 인공 치아가 활용되고 있다.

0: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기술이라 해도 자연 치아를 대신할 수는 없다. 치아는 잃기 전에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40대에서 60대까지 직장 동료 4명이 모였다.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는 나이인 이들은 평소 치아 건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1: 치과 마지막으로 언제 가셨어요?
2: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 잘 안 가지더라고요, 또.
2: 가는 게 무서워요.
1: 예.
2: 맞아요.
1: 뭐 문제 있다 그럴까 봐 또
2: 무서워서
1: 그렇고.
2: 무서워서 안 가기도 하고. 근데
1: 아플까
2: 특별히 봐. 좀 아프면 문제가 있으면은 치과를 가볼 텐데 문제가 없다고 나 스스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치과를 더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겁도 나.
3: 근데 1년에 한 번 치석 제거는 꼭 가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보험이 되기 때문에 괜찮고 그다음에 거기서 한번 체크를 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체크를 받아 보는 것도 좋습니다.
2: 팀장님은 왜 치과를?
4: 저는 일단 아까 말했듯이 그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커서
2: 그렇죠.
4: 예, 귀에 너무 거슬리고 긴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가 막 못 참을 정도로 아픈 건 아니라서 예, 그래서 그냥 2, 3일 참으면 그냥 또 괜찮아지고 하니까
1: 한 번 그 저녁 때 가야 되니까 그 시간도 잘 안 맞고요. 예, 또 주말에 가려고 그러면 또 예약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차일피를 미루다 보면 안 가고
2: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우리는 정작 치과 가는 거 두려워서 안 가면서 애들한테는 조금만 문제 있으면 치과부터 가라고 막 이러니까 데리고 가고 하니까
0: 우리는 네 사람의 치아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검사가 이루어졌다. 민경구 씨는 자신의 치아 건강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3: 한 10년, 마지막으로 충치 치료한 게 10년 전쯤에 아마 충치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이를 씌우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은 별 고통이라든가 아픔이 없어서 거의 지금 현재는 한 80점 정도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좋은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3: 그렇죠.
0: 지난 10년 사이 치과에 간 적이 없는데도 그는 치아 건강에 낙관적이다.
6: 자, 사진 좀 들어오고. 입안에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네. 자, 기대보시고요.
0: 이정열 교수는 민경구 씨의 치아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나갔다.
6: 몇 가지 이제 문제는 있으세요. 전반적으로 마모가 좀 많이 진행이 되셨는데 이거는 이 입천장 쪽, 즉 위에 입천장 쪽에 잇몸하고 경계 부분에 상당히 많이 파여 있는 건데요. 이거는 정말 칫솔질 습관이 잘못되신 거예요. 여기만 이쪽으로 해서 계속 닦는 거예요.
7: 네, 맞습니다.
6: 그렇죠?
7: 맞습니다.
6: 치아가 이만큼 손상이 됐어요, 지금. 그 버릇 당장 없애셔야 돼요. 네. 아니면 여기 되게 나빠집니다. 지금도 많이 나빠져서 여기 이렇게 수복을 해야 될 상황이시거든요. 네.
0: 마모로 치아 일부가 노출됐고 잇몸에 출혈도 나타났다. 거친 음식을 즐겨 먹는 잘못된 저작 습관으로 치아가 다른 것이다.
6: 중년이나 노년에 접어들면서 또 약주 좋아하시고 또 턱에 이렇게 씹는 힘이 강하신 분들은 치아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닳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닳아서 치아의 속까지 노출되고 또 그러면 이제 주변의 치아 부분이 또 깨지면서 이가 많이 이제 손상이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치아는 결국은 이를 크라운이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덮어 씌우는 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이를 빼게 되는 데까지 쉽게 이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즐기고 그런 딱딱한 음식을 조금 피하면서 부드러운 음식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습관을 키우시는 것도 치아 상실을 예방하는 좋은 하나의 방법인 거죠.
0: 민경구 씨는 달아서 노출된 부위를

0: 치료하고 생활 습관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최인호 씨에겐 숨겨둔 사연이 있다.
1: 안녕하세요. 저 사실은 치과가 무서워서 치과를 안 갔기 때문에 이제 한편으로는 크게 아프진 않았으니까 이제 뭐 괜찮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정확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다 하면 치아 점수는 아마 평균 이하일 것 같아요.
2: 점수로 환산한다면
1: 50점 이하?
0: 치과에 간 적이 없으니 점수도 인색할 수밖에 없다.
3: 아, 치과를 거의 가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2: 네. 네.
3: 대단하시네요.
2: 그 어릴 때, 예. 어릴 때 충치 때문에 이제 아주 어릴 때 치료 예. 받았을 때 예. 신경치료 받을 때
3: 아, 예.
2: 그때 뭘 잘못 치료를 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통증이
3: 네.
2: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증이 그때 있어가지고
3: 네네네.
2: 그래서 그 뒤로는 아예 치과 자체를 무서워서 못 가겠다.
3: 아 너무 그 공포가
2: 네네.
3: 너무 심하셨군요.
2: 네네.
3: 근데 그게 초등학교 때라고요?
2: 네네. 초등학교.
3: 그럼 뭐 거의 한 50년이 넘도록 맞습니다. 계속 공포를 가지고 계셨네요.
2: 맞습니다.
0: 지난 50년 동안 치과에 가지 않았다는 최인호 씨. 평소 꼼꼼히 닦았다고는 하지만 치석관리는 되지 않았다. 거의 모든 치아에서 단단하게 붙어있는 치석을 확인할 수 있다.
3: 우선은 엑스레이를 한번 보시면요. 자, 양쪽 어금니가 하나씩 없으시죠?
2: 네.
3: 그죠?
2: 네,
3: 이제 왼쪽이고요. 이쪽 네. 오른쪽입니다.
2: 네.
3: 왼쪽은 이거 뿌리까지 다 빠져버린 상태고요.
2: 네.
3: 오른쪽은 요 위에 남아있지만 밑에도 뿌리가
2: 아,
3: 좀 남아있어요.
2: 네. 네,
3: 요거는 이제 뭐 반드시 제거하셔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이쪽 뒤에 불편하지 않냐고 여쭤봤던 거는 사랑니가
2: 아,
3: 그 안에 이렇게 있는데
2: 네.
3: 이게 이제 가끔 염증을 일으키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신 거는 잇몸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세요.
2: 네. 네.
3: 근데 이제 치석이나 이런 거는 또 꽤 많이 붙어 있긴 하지만
2: 네네.
3: 그것 때문에 치주염이 뭐 막 진행이 되고 이러지는 않으신 상태가 되니까
2: 네네.
3: 그건 뭐 그냥 운이 좋았다고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 네.
0: 치석은 있지만 치주염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 본격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1: 오늘 진료를 받아보니까 이대로 두면 아직까지는 운 좋게 좋았지만 이 상태로 계속 두면 앞으로 힘들어진다. 그리고 또 제 주변에 치아 때문에 노년에 이제 그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분들을 볼 때 아 이제 가야 될 시기가 됐구나 이제 판단이 오늘 진료받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전윤주 씨는 평소 정기적으로 치과를 다니며 관리해 왔다.
4: 네. 한 65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치과 갈 때마다 이제 잇몸이 많이 내려앉았고 치아 사이가 많이 벌어져서 이제 뭐 일종의 노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관리를 계속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평상시에도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0: 전윤주 씨는 치아에도 노화가 나타나는 것 같다며 스스로 낮은 점수를 줬다. 특히 최근 들어 찬 음식을 먹을 때마다 유난히 이가 시린 증상이 나타났다는 그녀. 이정열 교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나갔다.
3: 예, 비교적 잘 관리하시고 네. 상태는 괜찮으신 편이에요.
4: 네.
3: 양치를 한번 하실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관리도 잘 하시고 뭐 충치도 없고 잇몸도 나쁘지 않으신 상태에서
4: 네.
3: 이가 시리게 느끼는 제일 큰 원인은
4: 네.
3: 이제 마모가 되는 겁니다.
4: 아, 네.
3: 그건 근데 마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1차적인 원인은 좀 칫솔질을 과하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4: 네.
3: 그러니까 깨끗이 한다고 해서 하는데
4: 네.
3: 아주 빳빳한 칫솔을 사용한다든지
4: 네.
3: 아니면 특정 부위, 특히 바깥쪽만

0: 아주 심하게 옆으로 횡으로 닦는다든지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잇몸, 원래 여기 잇몸이 이렇게 차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잇몸 커버된 부분이 벗겨지면서 잇뿌리가 노출되면 그러면 이제 시리게 느끼시는 거죠.
1: 치아 손상을 줄이기 위해선 어떻게 칫솔질을 해야 할까? 양치질을 할 때에는 칫솔을 45도로 기울이고 잇몸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손목을 돌려 쓸어내듯 치아를 닦는다. 특히 잇몸 경계부와 치아 사이를 꼼꼼하게 닦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앞니는 칫솔을 세워 한 개씩 따로 닦고 치아에 씹는 면을 닦을 땐 잘 닦이지 않는 어금니 뒤쪽은 칫솔을 둥글리며 닦는다. 마지막으로 혀는 두세 번 정도 쓸어내리듯 닦아준다. 치아 사이의 세균막과 음식물 제거를 위해선 치간 칫솔 사용도 중요하다. 자신의 치아에 맞는 굵기를 선택해 치아 벽면을 따라 문지르듯 닦아주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반대 방향도 닦아준다. 치실을 사용할 때는 잇몸에 닿을 때까지 넣은 후 이에 대고 위아래 양옆으로 치아 벽면을 따라 가볍게 문지른다. 50대인 서현두 씨는 치아 건강에 자신이 있다.
2: 스스로 판단하기에 제가 뭐 양치질도 열심히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80점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치석이 많이 꼈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이제 그 스케일링을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 서현두 씨는 80점이라는 후한 점수를 줬다. 하지만 정작 양치질을 할 때 가끔 피가 나고 시린 증상도 있었다. 이정열 교수는 세심하게 치아와 잇몸 상태를 확인해 나갔다.
0: 사실 그 치석이 오래돼서 엑스레이에 보일 정도는 지금 보면 여기 튀어나온 거 이게 전부 치석이거든요. 여기도 치석이고 여기도 치석이고 근데 이런 치석들이 지금 잇몸 위쪽에도 있지만 잇몸 속에 또 있으세요. 그게 잇몸을 지금 나쁘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스케일링만 해서 아마 좀 제거되긴 힘드실 것 같고요. 잇몸 밑에 있는 이런 것까지 전부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치주염 잇몸 질환이 이제는 시작이 되고 있어요.
1: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치석은 실제 치아에 붙어있는 치석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숨어있는 엄청난 양의 치석까지 생각하면 치아 상실의 위험 수위까지 와 있는 상태다.
2: 망연자실이었습니다. 아, 스스로 잘 관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치아가 이렇게 될 동안 내가 뭘 했나 그런 후회만큼한 생각이 들었었고요. 지금이라도 치료 열심히 받아서 앞으로 잘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0: 아까 TBI 했으니까
1: 치주염 예방을 위해선 1년에 한 번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스케일링을 받고 정기검진도 꾸준히 받아야 한다.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치아를 잃는 위험은 조금 덜 수 있다.
0: 중년 이후에 노년에 접어들면은 치아가 마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치아가 마모가 됐을 때는 아주 딱딱한 음식이나 질긴 음식을 먹고 그러면 이제 그거 마모로 인해서 문제도 생기지만 치아 파절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조금 예전보다는 내가 음식을 조금 더 자제하고 조심하고 하는 것이 구강 건강에 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1: 오늘은 양현희 씨가 새틀니를 착용하는 날이다.
3: 먼저 보니 찍었는 거하고 더 젊게 나오면 어떡하라고.
4: 그러게 염색하셨네요.
3: 그러면 다시 찍어야 되나? 처음부터.
4: 처음부터 다시 찍을까요? 왜 이렇게 염색?

0: 이쁘게 하셨어요.
1: 아이고, 모르겠어.
0: 예?
1: 모르겠어. 해주는 대로 그냥 하죠.
0: 오늘 틀니도 완성돼서 이쁘게 하고 어디 가시려고 뭐 이런 생각 하신 거예요?
1: 아니, 그 생각은 안 했는데.
0: 훨씬 젊어 보이시네요.
1: 젊어 보여?
0: 예.
1: 그럼 됐어.
0: 됐어요? 응.
2: 네, 어서 오세요. 네, 앉으세요. 네. 자, 오늘 이제 새틀니를 껴드리겠습니다.
3: 이거 끼고 네. 이제 집에 가요?
2: 집에 안 가셔도 돼요. 다른 데 가셔도 돼요. 근데 하여튼
3: 오늘 끼고 그냥 가는 거예요.
2: 예, 오늘 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세요. 네. 아, 입으시고요. 자, 제가 낄 때 혹시 아픈 데 있는지 보세요. 아프지 않으시죠? 예. 빼볼게요.
4: 틀니가 입 안에서 자리 잡기 위해선 환자만 느낄 수 있는 미묘한 차이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게 교정 과정이 몇 차례 반복됐다.
2: 그렇게 헐겁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에처럼 딱 붙어 있는 거는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이제 거울 한번 보세요.
1: 밥 먹다 빠지질 않아요.
2: 에이그.
4: 속마음을 알 수 없는 표정이다. 처음이라 낯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불편한 것인지 궁금해하는 우리에게 그녀가 새 치아를 보여주었다.
0: 안 불편하세요? 괜찮아요?
1: 뭐 틀리 해갖고 새롭게 좀 막 입안이 막 어둥키나 어둥하지만 아무렇지도 않는데
0: 그래요?
1: 이거 이빨 끼우는 게나 지금은 모르겠어. 이제 또 이게 이제 집에 가요 뭐 음식 먹을 때는 아플란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디 불편한 데가 없고 아픈 데도 없네.
0: 뭐 제일 먼저 드시고 싶으세요?
1: 제일 먼저 먹고 싶으면 아 그래봐야 집에 가면 뭐 김치하고 밥이지. 나는 원래 생선이고 고기를 잘 먹고 야채를 많이 좀 잡고.
0: 그래도 사틀리 있으니까 좀 뭐 그동안에 뭐 딱딱한 거 뭐 먹고 뭐 저 먹고 싶었는데 못 드셨던 거.
1: 딱딱한 거 못 먹한데.
0: 그래요?
1: 예, 한 이틀 지금 오늘도 가갖고. 근데 민지는 이 틀리가 이제 자리를 잡고 오래돼갖고 전에 처음 했을 때는 나도 사실 참 남은 걸 피했었어요. 근데 니는 뭐 아몬드도 씹어먹고 뭐또 야먹은 거 다 씹어먹어.
4: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을 똑같이 되돌릴 힘은 없다. 하지만 그 시절 그녀의 환한 웃음만은 되찾을 수 있기를.
5: 행복하세요.
4: 더 행복하시길 응원한다.
6: 자동차 타이어가 달쳤습니까? 그 이도 닳아버려요. 그리고 엔진이나 이런데 때가 많이 끼지 않습니까? 그럼 치석이나 치태도 많이 침착이 되고요. 아무리 뭐 가서 엔진오일 갈고 뭐 정기적으로 잘 하신다고 해도 여러 가지 삐걱거리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거는 치아뿐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 노화되면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속도 갈아야 되고 부품도 갈아야 되고 그런 것을 조금은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죠. 그럼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아, 난 이렇게 됐구나 하고 체념하시라는 게 아니고 아, 이거는 내가 치료받고 뭔가 할 때가 됐다. 그러면 그거를 그때 맞춰서 하자. 하지만 너무 과하게 그걸 앞서가서 할 필요도 없고요. 적절한 시기에 정말 필요할 때 치아 수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에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In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K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탁!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6: 그럼
5: 안전!

0: 지리산 그 너른 품에서 신낱같이 가볍게 살고 싶었답니다.
1: 자, 위로 올라가는 가지는 아까운데 이게 이것도 과감하게 잘라야 되고. 여기 이제 사과봐. 이게 780 정도 돼요. 해발이. 여기에 또 사과나무가 있다고 생각 안 해, 사람들이. 해발이 높다 보니까.
0: 눈앞에 보이는 것에 얽매여 살다가 지리산에 스며든 지 11년. 슬슬 딴짓이 하고 싶어지더랍니다.
1: 제가 즐기고 하는 놀이터예요. 여기.
0: 누가 상상이나 할까요? 이 높은 곳에 온실이 숨어 있을 거라고.
1: 바로, 완전 바로 놀이터지 뭐 여기. 그치? 이게 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좋아서 하니까.
0: 놀다 보니 어느새 삶이 그림이더랍니다. 구불구불 이어진 고갯길을 오가며 옛 고승들이 깨달음을 얻었다 하여 이름 붙은 지리산 지일관문 오도제 너머에 그의 집이 있습니다.
1: 기분 좋으냐 나오니까.
0: 이끼로 뭘 하려는

0: 뭘까요? 산에서 주워온 고목도 챙겨듭니다.
1: 이거 한번 해볼까?
2: 왜 이렇게 더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1: 죽은 나무 아니에요?
2: 죽은 나무인데 이제 이게다가 죽었지만은 또 여기다 생명력을 불어 넣어서 식물을 심어서 오늘 또 하나 작품이 나온다니까 이거 하면요.
0: 나무에 식물을 붙여서 키우는 목부작을 만들 참입니다.
2: 그냥 간단합니다 이거 만들기도. 이 식물을 뿌리를 감싸기 위해서 고정시키고 하기 위해서
0: 뿌리를 보호하고 수분을 유지하는데 있기만한 재료가 없다네요.
2: 지금 아까하고 완전 틀리잖아요. 이게 생명 불어 넣은 거잖아요. 하나의 썩은 나무에다 죽은 나무지만은 얘 때문에 이게 다 살아나 버리잖아요. 물을 뿌려보면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0: 죽은 나무에 꽃을 피워내는 기쁨, 그 매력에 콜랑 마음을 빼앗겼다죠.
2: 어디 뭐 큰 산에 산맥 바위라든가 그런 데 이렇게 정말 뭐 하초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1: 근데 선생님 이 안에 많이 있는데 이게 다 직접 만드신 것들이에요?
2: 그죠. 이거 직접 이 소재 이런 것을 주워 와서 저 일일이 하나씩 다 저기다 심은 거예요. 저렇게.
0: 온 실을 제작한 후 2년에 걸쳐 틈틈이 실내 정원을 가꿔 왔다는데요. 그의 온 실은 온통 초록빛 세상, 사시사철 푸르른 정원을 만들고 싶었다네요. 그래서 이 정원을 아우르는 주인공도 있습니다. 남극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강한 생명력, 바로 이끼입니다.
2: 그 초록과 연두에 비슷한 색이 마음을 좀 편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예쁘고, 그 연두색 있을 때 보면. 그래서 이끼를 좋아하게 된 거죠. 이 간단합니다. 이게 이끼 이래가지고 감싸면 돼, 감싸면.
0: 화분 대신 이끼를 활용.
2: 낚싯줄을 이제 감아야 돼.
1: 식물이 잘 살아요.
2: 물을 너무 좋아하고 그런 거 말고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잘 살더라고 그런데. 여기 이발을 이렇게 해줘야 깔끔해서 예쁘더라고. 이렇게 여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0: 이끼 하나 둘렀을 뿐인데 근사한 작품이 됐죠?
1: 식물 관련 쪽 일을 하셨던 거예요?
2: 아, 저는 카센터를 했죠. 카센터를 군대 가기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카센터만 했어요.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0: 자동차 정비소를 그만두고 지리산으로 들어온 지 올해로 11년째. 온실 아래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1: 선생님, 여기는 어디예요?
2: 아, 여기는 내가 사는 보금자리. 이게 지금 옥상이거든, 아까 거기가. 우리가 식물 있는 데는 지붕 위에 옥상이고, 제가 여기다 땅을 파가지고 이 집을 땅 속에다 지었어요.
0: 하루도 쉬지 못하고 밤낮도 없이 일만 했던 지난날, 돈이 아닌 행복을 찾고 싶어 산으로 왔답니다.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산비탈 땅을 파고 반 토굴 형태로 집부터 지었습니다.
2: 아니, 여기 딱 누워서 보면은 다 지리산이잖아요.
0: 이 풍경에 반해 이곳에 터를 잡았다죠.
2: 그리고 눈 떠서 그냥 보면 지리산이잖아요. 거기에 들 필요도 없이. 비 오면 좀 더 자고, 운무가 끼어서 너무 예쁘면 바로 일어나가지고 이제 촬영 그 지리산 영상에 담고.

0: 펑펑 내리고 있어요. 월요일 아침 8시. 진짜 너무 많이 왔어요.
1: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도 위안이 되는 풍경.
2: 이리 와, 이기 와. 올라와. 올라와. 응. 앉아. 앉아. 네 묵을 거 아니야. 기분 좋아? 하품하고 기분 좋아? 응?
1: 괴로운 마음도 상처도 모두 내려놓게 되더랍니다.
2: 혼자 사니까 처음에는 뭐 힘들었지만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좋아요. 뭐 밑에 있을 때처럼 막 일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기고 있으니까.
1: 산은 그의 오랜 꿈. 자연의 순리에 맞춰 온몸으로 계절을 느끼며 살고 싶었다죠. 향긋한 두릅이 봄 소식을 전합니다.
2: 날씨가 좋으니까 이게 금방 피어요. 아, 여긴 그래도 여기 밭이 같이 됐지만은 원래 자생으로 이게 자란 두릅밭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자연산이에요, 이게. 정말 좋잖아요.
1: 조금만 바지런하면 반찬 걱정은 없답니다.
2: 좀 힘들지만 근데 재밌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 이게. 또 두릅이나 이런 거 따가지고 애들 주고 뭐 좋아하는 지인들 나누면서 먹고 그러면 정말 좋잖아요. 근데 고사리밭이 풍경이 너무 좋은데요. 정말 전망 하나는 끝내줍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전망이.
1: 집에서 보는 풍경과는 또 다른 멋이 있다죠. 타고난 천성이 부지런해서 그럴까요? 이번엔 조명등을 만들 거라고요. 요즘 한창 맛들린 그의 새로운 딴집.
2: 무늬가 딱 살아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뻐요, 이게. 그걸로 주면은. 자유롭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또 바쁘다 보니까 잡는도 없어.
3: 원래 손재주가 좋으셨어요?
2: 하다 보니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응용하는 게 뭐 특별한 손재주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좋아하다 보니 된 것 같아요.
1: 자동차 정비 일을 해서 기본적으로 공구 다루는 게 익숙한 덕도 있답니다. 조명 등도 그의 놀이터 온실에 설치해 두려는 거죠.
3: 여기 꽂으니까 좀 분위기 있는데요?
2: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 불통이 또 살아났다 아닙니까? 전국에 전기가 들어오니까.
1: 이 조명 등 모두 회벌통을 재활용한 거랍니다.
2: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색다르잖아요, 또 이게. 여기 다음에.
1: 이게 다 어디서 난 걸까요?
2: 한 15년 전에 이렇게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토종벌이 병이 걸려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마을마다 가면 이 벌통이, 폐벌통이 엄청 많은 거야. 이걸 갖다가 군불대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아까워가지고 줄 수 없냐니까 가져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통으로 화분을 만든 거예요.
1: 그에게는 세상에 쓸모없는 건 없답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라 자부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2: 아니, 꽃이 이거 피니라?
3: 예, 네, 그게 대명석 꽃이지.
4: 진짜 안 났어.
2: 오, 이제 냄새 난다.
3: 나요?
2: 어. 의자리 묻을 때는 안 나던데.
4: 난다. 아, 냄새나.
1: 산 아랫마을에 사는 형님들이 놀러 오셨답니다.
5: 저 행정장도
2: 이걸 돈 주고 살락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6: 그러니까요. 안 되죠. 아, 정말 진짜 잘한다.
2: 힘도 알다시피 산에 썩은 나무를 가져오기가 힘들어서 그러지 뭐. 돈 들고 그런 거.
6: 대도 있네. 아, 잘해놨구만. 이거 뭐 가차게 살아서 이게 올 시간이 없어가지고. 보니까 아주 뭐, 진짜 형님. 마천이 여기 그, 보물이 되겠는데, 여기.
5: 형님, 이거, 이게 뭔 거 알죠?
7: 전남산.
5: 우리 토종은 하얗단 말이야. 나도 처음에 몰랐는데, 이게 제주도 그 전남생이네. 이거 잎도 이렇게 넓고. 그
7: 꽃이라.
5: 꽃이 새카매요.
7: 지금 꽃이라고.
5: 이게 꽃이라, 이게.
1: 이끼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에 어울리는 꽃을 찾아 심는 일이 또 요즘 하나의 낙이라죠.
5: 이거 하나 뽑아먹자.
6: 어떤 거?
5: 아, 그거 아니야 이거?
2: 이게 저 산양산에요. 제가 여기다 심어놓은 거예요. 형이 보이는가 본데요.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7: 벌써 많이 컸네. 뭘 다 따뿐 깔고구먼.
5: 예.
7: 하나 뽑아먹자 이거지. 볼 때마다 이제 항상 뭐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뭐 하나씩 새롭게 뭐 바뀌어 있거나. 저도 저 이제 대지가고 와가지고 하는 게 지금 저도 이제 약간 산 쪽에 약초 뭐 이런 쪽에 하긴 하는데 이런 거는 뭐 보는 건 좋은데 이게 내가 한다 하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1: 그저 좋아서 시작한 일. 그래서 그의 온실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답니다.
2: 뭐 제가 저 혼자 보려고 이것을 만든 게 아니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보고 공유하고 그러고 싶어서 이 전망 좋고 이 좋은 곳을 또 혼자 보면 뭐 할 거예요. 오늘 뭐 삼겹살 파티나 한번 해봅시다.
5: 아, 또 삼겹살 좋은 거 같고.
2: 아이고 뭐 불도 있고.
1: 손님 찾아오는 날이 곧 잔칫날.
6: 이 고사리 어디 산고사리야 이거?
2: 예, 어제 여기 해가지고 고사리 뜯었어요.
6: 아, 뭐
2: 오늘 꿔먹으면 고사리 같이 꿔먹으면 맛있더라고.
6: 엄청 담기고 전에.
2: 예.
5: 삼겹살하고 고사리를 꿔먹어?
2: 예,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5: 이거는 뭐잖아. 오,
2: 이게 또 마침 지리산 돌이.

0: 여기에 지리산 고사리까지 더하면 게임 끝.
1: 고사리는 돼지기름에 이렇게 돼지기름에 이렇게 볶으면 맛있어요.
0: 보기만 해도 구운 침이 절로 도시지요.
1: 이거는 자 표고밥. 네, 표고밥인데.
2: 오, 이야.
0: 올 봄에 직접 딴 표고, 지리산이 이 한 상에 다 담겼습니다.
1: 예? 네? 너무 맛있다.
2: 맛이야. 오, 맛있다. 고사리 특유의 맛이 확 나네.
1: 이 동생이 아주 뭐 요리를 아주 잘했구나.
0: 맛있는 음식에 양념으로 절경 한 스푼 더하니 금상첨화.
1: 오늘 진짜 날씨가 좋잖아. 저기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고 저 삼복꽃이 이제 피어 올라가는 중이에요. 저 천왕봉 쪽으로. 마음 편하게 살고 그냥 사람들 오면 구경하고 뭐 내가 난 또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 살고 싶은 거죠. 큰 욕심 안 버리고 살면 되지.
0: 마음이 시키는 대로 오늘을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 그가 지리산에서 찾은 행복입니다.
3: 이게 동해 문화군요.
4: 한 며칠이?
5: 14만?
6: 한 250원, 50원.
5: 한 10억대 정도 보시면.
7: 야, 역시 이 집은 맛이 안 보인다. 오늘 손님들이 다 맛있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0: 제가 오늘 뭐 하나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박형균 소장님, 뭐 유병화 소장님 같이 진행하지만 그래도 찐이 누군지는 가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1: 김호민 소장님의 전격 제안으로 이루어진 건축 탐구 집 7년 역사상의 첫 대결.
2: 그럼 누구한테 그 찐을 가려보자고 얘기하실 겁니까?
0: 일단 저랑도 친하기도 하고요. 박형균 소장께
3: 제가 오늘 좀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4: 제가 소장님보다 옷은 못 입어도 설명은 제가 좀 잘하죠.
0: 컨셉이 분명해요. 일단 외관이 좀 독특한 집.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주가 삶의 방향을 잡으면서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 요 두 가지가 분명하게 보이는 집을 잘 설명하셔야 됩니다.
5: 제가 딱 알고 있는 집이 있어요. 외관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집, 그 다음에 건축주의 삶의 방향이 드러나는 집. 네, 그걸로 승부합니다. 우리는 또 승부는 또 제대로 하거든요.
1: 집의 진정한 의미가 사라진 시대에 던지는 두 프리젠터의 진지한 화두.
0: 근데 어떻게 결국 그 찐을 가릴까요?
2: 시청률 대결이겠죠.
0: 그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5: 저는 아쉬울 게 없어요. 김호민 소장님은 한 6, 7년 하신 것 같고 저는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기면 좋고 지면 뭐 그만이고 자신 있습니다.
0: 그래도 제가 이길 겁니다.
1: 김박집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대결 너무 기대되는데요.

0: 김호윤 소장님 따라 서울 평창동으로 갑니다.
1: 한 설문조사에서 집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요새 또 아파트값이 핫하잖아요. 재산을 보존하는 어떤 부동산의 수단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살기가 팍팍하잖아요. 잠을 자는 곳으로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보여질 집들이 집의 좀 근본적인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집들인데요. 그래서 박경구 소장님도 집 소개하실 때 오늘 좀 긴장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저랑 같이 오늘 대결 좀 해야 되니까. 야, 집이 어딨지?
0: 집이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집이라. 과연 평창동 어디에 그런 집이 있을지?
1: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할 집은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 누군지 아실 만한 분의 집이에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한옥을 지었듯이 이렇게 체나눔을 해서 각 채마다 역할을 다르게 부여한 집이기도 합니다. 그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멋있다.
0: 곡선과 삼각형의 조화에 짙은 색의 전파나무로 둘러싸인 범상치 않은 모습이라니. 거기에 전통 한옥의 채나눔처럼 총세 개동으로 이루어진 집이라는데요. 문화동에 개수동, 집주인이 사는 주거동까지 300평이 넘는 규모랍니다.
1: 어휴,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 드디어 뵙네요. 와,
2: 뵙고 싶었어요.
1: 사진으로만 항상 뵙다가.
0: 아니, 성질 급한 사람 숨 넘어가겠네. 우리가 다 아는 사람 누구예요, 글쎄? 어머나, 이게 누구세요? 아유, 오유경 씨 아니에요? 시사와 교양 프로그램을 넘나들며 25년간 간판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잖아요.
3: 안녕하세요. 좋은 사람들과 문화예술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고 싶은 방송인 오유경입니다.
4: 그런 아내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싶은 남편 천종식입니다.
3: 제가 아나운서가 꿈이었고 꿈을 이뤘지만 이제 조금 조기 퇴직을 하고 나왔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뭐랄까 나를 탐구하는 시기부터 있었다고 할까? 그게 몇 년이 있었죠. 그 방송 찍는 분들이야 더 잘하실 거예요. 우리 여유가 없잖아요. 항상 매어 사니까 거의 직장에서의 그런 집중하는 시간들 때문에 집에 오면은 집은 잠깐 들렀다 가는 곳, 그 집의 중요성은 사실 잘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4: 집을 좀 줘보려고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저희가 사는 공간이 이제 서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 근처로 더 눈을 돌리게 됐죠. 뭐 양재동, 이태원, 성북동,
3: 방배동,
4: 방배동,
3: 청담동.
4: 이런 데도 좀 가봤고.
3: 햇살이 너무 좋은 날, 평창동에서 쉬느라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는데, 하늘이 너무너무 파란 날이었고, 그 산의 산세가 너무 강원도처럼 웅장한데, 아늑한 거예요.
0: 커다란 조직 속에서 바삐 살 때는 와본 적도 없었다는 낯선 동네.
3: 그 전에는 이 지역을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 거기에 반해가지고 그날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나 평창동에 살래.
0: 에휴, 그런데 집짓기가 어디 쉽나요? 평창동을 만나기까지 3년. 평창동 안에서도 이 땅을 만나기까지 꼬박 6개월이 걸렸대요, 글쎄.
3: 계약은 마음은 빨리 먹었는데 계약은 오래 걸렸죠. 왜냐면 국제 계약했기 때문에.
4: 그랬더니 여기가 원래 벨기에 대사관저였거든요. 대사님들이 사시는 곳인데 상대방이 벨기에 국 이렇게 나와요. 등기에. 그래서 벨기에 국이 사용하던 한국 토지를 저희가 이제 다시 한국인이
3: 국토수복.
4: 가져온 셈이 됐죠.
3: 예, 그리고 재밌었던 게 주인이 벨기에 국왕이.

0: 잖아요. 뭐 내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가격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내고를 못했어요.
1: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집 옆에 바로 딴 집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집은 독특하게도 3면이 길이에요. 그다음에 이 경사가 어느 정도 있어서 2층 집으로 짓게 되면은 뷰도 잘 나오고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보자마자 이거다 하고 생각했죠.
2: 집을 보면 사실 또 사람이 보인다고 두 분이 이렇게 그 평범하신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 얘기는 뭐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세체 어디부터 보면 좋을까요?
3: 먼저 그 집, 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아, 여기가 두 분 네. 사시는 집이죠? 네. 아, 그럼 여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3: 네네.
2: 아, 좋습니다.
4: 그나저나 집을 세 동으로 나눠 지은 이유도 궁금하고 그 속은 또 어떻게 생겼을지 얼른 들어가 보자고요.
2: 이 집 곡면이 정말 참 돋보여요.
0: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곡면이. 특히 여기 들어갈 때 이렇게 딱 꺾인 게 너무 예뻐서 그렇네. 마음에 들어요.
2: 아, 네. 참. 어이구. 주인을 알아보네요?
0: 네, 요즘에 이렇게 오면 저절로 열리는.
2: 야, 주인을 알아보는구나. 알아봐야죠. 이쪽인가요?
3: 네. 네.
0: 아마 사장님 좋아하실걸요. 이런 길이 있다는 걸.
2: 야, 언니 집안에 길을 만드셨네요?
4: 네. 어머나, 대문에서 현관까지 일부러 골목길을 만들었다는 부부.
0: 귀찮을 수 있잖아요.
2: 오, 근데 예쁘다.
0: 네, 근데 이 길을 네. 가면서 이제 바깥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준비가 되고 뭔가 기분이 좋아요. 홈으로 네. 가는 느낌이, 이 여정이.
2: 아니, 우리 조상들도 항상 보면은 이게 북촌의 한옥들도요. 골목길을 이용해서라도 인트로 공간을 꼭 만들거든요.
3: 네.
2: 네. 그리고 사람을 이제 대면을 할 때 갑자기 얼굴 대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살짝 가렸다가 이제 만나고 싶잖아요. 너무 낭만적이에요.
0: 네,
2: 정말.
4: 현관에 들어서면 탁 트인 경치가 눈을 먼저 즐겁게 하고요. 왼편으로 길게 난 복도를 따라가면은 아담한 주방과 다이닝 공간이 나옵니다. 오픈된 주방은 지저분한 것이 보이지 않도록 문을 달았고요. 보조 주방이 안쪽으로 배치되어 있죠. 멋진 도서관을 방불케 하는 거실은 다이닝 공간과 단차를 두어서 작지만 깊이감을 더했습니다.
2: 일단 들어오면서 좀 깜짝 놀란 게 곡선의 뭐 향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도 곡면이 있고 또 이쪽도 이제 곡면이 있어서 상당히 그게 정말 우아하고 그래서 이 피아노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건축가님이니까 확실히 곡면을 좋아하시네. 저 처음에 곡면을 이렇게 많을 때는 가구를 어떻게 놓고
2: 배치하냐.
0: 예, 그리고 이제
4: 아니 유경 씨가 곡선에 대해서 할 말이 있나 본데요.
0: 제가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1: 제가 디자인한 게 아니고
0: 이성범 건축사가 한 거를 좋다.
5: 되게 좋아하셨어. 네. 아니던가요?
1: 그래, 이게 있어야 다른 건축이 될 것 같다.
6: 거실이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셨을 때 같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되게 독특한 공간이라는 초기 요구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곡면을 활용해서 라이브러리를 구성을 하면 훨씬 더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렸던 걸로 기억됩니다.
0: 그 부분은 약간 다툼이 있었죠. 근데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고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면 멋이고 뭐고 다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면 실용적으로 바꾸냐. 그 둥근 책꽂이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고 우리가 이사 와서도 한 두 달 정도 걸렸어요. 그 둥근 벽을 맞춰서 어떤 재료를 똑같이 벽에 붙이는 재료를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엄청 고난도의 작업이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의 아트북이 하는 건당 굉장히 무거운데 그거를 다 받칠 수 있는 힘을 받는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야 돼서 그 책꽂이는 이 건축의 일부로 처음부터 들어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소파 놓을 자리도 사실은 굉장히 모양이 특이해가지고 처음에 재단을 종이를 갖고 와서 옷재단 하듯이 종이를 갖고 와서 소파 모양을 그 벽에다가 이제 재단하고 그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쉽진 않았어요.
4: 역시 고생 끝에 낙이 있네요. 덕분에 세상에 하나뿐인 거실이 완성됐으니까 말이죠.
0: 꿀 먹은 벙어리십니까? 응? 꿀 먹은 벙어리십니까?
3: 열심히 책 보고 있잖아요. 독서. 딴 집은 많이 하던가요?
0: 여기 앉은 지가 초기에 와서 좀 책 보다가 요즘 한 달 이상 이 자세로 있는 게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좋네.
3: 고양이들이 주로 자죠. 고양이 자는 곳. 여기 한 마리 자고 저기 한 마리 자고.

0: 따라 내려가면은 가족들만의 사적인 공간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1: 이제 아래층은 주거 공간이라서 저희 부부가 쓰고 있는 그런 공간하고 그다음에 저희 딸이 쓰고 있는 그런 공간.
2: 마스터룸이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마스터룸이라는 거는 방 안에 욕실과 화장실과 침실과 옷장이 다 있는. 독립된 어떤 생활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층에 있지만 딸이 자기 방 안에서 온전하게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준 거고.
0: 쉽게 말해서 사용자별로 구역을 나누고 구역 앞에 문을 달아서 완벽하게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거네요.
2: 제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기까지 그냥 완벽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구성이 돼 있죠, 지금. 동선이 한 번에 해결이 다 되잖아요. 거기에 또 내려갈 일이 없어요. 하루 종일. 저는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있었잖아요. 아나운서는 개인 방이 없거든요. 평생 소원은 제 개인 사무실을 갖는 거였어요.
0: 집을 지으면서 유경 씨의 최애 공간도 생겼답니다. 바로 문화동 2층에 있는 유경 씨의 개인 사무실인데요.
2: 경치도 좋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지금 꾸며놨습니다. 완전 소원 성취 이제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존경하는 부분인데 원래 이제 남편이 바이오 전공이지만 바이오 인포머틱스의 선구자거든요.
0: 전 서울대 교수이자 기업가인 남편은 세계 상위 1%에 드는 세계적 과학자로도 유명한데요. 그런 남편이 자신의 공간을 포기하고 아내의 공간을 만들어준 거죠.
2: 이 공간에 사무실을 사실 남편이 얼마든지 만들어서 써도 되는데 자기는 그런 건 필요 없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좋은 방을 해드렸고 근데 저는 이제 방이 있긴 해야겠더라고요.
0: 아내에게 통 큰 양보를 한 세계적 석학의 공간.
1: 제가 사실 사무실 공간에 한 5분의 1도 안 돼요. 굉장히 적은 공간인데 중고등학교를 독서실이라는 데서 공부했는데 그 독서실하고 똑같은 그런 기분이 좀 많이 나서 작지만 제가 아주 효율적으로 거기서 뭐 연구도 하고 책도 쓰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름도 이제 제가 옛날에 다녔던 독서실 이름이 문교 독서실이거든요. 문교 독서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0: 그나저나 이제 마당 구경을 좀 해볼까 하는데 이 우뚝 선 삼각형 건물은 뭐래요?
1: 제가 이제 외국 생활을 하면서 외국에는 게스트 룸이라는 게 보통 많이 있어요. 이 게스트 룸을 좀 가지고 싶다 하는 게제 어떤 그꿈 중에 하나였고 공간을 딴걸 줄여서라도 독립적인 게스트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0: 찾아오는 손님 위해 방한칸 내주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별도의 건물로 빼다니.
1: 손님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독립적으로 이 공간을 즐길 수 있게.
0: 머무는 손님도 편하고 맞이하는 주인도 편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부부의 마음이 돋보입니다.
1: 그날의 어떤 날씨에 따라서 계속 그 검은 건축물이 그 반사되면서 햇볕에 반사되고 또 비가 오면 또 비가 묻어 있고 눈이 오면 또 눈이 묻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0: 조경이 작품인데요.
1: 조경이 약간 좀 뭐랄까 요즘 트렌드.
0: 네.
1: 예, 요즘 트렌드입니다. 약간 자연주의 정원이고 여기가 북한산 기슭이잖아요. 북한산의 끝자락에 숲이라면 어떤 식물들이 자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0: 나무들도 다 예쁘고 한번 이렇게 싹 돌아볼까요?
2: 네네.
0: 산단풍에.
1: 네, 이거 이제 입합나무 요즘 한참 꽃들이 많이 피고.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쪽이 지금 돌로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돌길이 있잖아요. 이 돌길이 어떻게 보면은 건천이에요. 비가 오면은 이제 내처럼 이렇게 물이 흐를 수 있는 건천. 이 평창동 땅 이렇게 하면서 다 나온 돌을
0: 그래요. 의미가 있네요.
1: 우리 그 현정 소장님이 다 모아서
0: 놨다가
1: 공사하는 도중에 이리저리 옮기면서 보존을 해주셔가지고 그 돌을 이렇게 요긴하게 또 썼습니다.
0: 정말 의미가 있네요.
1: 네.
3: 북한산 기슭을 꼭 닮은 자연주의 정원에는 시기별로 다른 꽃이 피어서 아름다움을 더하는데요. 남보다 이른 퇴직후 주거동의 문화동까지 짓게 된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1: 옛날에 방송국에 있을 때는 성공하신 분들이라든가 뭐 이야기가 되는 분, 정치인들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럼 나의 방송을 만들 때는 어떤 분들을 할까를 생각하다가 예술가를 인터뷰해야겠다, 문화예술가를. 내가 화가를 인터뷰하면 좀 작품도 보고 싶다. 음악가를 인터뷰하면 음악도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즈음에 우리가 두 필지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필지가 나눠진 게 한쪽은 200평, 한쪽은 130평이기 때문에 200평 쪽에 우리의 문화예술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짓고 130평 쪽에 주택을 짓게 됐죠.
3: 두 필지 중 더 넓고 반듯한 땅에 문화예술 공간을 짓기로 한 부부. 막힘없는 파노라마 경치는 오는 사람마다 감탄을 자아냅니다.
0: 아, 이렇게 가시는구나.
1: 이 출근길이 굉장히 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한 공기와 이 파릇파릇한 풀들을 보면서 이렇게 걸을 때 벌써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루에.
0: 그러겠다. 오, 네. 여기도 정원 예쁘다.
1: 이렇게 이제 돌아가지고 꽃들도 와. 한번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옵니다.
0: 이야, 풍경도 좋고. 아,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 공간?
1: 맞습니다.
0: 예. 네. 기대되는데요.
1: 자, 저희가 또 소장님을 위해서 준비한 서프라이즈가 있습니다.
0: 그래요? 뭐죠? 저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 커피? 아니, 이게 뭐야?
1: 짜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이 영상도 그렇고, 저 깜짝 놀란 게, 지금 이게 프로젝션이 아니네요?
1: 네, LED 월이라는 건데요.

0: 촬영도 하고 또 이게 전시를 할 때는 요즘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많고 일반 작가님들도 미디어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활용하고 이렇게 오늘 같이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는 저렇게 서프라이즈 영상도 들려드리면 너무 좋아하세요.
1: 정말 감동인데요. 감사합니다. 와.
2: 오유경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1인 방송 스튜디오이자 문화예술인들과 소통하는 공간 문화동. 뮤지컬 배우 최정원 씨를 포함해서 아나운서 대선배인 신은경 씨 등 지인들도 여러 다녀갔다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더 많은 영감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봅니다.
1: 오늘 집 일단 외관부터 이 조형성이 상당히 돋보이는 집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채나눔으로 나누어진 집인데도 한 채 한 채가 다 이렇게 조형미가 아주 기하학적인 집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삶을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래 이 공간 문화 공간 그리고 외부인을 초대하는 공간 어떤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을 오히려 더 크게 만들자. 오늘 제가 보여드린 예는요 약간은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규모 면에서. 예. 하지만 다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뭐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살던 집을 좀 변형을 해서 내 제 인생을 꿈꿀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을 짓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 집 좋은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 오늘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분위기가 좀 멜랑콜리하네요.
0: 그럼 와인? 차 말고 와인?
3: 차로 하시죠.
0: 차로?
3: 사람이 사는 거가 결국은 경험을 하기 위해 산다는 생각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 짓는 게 힘들고 머리도 아프고 할 텐데 왜 하느냐. 저는 경험을 한 거죠. 또 이 자연과 함께 또 느끼는 경험들, 또 평창동에 많은 예술가들이 살거든요. 이분들하고 또 교류하면서 얻는 경험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좋은 경험을 계속 수집해 가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굉장히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저의 창조성은 굉장히 눌려져 있었던 시기인데 그게 이제 꽃피고 자라나는 시기를 맞이하는 것 같아요. 좋은 친구와 함께하고 예술을 통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삶이라면 행복하지 않을까?
3: 야, 방송은 역시 힘드네.
0: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이제야 비로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만들고 싶은 방송을 만들게 된 방송인 오유경 씨의 인생 산막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1: 그리고 그 박경근 소장님, 제가 오늘 찐을 가려보자 좀 제안을 드렸는데 과연 어떤 집을 가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그래도 제가 이길 겁니다.
4: 김호민 소장님이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강원도 원주로 왔습니다. 주거 건물에서 입면이 독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들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소개할 이 집은 정말 자연 요소하고 그대로 일체화돼서 자연 요소가 입면이 된 집이에요. 그다음에 건축주의 삶의 이막이 공간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거든요. 김호민 소장님, 보고 계시죠? 바로 이 집입니다.
2: 박현근 소장님 자신감이 가득하신데 도대체 어떤 집이려나? 아니, 뭐야 이게 집이라고요? 땅속에 집이 박힌 것 같기도 하고 집 위에 흙을 덮은 것 같기도 하고 놀이터가 근사한 걸 보니 다둥이를 키우는 집인가?
4: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네, 저 왔습니다.
5: 네,

0: 둘러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1: 이 동네가 보시다시피 상당히 산으로 둘러싸인 자리인데 거기에 생뚱맞게 건물이 삐죽 올라서 있으면은 자연과 조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자연 환경을 될 수 있으면 살리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땅 속에 묻었고
2: 마치 영화 속에서나 봤음직하게 땅 속에 박혀 있는지 뭐 하시는 분들이길래 이런 집을 짓게 된 거래요?
0: 어린이집과 그 주거 공간이 같은 건물에 그 있는 집을 짓고 한 12년 정도 이렇게 어린이집을 하다가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엄마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발달이 느리거나 또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은퇴하면 이런 좀 자연에 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구조화된 그런 교실 말고 조금 풀어놓고 이렇게 자연에서 같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 싶어서 서울을 우리 한번 떠나는 거는 어떨까.
1: 제가 그 건축 탐구집 자연인이다 뭐 이런 프로 많이 보면서 남자의 로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연 속에서 좀 살아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는데 보통 저 여자들이 자연 속에서 가자 그러면 너나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행히 우리는 땅 맞은 케이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제가 좀 늦었죠.
0: 먼 길 오시느라 늦었죠. 네.
1: 이 먼 길까지 오시느라 고생했어요.
3: 제가 이 집은 진짜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마침 저기 김호민 소장님이 제안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 집을 추천했거든요.
1: 아, 그렇구나. 네.
3: 겸사겸사 저도 와보고 싶고 뵙고 싶고 해서.
1: 네. 아유, 이렇게 먼 길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3: 근데 이렇게 보면 정말 넓잖아요. 네. 요 구성을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1: 네, 저희는 집이 있고 저희가 주거하는 공간 그다음에 센터 센터는 발달이 느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부모님들을 위한 카페 그다음에 농장
3: 근데 요게 저 지하로 덮여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연결돼 있나요?
1: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옹벽 속에 뭐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땅밖에 없습니다.
2: 아하, 얼핏 보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 같지만 건물 두 채가 구분되어 있는 형태군요.
0: 원래 있던 이 자리에 건축이 도드라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집을 이렇게 앉히는 형태로 해서 주변에서 누가 보더라도 좀 딱딱한 느낌과 그런 부드러운 흙의 느낌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3: 아니 진짜 여기서 보고 있으면 정말 자연스러운 곡선과 딱딱 부러지는 게 없고 자연스럽게 앉아 있거든요. 원래 바위가 있듯이 이렇게 그냥 바위가 흙에 박혀 있고 쌓여 있듯이
0: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 안 드세요?
3: 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게 발달장애 아동센터니까 이렇게 서로 다 안아주면서 왠지 또 이 부분은 또 임신한 또 산모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구나.
2: 아니 그런데 말이죠 자연 그대로를 살린 건 참 좋은데 두 분이 관리하기엔 땅이 너무 넓은 거 아닌가요?
1: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녔는데 그 이 땅 팝니다라는 그 이 팻말을 붙였는데 딱 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땅 주인이 이 땅을 사면 뒤에 있는 임야가 맹지가 된다 해가지고 그것까지 함께 사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00평을 이제 사게 된 거죠.
4: 처음 계획은 어느 정도 규모로 계획하셨어요?
0: 500평.
4: 500평, 2,000평 차이가 너무 큰데요?
1: 돈도 살 돈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덜컹 은행 대출을 받아서 그리고 바로 집을 내놨습니다.
4: 서울의 집?
1: 네.
4: 주변 사람들 반응은 어땠어요? 엄청 말리셨어요.
0: 미쳤다고 그러죠. 아까 왜냐하면

0: 늙으면 뭐 이렇게 해서 현금은 얼마 남기고 뭐 이렇게 해서 전부 줄여야 돼. 막 이런 또 그게 있잖아요.
1: 제가 금융 관련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노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재무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0: 자기는 그렇게 네. 못 살아.
1: 남한테는 그렇게 권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걸 실행을 못한 그런 죄책감이 조금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사회적인 가치를 뭔가 만들고 있다. 그걸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 아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좀 더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데 죽음부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1: 당연히 그래야죠. 예, 가시죠 뭐.
2: 예, 예, 예. 예.
3: 어우 소장님 여기서 길 잃으면 큰일 나요. 우리도 바짝 따라가 보자고요.
2: 야 주거동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것도 너무 멋있고요.
1: 예예예 예, 예, 예.
2: 이 마당도 너무 또 독립적이고 좋네요. 네. 저쪽하고 네. 은근히 이렇게 분리돼 있고.
1: 될 수 있으면은 네. 아, 이 방문객하고는 좀 이렇게 독립적인 공간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2: 네. 아, 지금 이 바람 보니까 아, 이 바람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1: 네.
2: 저 뒤에 이렇게 뚫려가지고 위에 있는 이게 자연이 그대로 이렇게 연결되게.
0: 네.
3: 이 공간은 일명 바람골. 건물의 한 부분을 비워서 바람에 드나들게 했다는데 부부가 아끼는 공간이 됐답니다.
1: 내가 잔디 이쪽 깎았는데 빛도 자라고 있어.
0: 그러니까 풀은 계속 자라는 거니까 그냥 안 뽑아도 괜찮아.
1: 저기 뒤에 저 소나무 쌍으로 갈라진 소나무 보여요? 거기 그 앞에다가 우리 가루 묻을 거예요.
4: 갑자기?
0: 그런데 나 한몫 더 뜨는 게 얘가 수국이에요. 여기 색으로 있는 게 수국에 하얀 꽃이 피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보면 헌화를 한 것 같아.
1: 그 옆에 소나무 하나 더 심을 테니까 오실래요?
4: 저도 저기 묻히라고요?
3: 아이고 농담을 진담처럼 하시네. 설마 진짜는 아니죠? 이제 박현근 소장님과 주거동 탐구 시작해 볼까요?
5: 들어가시죠.
1: 네, 네, 들어오세요.
0: 네, 들어오세요.
2: 아, 실제로 집이 엄청 커 보이는데 집안은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단촐하고 아주 깔끔하게 딱 정리가 돼 있네요.
1: 여기가 뭐 밖에 넓은데 안에까지 이렇게 넓을 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2: 아 맞습니다. 아니 진짜 이 큰 창이 네. 저 다채로운 자연이 매번 보이는데 네.
1: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커튼을 열면은 여기 이제 뷰가 보이고 여름에는 비 오고 가을의 단풍과 이 봄의 이 지금 연두 색깔의 네. 그것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습니다.
2: 네, 그래서 이렇게 유리로 네, 이 정도 한 12m, 10m 정도 되는 큰 저 창이 이렇게 천장하고 맞닿아 가지고 저렇게 외부까지 다 연결돼 있네요.
1: 네.
2: 그렇습니다. 네, 뭐 이게 다죠,
0: 그렇죠? 예. 네.
2: 이게 이 외부 자연이 실내 인테리어이자 네. 뭐 외관 재료자 이게 다네요.
0: 맞아요. 네. 저 보세요, 뭐 없잖아요.
2: 또 실내 자재나 이런 거는 진짜 검소하시고 단촐하시고 가구들도 다 오래된 거 그대로 네, 쓰시는 맞아요. 건데 뷰하고 이 지형에 집을 제대로 안치겠다는데 돈을 다 쓰셨네요.
1: 맞습니다.
3: 아무리 멋진 인테리어도 자연이 준 선물을 능가할 수는 없죠.
0: 미니멀이에요. 저희는 진짜 가구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가구도 다 옛날에 쓰던 거 그대로 갖고 왔고 이렇게 막 화려하거나 뭐 값비싼 이런 것들은 없어요. 집은 최소한도의 그냥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제도 새끼를 먹었고 오늘도 새끼를 먹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거를 바라보느냐. 아,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 집은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래요?
1: 집안에서도 주거동도 순환과 소통,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0: 순환과 소통? 궁금하다 궁금해. 1층 주차장부터 따라가 보자고요.
1: 계단을 통해서 올라와서 이렇게 또 메인 현관이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안방과 거실과 옷방을 뺑뺑뺑뺑 돌아다닐 수 있는 순환 구조.
0: 아하, 안팎으로 이어져서 순환 구조라고 하셨구나.
2: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어쨌든 이 집도 있고 저 센터도 있고 규모가 꽤 되거든요. 네. 이거 열어는 뭐로 사용하십니까?
1: 그러니까 여긴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네. 또 뭐 기름 쓰려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네. 지열을 했습니다.
2: 아, 지열을 그래서
0: 땅속 온도는 사계절 내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요. 지열 냉난방은 바로 이 점을 활용한 방식이라죠. 더운 여름은 시원하게, 추운 겨울은 따뜻하게 에너지 효율은 올리는데 그만이랍니다.
2: 그렇죠. 히트펌프로 하니까 네. 냉방까지 네. 냉방까지 되죠.
3: 그래서 그게 네. 에어컨이 네. 아니고 이제 공조기라고 하시더라고요.
2: 그렇죠, 그렇죠. 공조 개념으로 네. 네. 온도 조절하는 공조 개념으로 네. 구분했다는 거죠.
1: 그 다음에 그 보완되는 걸로 태양광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네.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3: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시골로 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너무 추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벽난로는 기본이고 왜 우리가 시골로 가면 그 이게 로망이 있잖아요. 벽난로 이렇게 쫙 뜨는 거 하나도 안 추워요. 집안에만 있으면 너무 따뜻하고 그래서 벽난로를 쓸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대신 그 안에서 사는 애가 있어요. 벌들.
1: 벽난로를 벌집으로 쓰고 있어요.
3: 벌들이 그 안에서.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걔가 거실로 이렇게 막 뭐가 날아다녀요. 뭐지 저게? 그랬더니 벌이
1: 그 안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내려온 거죠.
0: 아니, 음악은 뭐죠? 아, 원주에 무슨 일이라도 벌어졌나? 이분은 남편 건축주님 아니야? 아니, 마당지기라고 명찰까지 다셨네?
1: 마당지기는 밥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심고 가꾸고 이렇게 해야 되고
4: 마당지기세요?
1: 네. 좀 고상하게 얘기해서 마당지기고 그냥 얘기하면 머슴이죠. 평수가 넓다 보니까 그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풀 뽑고 뭐 잔디 심고 꽃 가꾸고 농작물 키우고 수확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쉴 새 없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름 되면은 한 6, 7킬로 빠졌다가 겨울이 되면은 약간 쪘다가 그래서 원주 와가지고 한 10킬로 정도 빠졌습니다.
0: 금융 전문가로 머리만 쓰며 살아온 인생. 늙음하게 흙만 지면서 살 줄 누가 알았을까요?
1: 상상이 안 됐었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 센터와 연관 지어서 이거 아이들이 여기 보다시피 틀밭이거든요. 이게 틀밭이 이렇게 미로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미있는 요소도 좀 집어넣습니다.
3: 밥 때가 되면 들어와야 되잖아요.
1: 종을 울리면은 이제 기어 들어와서 밥을 먹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0: 바깥 일을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았다는 일명 밥종.

0: 안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해요?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보, 여보, 대꾸가 없어요. 여보, 밥 먹어.
1: 들리시는데 모른 척한 적도 있으시죠?
2: 맞습니다.
3: 두 분 참 유쾌하게 사는 것 같죠?
2: 자, 나가시죠.
3: 이 집의 백미는 집 뒤로 이어지는 옥상 공간이랍니다.
0: 사장님, 여기서 뭐 하시고 싶으세요?
4: 아, 일단 한번 앉아보고 싶어요. 어떻게든 이 지형을 최대한 살리고 집을 안치겠다는 어떤 의지가 좀 더 강하셨던 것 같아요.
0: 사실은 뭐 저는 종로구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자연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겨울이 되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초록초록하던 게 다 얼어붙잖아요. 그 생명들이 그 봄이 되니까 이렇게 꽃이 피고 이렇게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열매가 맺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아, 이런 자연에서 같이 회복되어서 조금 건강하게 그렇게 클 수 있겠다 그런 소망이 이제 생긴 거죠. 네,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메타세카이오 아시잖아요. 얼마나 큰지. 근데 요만한 거를 농장에 가서 그걸 샀어요.
2: 내가 그걸 심어가지고 지금 메타세콰이어가 그렇게 자라기까지 저희가 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한데 이 건축물과 이 대지는 저의 세대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누가 운영을 하든지 간에 마당지기의 롱텀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 잔디와 나무와 그냥 녹출 콘크리트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 끌어들어온 자연, 이 다채로운 자연이 있는데 내부까지 과감하게 꾸밀 필요는 없다. 이분들의 삶의 철학하고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거 문화의 발전은 건축가 혼자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건축주분이 건축 문화, 주거 문화의 어떤 생산자로서의 역할,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멋있는 건축주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시청률은 이쪽이 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5: 김호민 소장님께 할 말 없으십니까?
4: 김호민 소장님, 다음에 제가 밥 한번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3: 자연은 그 자체로 회복과 치유의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발달장애 아이들과 부모를 위해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두 분의 열망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헌법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헌법은 왜 필요한 걸까요? 헌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헌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권력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일단 우리들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는 국가 권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헌법은 국가 권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권력은 제어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들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죠. 그래서 헌법에는 권력을 작동시키는 조항과 함께 권력을 제한하고 권력의 한계를 정하는 그러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에 의한 정치죠. 국민들 스스로 권력을 만들어내는 체제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권력자들을 선출하고 그리고 기존의 권력자도 다시 선거에 의해서 국민들의 신임을 받은 사람만이 새롭게 임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심판하기도 하고 감시하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선거철에는 이 심판과 감시가 작동할지 몰라도 일상적으로는 이런 감시가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런 실제적인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은 시민들이 암만 감시를 한들, 암만 비판을

한들 권력기관이 듣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탁월한 장치를 하나 만들어냈죠. 그게 바로 권력 분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한 사람이나 기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권력에게, 여러 기관에게 나누어주고 그 나누어진 권력들끼리 서로 견제하고 감독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권력들끼리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권력 분립의 원칙이죠. 헌법이 시민들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헌법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기본권의 보장 규정들은 사실은 권력의 균형이 잡혀 있지 않을 때는 어떤 권력도 함부로 할수 있고 어떤 권력도 무시해버릴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바로 헌법의 권력 구조가 상호 견제의 톱니바퀴 구조로 짜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톱니바퀴가 문제입니다.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을 하죠. 권력의 불균형은 처음엔 작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점차 큰 불균형으로 발전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 헌법의 몇 가지 약점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은 최고의 법입니다. 권력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권력을 통제하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규정들을 갖고 있는 최고의 법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최고의 법이 가장 취약한 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형법을 생각해 보죠. 형법이 다루고 통제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범죄자들, 범죄 혐의자들입니다. 형법을 어기는 사람이 나타나면 경찰이 나타나고 검찰이 나타나고 법원의 판사들이 나타나서 어떤 범죄를 인정하고 어떻게 벌줄 것인가를 논의해서 그 사람을 교도소에 가두죠. 그 경우에 형법이 과연 집행이 제대로 될까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개인에 비해서 국가 권력은 어마무시하게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법이 다루고 통제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형법이 범죄자들이라고 한다면 헌법은 권력자들입니다. 가장 최고의 권력자, 대통령이나 국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쉽게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이 최고 권력자들이기 때문이죠. 헌법은 아무런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이 권력자들을 길들일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 국가 기관들이 협력해서 제어하는 것입니다. 언론과 시민들도 같이 나서서 그 권력이 그 헌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잘 설계된 헌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균형이 깨졌을 때는 이러한 협력 체제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런 일도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초창기에 내린 판결 중에는 인디언 보호구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중대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서 금광이 발견되고 해서 그 부분에 관한 중대한 이해관계가 생기자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주정부도 무시하고 연방정부도 무시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판결로 만들어버린 채 인디언 보호구역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과연 어떤 장치에 의해서 보호할 것인가? 만약에 헌법을 보호하는 더큰 권력을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만약 그 권력이 헌법을 무시할 땐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헌법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다른 법과 다른 특성에서 봤을 때 결국은 모든 국민들의 의식 그리고 모든 국가기관들의 의식 그것만이 헌법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권력

세력의 균형을 제대로 맞춰놔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헌법은 실행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헌법 전문에 아름다운 정치적 이상 또는 기본권의 새로운 기본권 조항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상을 헌법에 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헌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지는 것과 헌법이 그런 실제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헌법은 힘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넓은 공감대가 중요합니다. 그 공감대를 이루었을 때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현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헌법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헌법 개정을 논의한 역사가 제법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은 유진호 박사가 기초를 했고 그 내용 중에는 서구 민주주의의 헌법들을 많이 참고를 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는 민주주의가 뭔지, 헌법이 뭔지에 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는 헌법이 실제적인 효력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헌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 차례 우리는 권력자가 점차 독재로 바뀌는 과정을 보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의 희망이 또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4.19와 같은 과정 또그 이후에 민주화의 과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 민주주의란 어떤 것이다, 헌법이란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서서히 스며들게 했던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한 여러 가지 굴곡을 거쳐서 마침내 87년 6월에 민주주의 헌법이 제대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그 헌법 이후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민주주의의 성숙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헌법도 그 전과 달리 실제로 작동하는 헌법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현행 헌법이 그렇게 나쁜 헌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태까지 해방 이후 우리가 가졌던 헌법 중에 가장 성능 좋은 헌법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사실상 아무런 효력이 없던 장식품에 불과했던 헌법, 기본권 조항들을 최고 효력을 가진 최고법으로서 회복시켜 놓은 것도 사실은 바로 현행 헌법입니다. 그런데 이 현행 헌법이 특히 권력 구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결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여태까지 결함을 수리하는, 손보는 그러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는 논의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성공적이지는 않았죠. 우리가 개헌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토론이 우리의 정치적 논쟁에 바탕을 이루도록 하는 것, 또 권력을 사적인 권력에서 공적인 권력으로 전환시키는 것, 그리고 권력의 적절한 균형을 회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법부의 권한에 대한 헌법 개정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서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 제도를 중요한 쟁점으로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권한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단지 법적 권한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국민들의 존중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신뢰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판례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기본권 가치를 제대로 형량하지 않는 재판입니다.

재판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도입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에서 기본권을 제대로 형량했는지 검토하는 제도인 것이죠. 독일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패전으로 끝나고 나서 독일인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대원칙으로 삼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제도를 구상하죠. 헌법소원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할 것인가가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반대론자들은 말했습니다. 법원 스스로 헌법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재판을 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도록 한다고? 이것은 불필요하다. 찬성론자는 말했습니다. 이 제도야말로 가장 필요한 헌법 소원제도이다. 왜냐하면 만일 사법부가 기본권을 무시하는 재판을 할 경우에는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 보장 장치가 무력화될 것이다. 이런 것이 양측의 논쟁이었던 것이죠. 헌법 소원이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공동체에서 합리적 논쟁을 위해서도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헌법과 기본권을 중시하지 않고 제대로 된 형량 판단을 하지 않을 때 헌법적 가치는 헌법의 규정은 막연해집니다. 결국 독일 사람들은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그것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독일의 민주주의는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과 함께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의 도입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을 개정하는 사람은 엔지니어입니다. 권력의 장치를 고치고 수리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영화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가 되어서 나쁜 세력을 물리치고 좋은 세력들의 힘을 모아서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그러한 상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헌법 개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독일과 미국의 위대한 헌법 아버지들 모두 각각의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헌법을 만들었고요. 더 좋은 장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서로 골몰하면서 연구하면서 헌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 국가의 헌법의 아버지들은 자신을 소박하고 겸손한 기술자로서 자리매김해서 헌법 제정 작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한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개헌에 대해서 별 관심과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중요하지 제도가 뭐가 중요해. 아무리 바꿔봐야 똑같더라. 하지만 제도를 바꾸어야 사람이 바뀝니다.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좋은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족한 능력을 채워주는 것도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제도에 관해서 토론하고 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보장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나은 공동체로 변화될 것에 관한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헌법이 제대로 작동할 때 권력은 본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고 주권자들은 권력의 주인으로 존중받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헌법과 헌법 개정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래된 해양도시 진해와 기계공업의 요람 창원, 그리고 산업화를 선도해온 마산. 그중 통합 창원시로 출범하기 전 옛 마산시에는 과거 1970, 80년대에는 부산 다음 가던 경남의 자존심이었습니다.
1: 삶이 담긴 저의 그림책, 제 인생 이야기 잘 살아왔어 하는 예, 힐링이자 위로의 장소입니다.
2: 제가 여기 터전을 할 것에 대한 행복감 뭐 이런 것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제가 기대를 하니까 가슴 막 설레고 그래요.
3: 바람이 불어오는 곳.
0: 과거 화려했던 전성기의 기억을 품은 채 지금도 원도심에서 또 다른 지역의 희망을 일고 가는 마산 사람들.
3: 나무 아래로 흔들리는 길.
0: 하하. 자, 그들이 만들어가는 희망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창원시에 속한 두 개의 옛 마산, 마산 합포구와 회원구로 향합니다. 지난 2010년 통합 창원시가 탄생하며 편입된 옛 마산시. 마산은 70년대 산업화를 이끈 수출 한국의 자랑이었습니다. 마산이 최고 전성기를 누리던 그 시절, 마, 돈과 사람들이 마산으로 몰려들었는데요. 그 중심에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였던 한 섬유업체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옛터의 표지석으로 기억되죠.
4: 1967년 1월 달에 준공식을 가졌죠. 민간기업이기

0: 해도 워낙 큰 회사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회사가 급성장을 해가지고 1967년에 시작했는데 6년 후인 1973년에 단일 기업 최초로 수출 1억 불 이 탑 상을 받기도 한 그런 그 대기업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여성 근로자였습니다. 시작할 때 수천 명이었는데 대략 한 4,300명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한 뭐 5년, 10년 이후에는 수만 명이 여기서 여성 근로자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1: 1974년 당시 해당 기업은 부설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일하면서 배우는 국내 첫 산업체 학교였습니다.
2: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1: 하하, 현재 교장 선생님도 이 학교 출신이라는데요. 마, 돈을 벌면서 공부도 할 수 있다 하는 소문이 퍼지자 전국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어린 소녀들이 몰려들었고 올해로 개교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동문들의 기증자료와 십시일반의 정성이 모여 지난 50년을 돌아보는 이 공간도 마련했죠.
0: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직장생활도 하고 여기 학교도 다니고 어디에 네. 여기 교사까지 수십 년 하셨기 때문에 네. 뭐 여기 사람이 계셨군요.
2: 예, 네, 이제 뭐 고향이 마산이에요. 네. 마산을 떠나서는 이제 제 고향을 상상조차 네. 못하죠.
0: 주경야독이라고 흔히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실제 그걸 해본 당사자로서 네. 당시에 그 뭐 상황이 어땠는가요?
2: 뭐 우리 학교를 주경야독의 표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3교대로 돌아갔어요.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또 야간반 이렇게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가 모자라죠. 공부할 시간도 모자라고요. 그렇겠네. 정말 너무 힘들고 일하다가 사실은 아침에 오면 뭐 아침에 나나 오후에 오면 너무 피곤해서 조는 게 이제 뭐 일상화고요. 네. 예, 예. 막 무릎을 꼬집어 가고 눈꺼풀을 막 뜨고 정말 이렇게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실제 우리가 경험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1: 공부에 목말랐던 어린 소녀들은 일하고 공부하며 오빠 동생들의 학비를 대고 수출을 이끈 숨은 산업 역군들이었습니다.
2: 일하면서 배웠던 흔적이 다 녹아 있으니까 저의 힐링의 장소이면서 위로의 공간이에요. 예예. 아, 어렸을 때 정말 그 녹록치 않은 그런 과정을 잘 겪었어.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어. 잘 살아왔어 하는 예, 힐링이자 위로의 장소입니다.
1: 한편 1970년엔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넘는 대한민국 제1호 수출 자유 지역이 마산에 설치됐습니다.
0: 여기가 우리 한국의 전자산업을 이끌어주고 예, 전자산업이 우리나라의 중심산업이 되게 만들어준 그런 이 태동지였죠.
1: 국내 최초의 외국인 전용 투자지구였던 마산 수출 자유지역. 당시 마산 지역의 일반 기업들과 비교할 때 3배가 넘는 수출액을 이뤄냈습니다.
0: 정말 그 젊은 여성들로 인구가 뭐 거의 절반 가까이 구성됐나 싶을 정도로 여성들이 많았어요. 저기 정문 입구에 출퇴근 때가 되면 저기에 젊은 여성들이 물밀듯이 들어왔다가 저녁이 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장관인 그런 모습들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연출하고 그랬죠. 그들로 인해서 마산이 소위 그 당시에 전국 7대 도시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인구가 많아지고 소위 그 공업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갔던 것입니다.
1: 전국 7대 도시로 명성이 자자했던 옛 마산시. 특히 원도심 창동은 경남의 명동이라 불리던 문화예술과 상권의 중심지였는데

0: 마산 젊은이들의 약속 장소도 어김없이 창동이었다 하네요. 하지만 90년대 후반 경기 침체로 기업이 쇠퇴하면서 창동도 생기를 잃어가는 듯 했습니다.
1: 마, 하지만 우리는 인생처럼 말이죠.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2012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입니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마산에 가장 뜨거웠던 창동 거리에 숨어있는 뒷골목. 예. 네, 그, 남학생들 아주 좋아했죠. 골목골목에 뭐, 조그마한 카페도 있고, 데이트라는 장소도 있었지만, 2010년이 마산의 마지막 시절이거든요. 마산의 마지막 끝난 시절에는 이 동네가 모두 폐허였습니다. 그래서 어둡고, 모두가 버려진 골목을, 저는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가지고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밝고 꽃이 피게 할까 하는 꿈을 그리면서 만든 창동 꽃길 100m입니다.
0: 일명 창동 아지매로 통하는 마을 활동가입니다.
4: 제가 최근에는 벽면에 시를 좀 써놓은 습관이 들어가지고 뭔가 지나갈 때 이 시 한기에도 마음을 위안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를 썼습니다. 아, 보라색 꽃이 저를 활짝 반겨주고 있네요.
0: 과거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이 힘을 모았고 그 결과 생기가 넘치는 창동예술촌으로 탈바꿈했습니다.
4: 구도심 갖고 있는 가장 경쟁력은 골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에게는 골목을 잊혀져 가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골목을 사람들에게 발걸음을 이렇게 드나들게 할까 하는데 가장 조안점을 줬는데 초록식물을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골목 정원을 꿈을 꾸면서 했는데요. 참 고단해요. 물 줘야 되지, 키워야 되지, 잘라야 되지 뭐 했는데 저도 모르게 식물과 함께 대화하면서 이 봄에 파릇하게 이렇게 솟아나는 생명들에게 너무 고맙고 이런 신비로움을 느끼는 그 어떤 또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3: 반가워. 나는 골목에서 묻어주고 설명하고 있는 창동 아지매랍니다.
5: 처음 뵙겠습니다.
3: 네. 사실 수도가 없어 뭐 이게 물어줄 수가 없는데 사장님, 사모님이 수도를 떡하니 수도 시설을 내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물을 주면서 키우고 있답니다.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몰라요.
5: 때 되면 어디서 막 이렇게 화분도 막 가지고 오시고 나무도 가지고 오시고 막 이래요. 그래서 덕분에 골목에 아주 이쁜 꽃나무들도 많고 그렇게 변했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 요 사무실 요 자리거든요. 요 들어오기 싫은 골목이었어요. 창동 사람들도 안 들어오지만 이 골목이 있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심지어는 이 창동에 장사하시는 분도 이 골목이 있는 걸 모르는 분들도 있었어요.
3: 잡초 같은데 꽃이 너무 이뻐요. 그냥
0: 예술과 감성이 더해진 골목의 변화는 다시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계기가 됐죠. 특히 이 골목의 나무들 가운데 가장 특별한 나무가 있답니다. 이름하여 희망나무.
4: 물 주는 일이 너무 고달해서 세상에 물을 주지 않는 나무가 어둡을까 하다가 고민했던 게 희망을 좀 주고 싶어서 희망 메시지를 315명에 받아서 부착했더니 만 이게 커다란 희망나무가 됐어요.
0: 개인의 소박한 바람부터 지역과 나라의 발전을 기원하는 소망까지 와 희망이 연그렇네요.
4: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그때 던져주셨던 희망 메시지가 저만 아니라 누군가 지나갔을 때 쳐다보면서 작은 위안이 되는 이런 희망나무가 골목에 숨어 있어서 골목에 들어온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은 가까이 있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글귀에 하루가 행복하실 겁니다.
0: 이처럼 지난 10여 년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쇠락하던 창동 골목과 점포들이 예술촌으로 새 단장했습니다.
4: 창동 예술촌. 안녕하세요. 악수.
0: 그런데 이곳 창동 예술촌의 주인은 단지 예술가들만이 아닙니다.
3: 까꿍.
0: 시민들 모두가 그 주인.
3: 어떤 노래 부르려고 연습하고 있습니까?
6: 아, 올 때까지 독창시키려고.
3: 그렇구나. 네. 고향에 보면 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다음으로 제일 많이 부른다는 노래인데 이 노래 부르시면 제가 옆에 하모니카 한번 불러드릴게요.
0: 다양한 예술 동호회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이, 하모니카 과장 창동 아줌매 대단하시네요. 아.

0: 창원 사람들이 각별히 아낀다는 고향의 봄. 실제 노래 속 배경이 창원이기 때문인데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들 역시 찬란했던 청춘의 한 시절을 이곳 창동에서 보냈다는군요.
1: 학교를 여기 이 지역에서 다니기 때문에 너무 이근거리고 영화를 보러 한 달에 한 번씩 시민극장 영화를 보러 갔고 그러면 너무 선한 거리지.
2: 전어 때 미니스커트 입고 창동 다니다가 잡혀가 순경한테 잡혀서 그 창동 길게 사거리에 간 30분 정도 서가 있었습니다. 오,
3: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2: 그때야 기분이 아니 시원섭섭했어요.
3: 왜요?
2: 예? 잡히가 섰다는 게 내가 서글프고 그래서 시간을 아깝게 낭비한다는 게 서글펐고 시원한 거는 그냥 만인이 보는 앞에 서가 있다니까 거의 시원했습니다.
0: 70, 80시대를 주름잡았던 창동. 주말이면 몰려드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합니다. 어느덧 옛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하지만 여전히 그때 그 시절 창동의 감성과 낭만을 잊지 못해 이곳을 떠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데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5: 어서오세요.
4: 디비나네, 디비나.
0: 마산 하면 빠질 수 없는 스포츠 바로 씨름인데요.
4: 우와 드디어 만났다 털보 이승사.
0: 이 공간의 주인은 다름 아닌 씨름 스타?
4: 네, 대한민국을 뒤집었던 뒤집기 선수의 달인 이성상 감독입니다.
5: 이 몽골 장사한테 이기고 환호하는 그런 장면이죠. 네, 그걸 찍어놨던 거예요.
3: 저게 몇 년 전입니까?
5: 아마 83년도나 멀쭉 84년 그 정도쯤 안 됐겠나 싶습니다.
0: 한 시대를 풍미했던 털보 장사. 하지만 이제는 모래판이 아닌 이곳 창동 예술촌을 꽉 지키고 있습니다.
5: 실은 마치고 나면 거의 뭐 창동에서 놀았죠. 뭐 커피부터 커피부터 그때 옛날에 뭐또 팥빙수 이런 거 뭐 잊을 수 없는 그런 거고 그렇게 지금 떠나지도 못하고 지금 창동에 계속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0: 추억이 가득한 이곳 창동에서. 후배 예체능인들을 돕고 있는 그가 자주 찾는 곳이 있다는데요. 바로 골목에 자리한 한 카페입니다.
6: 날씨 너무 좋습니다.
0: 번잡한 일상을 내려놓고 이곳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되찾곤 한다는군요.
5: 원래 이곳이 정원이었는데 그 정원을 이 좀 우리 조사장님 아버님께서 길을 이 동네사로 창동을 위해서 길을 내주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정원이 자연적으로 길이 되다 보니까 길이 바로 정원이죠.
6: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동네 길도 나고 또 상권도 좀 생기고 그러면 또 아버님 입장에서는 또 그것도 좋은 일이고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꼭 뭐 동네 분들을 길러낸 것 같고요.
0: 이국적인 느낌의 카페와 통로는 기존의 건물을 개조해 만든 것이라는데요.
7: 독립운동가 유식 선생님이 사셨던 곳이고요. 1891년도에 사셨다가 1926년도까지 사셨.

0: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가 이제 길을 내셔가지고 아버님이 이 골목이 이제 굉장히 아름다워졌죠.
1: 활기를 잃었던 동네에 와 다시 정감이 흐르기 시작한 것이죠.
0: 바꾸지 않은 골목이다 보니까 좀 빨리 지나고 싶은, 그리고 가로 등도 질환했기 때문에 등도 없고 여러 가지가 이제 좀 길이 지나가는 게 바빴대요. 빨리 지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이제 동네 이웃분들이 지나가시면서 이 골목이 천천히 지나고 싶대요. 골목길이 깨끗이 정비가 되다 보니까 뭐 그런 마음을 전해주니까 저는 뿌듯하고, 저도 여기 같이 함께하는 기쁨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1: 창동에서 이어지는 언덕길. 예술로 생계를 얻은 또 다른 마을로 향하는 길인데요. 마, 언덕을 오르다 보면 허리가 두불 지경이라 하네요.
2: 아유, 힘드셔. 무슨 길이라고 해 불러요?
3: 꼬부랑길. 이거 꼬부랑길.
2: 왜 꼬부란 길이라고 해요?
3: 꼬불꼬불하다 이거. 요 오는 게 꼬불꼬불해요.
1: 아니, 오죽 고개가 가팔랐으면 마을 이름이 꼬부랑이 되었을까요? 30여 가구를 잇는 마을길엔 입구부터 알록달록한 무지갯빛 계단이 꾸며져 있고요. 담벼락엔 예쁜 벽화들이 방문객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4: 6.25 직후에 피난민들이 이 동네 많이 와가지고 시장이 가까우니까 시장하고 그리고 여기서 부자 돼갖고 많이 이사 갔어요.
1: 특히 마을의 포토존이라는 우물.
4: 여기가 백년 우물인데
1: 1920년 이전에 만들어진 주민들의 생명수랍니다.
4: 이 물이 가물어도 안 마릅니다. 이대로 있습니다. 옛날에 식수로 다 썼어요. 없을 때.
1: 이야, 높은 지대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마르지 않는 신통방통한 우물이죠. 자, 10여 년 전 노쇠한 마을을 되살리기 위해 조성된 벽화들.
5: 행복버스 볼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1: 농사지을 땅이 별로 없어 한 뼘의 땅조차도 귀한 산동네. 작은 화분과 텃밭마다 정성 들여 심어놓은 채소들이 눈에 띕니다.
4: 여기 청양고추, 아삭이고추, 그 다음에 저기 고구마, 가지, 그 다음에 저기는 감자 싹이 올라오고.
1: 척박한 산동네조차 삶의 터전으로 일궈낸 우리네 어머니들. 채소를 기르듯 부단히 삶을 갖고 왔습니다.
5: 야채 백화점은
4: 뭐 부추, 상추, 또 요쪽에는 당귀, 뭐 조금 제가 안 사 먹고 저는 다 자급자족 하니까.
6: 언니 맛있는데요.
4: 상추밭에 있다.
6: 아유, 상추 잘 됐네.
4: 이거는 작년 겨울에 화분에 심었는데 우리 좀 컸네. 여기 상추 없지?
6: 아니, 없긴 없는데 뭐 조금만 떼주세요.
4: 언니만 떼줄까?
6: 예.
1: 이웃과 나눠 먹는 인심도 좋은데요.
6: 겨울 내에 자라가지고 햇빛을 많이 봐가지고 맛있겠네.
4: 조금씩 이거 나눠 먹고 살면 되지.
6: 창동이 앉아 여기 시내 중심가 아닙니까, 마산에. 요 바로 이 창동이. 그때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그때는 앉아 활기가 넘치지.
4: 그때 우리 이사 왔을 때 창동 시내가 사람이 많아 갖고 어깨 부딪히고 댕겼다 이거.
6: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 사람이 많이 살았지. 그러니까 방한 개, 북한 개, 북한

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시골에서도 여기 마산의 성호동에 살라고 방 얻어가지고 애들 여기 학교 보낸다고. 그마치 이 마산이 발전이 많이 돼서.
1: 자, 익으면 되겠나?
0: 예, 고맙습니다. 아~ 잘 먹을게요.
1: 가서 써. 맛있게 먹어.
0: 예.
1: 어, 잘 가.
0: 예. 어.
2: 평생 몸에 밴 바지런함으로 살아온 지난 세월.
1: 작은 거지만 그래도 아이고 그래도 저 사람 괜찮네 그런 소리 듣고 살고 싶은 게 큰 욕심 안 바라고 그게 제 소망입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고.
2: 마산에서 가장 높은 척박한 산동네. 하지만 인정만큼은 넘쳐납니다. 오랜 삶의 이야기가 담긴 골목과 마을. 묵묵히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 어제는 오늘로 오늘은 다시 내일로 이어질 것입니다.
3: 엄청 크네요.
1: 예, 엄청 커요. 살아서요.
4: 다양한 물고기와 조개류, 그 다음에 게 뭐 이런 것들을 붙여서 만든 우회 여보라는 책입니다.
3: 이거 뭐 될까요? 먹은 거 많았네요.
5: 저 좋은 게 싹 들어갈 때 잡아 그만큼 판매하고 빨리 가고 꽃대가 제일 좋고 좋아요.
6: 예, 이게 완전 자연산 도달입니다.

뉴스와 뉴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도레미 친구들, 오늘은 감정 표현하기 놀이를 같이 해봐요. 자, 첫 번째로 행복. 우리 행복할 때는 레미
1: 손뼉쳐요.
0: 도도
2: 미소 지어요.
0: 솔
3: 점프해요.
0: 라시
4: 날아요.
0: 하
5: 크게 웃어요.
0: 우리 행복할 때는 손뼉쳐 미소 지어 점프 날아 크게 웃어. 우리 행복할 때는 함께 표현해봐요. 우리 행복할 때는 손뼉쳐 미소 지어 점프 날아. 이번에는 놀람. 우리 도도가 먼저 시작해볼까? 우리 깜짝 놀랄 땐
2: 소리쳐요.
5: 눈 깜빡
3: 물러나요.
4: 은둥방아 크게 빨꼭.
0: 우리 깜짝 놀랄 땐 소리쳐. 눈 깜빡 물러나. 엉덩방아 크게
3: 빨꼭.
0: 우리 깜짝 놀랄 땐 함께 표현해봐요. 우리 깜짝 놀랄 땐 소리쳐. 눈 깜빡 물러나. 엉덩방아 크게 빨꼭.
5: 제가 할래요.
3: 저도 해볼래요.
6: 화남 내가 먼저 할게.
0: 우리

0: 빗장을 껴요.
1: 물 뿌려요. 물이 나요. 흐시모 빼요.
2: 우리 화가 날 때는 발 굴러 팔짱. 물 부풀려 뿔나요.
3: 후시모읍.
2: 우리 화가 날 때는 함께 표현해봐요. 우리 화가 날 때는 발 굴러 팔짱. 볼 부풀려 뿔나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게,
0: 순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오늘은 이렇게 길쭉한 선부터 쭉쭉 그리고
1: 그린다쌤 벌써 끝난 거예요? 오늘은 뭘로 그리실까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0: 그럼 딱 맞춰 잘 왔어
1: 어?
0: 지금 이 그림에서 꽃이 필 거거든 오늘의 준비물 짠!
1: 어? 포크?
0: 맞아 오늘은 이 포크로 그릴 거야 포크 요 뒷면에 물감을 찍어서 이렇게 종이 위에 꾹
1: 우와 꽃이다 포크꽃 응? 더 많이요 더 많이
0: 알았어 꾹 포크 뒷면에 물감이 골고루 묻게 굴리듯이 꾹 다시 물감을 또 묻혀서 이렇게 꾹 다른 색으로 할 때에는 다른 색 물감을 또 묻혀서 꾹 꾹
1: 우와 알록달록 포크꽃 너무 예뻐요
0: 이번엔 조금 다르게 물감을 길게 쭉 발라서 다시 포크로 쓱쓱쓱 그어주듯이 쓱쓱 이렇게 긁어주는 거야 자 이렇게 긁어주니까 풀밭이 생겼지?
1: 네. 포크로 찍고 쭉쭉 긁고 포크로 만든 꽃밭 향기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0: 어? 꽃향기 맡으러 동물 친구가 찾아왔네?
1: 어? 누구요? 누구지? 누구냐, 난?
0: 다시 포크로?
1: 꾹. 알았다. 뾰족뾰족 포크털. 고슴도치, 맞죠?
0: 맞아. 털아, 많이 날아, 날아.
1: 많이 날아.
0: 이럴 땐 포크 두 개로 같이 찍어보는 거야.
1: 와.

0: 저도 찍을래요, 저도. 이렇게, 호크로. 아, 완성! 그린다 쌤, 이번에 또 뭐 그릴까요? 쿡쿡쿡, 쓱쓱쓱, 너무 재밌어요.
1: 그렇지.
0: 네.
1: 친구들도 포크로 그려볼래요?
0: 그려봐. 너무 재밌어요. 이런 포크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니. 나도 한 번. 이게 아닌데. 이런. 세야야, 뭐 그리고 있어?
2: 사자.
0: 우와, 사자? 무슨 사자야?
2: 세야 사자.
0: 세야 사자? 너무 귀엽겠다. 눈에 그 뾰족한 건 뭐야?
2: 속눈썹.
0: 속눈썹 있는 사자. 너무 낭만적이다. 지금은 뭐 그려주는 거야?
2: 목걸이.
0: 목걸이? 우와, 멋쟁이구나. 사자 머리는 없어, 세야야?
2: 있어.
0: 있어? 보여줘! 보여줘!
2: 알았어.
0: 우와, 두근두근두근두근. 우와, 멋지다, 멋지다. 분홍색이라 너무너무 낭만적이다. 또 있어?
2: 응.
0: 이번에는, 우와, 갈색인가 보다.
2: 응.
0: 사자가 굉장히 멋지네.
2: 동그리랑 갈게 이렇게 주황색이랑 노란색이랑 합쳐서 했어.
0: 나랑 정말 닮은 것 같은데? 응. 고마워. 지금 사장님 뭐 하고 있어?
2: 잠자고 있어.
0: 으악! 잠자고 있어? 눈이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세아야, 비가 온다! 비 오는 것도 그려줄 수 있어?
2: 응.
0: 어떻게 그릴 거야? 우와, 비다, 비다! 비가 주룩주룩 내린다! 사자야, 일어나, 일어나, 잠을 깨야지! 우와, 시원하겠다!
2: 사자는 비가 오는 날에 제일 좋아해.
0: 제일 좋아해? 그럼 사자는 비 오는 날 뭐 하고 놀까?
2: 공놀이.
0: 공놀이? 사자하고 비 오는 날 공놀이 하고 싶다. 우와, 세아야, 이건 뭐야?
2: 비 올 때 거기 첨벙첨벙 하잖아.
0: 우와, 첨벙첨벙. 세아 사자 좋아하겠다.
2: 다 그렸어.
0: 다 그렸어. 그럼 세야 사자 동그리한테 자랑해줘. 세야 사자 일어나 같이 공놀이 하자.

0: 있습니까? 저는 곰돌이 가족이 이 꽃밭으로 소풍가는 모습을 그렸어요. 포크로 물감을 콕콕 찍으니 엄청 재밌어요.
1: 제가 공작사를 그려봤어요. 아록다록한 꼬리를 포크로 찍어서 표현해봤어요.
2: 모두 멋져! 멋져! 멋져! 멋져!

0: 하리? 좋아. 하늘, 하리가
1: 우리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 정말 행복한 생일 보내기로 약속.

0: 전 티씨고 우리 집이에요.
1: 안녕하세요.
0: 가족들이고요.
2: 초콜릿 비가 내린다.
0: 얜 태씨예요. 제 상상 친구죠. 근데 상관없어요.
2: 상관없어.
0: 티씨.
2: 태씨.
0: 따라쟁이 바비. 그대를 구하러 내가 왔으시죠? 이 몸은 기사 티씨라고 하오. 아주 용감하고 용맹한.
2: 잠깐 기다리세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티씨 기사님. 안 그래도 마침 화장실 유지가 떨어졌거든요.
0: 난 아주 먼 길을 거쳐왔답니다.
2: 얼마나요?
0: 언덕 여섯 개요. 그런 다음엔 커다란 바다까지 건너왔죠.
2: 무슨 색이었나요?
0: 파란색.
2: 어?
0: 이제 구하러 올라갑니다.
3: 이제 구하러 올라갑니다.
0: 기다리시오.
3: 기다리시오.
0: 바비, 넌 저리 가!
3: 저리 가!
0: 바비!
3: 바비!
0: 안 돼! 가라니까!
3: 안 돼!
0: 바비, 당장 나가!
3: 당장 나가!
0: 네가 놀이를 망치고 있잖아!
3: 망치고 있잖아!
0: 바비!
3: 바비!
0: 쟤는 왜 항상 나를 따라하는 거야?

0: 무슨 일 있니?
1: 바비는 항상 저를 따라하는데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2: 아, 그랬구나. 티씨, 엄마가 처음 그림을 배웠을 때는 말이야, 다른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따라 그리곤 했었어.
1: 네? 정말이요?
2: 그럼. 저 그림 보이지?
1: 네.
2: 저 그림도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보고 따라 그린 그림이야.
1: 대체 왜요?
2: 왜냐하면 난 그 화가들을 아주 존경했고, 그 사람들처럼 나도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는 마음이었거든.
1: 아, 고마워요, 엄마. 바비! 바비! 미안해, 바비.
3: 뭐?
1: 네가 자꾸 날 따라했던 건 너도 나처럼 상상을 잘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 맞지?
3: 맞아!
1: 좋았어. 그럼 이제부터 더 완벽하게 날 따라하도록 해.
3: 좋았어! 우후!
1: 멋진데? 저기 기사님들. 응? 이 정도면 이미 날 8번이나 구하고도 남은 시간이거든요. 그럼 누군가를 구할 준비 되었는가?
3: 당연하지! 구할 준비 됐습니다!
1: 좋아! 오케이! 준비됐지?
3: 그럼!
1: 자, 셋 하면 간다! 하나, 둘, 셋! 공주님?
3: 어디 간 거지?
1: 기사님들! 응? 너무 느려서 내가 날 구했어요. 드래곤한테 안부 전해줘요.
4: 드래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컷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10만원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줄무랑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대응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와 깨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흘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곤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와 깨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 학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도레미 친구들, 오늘은 감정 표현하기 놀이를 같이 해봐요. 자, 첫 번째로 행복. 우리 행복할 때는 레미
1: 손뼉쳐요.
0: 도도
2: 미소지어요.
0: 솔
3: 점프해요.
0: 라시
4: 날아요.
0: 파
5: 크게 웃어요.
0: 우리 행복할 때는 손뼉쳐 미소지어 점프 날아 크게 웃어. 우리 행복할 때는 함께 표현해봐요. 우리 행복할 때는 손뼉쳐 미소지어 점프 날아. 이번에는 놀람. 우리 도도가 먼저 시작해볼까? 우리 깜짝 놀랄 땐
4: 소리쳐요.
5: 눈 깜빡
6: 물러나요.
7: 엉덩방아
8: 크게 짤꾹.
0: 우리 깜짝 놀랄 땐 소리쳐. 눈 깜빡 물러나. 엉덩방아 크게
9: 짤꾹.
0: 우리 깜짝 놀랄 땐 함께 표현해봐요. 우리 깜짝 놀랄 땐 소리쳐. 눈 깜빡 물러나. 엉덩방아 크게
5: 깔꾹. 제가 할래요.
3: 저도 해볼래요. 화남 내가 먼저 할게.
0: 우리 화가 날 때는
3: 발 굴러요.
5: 팔짱을 껴요.
10: 물 부풀려요.
11: 물이 나요.
12: 흐시모패요.
0: 우리 화가 날 때는 발 굴러 팔짱. 물 부풀려 물나요. 흐시모읍. 우리 화가 날 때는 함께 표현해봐요. 우리 화가 날 때는 발 굴러 팔짱. 볼 부풀려 불러요.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내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아,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귀엽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2: 매드코카 기지 발견. 매드코카 기지 발견. 탐색 시작.
3: 로티, 입구를 찾았어.
4: 가자, 슈퍼 탐사대 X. 우리 친구를 구하러. 13화 희망의 빛.
5: 모든 것은 마스터 그레인님의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3: 뭐야? 녀석들이 여기를 어떻게?
4: 코카, 무슨 일에 꾸미고 있는 거지?
3: 로티, 지하 2층 복도 끝에 수상한 공간이 있어. 확인해봐.
4: 알았어. 하트핑, 베블리, 너흰 동물들을 구출해줘. 캔디코는 나랑 찹찹이를 찾아보자. 어? 캔디코, 뭐하고 있어?
6: 어?
4: 찹찹이 소리야!
6: 로티, 먼저 가. 곧 따라갈게.
4: 잡아! 다친 데는 없어? 내가 빨리 꺼내줄게. 기다려봐. 놀라지 마. 너희를 구하러 왔어.
6: 이제 걱정 마라, 삐.
4: 캔디코!
6: 어? 로티! 잡아!
7: 무사했구나.
4: 아, 맞다. 베블리랑 하트핑은?
7: 동물들을 무사히 구조해서 지금 구명보트에 태우고 있어.
4: 다행이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볼까?
7: 응.
4: 뭐지?

0: 감히 마스터 그레이님의 위대한 계획을 파괴하다니! 이 배창근 후회하게 해주마!
1: 캐디코!
0: 이거 왜 안 돼?
2: 뭐지?
3: 오, 혹시 드론들을 부르려는 거야?
0: 뭐? 이 녀석이 그걸 어떻게?
3: 소용없어. 지하의 드론들이 한가득이더라고. 모두 고장나서 한 대도 못 올 거야.
0: 와, 이거 안 돼!
1: 오, 역시 캔디코!
0: 이 녀석들이 이렇게까지 날 방해하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어!
1: 이 녀석이 뭐라든 우리는 절대 지지 않아!
0: 너희 중 누구도 이 배를 빠져나갈 수 없다!

0: 캔디코어!
1: 잘 가라. 지금

0: 저리 비켜!
1: 첩첩이야, 엄마, 아빠?
2: 아빠!
0: 귀찮게 굴지 마!
2: 쩝쩝! 안 돼!
1: 쩝쩝!
3: 핸디코! 이제 그만둬, 매드코카!
0: 어떻게 나에게?
3: 캐디코!

0: 잡아. 너라도 어서 도망쳐. 어서.
1: 모두 조용해졌군. 모든 건 마스터 그레이님을 위해!

0: 경고. DNA 코인 에너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경고. 어? DNA 코인 에너지가 폭증하고 아니, 있습니다.
1: 대체 무슨 일이지?
2: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0: DNA 코인? 이건 뭐지?
1: 드로티, 괜찮아?
0: 잘 모르겠어. DNA 코인들이 날 도와주려 하는 것 같은데 분명한 건 이제 저 녀석에게 절대 질 것 같지 않아.
2: 슈퍼 탐사대 엑스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1: 로티!
2: 내 드로티!
0: 모두들 구명 보트를 향해 뛰어!
3: 접촉.
1: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0: 간지러워. 찹찹이가 가족을 찾아준다는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대.
4: 그래, 알았어. 그만.
0: 너희 덕분에 모두를 구할 수 있었어. 고마워. 슈퍼 탐사대 X! 앞으로도 사라져가는 생명들을 구하는 거야!
5: 테라피아와 생명의 나무를 위해!
1: 이 행성을 위해! 빙!
0: 모든 동식물들을 위해!
6: 그리고 우리를 위해!
7: 슈퍼 탐사대 X!
8: 이번에도 날 방해하려는 건가? 슈퍼 탐사대 X!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0: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얼굴엔
5: 순한 길길.
3: 중물엔
6: 순하게
5: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4: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우리는 슈퍼탐사대 X!
8: 우와!
7: 여기는 신비의 섬 테라피아. 이 세상 모든 동식물의 DNA 코인을 보존하는 생명의 나무가 있는 곳이지.
8: 우와!
7: 봄, 여름, 가을, 겨울. 테라피아에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여러 기후를 동시에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이곳은 정말 아름답지만 다른 곳들은 그렇지 못해. 극심한 기후변화가 모든 걸 변화시켰거든. 이젠 지역마다 한 가지 기후만 나타나게 되었어. 덕분에 이 메가네오라 같은 희귀종이 다시 세상에 나타나기도 했지만
8: 대체 날 어디까지 끌고 가려는 거야? 가만히 있어! 조심해!
7: 이 친구는 슈퍼파워 하트핑. 작지만 힘은 우리 중에서 제일

0: 생물학자 캔디코. 모르는 게 없는 척척 박사지만 책 읽을 때 건드리면 엄청 무서워져. 의사 베블리. 큰 덩치만큼 마음도 넓은데 겁은 좀 많아. 어? 그리피! 비켜! 이 친구는 그리피. 공구만 있으면 뭐든 만들 수 있는 천재 엔지니어지. 찾았다!
1: 진짜!
0: 내 소개가 빠졌네. 내 이름은 로티. 슈퍼탐사대 X의 대장이야.
2: 대장이 더 사고를 치는 게 말이 돼? 이게 벌써 몇 번째야.
0: 미안.
3: 목표 희귀종 발견. 목표 희귀종 발견. 위치는 극한 건조 기후대의 작은 섬. 희귀종의 이름은 바바리 사자입니다.
2: 바바리 사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자야. 오래전에 멸종된 희귀종인데 이번에 새로 발견됐나 봐.
0: 자, 우리 임무가 뭐라고?
2: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구하고
4: 희귀종을 찾아내.
5: 생명의 나무에 DNA 코인을 저장한 까핑.
0: DNA 코인을 모두 모으면 이 세상도 다시 예전 모습을 되찾을 수 있어. 좋았어. 슈퍼탐사대 X 바바리 사자를 찾아 출동.
2: 비가 오래 내리지 않아서 너무 건조해. 이렇게 건조하면 불이 나기 쉬워서 조심. 뭐야 로티?
0: 저길 좀 봐. 설마 저게 바로 그...
2: 다른 새끼 사자들보다 크기가 12% 정도 커. 바바리 사자가 맞아.
5: 귀엽다.
0: 아직 아기 사자라 그런가 별로 무섭지는 않네.
4: 오, 아빠 엄마 사자가 근처에 있을 텐데.
0: 위험해!
2: 괜찮아?
0: 어디 다치진 않은 것 같은데. 울지 마.
5: 배가 고픈 걸 수도 있다.

0: 하고 있어. 기온이 30도를 넘고 바람의 속도가 30km를 넘었을 때 습도가 30% 아래로 건조해지면 불이 크게 번지는 최악의 조건이 돼.
1: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최악의 조건이라는 거지.
0: 맞아.
2: 어떡하냐, 띵! 뭐?
0: 로티, 갑자기 왜 그래?
1: 위험해!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진정!
0: 괜찮아?
1: 저 아기 사자부터 구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
0: 흙을 덮으면 산소가 차단돼 불이 꺼질 거야. 저 큰 불을 전부 끄는 건 무리겠지만.
1: 괜찮아. 일부만 끄면 돼. 얘들아, 흙주머니를 만들어줘. 지금이야! 내가 아기 사자를 구해올게! 간다! 이제 괜찮아. 내가 구하러 왔어. 혼자가 아니었구나.
0: 지금이야! 아직 멀었나? 밀어서 넘어뜨리자!
1: 그래!
0: 하나, 둘,

0: 어, 물론이지. 나야, 나 루티라고.
1: 아빠 바바리 사자가 우릴 도와줬어.
0: 자, 그럼 이제 남은 불도 꺼볼까?
2: 나한테 아이디어가 있어.
0: 역시 캔디코야. 맞불 작전? 불을 불로 끈다고? 그게 정말 가능해?
2: 불이 더 번지기 전에 땔감이 될 만한 것을 먼저 태워버리는 거야.
3: 그래도 불이라니 무섭다피.
0: 걱정 마. 슈퍼탐사대 X는 할 수 있어.
2: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0: 아이가 아기 사자를 구할 때 옆에 있던 애인데. 아빠 엄마를 찾아다니다가 무서워서 우릴 따라왔대. 가족을 잃어버렸나 봐.
1: 생명의 나무에 데려가야 하나?
0: 뭐? 기지에 아무나 데리고 갈 순 없어.
1: 하지만 이대로 돌려보낼 순 없잖아.
0: 알겠어. 진짜 며칠 만이야? 부모님만 찾아주면
2: 그런데
0: 당장...
2: 나는 이름이 뭐냐띠? 여자?
0: 이름을 모른다는데?
1: 아, 첩첩이라고 부르면 어때?
2: 자, 귀엽다띠. 계속 들이니 배가 고프다띠.
0: 얘들아, 같이 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하게
3: 진물엔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우와, 오로라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오로로방.
8: 안녕.
7: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오로로 하우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드디어 동아나라 문이 열렸어.
1: 이게 다 레드비즈랑 루시 덕분이야. 고마워.
0: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여기 동아나라 맞아?
1: 맞아. 여긴 플레로마 성인데 왜 이렇게 됐지?
0: 주주, 이거 봐라. 뀨.
2: 그 쓰레기는 뭐야?
3: 쓰레기라니, 이건 요정의 보물이다뇨.
0: 보물이라고? 뭔데, 뭔데?
3: 내 거 재봉틀이다뇨.
1: 이건 요정 주주가 쓰던 거울인데?
4: 누구야? 나를 깨운 게?
1: 너 요정 주주가 어디 있는지 알아?
4: 요정 주주? 걘 루이 왕자를 찾으러 갔는데.
0: 떠났다고? 어디로? 언제 오는데요?
4: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0: 여긴 날씨가 왜 이래?
4: 차가워. 난 갈래. 여긴 춥고 아무도 없다고.
1: 안 돼. 하지 마.
5: 로사가 동화나라 독감에 걸렸다 큐.
0: 어떡해. 얼른 나아야 할 텐데.
1: 추워.
0: 어머, 얘 떨고 있잖아. 담요랑 이불이 더 필요해.
5: 우리가 덮어줄게 큐. 사두르자 큐.
1: 너무 추워.
0: 아직도? 어떡하지?
5: 짠! 바느질의 고수 옐로비즈를 소개합니다. 뀨.
3: 동화나라에서 찾은 재봉틀로 이불을 만들 거다뇨.
6: 맞다. 옐로비즈는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이불을 만든다 뀨.
0: 정말이야?
3: 나만 믿어라뇨. 자,

0: 잠들었어. 이제 안 추운가 봐. 너 제법인데?
1: 유.
2: 푹 자게 그만 나가자, 키어.
0: 내가 너희들 뒤치다 거리나 하다니.
2: 투덜대지 말고 얼른 가자, 뿅.
0: 알았어.
3: 피곤해. 잠을 못 잤더니 너무 힘들어.
1: 멈춰라, 뇨.
0: 왜 그래?
1: 내가 저 사람에게 꿀잠을 선물하겠다, 뇨.

0: 어?
1: 너네한테 간 지 한참인데 어디로 사라진 거야?
2: 무슨 일이 생겼나 봐. 얼른 찾아보자.
1: 어? 어?
2: 모두 잠들었어. 다들 뭔가 덮고 있는데?
3: 큰일 났습니다, 뮤! 옐로비즈의 재봉틀이 이상해졌다, 뮤!
1: 얼른 변신하자.

0: 주주? 주주?
1: 일어나, 로사. 친구들이 위험해.
0: 주주, 너 어디 있어?
1: 난 항상 네 곁에 있어. 먼 데가 아니라 바로 네 옆을 보라고.
0: 이건...
1: 친구들이 위험해!
0: 내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거지?
2: 이게 뭐야?
3: 나 좀 도와줘라뇨!
2: 옐로비즈, 조금만 참아!
1: 조심해! 텐텐 레인보우 스틱! 스와이 댄스 윙!
2: 옐로비즈! 이대로는 안 되겠어. 트윙클 부스트 업!

연습 좀 해.

0: 너무 늦은 건 아니지?
1: 노래, 노래를 불러줘라, 뀨!
2: 그래, 이건 우리가 해결한다, 뀨!
0: 알았어, 얘들아, 시작하자.

0: 쇼. 됐어.
1: 예, 잘 잤다.
2: 어, 아이고, 깜빡 잠들었네.
0: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 루사, 너도 다 나은 거지?
3: 응. 있잖아. 나 너희를 잃는 줄 알고 걱정했어. 더는 소중한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
4: 우린 어디 안 가. 사라진 이 친구는 같이 찾아보자.
5: 나도 도울게.
3: 모두 고마워.
0: 옐로비쥬, 뭐 하는 거야?
4: 너희의 우정을 위해 작은 선물을 만드는 중이다, 뉴!
0: 안 돼! 멈춰!
4: 받기 싫으면 넌 빼고 주겠다, 뉴!
0: 그거 더 안 돼!
4: 어쩔

0: 쭈비 쭈비 쭈비 쭈비 쭈비 쭈비
1: 학교 끝나고 같이 가는 거 오랜만이지?
2: 그냥 가기 아쉬운데 놀다 갈까?
3: 그러자. 쟤들도 좋은가 봐.
4: 솜사탕이다. 큐.
0: 쭈쭈.
1: 왜 그래 핑크비쭈?
4: 나 솜사탕 사줘라. 큐.
1: 뭐라고?
4: 나 솜사탕 사달라고. 큐.
1: 어? 뭐라고 하는 거야?
4: 싫으면 싫다고 해라. 큐.
1: 어? 그게 무슨 소리야?

0: 핑크빛이야! 너희들 괜찮아?
1: 안 괜찮다. 무거워 죽겠다.
2: 이제 됐어.
1: 이거 받고 화 풀어. 아까는 정말 못 들었어.
0: 다행히 많이 다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핑크비주?
1: 아니야! 나 많이 다쳤다! 아프다, 뀨! 정말 미안합니다, 뀨!
3: 나도 미안하다, 뀨!
4: 아니, 너! 발이 퉁퉁 부었다, 뀨!
2: 부었다고?

0: 원래 저랬는데?
1: 나 못 구기다, 뀨! 어? 이 제어가 필요하다, 뀨!
2: 카이한테 만들어달라고 할게.
1: 물 줘라, 뀨!
3: 여기다, 뀨!
1: 말 때도 줘야지, 뀨! 저 잎이 떨어지면 나도 가겠지, 뀨!
4: 안 된다뇨!
1: 내 소원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오른쪽 뀨! 갑니다, 뀨! 왼쪽 뀨! 알겠습니다, 뀨!
5: 쟤 정말 아픈 거 맞아?
2: 그러게, 많이 신났네.
6: 간식 먹을 사람 갖고 와서 진짜 맛있어.
1: 야, 나 먹을래, 뀨!
2: 너?
1: 아픈 게 아니었냐, 큐?
2: 어쩐지 외병일 것 같더라니.
1: 아니, 그게 아니다, 큐. 너무합니다, 뮤.
2: 여기서 핑크츄.
1: 장난 좀 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화내냐, 뀨? 다들 너무해, 뀨! 응?

0: 말이 맞지, 큐? 나와? 이건... 나쁜 비둘기! 비둘기도 주주도 친구들도 다 믿다, 큐! 모두 나처럼 넘어져버려라, 큐!
1: 어디로 간 거야, 핑크피쥬?
2: 예? 어디 있냐, 뉴? 핑크피쥬 뿅! 그만 나와라, 큐!
3: 저게 뭐지? 어?
0: 뭐야, 뭐야? 혹시 보석이나?
2: 나처럼 넘어져!
1: 우리가 나서야겠어. 응. 치링 치링 치리링 시크릿 슈즈.

시를 따라가자.

0: 딩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1: 고마워요.
0: 위험해! 선댄 스윙! 저걸 잡아야 해!
2: 조심해!
0: 같이 노래할 수 있겠어?

0: 宝贝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옥스퍼드 탕.
5: 해보고
4: 주소 사용 발생. 혈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그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6: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10: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바. 스쿨버스
11: 내일 떠나자.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지금.
12: 얼굴엔
14: 순한 킹킹.
12: 줄무랑
15: 덥덥한 말
16: 순하게
17: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어디 가는 거야?
1: 어.
0: 나 몰래? 그 초콜릿도 가지고? 참 좋은 날이야. 초콜릿 좀 줘봐. 이거 다 누구 주려고? 다 줘.

있을 텐데.

수도 없는 거야? 아니야, 절대로 그럴 리 없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이제부터 슬슬 마술을 뿌려볼까?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재밌을 것 같아.

다람쥐들한테 주자.

이건 누구한테 주지?

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진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영영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진물엔
2: 덥덥한 말.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포드 탕.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0: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호비는 아프대요.
3: 그대 놀이 해관 놀이 재밌어요.
2: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3: 뽀로로 유치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덥덥한 말.
5: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작은 털보를 구해라. 시원하다. 차를 오래 탔더니 뻐근했는데. 안녕 얘들아, 기다렸어.
7: 아, 트래커
8: 잘 지내?
2: 물론이지. 다시 보니까 정말 좋다. 가자, 카를로스 있는 대로.
9: 안녕 카를로스.
10: 오, 너희들 왔구나. 새 관찰탑 고치는 일 도우러 와줘서 고마워.
9: 정글은 덥고 습해서 나무가 더 잘 썩지? 뭘 하면 될까?
10: 저쪽에다 쌓아놓은 널빤지들 좀 날라줄래?
2: 내 지게차 가져올게.
11: 우린 로키가 지나갈 길을 치우자.
2: 우와, 여기 도마뱀 되게 귀엽다. 어? 어디 갔지? 혹시 얘 아닐까? 카밀레오는 색을 잘 바꿔서 어디든 숨어. 어, 또 사라졌네.
12: 숨바꼭질하면 진짜 잘하겠다.
2: 라이더, 혹시 녹색이나 갈색인 도마뱀 못 봤어?
9: 흑백 얼룩무늬는 하나 봤는데.

0: 널 반지 하나 더 줄래?
1: 어, 칼로스. 아! 케이블!
0: 오! 누구지? 난 익은 것 같긴 한데, 글쎄.
1: 도와달라는 소리일까? Hello? 거기 누구 있니?
2: 뭐야 이거? 무슨 일이지? 안 돼! 내 목걸이! 큰 털보네? 나 좀 내려놔. 지금은 너랑 놀 시간 없어.
1: 왜 그래? 가방 안에 있는 거? 내 연장? 도와달라고? 그럼 카를로스를 부를게. 카를로스, 내 소리 들려? 도와줘! 와! 도와줘! 카를로스!
0: 드래커? 드래커, 대답해봐!
3: 어디 갔는데 그래?
0: 모르겠어. 동물 울음소리가 들려서 혹시 문제가 있나 한번 가보겠다고 했거든. 근데 방금 도와달라길래 놀라서 나와봤는데 안 보이네.
3: 트래커 목걸이로 불러볼게.
4: 트래커 어디야? 트래커?
3: 대답이 없어. 직접 찾으러 가보자.
0: 라이더, 이 정글이 얼마나 넓은데 단서 없이 찾을 수 있을까?
3: 알지?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